조심해! 재채기 하나 넘어지겠어! 3, 요,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너무 빨라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장. 유로 다이빙 할 때조차도. 24는 우릴 비춰줘. 그녀의 광선을.

helps me. You too.

0: That's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2: 1단계 10과 1.
1: 자아를 찾아봐.

0: 들어가 보자고.
1: 자리를 찾아봐요. 뭘 걱정하나요? 자리를 찾아봐요.

0: 우린 팀이야. 여러 개의 팀.
1: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2: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1: 자아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0: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 4개짜리 정사각형,
3: 돈. 잘했어. 아직 2단계가 더 남았다.

0: 같이 미래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hang of the kiss. No keyhole.
1: This is not cool. You two got us into this mess. Now you can both get us out.
2: Oh.
3: Sock.
2: Oh.
4: Oh. What's that rotten smell?
0: Worry not, shipmates.
2: Oh.
3: Rock.
1: Listen. Leave this to me.
2: Ugh.
3: Look.
1: Maybe two, 'cause are better than one.
0: AC, catch.
5: Deanmingguk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 개봉
1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우리 모두
4: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줄무랑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
1: 빨리 와!
0: 오!
1: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0: 우와.
1: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0: 오!
2: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3: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2: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패턴 벽!
0: 우와! 오!
2: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패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4: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2: 당연하지.
4: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3: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1: 우리도 해보자.
5: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5: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5: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5: 정사각형
1: 십자 모양.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4: 1.
1: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0: 그래,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3: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1: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

0: 파싸 파싸 파싸 파싸 나야
1: 나야
0: 나야.
2: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3: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4: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5: 오, 직사각형 천국이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4: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3: 아니야, 아니네. 이렇게는 가능해.
4: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0: 세계 3! 우리는 3, 3, 3! 와후!
2: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0: 1,
6: 2,
0: 3,
6: 4,
7: 5,
2: 6!
4: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0: 1,
6: 2,
0: 3,
6: 4,
7: 5,
2: 6!
7: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4: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2: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6: 오.
7: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6: 응.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7: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6: 오,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0: 세계 3이 세모꿈이면
4: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6: 큐브가 돼!
3: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2: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호!
0: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8: 헉,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9: Cool. What is it?
8: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ring yellow! Oh!
10: They're not bananas, Yellow! They're curvy stripes!
9: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ring puzzle.
10: Ooh! Exciting!
9: Let's try coloring the other stripes.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0: Oh, yes! Red and
8: yellow mixed to make
10: orange!
9: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10: Yay! Yes!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8: Another mix! Yellow and
9: blue
8: mixed to make green!
9: Wow!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8: Indigo!
5: Violet!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9: Who are you?
5: Oh, I'm Indigo.
11: And I'm Violet.
12: And we're Rainbow Chasers!
13: But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10: Wow! What is a rainbow?
11: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8: That's our puzzle,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11: Us! Every rainbow needs...
12: Indigo!
11: And violet. Oh!
14: Oh, what's going on here?
8: Purple!
14: I imagine you're... Oh! New colors! Wait, have I seen you before?
13: I'm indigo. I'm like blue, but a bit more purple.
11: I'm like you, purple, but a bit more blue.
14: Oh, and what's this?
11: A rainbow!
14: Ah! Oh, then I imagine this must be a rainbow lever. Oh, crumbs, what's happening?
9: We've unlocked another puzzle.
13: Maybe this one will lead us to a real rainbow.
11: Oh, we'll finally see one.
14: I imagine you all need to stand on a stone.
13: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We can't finish the puzzle.
14: Don't worry. We've got friends that can help. Mixing time!
11: Red and yellow mix to make orange. Yellow and
9: blue
11: mix to make green.
14: We need your help to solve this rainbow puzzle. Everyone, stand on your stones.
10: Me first.
11: Red,
1: orange,
15: yellow,
16: green,
9: blue.

0: One, two, three, four. What's he doing?
1: I don't know. Hide. Hide.
0: Who are we hiding from?
1: I don't know.
0: Eh? Hello? Eh? Hello? Where is he?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1: Beak! What's the fuss?
2: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3: One, two, three.
0: Hide.
3: Hide. Four, five, six.
0: Seek.
3: Seek.
1: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Coming, ready or not.
4: Where is everyone?
0: Hide. Why?
3: Seek. Seek.
0: Hide. Ride.
4: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4: Peek.
2: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2: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2: Peek-a-boo.
5: 뭔가 나쁜 짓을 벌이고 싶은데. 아주 나쁜 짓을. 야,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6: 3차.
2: 내가 던질 차례다.
5: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6: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5: 그래, 내가 한 거야.
6: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5: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 하지 마, 옥토플롭.
7: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8: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5: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8: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5: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강력한 파워의
1: 3차원 큐브 완성. 구사명제의 슈퍼 재채기를 받아라.
2: 옥토큐브 1, 2, 3, 4, 5, 6, 7, 8. 옥토큐브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완성. 우리는 환상의 콤비. 악당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0: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3 으사버지 그래.
3: 큐브 생성기가 다시 나를 초특급 울트라 큐브로 만들어줄 거야.
4: 저기 내가 납작해진 것 같은데 나 좀 꺼내줘.
2: 슈퍼 큐브.
0: 3차원의 강력한 파워!
5: 헬로 and welcome to the show! Today the Color Blocks proudly present a colorful performance of Little Red Riding Hoo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olor block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Little Red Riding Hood packed a basket full of wonderful red treats for her grandma's party. She had
6: a red balloon, a red cake, and some red strawberries.
5: Little Red Riding Hood set out through the forest and... Wait a minute! We need a forest!
7: I can help!
5: Ah, Green! May we have a forest, please?
7: Naturally.
8: Follow me.
7: Green!
8: Green! Gree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모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나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좋아.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짜자 정도 나나나
2: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달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콜라티에롬 사이언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얼리도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3: 달에서 튤립 키우기.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4: 나도야. 참, 내가 키우는 화분 보여줄까?
3: 예쁘다. 넌 역시 못하는 게 없어.
4: 고마워.

0: 너희가 출정할 장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야. 달에 있는 기지지.
1: 달은 춥고 건조한 데다 지구와 달리 산소도 없어서 보통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대.
2: 네덜란드의 카샤라는 친구가 아빠랑 달기지에 살고 있어. 카샤 엄마가 튤립 9군을 보내주셨는데 달에서 키우기엔 조건이 아주 까다롭거든.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3: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마침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0: 그럼 출동 준비!

0: 꿀팁을 꼭 달에서 키워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빠.
1: 내가 잡을게. 이런, 멀리 날아가 버렸잖아.
0: 이제 어떡하죠?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여기 받아. 할로, 난 타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튤립 구근을 찾아줘서 고마워.
1: 천만에. 난 아리야. 그리고 이쪽은
2: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튤립 구근은 잡지 못했지만.
0: 내가 튤립 키우는 걸 도와주러 온 거야? 여긴 식물 키우기가 힘들어. 공기도 온기도 없거든.
2: 걱정 마, 카샤. 이게 널 도와줄 거야.
0: 당켜, 호기. 우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온실돔이네. 멋지다.
3: 그럼 이제 튤립을 심어볼까?
0: 좋아요. 너희도 같이 할래?
2: 그럼, 도와줄게.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0: 이야!
3: 이 돔 안에는 산소가 충분한데?
2: 여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설계된 곳이니까요. 이 안에선 헬멧을 안 써도 숨 쉴 수 있어요.
1: 하지만 너무 추운걸. 튤립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10도에서 18도 사이야.
4: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둬. 태양 전지판을 작동시키면 되니까.

0: 물만 주면 쑥쑥 자라겠지. 그럼 내가 스프링클러를 켜볼게. 아래 비가 내리고 있어. 부탁해 튤립들아, 건강하게 쑥쑥 자라렴.
1: 와, 어린 이파리들이 나고 있어.
2: 어떻게 된 거지? 스프링클러가 멈췄잖아.
0: 이런, 물탱크가 거의 다 비었어.
1: 그럼 비가 더 안 내린다고?
0: 튤립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거 봐, 벌써 이렇게 시들고 있어.
3: 그치만 여기 달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야 하지?
2: 이곳의 유일한 물은 얼어붙은 극지방에 있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먼데.
1: 저희가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3: 가서 얼음 덩어리를 구해올게요. 돌아와서 녹이면 물이 되니까요.
2: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은데.
3: 저도 가고 싶어요, 아빠. 같이 가도 돼요?
4: 물론이지. 슈퍼 윙스와 함께라면 안전할 테니까.

0: 얘들아, 여기가 달의 극지방이야.
1: 우와, 저기 우리가 필요한 얼음이 잔뜩 있어. 얼른 가지러 가자.
0: 그래, 내 탐지기도 얼음이 맞대.
2: 이제 튤립을 모두 꽃피울 수 있겠다.
0: 하지만 얼음을 달기지까지 어떻게 옮기지?
1: 어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구조용 루프 액션! 크레이터 안까지 얼어붙어 있나봐. 호기, 좀 도와줄래?
2: 걱정 마, 아리야.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봐.

0: 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1: 저건 운석이야. 게다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0: 조심해.
2: 이거 정말 큰일인데.
0: 이 그림자는 뭐지? 운석보다도 더 큰 것 같은데?
1: 우주 방패막 액션!
3: 안심해 얘들아! 월드 우주 본부에서 구해주러 왔으니까 너희를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0: 가까이 붙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운석들을 막아줄게.
3: 효과가 좋은걸! 운석이 방패막에 튕겨나가고 있어!
1: 이제 튤립국은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기지로 가자.
3: 얼음 배달했습니다. 이제 얼음을 물탱크에 천천히 넣으면
1: 서서히 녹고 있어.
0: 우리가 해냈다! 어? 얼음이 다 녹았어! 이제 물을 줘볼까? 응! 스프링클러 작동! 우와! 쑥쑥 자라고 있어! 이거 봐! 홍차 모양으로 꽃이 피고 있는데?
4: 마치 네덜란드에 있는 집에 와 있는 것 같구나.
1: 방캐 호기아리
3: 일렉트릭 슈퍼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잘 가.
4: 해보자.
3: 슈퍼윙 임무 완료.
5: 슈퍼윙스 건강검진하는 날.

0: 다들 여기 있었네. 안녕 얘들아. 안녕 하늘이 언니. 몸이 멋진데 티노.
1: 티노 고맙다.
0: 다들 주목해줘. 안녕 슈퍼윙스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바로
2: 슈퍼윙스 건강검진합니다.
3: 오늘을 위해 크레인을 몇 달 동안 열심히 관리했지.
0: 난 로프를 깔끔하게 청소했어. 내 빛나는 방패 보이지?
1: 그리고 티노는 이빨 잘 닦았다.
0: 모두들 정말 잘 관리했네. 평소에 자기 자신과 장비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어? 잠깐, 호기는 어딨지? 어? 어? 안녕.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 아마존에서 택배를 배달하다가 진흙탕에 빠져버렸지 뭐야.
1: 호기 너무 더럽다. 왜 안 씻었어?
0: 오, 금방 해결할 수 있어. 이제 건강검진 준비 다 됐어. 네가 그렇다면 뭐. 이제 월드공항으로 떠날 시간이야. 모두 출동 준비!
2: 건강검진 가자!

0: 고맙다, 은하야. 건강검진을 위한 다른 준비를 도와준 것도 고맙고.
1: 아니요, 천만에요. 사령관님 조수로 일하는 건 재밌어요.
0: 어?
1: 안녕, 오빠?
2: 고보사령관님, 은하도 안녕. 슈퍼윙스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연락드렸어요. 준비되셨죠?
1: 완전 잘했어.
3: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최고로 빠른 비행기 도착!
1: 야호! 건강검진하러 잘 왔어, 슈퍼윙스들. 오늘은 파워와 기술을 확인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 알아볼 거야.
3: 난 준비됐어.
4: 나도야!
3: 완전 재밌게! 야!
1: 근데 호기, 너 정말 준비된 거 맞아?
3: 그럼! 지느기 좀 높긴 했지만 상관없어.
0: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행을 못해서 다음 임무를 못해.
3: 정말요? 문제 없어요.
1: 그럼 건강검진을 해볼까?
4: 시작!
1: 호기랑 아리, 먼저 너희들의 속도부터 측정해볼 거야.
3: 좋았어! 시작하자, 아리! 완전 쉬운데?
1: 그럼 속도를 올려볼게.
3: 러닝머신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 내 건 괜찮아.
5: 은하! 진호, 은하 도움 필요하다.
1: 호기, 잠깐만 기다려. 왜 그래?
3: 이런...
1: 호기, 어디 가는 거야?
3: 뭐? 저도 이 테스트 받아보고 싶어요.
0: 그거 좋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자고.
3: 이 정도야 식은증 맡기죠.
0: 괜찮니, 호기?
3: 아야.
6: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일어나라, 초강력 플레임!
0: 부스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3: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거다. 다른 테스트로 증명할게요.
1: 호기,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3: 이번엔 잘할 수 있어. 풍선 잡기 액션!

0: 긴급상황 발생! 입찰 방패 확대!
1: 누가 나 좀 멈춰줘!
0: 내가 도와줄게!
1: 너가 동제불능이야!
2: 이거 큰일이네. 어떻게든 빨리 구해야 할 텐데.

0: 힘을 내보자.
1: 디노, 호기 멈출 수 있다. 디노 한다. 디노 당기기 액션. 잡아준다. 근데 디노도 떨어진다. 도와줘. 다들 위험해.
2: 우주 오빠를 불러볼게요. 오빠, 슈퍼윙스한테 급속 충전이 필요해.
3: 알았어. 마침 새 충전 파드를 테스트해야 했는데 잘 됐네.

너희들의 새 슈퍼 일렉트릭 카드야.

0: 진흙투성이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잘못이에요.
1: 맞아.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됐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0: 다행이다.
2: 어? 어? 어? 슈퍼윙스테이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와. 새 임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1: 다음에 또 진흙탕에 빠지면
0: 꼭 깨끗이 씻을게요.
1: 좋은 소식이 또 있단다. 새로 생긴 급속 충전 능력 덕분에 건강검진을 모두 통과했어.
0: 잘됐네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3: 잘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지금 쟁여놓으세요.
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2: 우리 모두
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사이언스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라온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2: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신나는 용춤 대결. 오늘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 궁금한걸?
5: 정말? 나도 궁금해하던 중인데.
4: 그거 내가 먼저 궁금했지롱.
5: 아니거든.
4: 맞거든.
5: 아니래도.
4: 안녕.
5: 안녕. 우린 키키라.
4: 타키야. 쌍둥이 비행기지. 우린 언제나 함께. 만나서 반가워. 키키와 타키. 너희랑 같이 첫 임무를 떠나게 돼서 정말 기대돼.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중국 수천성이야. 오랜 역사를 지닌 수천성은 매운 음식과 원소절이 열리는 축제로 유명하지.
1: 하우란이란 친구가 거기 사는데 축제에서 용인형을 들고 즐기고 싶어해. 하지만 키가 작아서 용인형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우란을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0: 슈퍼잉스 출동 준비.
2: 얘들아,
3: 하우란, 더 높이 들 수 있어?
4: 더 높이? 알았어.
3: 미안해, 하우란. 그만 가봐야 해서. 안녕.
4: 아빠, 전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랑 용춤을 출 수가 없어요.
5: 올해는 그냥 구경만 하자꾸나. 내년엔 너도 용춤을 출 수 있을 거야.

0: 그치만 올해도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걸요.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1: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우린 티키와 타키야. 우린 쌍둥이지만 내가 훨씬 더 빨라.
1: 아니야, 내가 더 빨라.
0: 아니거든.
1: 맞거든.
0: 웃기시네.
1: 넌 유림보잖아.
0: 니하오 슈퍼윙스.
2: 어?
0: 니하오. 니하오. 여기 니 택배야.
2: 고마워.
0: 우와, 멋있게 생긴 신발이네.
1: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신어봐.
0: 우와, 이거면 높이 뛸 수 있겠다.
2: 야호! 우후! 예! 우와!
0: 신발 엄청난걸! 이제 나도 다른 애들처럼 농축을 칠 수 있어!
2: 예! 우후!
0: 하지만 혼자서는 춤을 출 수가 없잖아.
1: 나 춤추는 거 좋아해.
3: 난 100배는 더 좋아해.
1: 우리랑 같이 추자.
0: 정말? 슈퍼윙스랑 춤춰도 돼요, 아빠?
4: 물론이지. 대신 꼭 같이 다녀야 해.
0: 신난다. 다 같이 용인형을 들자. 준비 완료! 축제 장소로 출발!
4: 잘 다녀와! 조심하고!
1: 우와! 용이 엄청나게 많네!
0: 중국에선 용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거든. 이번엔 누가 머리 할래?
1: 나! 늦었지롱. 내가 먼저 찜했어.
0: 여기 받아.
1: 야호! 다키 용이 나가신다.
0: 다키, 이제 그만해. 내가 머리 할 차례야.
1: 싫어. 나 아직 안 끝났거든.
0: 이리 내놔.
1: 좋아. 네가 잡으면 주지.
5: 저기 봐! 황금용이야!
1: 황금용이라고?
6: 지금부터 최고의 용춤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멋진 골든 용춤 보러 보이세요, 여러분!
1: 골든보이랑 골든걸이잖아!
6: 슈퍼윙스! 우리랑 용춤 대결 해보지 않을래? 하! 어? 하늘에서 멋진 용춤 추기!
0: 우리가 더 멋진 하늘 용춤을 보여주자, 슈퍼윙스! 어, 잠깐! 하늘까진 점프 못하지.
1: 할 수 있어, 하우란. 아쿠를 땅에 톡 치면 업그레이드 될 거야.
0: 이렇게. 우와, 멋지다.
7: 하늘 용춤 준비. 시작.
6: 우리도 가자. 미안하지만 이 대결은 무조건 우리가 이길 거야.

0: 조용히 해. 우리 인기를 다 빼앗아갔잖아.
1: 걱정 마. 다시 빼앗아 오면 되지. 커다란 용을 만들어서.
0: 좋은 생각이야. 저 용 인형들을 이용하자. 골든 주먹 발사.
2: 안 돼, 돌려줘.
1: 이제 금색으로 만들어야겠지. 핑키 윙키 파.
0: 어? 우리가 제일 멋있어. 게다가 최고로 크지.
1: 또 황금빛이 나고.
2: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0: 이젠 우리 절대 못 이겨. 야, 그러지. 신경을 보여주겠다.
3: 용 인형 구출 작전 진행!

0: 문제 해결 완료!
1: 수창고 주잖아!
2: 너무 매워!
3: 차오란!
2: 아빠!
3: 멋진 용춤 대결이었어. 다들 정말 멋지던데?
2: 다 슈퍼엑스 덕분이에요. 잊을 수 없는 축제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4: 천만에. 그럼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갈까?
2: 안녕!
3: 잘 가라!
4: 거인이 된

0: 바로 튀르키예의 안탈리아야. 안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인데 황금빛 모래사장으로 유명하지.
1: 아이셰란 친구가 그곳에 사는데 모래성이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무척 슬퍼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셰를 도와줄 물건을 만들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2: 정말 아름답고 모래성을 만들기에 딱 좋은 해변인걸.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0: 호기 출동 준비.

0: 파워 충전! 인내키리 파워 쇼케이! 발사! 트리키의 안탈리아 해변으로 출발!
1: 이번엔 무너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맨손으로 모래성 쌓기 너무 힘들어요, 엄마.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
0: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로 날아왔지.

0: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1: 난 마티야. 최고로 힘센 비행기지.
2: 안녕. 난 아이쉐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3: 메르하바 슈퍼윙스. 안녕.
0: 메르하바 반가워요. 여기 너한테 줄 택배를 가져왔어, 아이쉐.
2: 우, 고마워, 호기. 우와, 모래성바퀴 도구들이잖아. 고마워.
3: 우리한테 딱 필요하던 거야.
2: 이제 커다란 성을 쌓을 수 있겠어. 튀르키예에서 가장 유명한 토카피 궁전처럼 만들고 싶었거든.
1: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걸. 도카피 궁전은 정말 멋지잖아. 평화의 문도 있고 행복의 문도 있고 또 거대한 정의의 탑도 있고.
0: 재밌겠다. 우리가 도와줘도 될까?
2: 물론이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궁전을 둘러싸는 튼튼한 벽을 만드는 거야. 그런 다음 가운데에 궁전을 짓는 거지.
0: 좋은 생각인데.
1: 그럼 시작해볼까?
2: 조심해!
1: 어?
0: 어? 골든보이랑 골든볼? 공놀이를 할 땐 조심해야지. 우리 성을 부술 뻔했잖아.
2: 멋진 모래성이네. 나도 만들어보고 싶어.
4: 아, 공놀이 하던 중이잖아.
2: 재밌을 거야. 나 믿어봐.
4: 알았어. 그럼 이왕 만드는 거 저 성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보자.
1: 좋아. 그럼 우리 대결하자. 어느 팀 모래성이 더 멋질지 해보자고.
4: 좋아.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만.
2: 벽을 다 쌓으려면 모래가 더 필요해요, 엄마.
1: 그건 힘센 마티한테 맡겨. 나와라. 주관력 불착기. 이제 나만 믿어. 물에 모기 액션.
0: 어? 우와, 진짜 멋지다.
2: 이 정도면 성벽을 쌓기에 충분하겠어.
4: 더 멋지게 만들어 볼까? 골든 주먹 날아라! 어때 골든 걸? 우리 성이 슈퍼 윙스 성보다 더 크지? 어?
1: 멋지지? 도카피 궁전이 완성됐습니다.
4: 말도 안 돼. 우리 성보다 더 크잖아.
2: 괜찮아. 내가 더 크게 만들면 돼. 땡큐, 이케파! 어때? 더 크고 멋지지? 난 골든성의 여왕!
4: 어? 걱정 마, 골든걸! 내가 받을게!
2: 안 돼! 내 핑키봉!
4: 내가 되찾아줄게! 골든주먹!

0: 포기! 내가 성을 옮길까? 그럼 신경 발휘 좀 해볼까? 나와라! 초대형 이동성! 이제 모래성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킬까? 일어나라, 크레인!
1: 너무 당황해서 잘못 들었나봐. 내가 해결해볼게. 골든보이 골든 구출 작전.
0: 그만해 골든보이, 넘어지겠어.
2: 거대한 호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적응한 뒤엔 말이야.
3: 안돼, 우리 골든 성이 파도에 무너져 버렸잖아.
1: 울지마 골든걸. 모래성은 다시 지으면 돼.
3: 그러지 말고 우리 모래성에서 같이 놀자. 재밌을 거야. 정말? 진짜 그래도 돼? 우와, 신난다. 우리 모래성을 지켜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0: 천만에 아이쉐.
2: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7: 어서오세요 공주님.
6: 동화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캐슬.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5: 가자 얘들아,
7: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7: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정말 달다.
1: 우와, 몇 개 안 남았네.
2: 삼딸기가 이만 했으면 좋겠다. 그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3: 아, 코디, 넌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어? 남은 삼딸기를 크게 만들어주라. 어? 응?
0: 크게? 잠깐만 기다려봐. 짠! 이건 내가 만든 발명품. 크게 크게 돋보기야.
4: 어떻게 쓰는 건데?
0: 아하! 이렇게 돋보기를 조준하고 햇빛을 쬐면 짜잔! 뭐든지 햇빛을 받고 크게 자라난다고.
3: 역시 코디야. 빨리 산딸기도 키워보자.
0: 이제 산딸기가 점점 크게 크게.
2: 응? 왜 안 커져?
0: 이상하다. 갑자기 왜 안 되지? 햇빛이 모자랐나? 파워 온! 어휴!
5: 이게 어떻게 된?
3: 좋아! 미안해!
4: 다들 피해!
3: 미안해!
5: 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3: 커다란 산딸기를 만들려다가 실수로 그만.
5: 뭐?
2: 얘들아, 피해!
4: 어떡하지?
5: 나무로 장난치면 안 돼. 내려놓자. 응?
2: 끈적끈적해.
3: 코디, 빨리 어떻게 좀 해봐.
0: 나도 작아지는 방법은 몰라서. 지금부터 찾아보면 되지. 잠깐 기다려봐.

0: 안 돼!
1: 배! 배!
0: 아, 콩콩이 낮잠 잘 시간이잖아.
1: 그럼 콩콩이를 지운 다음에 자가진 방법을 찾으면 되겠어요.
2: 쪽쪽이만 있으면 바로 잠들 텐데.
0: 맞아. 아까 콩콩이랑 같이 커져서 마당에 떨어졌어.
2: 저희가 가져올게요.
0: 그래, 부탁할게. 우린 그 사이에 자장가를 불러줘보자.
1: 네?
2: 어떻게 해야 작아지지?
3: 어디?
2: 아, 깜짝이야! 뭐야? 어? 다들 어디 갔지? 아, 설마? 아, 렌즈 크기를 줄이니까 작아지는구나! 방법을 찾았어! 와!
4: 잘 자라 우리 콩콩이. 앞뒤와 뒷동산에.
1: 키미가 빨리 와야 할 텐데.
2: 이제 우리한테 맡겨.
5: 준비됐어.
6: 좋았어. 됐어.
2: 코디, 지금이야.
5: 응?
2: 작아져라. 파워 몬.
0: 우리 콩콩이 돌아왔구나.
1: 다행이야. 아직은 원래보다 크면 안 돼. 알았지?

0: 위험하게 이런 걸 던진 게야.
1: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0: 조심했어야지. 네가 빠뜨린 게 이거냐?
1: 아니요.
0: 그럼 이거구나.
1: 아니요, 도토리 빠뜨린 건데.
0: 에? 도토리? 아, 이거네. 자, 다신 빠뜨리지 말거라.

0: 일단 가져오긴 했는데 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황금 도토리 진짜 멋지다.
1: 민지야, 뭐해? 어? 그게 뭐야?
0: 이건 황금 도토리야. 대신 조심해야 해.
2: 근데 어디서 난 거야?
0: 어? 그게 그냥 생겼어.
1: 어?
0: 휴, 할아버지께 돌려드려야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데 돌려준다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 그래도 될까? 잠깐만.

0: 할아버지가 잘못 두신 거잖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
1: 착한 척은.
0: 뭉치는 원래 착하거든.
1: 아무래도 내일 돌려주러 가야겠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까? 반짝반짝 예쁘다.
2: 뭉치다. 뭉치야.
0: 우와, 깜짝이야. 내 황금 도토리. 안 돼.

0: 어떡하지? 고지!
1: 뭉치 안녕! 멋지지? 이번에 발명한 고무동력 비행기야! 하늘도 날 수 있다고!
0: 하늘을 난다고? 이게, 그럼 나 좀 태워줘, 빨리!
1: 알았어!
0: 빨리! 고디, 새 옆으로 가줘!
1: 응! 터보 엔진 가동!
0: 새야, 이거 줄게. 그 도토리 돌려줘. 안 돼!
1: 아래로 하가! 전 탈출 모드 가동!

0: 땡! 또 너냐? 조심하라고 했지.
1: 죄송해요. 황금 도토리 돌려드리러 왔어요.
0: 뭐?
1: 사실 제가 빠뜨린 건 평범한 도토리였거든요. 황금 도토리가 훨씬 멋지지만 할아버지가 찾으실 것 같아서요.
0: 너라면 솔직하게 말하러 올 줄 알았지.
1: 네.
0: 황금 도토리는 너처럼 착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었단다. 소중히 간직해주렴.
2: 뭉치야, 황금 도토리 찾았어?
1: 그리고 이거 내 거 맞대.
2: 어? 그럼 네 거지.
1: 그게 원래는 아니야.
3: 얼른 돌아가자. 비행기 고쳐야 해.
1: 뭉치야, 빨리 와. 오, 알았어.
4: 엄마 병원 다녀올게. 저녁에 아빠 생일 파티 하자.
2: 네. 어? 우와, 예쁘다. 엄마 선물은 뭐예요?
4: 비밀.
2: 어? 말해 주세요.
4: 아빠한테 무지무지 잘 어울릴 거야. 엄마 간다.
2: 뭘까? 비밀이라니까 더 궁금해지잖아. 지미랑 포미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4: 안 돼.
5: 지미 진짜 웃기다.
2: 지미 포미.
6: 오늘 콩순이 아빠 생신이잖아. 같이 케이크 만들려고 했는데 과일이 다 쏟아져 버렸네.
2: 다시 주우면 되지. 이렇게 저렇게.
5: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
2: 당연하지. 맞다, 선물. 어떡해.
4: 왜 그래?
2: 아빠 선물을 잃어버렸어. 까먹고 여기 두고 갔거든. 어쩌지? 엄마가 아빠 줄 선물인데.
4: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
5: 그래,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7: 콩순아. 콩순아.
2: 아빠다.
4: 어떡해.
5: 아직 선물도 못 찾았는데.
2: 호미야, 혹시 네가 선물로 변신해줄래?
5: 에? 내가?
2: 잠깐이면 돼. 금방 원래 선물 찾아올게. 어? 대박.
5: 엄마 선물이 뭔데?
2: 나도 몰라. 아무거나 변신해줘.
5: 모르겠대.
4: 직접 만들었다고? 대단한데?
7: 고맙다, 콩순아. 티미 포미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2: 네.
7: 그럼 선물부터 풀어볼까? 이야, 진짜 멋진 수수깡 안경이네. 고마워, 우리 딸.
2: 아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에요.
4: 이제 내 선물도 풀어봐요.
7: 그럴까요? 이게 내 선물이라고요?
4: 어? 응? 왜 이런 게 들어있지? 어?
2: 콩콩아, 그러면 안 돼. 그만.
7: 봄이잖아.
2: 콩콩이야. 실은 제가 엄마 선물을 잃어버렸어요.
4: 뭐?
2: 잠깐 집 앞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죄송해요.
7: 선물이 없어졌단 말이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짜잔.
4: 어머, 역시 잘 어울릴 줄 알았어요.
7: 선물 고마워요, 여봉.
2: 어떻게 된 거예요?
7: 집 앞에 선물 상자가 있길래 누가 생일 선물을 보냈나 싶어 들고 왔거든.
4: 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주인 찾아간 거였네.
2: 난 그런 줄도 모르고.
5: 다행이다.
7: 우리 콩순이 많이 놀랐겠다.
2: 고마워, 포미. 아빠, 빨리 촛불 주세요. 꺼지겠어요.
7: 그래.
4: 생일 축하해요, 여보.
2: 아빠, 생일 축하해요.
7: 10,000원입니다, 손님.
4: 네, 여기요.
5: 나는 마트에서 바코드 스캐너가 제일 재밌어요.
2: 우와, 나도 저거 해보고 싶어. 마트 놀이하려면 바코드 스캐너가 필요하겠지?
5: 그럴 땐 어울리는 친구가 딱 하나 있지. 바로 나, 범이지롱.
3: 둘이서 마트 놀이할 거야? 나도 할래.
4: 나...
2: 뭘 팔아야 하지?
5: 오, 예쁜데? 인형 팔자.
2: 이건 안 돼.
5: 어? 이렇게 예쁜 인형을 팔면 손님도 엄청 좋아할걸. 손님이 많이 와야 신나는 마트 놀이도 많이 할 수 있지.
2: 그런가?
5: 그럼.

0: 건 어? 아빠 건데. 어? 그렇지만 너무 어? 자주 고장나서 빨리 새로 사야겠는걸. 이라고 하셨으니까 괜찮겠지?
1: 오승아, 이것도 이것도.
0: 준비 끝! 빨리 공수님한테 연락하자!
1: 좋아!
0: 자동차는 여기에 놔줘!
2: 응, 알겠어.
0: 좋았어! 이 정도면 다 됐다!
1: 그럼 나는 변신해볼까?
2: 도리가 아주 아주 많아요.
0: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0: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4: 살 거야?
2: 글쎄, 도토리 사세요.
0: 몰라 몰라, 동심이 마칩니다.
2: 도토리 사요.
1: 뭐야? 손님들이 하나도 안 오냐?
0: 안 되겠어. 팀이 같이 가자. 자자, 골라 골라. 없는 게 없는 공신이 마트. 어서 오세요. 왜 같이 안 오고? 자자, 골라 골라. 없는 게 없는 공신이 마트. 어서 오세요.
1: 어, 저기 손님 손님.
0: 어서 오세요. 콩순이 마트입니다. 네, 골라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5: 저 자동차 장난감도 파는 거죠?
0: 네.
1: 삐빅.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번개 자동차 1,000원입니다.
5: 좀 비싸네요. 다음에 올게요.
1: 잠시만요. 500원. 아,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100원입니다.
5: 우와, 전부 다 100원이야? 그럼 저 인형이랑 모자 주세요.
0: 삐빅, 삐빅. 여기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공승이 마트입니다.
6: 어? 어디서 많이 본 인형 같은데?
0: 아, 언니.
6: 소방, 콩순이 책이랑 소방차 아닌가? 저기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7: 어, 이거요? 저기 콩순이 마트에서 샀는데요.
6: 콩순이 마트요? 아, 저건 내 노트북인데?
0: 여기 있습니다.
6: 그건 안 돼. 내 노트북.
0: 아빠.
2: 괜찮으세요, 아저씨?
6: 중요한 자료가 있었는데 다행이야.
0: 죄송해요, 아빠.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6: 그래도 아빠 물건이니까 다음부터는 꼭 아빠한테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 알겠지? 그런데 아빠 거 또 팔지는 않았지?
1: 컴퓨터 그림이 있는 책인데 방금 팔았어요.
6: 아! 내 비상금 숨겨둔 책이잖아. 어디야?
0: 방금 저기로 갔어요.
6: 안 돼! 기다려!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출동!
8: 얼굴엔
9: 순한 길길,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2: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1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2: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주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라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7: 여긴 뽀로로방.
8: 안녕.
7: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8: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라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얘들아, 빨리 들어와.

갈 줄 모르는 거야? 걱정 마, 내가 알려줄게.

그럼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게 좋겠는걸?

Ha ha ha!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날아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자꾸 떨어지기만 하면 어떡해.

귀염둥이 정신 차려야지. 이제 떨어진 게 없기다. 좋아, 시작. 높이 높이 높이 더 활활 날아가. 제일로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늘을 나는 거.

써보는 건 어떨까?

맛집?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너희 지금 스프 만들고 있구나? 만드는 법은 알아? 운이 정말 좋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알려줄게. 좋아. 뭐가 필요한지 한번 볼까? 어, 냄비 좋은데? 아주 멋진걸? 그럼 이건? 비트는 있어? 이 재료들을 다 구해와야 해. 그래야 맛있는 수프를 만들 수 있다고.

기분 어떻게 됐어? 아니, 고기는 꼭 있어야 한다고. 곰한테 물어볼게. 먼저 끓이고 있어.

이제부터 이건 유리 우주선이야. 발사 준비. 잇, 조심하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지구에 알립니다. 우주인이 우주선 밖으로 나갔어요. 우주를 정복하러 갑니다. 공룡, 우린 지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중요한 임무 중이라고. 자, 다시 탑승. 있을까요? 와, 진짜 화성인이잖아. 보세요, 화성인들이 먹는 죽이에요.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 고마, 이는 나중에 닦아도 돼. 모험이 중간에 끊겨선 안 된다고. 승무원, 어서 차로 돌아와요. 타버모드 작동. 물지 않는 거야? 또 아구잖아.

매일매일 이를 닦으면 이가 훨씬 건강해질 거야. 이렇게. 자,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식거리가 됐습니다. 다시 잔잔해져 버렸는데? 저기 금붕어야! 이리 나와보세요, 바다의 여왕님! 누구세요? 아, 당신이 개구리 공주님이셨군요? 개구리 공주님, 20급짜리 폭풍을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갑판왕을 위해서요!

0: 엄마 안녕?
1: 아빠!
0: 지금 상상놀이 중이야? 만세! 새로운 놀이가 생겼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줄무랑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돼.
7: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지 않으세요.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1: 얼굴엔
5: 순한 킬킬.
1: 눈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빨리 와!
1: 오!
0: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1: 우와.
0: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2: 오!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3: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4: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 줄게. 바로 패턴 벼!
1: 우와. 오!
4: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패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5: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4: 당연하지.
5: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6: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7: 우리도 해보자.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8: 정사각형
7: 십자 모양.
0: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5: 1.
0: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2: 그래.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3: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0: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5: 파싸, 파싸, 파싸, 파싸. 나야, 나야, 나야.
0: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2: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9: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3: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7: 오, 직사각형 천국이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3: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9: 아니야.
3: 아니네.
9: 이렇게는 가능해.
3: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5: 세계 3. 우리는 3, 3, 3. 와후!
0: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5: 1,
9: 2,
5: 3,
9: 4,
7: 5, 6.
3: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5: 1,
9: 2,
5: 3,
9: 4,
7: 5, 6.
9: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3: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0: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9: 오.
4: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9: 응.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4: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9: 오.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5: 세계의 3이 세모 꿈이면
3: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9: 큐브가 돼!
2: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7: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호!
0: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10: 헉,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11: Cool! What is it?
10: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ring yellow. Oh,
11: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ring puzzle.
12: Ooh, exciting!
11: Let's try coloring the other stripes.
12: Red! Yes! Red at the top!
11: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2: Oh, yes! Red and...
13: yellow mixed to make
12: orange!
11: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12: Yes!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13: Another mix. Yellow and...
11: blue
13: mixed to make... green.
11: Wow.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12: Indigo! Violet!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11: Who are you?
12: Oh, I'm Indigo. And I'm Violet. And we're Rainbow Chasers! But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14: Wow!
5: What is a rainbow?
14: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13: That's our puzzle,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14: Us! Every rainbow needs...
12: indigo!
14: And violet. Oh!
15: Oh, what's going on here?
13: Purple!
15: I imagine you're... oh! New colours! Wait, have I seen you before?
12: I'm Indigo. I'm like blue, but a bit more purple.
14: I'm like you, purple, but a bit more blue.
15: Oh, and what's this?
12: A rainbow!
15: Ah! Oh, then I imagine this must be a rainbow lever. Oh, crumbs! What's happening?
11: We've unlocked another puzzle.
12: Maybe this one will lead us to a real rainbow.
14: Oh, we'll finally see one.
15: I imagine you all need to stand on a stone.
12: But we're missing two colours. We can't finish the puzzle.
15: Don't worry. We've got friends that can help. Mixing time!
13: Mix to make orange! Yellow and...
11: blue.
13: Mix to make...
12: green!
15: We need your help to solve this rainbow puzzle. Everyone, stand on your stones!
14: Me first!
5: Red.
13: Orange. Yellow.

0: 1, 2, 3, 4. What's he doing?
1: I don't know. Hide.
0: Who are we hiding from?
1: I don't know.
0: Eh? Hello? Eh? Hello? Where is he?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Beak!
1: What's the fuss?
2: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One, two, three.
0: Hide.
1: Hide. 4, 5, 6.
0: Seek. Seek.
1: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3: Coming, ready or not.
4: Where is everyone?
0: Why?
3: Seek! Seek!
0: Ride!
4: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0: Peek!
2: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2: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2: Peek-a-boo!
5: 뭔가 나쁜 짓을 버리고 싶은데. 아주 나쁜 짓을. 나는야 오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오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젠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6: 3차.
2: 내가 던질 차례다.
5: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6: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5: 그래, 내가 할 거야.
6: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5: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7: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8: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5: 이건 또 뭐야? 넌 누구야?
8: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5: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란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신나.

0: science. 한올한올 섬세하게. Triple Oil Formula. Color,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cience.
1: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여러분 모두 모이세요. 저와 함께 3회 베스트의 서커스를 보러

문제 없어 채채기만 천명 삼내게 면십이 놀라운 직사각형 공중을 떠다니지 삼다섯 개

조심해! 재채기 하나 떨어지겠어! 3, 6, 9! 네 번째 친구는 10이라네. 12는 놀랍고 경이로워.

몰라서 그의 모습은 볼 수 없어. 12, 15, 18. 21은 언제나 침착해 풀장으로 다이빙할 때조차도. 24는 우리 비춰줘 그녀의 광선은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Green.

0: that's me.
1: 소개합니다. 숫자의 세계를 탐험하고 숫자들의 자아를 찾기 위한 6단계 계획입니다.
2: 1단계 10과 1.
1: 자아를 찾아봐.

0: 2단계 직사각형.
1: 어떤 직사각형이 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는 배열 찾아요. 직사각형의 광선 파원 막강하죠.
2: 나는 야 소수 슈퍼 직사각형.

0: 우린 팀이야. 여러 개의 팀.
1: 그럼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만든 숫자인지.
2: 4단계 패턴과 놀아보자.
1: 자아를 찾아봐요. 어떤 모양을 그릴까요? 자아를 찾아봐요. 어떤 패턴을 보여줄 거죠? 구멍난 정사각형.

0: 어쩐지
1: 화살표 나비 이건 그렇다 치고
2: 재미있는 십자가 구멍 네 개짜리 정사각형
3: 도넛 잘했어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았다고 5단계 클럽을 구경해봐 자

0: 11일까지 있네. 어?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1: 난 31이고 난 달력을 좋아해.
2: 두 배?
0: 두 배?
2: 두 배? 내가 누군지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32야. 그리고 나는 두 배수야.

0: bold and bright colors and dark colors.
1: And there's one more color trick to show you outside.
2: To keep it in the air.
3: Well, can't you make a different sound?
2: No, you can't keep it for yourself.
3: 96, 97, 98, 99, copycat. Crumbs, sorry.
2: This alphabet isn't big enough for the two of us.
3: Then there's only one way to sort this out.
2: You mean...
3: Correct. A contest. K versus K.
2: Okay. Beat this.
0: E. Key.
3: Oh. K. That's nothing. I can make.
2: K. A.
4: J.
0: Cage.
3: Clearly, Mike. Is the best.
5: Lovely. But could you let us out now?
2: Lucky I've got the key, then.
3: So get us out.
2: Looks like I'm the king of the kuz. No keyhole.
3: This is not cool. You two got us into this mess. Now you can both get us out.
6: What's that rotten smell?
2: Worry not, shipmates.
6: Rock.
5: Listen. Leave this to me.
3: Look.
5: Maybe two, cuz are better than one.
2: Hey, C, catch!
7: De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기질!
7: 주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남방구는 북방구와
1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4: 새콤달콤 너도 비타젤리
15: 옳지.
14: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5: 옳지.
14: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5: 옳지.
16: 우리 모두
7: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7: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성.
7: 얼굴엔
8: 순한 기질.
7: 주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리듬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성.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식물엔
3: 달콤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달에서 튤립 키우기. 오늘은 또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걸.
6: 나도야. 참, 내가 키우는 화분 보여줄까?
5: 예쁘다. 넌 역시 못하는 게 없어.
6: 고마워.

0: 오늘 너희가 출동할 장소는 아주 특별한 곳이야. 달에 있는 기지지.
1: 달은 춥고 건조한 데다 지구와 달리 산소도 없어서 보통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대.
2: 네덜란드의 카샤라는 친구가 아빠랑 달기지에 살고 있어. 카샤 엄마가 튤립 9군을 보내주셨는데 달에서 키우기엔 조건이 아주 까다롭거든. 그래서 도와줄 물건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너한테 실어뒀어.
3: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마침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0: 그럼 출동 준비!

0: 충전! 일렉트릭 파워 스피 발사! 갈비지로 출발! 튤립을 꼭 달에서 키워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요, 아빠.
1: 내가 잡을게. 이런. 멀리 날아가 버렸잖아.
0: 이제 어떡하죠? 슈퍼윙스가 있다면 도와줄 텐데요.
2: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0: 중력이 부족해서 몸이 뜻대로 안 움직여.
1: 걱정하지 마. 잡았다. 여기 받아.
2: 할로, 난 카샤고 이분은 우리 아빠셔. 튤립 구근을 찾아줘서 고마워.
1: 천만에. 난 알이야. 그리고 이쪽은
0: 고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튤립 구근은 잡지 못했지만
2: 내가 튤립 키우는 걸 도와주러 온 거야? 여긴 식물 키우기가 힘들어. 공기도 온기도 없거든.
0: 걱정 마, 카샤. 이게 널 도와줄 거야.
2: 당켜, 허기. 우와,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온실돔이네. 멋지다.
3: 그럼 이제 튤립을 심어볼까?
2: 좋아요. 너희도 같이 할래?
0: 그럼 도와줄게. 아리가 식물 키우기 전문가거든.
2: 이야.
3: 이 돔 안에는 산소가 충분한데?
0: 여긴 식물이 자랄 수 있게 설계된 곳이니까요. 이 안에선 헬멧을 안 써도 숨 쉴 수 있어요.
1: 하지만 너무 추운걸. 튤립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온도는 10도에서 18도 사이야.
4: 그 문제는 나한테 맡겨줘. 태양 전지판을 작동시키면 되니까.

0: 물만 주면 쑥쑥 자라겠지. 그럼 내가 스프링클러를 켜볼게. 아래 비가 내리고 있어. 부탁해 튤립들아, 건강하게 쑥쑥 자라렴.
1: 와, 어린 이파리들이 나고 있어.
2: 어떻게 된 거지? 스프링클러가 멈췄잖아.
0: 이런, 물탱크가 거의 다 비었어.
1: 그럼 비가 더 안 내린다고?
0: 튤립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거 봐, 벌써 이렇게 시들고 있어.
3: 그치만 여기 달에서 어떻게 물을 구해야 하지?
2: 이곳의 유일한 물은 얼어붙은 극지방에 있어. 하지만 거리가 너무 먼데.
1: 저희가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3: 가서 얼음덩어리를 구해올게요. 돌아와서 녹이면 물이 되니까요.
2: 그거 정말 좋은 생각 같은데.
3: 저도 가고 싶어요, 아빠. 같이 가도 돼요?
4: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안전할 테니까.

0: 얘들아, 여기가 달의 극지방이야.
1: 우와, 저기 우리가 필요한 얼음이 잔뜩 있어. 얼른 가지러 가자.
0: 그래, 내 탐지기도 얼음이 맞대.
2: 이제 튤립을 모두 꽃피울 수 있겠다.
0: 하지만 얼음을 달기지까지 어떻게 옮기지?
1: 어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구조용 루프 액션! 크레이터 안까지 얼어붙어 있나봐. 호기, 좀 도와줄래?
2: 걱정 마, 아리야.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보기 일렉트릭 스팀!

0: 어? 어우, 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1: 저건 운석이야. 게다가 이쪽으로 날아오고 있어.
0: 조심해.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 그림자는 뭐지? 운석보다도 더 큰 것 같은데?
1: 우주 방패막 액션!
2: 안심해, 얘들아! 월드 우주 본부에서 구해주러 왔으니까 너희 지켜보다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1: 가까이 붙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운석들을 막아줄게.
2: 효과가 좋은걸! 운석이 방패막에 튕겨나가고 있어!
1: 이제 튤립국은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기지로 가자.
2: 얼음 배달했습니다. 이제 얼음을 물탱크에 천천히 넣으면
1: 서서히 녹고 있어.
0: 우리가 해냈다! 어? 얼음이 다 녹았어! 이제 물을 줘볼까?
1: 응! 스프링클러 작동!
0: 우와! 쑥쑥 자라고 있어! 이거 봐! 풍차 모양으로 꽃이 피고 있는데?
3: 마치 네덜란드에 있는 집에 와 있는 것 같구나.
1: 당차 호기아리
2: 일렉트릭 슈퍼윙! 오늘도 문제 해결 완료!
1: 잘 가!
3: 해보자!
2: 슈퍼윙! 임무 완료!
4: 슈퍼윙스 건강검진하는 날!

0: 어제 여기 있었네. 안녕 얘들아. 안녕 하늘이 언니.
1: 꿈이 멋진데 티노.
2: 티노 고맙다.
0: 다들 주목해줘. 안녕 슈퍼윙스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바로
3: 슈퍼윙스 건강검진 날이다.
4: 오늘을 위해 크레인을 몇 달 동안 열심히 관리했지.
0: 난 로프를 깔끔하게 청소했어. 내 빛나는 방패 보이지?
2: 그리고 티노는 이빨 잘 닦았다.
0: 모두들 정말 잘 관리했네. 평소에 자기 자신과 장비를 잘 돌보는 게 중요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 어? 잠깐, 호기는 어디지? 어? 안녕!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해. 무슨 일 있었어?
5: 아마존에서 택배를 배달하다가 진흙탕에 빠져버렸지 뭐야.
2: 호기 너무 더럽다. 왜 안 씻었어?
5: 오, 금방 해결할 수 있어.
0: 이제 건강검진 준비 다 됐어. 네가 그렇다면 뭐. 이제 월드공항으로 떠날 시간이야. 모두 출동 준비!
3: 건강검진 발사!

사와 주시옵소서.

0: 고맙다, 은하야. 건강검진을 위한 다른 준비를 도와준 것도 고맙고.
1: 아니요, 천만에요. 사령관님 조수로 일하는 거 재밌어요.
0: 어?
1: 안녕, 오빠.
2: 코보 사령관님, 은하도 안녕. 슈퍼윙스가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연락드렸어요. 준비되셨죠?
1: 완전 다 했어.
3: 그래서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최고로 빠른 비행기 도착.
1: 야호! 건강검진하러 잘 왔어, 슈퍼윙스들. 오늘은 파워와 기술을 확인해서 스스로를 얼마나 잘 관리해왔는지 알아볼 거야.
3: 난 준비됐어.
4: 나도야!
3: 완전 재밌게! 야!
1: 근데 후기, 너 정말 준비된 거 맞아?
3: 그럼! 지능이 좀 높긴 했지만 상관없어.
0: 건강검진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행을 못해서 다음 임무를 못해.
1: 정말요?
3: 문제 없어요.
1: 그럼 건강검진을 해볼까?
4: 시작!
1: 호기랑 아리, 먼저 너희들의 속도부터 측정해볼 거야.
3: 좋았어! 시작하자, 아리! 완전 쉬운데?
1: 그럼 속도를 올려볼게.
3: 러닝머신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1: 내 건 괜찮아.
5: 은하! 디노, 은하 도움 필요하다.
1: 포기, 잠깐만 기다려. 왜 그래?
3: 이런...
1: 어? 포기, 어디 가는 거야?
3: 어? 저도 이 테스트 받아보고 싶어요.
0: 그거 좋지. 힘이 얼마나 센지 보자고.
3: 이 정도야 식은증 먹기죠.
0: 괜찮니, 호기?
3: 아야.
6: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일어나라, 초강력 플레임! 초강력 크레인 들기
3: 액션!
6: 어때? 멋지지?
3: 다시 한번 해볼게. 부탁해, 부스터. 힘을 줘!
0: 부스터에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3: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거다. 다른 테스트로 증명할게요.
1: 호기.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
3: 이번엔 잘할 수 있어. 풍선 잡기 액션! 제발 일렉트릭 부스터!
1: 안 돼!
0: 호기!
3: 도와줘!
6: 힘을 내보자.
5: 디노, 목이 멈출 수 있다. 디노 한다. 디노 당기기 액션. 잡아준다. 근데 디노도 떨어진다. 도와줘.
0: 다들 위험해.
1: 우주 오빠를 불러볼게요. 오빠, 슈퍼윙스한테 급속 충전이 필요해.
2: 알았어. 마침 새 충전 파드를 테스트해야 했는데 잘 됐네.

너희들의 새 슈퍼 일렉틱 카드야!

0: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잘못이에요.
1: 맞아.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됐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0: 다행이다.
2: 어? 어? 어? 슈퍼윙스텔 월드 우주본부로 돌아와. 새 임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1: 다음에 또 진흙탕에 빠지면
0: 꼭 깨끗이 씻을게요.
1: 좋은 소식이 또 있단다. 새로 생긴 급속 충전 능력 덕분에 건강검진을 모두 통과했어.
0: 잘됐네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볼게요.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3: 잘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3: 가자 얘들아.
5: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새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링,
1: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숙소에 가자.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환영합니다. 그럼 여기 출발.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기내식입니다. 맛있겠다.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뽀로로 떴다 비행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3: 얼굴엔
2: 순한 킹킹.
3: 중물엔
2: 덥덥한
4: 순하게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라디오는 라디오. 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쇼, 딩동댕 쇼. 네, 오늘은 즐거운 라디오 쇼. 자, 진행을 맡은 DJ 딩동쌤.
1: 딩구예요. 딩동댕 라디오 귀정끝.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0: 친구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1: 지금 뭘 하고 있나요?
0: 딩동댕 라디오로 전화 주세요.
1: 띵띵.
0: 자, DJ 댕구.
1: 네.
0: 댕구는 주말에 뭘 했나요? 날씨 엄청 좋았잖아요.
1: 맞아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놀았죠. 바람은 솔솔, 햇볕은 쨍쨍. 그럼 댕구는 신나 신나.
0: 정말 정말 좋았겠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딩동댕 라디오쇼 첫 번째 곡은 바로 초대 가수 샤샤가 부릅니다. 햇볕.

0: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 놀러 간 친구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은 친구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 벌써 왔어요. 여보세요. 딩동댕 라디오 쇼입니다.
2: 여보세요. 저 연못 마을 사는 개구리인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0: 네. 무슨 일이시죠?
2: 햇볕이 너무 쨍쨍쨍 내리쬐서 피부가 바짝바짝 말라가요. 따갑고 간지럽고 너무 힘들어요.
1: 저런, 태양이 너무 뜨겁구나.
0: 저기 개구리 씨,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0: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가 와줄지 모르겠네요.
1: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도둑, 도둑, 도둑.

개그 개그 개그 개그

0: 전까지만 해도 네. 분명히 햇볕은 쨍쨍 엄청 맑았는데
1: 그치?
0: 갑자기 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걸까요? 날씨가 왜 이러는 거죠?
1: 글쎄 왜 이러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오늘의 날씨 알아보고 갈까요?
0: 좋아요. 날씨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척척. 기상캐스터 날씨 박사님
2: 나와주세요.
3: 네, 딩동댕 날씨 정보. 좋은 날씨, 나쁜 날씨, 이상한 날씨, 날씨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 박사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깜짝 놀라셨죠? 지금 딩동댕 마을에선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물어보신다면 어우, 이걸 어쩌죠? 밤새도록 쭉 내릴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어우, 비 많이 온다.
0: 네, 밤까지 쭉 온다군요. 아유, 어떡해. 댕구는 우산 없는데.
1: 어? 저기 저 친구들도 우산이 없나 본데?
4: 아, 제가, 참. 어제 미용실 갔다 왔는데.
5: 그래도 예뻐. 얼른 가자, 얼른. 이게 걸렸어.
6: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1: 저기, 천천히, 천천히. 빗길 조심해요.
0: 와우! 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딩동댕 라디오입니다.
7: 여보세요?
1: 저 어디 사는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해요.
7: 아, 누구지? 누구예요? 저 아기 돼지잖아요.
0: 아이고. 그래, 아기 돼지야. 무슨 일이야?
7: 비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건 말이죠. 이따가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아이고, 왜 그래? 밖에 날씨가 이런데 어떻게 나가노니.

0: 거칠게 하지 않아요.
1: 설발 그만 내줘라.
2: 지금 친구들 메시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3: 비 언제 그쳐요?
4: 비 멈춰주세요.
5: 비는 왜 오는 거예요?
6: 아휴, 정말 비 때문에 난리가 났네요. 아휴, 비는 왜 와가지고.
2: 아휴,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DJ 댕구. 댕구는 비가 왜 오는지 알아요?

0: 아이 참, 그거야.
1: 응?
0: 비는 구름이 엉엉 울어서 내리는 거 아니에요?
1: 과연 그럴까요? 우리 그러면 날씨 박사님께 물어보도록 할까요?
0: 네.
1: 네.
0: 날씨
1: 박사님!
2: 네. 날씨 박사입니다. 왜 비가 오는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강이나 호수, 바다에 있는 물은 뜨거운 햇살과 만나면 작은 물방울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물들이 모이면 바로 구름이 되는 거죠. 이런 물방울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구름은 점점 더 먹구름으로 변해요.
3: 물방울 너무 많아. 더 이상은 못 버텨. 물방울 내려가.
2: 이렇게 내린 물방울이 바로 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던 물들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우리 물방울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게다가 누군가는 이 비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마음을 모아서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비가 좋아!

0: 우리 꽃들도 달팽이들도 얼마나 비를 기다렸는지 보셨죠?
1: 비를 기다립니다. 후!
0: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비를 즐기세요. 바로 이렇게요.
2: 엄청 신나게 놀아요. 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나가자고요.
3: 인사는 하고 가야죠.
2: 차차 인사 빨리 해주세요.
3: 그럴까요? 자, 비가 와서 속상하고 짜증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리 거센 비라도 언젠가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다시 온다는 거.
2: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얼른 밖에 나가서 놀자고요. 와, 신난다.
3: 자, 봄비 오는 오늘 함께한 딩동댕 라디오쇼는 여기까지고요. 우린 내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오, 댕구야 같이 가.
2: 민정 씨 빨리 와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수 I'm feeling the day just feeling the day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우리 방울토마토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건 어떨까요?
1: 네, 좋아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 뚝.

0: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1: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2: 네!
1: 좋아요.

0: 자! 자자!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위문에.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안녕.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삼조고의 아이를 어디에 숨겨둔 것이냐?
1: 일곱 개의 별이 일렬로 늘어서는 날, 지, 덕, 체를 모두 갖춘 삼조고의 아이가 돌아와 진정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2: 전하, 소신이 그 아이를 반드시 무탈하게 데려오겠사옵니다.
3: 어마마마, 선생님, 저랑 로빈도 같이 갈래요.
1: 병강아, 위험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않느냐?
3: 아바마마, 어렸을 때부터 아바마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삼조고의 계시를 받은 아이가 제 신랑이 될 거라고. 신랑 될 사람을 데리러 가는 길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1: 어허, 안 된다면 안 돼.
3: 아바마마. 왜 저놈아,
1: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3: 저도 갈래요! 보내주세요! 갈래요! 갈래요! 제발!
1: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3: 정말요? 허락하시는 거죠?
1: 설박사, 우리 평강이를 잘 부탁하네. 그리고 조심하게. 그 아이가 고구려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어.
2: 걱정 마시옵소서.
3: 로빈, 빨리 가자! 아바마마!
0: 어서 삼조고의 아이를 내놓거라.
3: 선생님, 이제 어떡하죠?
2: 걱정 마십시오, 공주님.
4: 열려라, 시간의 문!
2: 공주님, 저 문으로 뛰십시오. 시간이 없어.
3: 저거지 말게요.
5: 공주님, 참 빠르시네요.
0: 거기 서라!

0: 얘들아, 이거 뭐야?
1: 내가 숨겨놓은 시험지인데.
0: 아니,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 글이 뭔지 모르면 어떡해.
1: 아, 이거 아는 건데 아깝게 틀린 거예요. 뭐였더라? 그래? 훈정민음. 아니다, 민음정운. 민음정운이잖아요.
0: 맙소사, 민음정운이 아니고 훈민정음.
1: 아, 맞아요. 그거 죄송해요. 이제 공부할게요. 게임해야지. 야, 헤헤.
2: 도착했습니다, 공주님. 이곳은 11년 전 온달을 피신시켜 놓은 대한민국이라는 곳입니다.
3: 그럼 저분이 제 신랑 될 사람인가요?
1: 아, 대상같이 늠름한 뒷모습. 벌써부터 후광을 뿜어내는 걸 보니 우리 고구려의 미래를 짊어질 든든한 장군 같아요.
2: 이보게, 온달. 어허, 대답 않고 뭐 하는가?
4: 하이하이.
5: 하이요.
4: 오늘 뭐 할?
5: 나 오늘 빨리 하고 꼬여. 님 여기 대박 자리 떴는데 고고.
1: 오, 고고고.
6: 이게 무슨.
4: 야!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오 마이 갓!
7: 나 이 녀석!
1: 누구세요?
5: 선생님, 진짜 얘 맞아요?
7: 온달, 내 이 녀석! 국어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소중한 한글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쓴단 말이냐?

0: 누군데 갑자기 이러세요? 어? 엄마! 엄마!
1: 온다라! 무슨 일? 소녀 설박사님을 배웁니다.
0: 뭐지? 엄마! 아는 사람이야? 휴,
2: 내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아주 많네.
1: 설박사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늘 어찌 우리 글도 모르는 아이로 만들었는가?
1: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이 시대의 교육은 우리 고구려와는 달리 수학과 영어로 미래가 크게 좌우되기에.
2: 어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하께선 지덕체를 갖춘 삼족오의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1: 설박사님, 그래도 우리 온다리가 체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마음씨 하나만큼은 바르고 어진아이옵니다.
2: 그렇다면 지덕체 중 덕과 체는 갖추고 있다는 건데 모자란 지혜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 그리하면 되겠구나!
0: 저기, 넌 저 아저씨랑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온 거야?
3: 저분은 아저씨가 아니고 설박사님이야. 그리고 난 평강이고, 우린 널 찾으러 고구려에서 힘들게 왔다고.
0: 고구려? 새로 생긴 식당인가?
3: 아, 힘들게 찾았는데 이게 뭐랑 이런 바보였다니.
0: 뭐? 바보? 어? 어?
1: 온다라.
2: 평강공주님.
3: 선생님, 아무래도 삼조고의 계시가 틀린 것 같아요.
2: 공주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둔 방법이 있습니다.
4: 열려라! 시간의 문! 아!
5: 우와! 이게 뭐야? 혹시 마술사예요?
2: 온다라, 역사 여행을 통해서 너를 고구려의 부마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마.
0: 왜? 부하가 된다고요? 엄마,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3: 정말 맛있잖아.
1: 온다라, 잘 다녀와.
0: 안 돼! 엄마!
3: 선생님,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건가요?
2: 일단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0: 저기요!

0: 하루빨리 우리 그를 만들어 백성들의 곤란함을 덜어줘야 할 텐데. 아니, 저것은 무엇인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것 사람이 아니냐? 정신이 좀 드느냐?
1: 에이,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예요? 어? 형광아! 선생님!
2: 잠시 기절한 것 같사옵니다.
1: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3: 어허! 무엄하다! 저렇게 감히 할아버지라니!
1: 전하? 잠깐,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할아버지 같은데? 어? 그래, 맞아! 세종대왕님! 그 문자를 만드신 분 맞죠?
0: 아니,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4: 에이, 맞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1: 아, 맞다! 민음훈정! 맞죠?
0: 민음훈정? 백성의 소리를 새김이 마땅하다. 오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역시 넌 하늘이 보낸 아이가 맞구나. 그렇다면 나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1: 네? 제가요?
4: 아, 근데 진짜 세종대왕님이세요? 여기 민속촌은 아니죠? 설마 꿈인가?
0: 아직 정신이 없나 보구나. 자, 이번엔 디귿이라 발음해보거라.
4: 에? 디귿이요? 디귿!
0: 오호, 입이 크니 혀의 모양도 잘 보이는구나.

0: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1: 별거 아니라니. 큰 도움이 되고 있단다.
0: 야, 그럼 빨리 끝내고 더 많이 먹어야지. 자, 실컷 보세요.
1: 오, 이중모음. 넌 정말 하늘이 보내준 보물 같은 아이로구나.
0: 턱이 빠져서 아파요. 전하, 잠깐 쉬면 안 될까요? 턱이 너무 아파요.
1: 아, 내가 또 무리하게 시켰구나. 잠시 좀 쉬거라.
0: 아, 전하! 전하, 괜찮으세요?
1: 괜찮다. 별것 아니다.
0: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꼭 글자를 만드셔야 해요?
1: 그게 말이다. 글을 몰라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더구나. 글을 모르니 책을 읽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니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치를 모르니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할 방법이 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 눈이 먼다 한들, 내 몸이 병든다 한들 어찌 쉴 수 있겠느냐.
0: 제가 더 많이 많이 도울게요.
1: 내 뜻을 알아주니 진심으로 고맙구나. 내 지금까지 연구한 글자들을 다 적어놓은 비밀서책이 있으니 이제부턴 그걸 보며 함께 연구해보자.
2: 공주님!
3: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온다리가 없어졌어요.
4: 없어진 게 아니라 전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2: 데리고 가시다니? 아, 안 돼! 온다리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다가 역사가 바뀌기라도 하면...

드디어 첫 번째 시간 여행 성공적이군. 그럼 세종의 보물을 찾아볼까?

0: 찾았다. 한글 천지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비밀서 책.
1: 자, 어서 들어가자.
2: 누구냐?
0: 세종대왕.
2: 아니, 비밀서책을 웬 네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0: 귀찮게 됐네.
3: 도둑? 어딜 가려고? 거기서!
0: 뭐야, 이거 놔!
2: 저 놈을 잡아야 한다. 비밀서책을 찾아야 한다. 아이고.
3: 예, 전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4: 온다!
3: 이 도둑 녀석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여긴 어디지? 어? 뭐야? 로빈! 선생님! 병강아!
4: 이 녀석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혼자서 도둑을 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3: 죄송해요. 도둑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세종대왕님은 괜찮으세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이에요! 비밀서책을 훔쳐간 그 도둑!
4: 아무래도 서책을 훔쳐가서 역사가 바뀌는 것 같구나.
5: 어떻게 하죠? 선생님, 역사가 바뀌기 전에 서책을 빨리 돌려놔야 해요.
6: 선생님, 로빈이 따라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0: 뭐야, 타임머신이 고장났잖아. 그 녀석 때문에. 그래도 이제 훈민정음은 내 것이다.
3: 반대로!
4: 어서 그 서책을 돌려주겨라!
3: 그건 세종대왕님 거란 말이야!
5: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고요!
0: 귀찮은 녀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나 받아라!
4: 위험해! 뭐야, 왜 안 움직여?
0: 한 녀석은 안 맞았잖아!
3: 하나도 못 맞추잖아. 빼로
0: 마비광선 최대 출력으로 발사.

0: 야호! 드디어 되찾았다!
1: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지. 이 녀석이 이걸 놔! 놓으란 말이야!
0: 그것이 바로 몸이 굳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1: 너 이 녀석 진짜 혼나볼래?
2: 에이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여봐라! 당장 저 요상한 녀석을 잡아들이거라!
1: 이런 무기도 없고 수가 너무 많군! 되라! 되라! 되라!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인데! 쟤들은 뭐야!
0: 움직인다! 전하! 제가 비밀 선장을 다시 찾았어요!
3: 전하,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2: 청룡 가야 하는 겐가? 아쉬운 마음에 내 선물이라도 줘야겠구나.
3: 전하께서 혼신을 다하여 만드신 문자, 훈민정음은 우리 후손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전하의 정신 길이길이 있겠습니다.
2: 그렇다면 내 백성들을 위해 꼭 우리의 문자를 반포하겠네.
0: 전하! 나중에 또 놀러올게요!
4: 이와!
2: 저들은 진정 하늘이 보낸 자들이었어. 대신들은 그를 알지 못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백성들이 우리 글을 배우고 이치를 알면 지금보다 백배, 천배는 더 편하고 이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오. 그래서 과인은 오늘 조선의 새로운 문자를 반포하려고 하오.
5: 전하!
0: 예하! 이거 봐요! 엄마가 그걸 봤어야 하는 건데 이거 다 내가 입을 이렇게 해서.
4: 아이고, 네가 다 만들었다고 하려고?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3: 온다라, 이거 받아라. 위인첩이란다. 이 책에 만났던 위인들의 정보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거다.
0: 멋지다!
3: 어떠냐? 이번 여행으로 한글에 대해 제대로 배웠지?
0: 글쎄요. 제가 배운 건 글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님의 사랑이었어요.
3: 왜 이러지? 아, 분필에 금이 갔어. 혹시...
0: 위험해!
3: 이거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은데...

0: 주인공님이 누구신지 알아?
1: 당연하지. 리늄 훈정 만드신 분이잖아.
0: 국민정음이라니까.
2: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훈민정음.
0: 우와!
2: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0: 최고예요!
2: 1446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오늘날 10월 9일이 한글을 창제하고 세상에 알린 걸 기념하는 한글날이랍니다.
0: 그렇군요!
2: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그리고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인 입, 혀, 입안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1: 맞아요! 제가 열심히 세종대왕님을 도와드렸죠! 이렇게!
0: 아, 그러셔?
2: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우와!
2: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인류의 위대한 지적유산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1: 정말 대단해요!
0: 멋있어요!
2: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0: 네!
2: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3: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 우와, 진짜 멋있다. 시간의 문이 열렸다.
2: 저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1: 장군님! 장군님!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7: 킹킹!
5: 진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점심에
9: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0: 저녁에
9: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1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3: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흡.
12: 가자 얘들아,
1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술물엔
4: 덕분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친구들 안녕. 이곳은 감정 수호 요정인 니니 키즈들이 살고 있는 니니랜드예요. 오늘은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 소니 소니.
8: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9: 써니!
6: 니니 키즈 친구들이 여기서 놀고 있었군요. 오늘은 장난감을 갖고 노나 봐요.
7: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어? 써니? 어? 써니?
6: 어? 써니가 찾아낸 장난감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장난감이 아니라 스피커인가 봐요.
7: 써니, 써니.
6: 니니 키즈들이 노래를 듣고 신이 났나 봐요.
7: 써니, 써니, 써니.

0: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써니
1: 써니가 다른 친구들에게 노래에 맞춰 춤추자고 제안하네요. 소니가 먼저 춤을 추려나 봐요.

0: 지니. 미니키즈, 오늘도 재미있게 놀았나요? 아쉽지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내일 또 만나면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1: 써니!

red, yellow, blue, green, brown,

바이바이.

0: 알겠습니다.
1: 핑크 brown purple orange blue orange brown purple blue pink

Bye.

빵빵빵빵빵빵

firefighter. Magician. Police officer.

nurse. Firefighter. Painter.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7: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6: 가자 얘들아,
8: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7: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롬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와우, 애니멀스.

0: done.
1: 어? It's not food.
2: Isn't it just?

0: Wow, it's fun.
1: Wow, that is
2: the Green Keys.

like, like, lik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화나라 키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언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김용섭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김용섭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식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penguin.
1: Penguin. Can you draw a monkey, Miss Pen?
2: A monkey? Okay.

0: Monkey.
1: Can you draw a chicken, Miss Pen?
2: A chicken?

0: Kangaroo.
1: Kangaroo. Tell us a story, Miss Penn.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7: 가자 얘들아,
9: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정하자. 그럼
1: 가위 바위 보.
2: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

0: 뱀!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호!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3: 모두 숨었으면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아침이야. 아?

0: 마이 츄츄 트레인.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나도 이 연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하, 이 연이 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어? 패러글라이더다! 맞아! 패러글라이더를 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어! 나 패러글라이더!

0: 하고 싶어요?
1: 선생님! 오케이. 저도 패러글라이더 하고 싶습니다.
0: 알았어. 오케이. 따라오세요.
1: 아, 네.
0: 오세요. 자, 여기 앉으시고.
1: 네.
0: 자, 패러글라이딩 1인승 체험 동의서예요. 자, 여기다 성함 쓰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아셨죠?
1: 네.
0: 예.
1: 탄다맨.
0: 어, 근데 어, 탄다맨 이게 어떡하죠? 바람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2: 못한다고요?
0: 아, 바람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바람이 갑자기 방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서 바람이 좋아지면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볼게요.

0: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좋아졌어. 아, 탈 수 있어.
1: 탈 수 있어.
0: 빨리 갑시다.
1: 아, 정말요? 네,
0: 빨리 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이거를 배낭 매듯이 한번 매볼까요?
1: 아, 네, 배낭 매듯이.
0: 예. 자, 오른쪽, 왼쪽. 자, 절 보고요. 자, 이거는 하네스라고 해서 하늘에 뜨면 의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 자, 일로 오세요. 자, 이 줄 끝에서 기다리면 돼요.
1: 아, 줄 끝에서?
0: 예.
1: 기다리겠습니다.
0: 자, 오른쪽. 텐덤바 연결.
1: 네.
0: 자, 안전벨트 잘 연결되는지 확인.
1: 네.
0: 네, 아주 잘 됐어요. 자, 이제, 연결. 자, 걸으세요. 걸어.

0: 자, 일어나세요. 자, 패러글라이딩 도전 성공!
1: 도전 성공!
0: 화이팅! 예!
1: 탄자매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0: 감사합니다.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날 수가 있었던 거지? 뭐가 있나? 없어, 없어! 엔진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어! 정말 이 천 하나만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천 하나로 이렇게 잘 날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패러글라이더!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어!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서 40km! 패러글라이더가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에 있어. 패러글라이더의 날개를 잘 봐. 날개 앞쪽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여? 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날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어때? 비행기 날개와 비슷하지?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은 하늘을 잘 날 수 있도록 비행기 날개 모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었거든. 패러글라이더가 하늘을 날 때 이 날개의 단면을 살펴볼까? 날개의 모양이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지? 이 모양은 비행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패러글라이더가 위쪽으로 뜨는 힘을 받게 해줘. 이 날개 모양 덕분에 패러글라이더가 공기를 미끄러지듯이 잘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1: 아, 그렇구나. 아, 씽씽, 패러글라이더도 오래 날 수 있어?
2: 그럼,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상승기류를 만나면 가능해. 뜨거운 태양이 땅 온도를 높여주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상승기류야. 산이나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도 상승기류가 생겨. 패러글라이더가 바로 이런 상승기류를 만나면 더 오랫동안 떠있을 수 있어. 만약 상승기류가 없다면 패러글라이더는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승기류를 만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1: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평판으로 확인. 여기 비행기와 평판이 있어. 비행기를 날리고 평판을 기울인 상태로 비행기 밑을 따라가 볼게.

0: 내가 평판을 기울였더니 공기가 이 평판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긴 거고 비행기는 이 바람을 타고 계속 날 수 있었던 거지. 산이나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 상승기류가 생기는 것도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패러글라이더를 더 오래 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지.
1: 딩동댕. 정답이야, 탄다맨.
0: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날개의 모양과 상승기류의 힘이야.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가볼까?

0: 자, 준비 아까 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1: 네. 네. 떠오르는 상승기류를 타고 패러글라이더 날아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4: 솔.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균형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뚝.
3: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같이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란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비행기 언젠간 꼭 타고 말 거야.

0: 잡아.
1: 이거 봐라. 나 새똥으로 배 잡았다.
2: 우와. 종이배 너무 귀엽다.
3: 뽀뽀. 종이배 나갑니다. 빙겨주세요. 여기 왜 왔지?
0: 그러니까 나 막 이렇게 개미가 집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론데.
2: 나도 별론데.
3: 커져라. 오잉 오잉. 개미야 안녕. 여긴 어떻게 온 거야?
1: 길을 헤매다 보니까 그만 여기까지 오게 됐어.
2: 아, 너 길을 잃었구나. 어쩌다가?
1: 친구들이랑 커다란 과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다른 개미들이 가버렸지 뭐야.
0: 아이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다닐 때는 딴 데 막 정신 팔고 그러면 안 돼. 길 잃어버리기 딱 좋다니까.
1: 나도 알아. 근데 난 그것만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보게 돼. 그게 뭔데? 비행기.
2: 나는 원래 일밖에 모르던 개미였어.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아자 아자 아자.
1: 오오오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4: 아, 비행기 사람 태우고 슝 날아가는 거.
1: 비행기? 그때 난 꿈이 생겼어. 나도 언젠간 비행기 타고 날아갈 거야.
4: 뭐?
5: 개콩이! 개미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평생 부지런히 일만 하다가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운다. 우리가 누구?
6: 천하 무적 최다 개미입니다.
1: 하지만 내 꿈은 더 커져만 갔지. 두고 봐, 난 꼭 비행기 타고 갈 거야.

0: 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0: 개콩이가 좋아하는 비행기. 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라이트 형제, 2번 라디오 형제, 3번 라면 형제.
2: 정답! 정답은 3번 라면 형제.

0: 얘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래도 라면 너무 먹고 싶다.
1: 우와, 나도 같이 먹자. 우리는
2: 라면 형제.
3: 정답. 나 이거 책에서 봤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1번 라이트 형제.
1: 오, 띵동당 정답.
4: 우와. 우와,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 꼭 한 번만 만나봤으면.
5: 친구들!
6: 안녕!
5: 우리는 비행기를 처음 만든

0: 아유, 개콩이 왜 숨어? 우리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1: 맞아. 우리도 개콩이 너처럼 파란 하늘을 활활 날고 싶었어.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비행기를 만든 거야.
2: 우와! 우와!

0: 우리가 꿈을 이룬 것처럼 개콩이 너도 비행기 타는 꿈 꼭 이루길 바래.
1: 그럴 수 있겠죠?
2: 당연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야? 문제? 문제 저거 내 건데.
4: 딩딩아, 오늘은 라이트 형제한테 양보하자.
3: 알았어, 알았어.
2: 자, 그럼 문제 낸다. 개콩이가 비행기를 타려면
0: 어디로 가야 할까요? 1번 공항, 2번 공장, 3번 공원.
2: 이 중 비행기를 타려면 가야 하는 곳은?
5: 정답!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해요.
2: 딩동댕! 정답! 우와!
1: 좋았어! 그럼 나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볼게! 고마워, 라이트 형제!
0: 천만에!
2: 개콩이의 첫 비행을 응원해!
3: 우와! 자자, 그럼 우리는 개콩이가 무사히 비행기를 타길 응원하면서
1: 재미있는 퀴즈 풀어보자고! 동동이!
6: 댕댕이가 함께하는
7: 떴다 떴다 비행기 퀴즈!
1: 잘 보고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가는지 세어보는 거야. 준비 시작!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모두 세 대!
6: 이번에도 비행기가 몇 대?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섯 대!
1: 이번에는 비행기가 몇 대?

0: 거야?
1: 그게 내가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다는데 난 저런 거 없는데. 그래서 나 비행기 못 탔어.
0: 에이, 개미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슬쩍 비행기 타지 그랬어.
2: 어? 아, 그래도 그럼 안 되지. 하, 개콩이가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어디 없나?
3: 그러게. 그런 비행기가 있다.
2: 어디 있어?
3: 아이, 지금은 없지만 이제 만들어줄 거야. 바로 우리 지아가.
1: 내가?
3: 슝슝슝슝 짜자잔. 이렇게 색종이로 멋지게 배 만들었잖아. 비행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2: 아하,
0: 그래, 종이 비행기.
1: 우와, 그래, 종이 비행기면 내가 얼마든지 탈 수 있겠어. 지아야, 부탁해.
4: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얼른 만들어줄게. 예!

0: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란 종이 비행기 탑승이 시작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을 시작해 주십시오.
1: 네! 저 노란 비행기 탑니다!
2: 자자,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1: 네!
2: 탑승 전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할게요.
1: 네!
2: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 됐습니다. 안전히 탑승하세요.
1: 네!
3: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1: 네! 나무님 티켓이요!
3: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1: 네! 이제 비행기 타볼까? 자!
4: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 목적지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날씨 매우 화창하여 편안한 비행이 예상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1: 그럼 비행기 출발!

0: 개콩이 타고 여행 재밌게.
1: 개콩이
2: 파이팅!
3: 친구들 너무 고마워.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덥덥.

0: 단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3: 옛썰, 칫썰, 마데카설.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6: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3: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공룡이야.
1: 안녕, 나는 정음이야.
2: 안녕, 나는 홍민이야.
3: 우리 좀 봐.
2: 나는 공이야. 공은 대굴대굴 굴러가. 나는 공이야.
4: 나는 공룡이야. 공룡은 씩씩해. 나는 공룡이야.
3: 뭐든지 문장이다.
2: 는 공룡이야. 정음아, 우리 진짜 공룡이 될 수 있겠다.
5: 신난다, 신난다.
1: 내가 먼저 말해볼게. 나는 공룡이야.
2: 공룡이다.
6: 나야나, 정음이.
2: 정음이는 공룡이야.
6: 아, 훈민아, 나 잡아봐라.
2: 잡았다.
6: 나는 공룡이야.
2: 뭐든지 문장 최고!
5: 최고!
2: 이번엔 나도 공룡이 되고 싶어.
1: 그러면 훈민이도 뭐든지 문장에 말해봐.
2: 나는 어떤 공룡이 될까?
5: 브라키오사우루스?
2: 트리케라톱스? 아니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5: 해볼게.
2: 난
6: 뿅!
1: 안돼! 어, 찾았다! 나! 후민아, 빨리 말해봐.
2: 응. 나는 공룡이야!
7: 왜 안 변하지? 아, 악어가 한글 는을 먹어서 뭐든지 문장이 고장났나 봐.
5: 어떡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1: 그래!
3: 한글 용사 아이야!
8: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9: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8: 아! 이!
9: 야!
8: 훈민정음 안녕?
5: 안녕!
10: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3: 는! 는이 필요해!
9: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0: 한글의 문! 문!
8: 는의 문을 찾자!
10: 여기야! 는을 찾으러 떠나자!
9: 한글을 찾아서
10: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바람이 너무 세군. 응? 나무가 부러지겠어. 헛! 아니 이건? 찾았어. 나무의 잎. 나와라 한글. 하차.
1: 니은이 을을 만나 늪.

0: 받침 니은을 찾으러 왔어. 문화잖아. 멈춰라. 시공간. 찾았어. 문어의 받침 니은. 하.
1: 들어와.
2: 받침 니은.

0: 받침 니은.
1: 느.
0: 받침 니은.
1: 는.
2: 받침.
3: 저장 완료.
2: 는.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는 한 개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5: 넣으면.

0: 정훈아, 정훈아, 어디 있니?
1: 나는 훈민이가 아니야. 나는 홍룡이야.
2: 나는 정음이가 아니야. 나는 홍룡이야.
3: 훈민이와 정음이는 어디 있을까? 오잉? 오, 소는 커요. 소는 커요. 소는 커요. 소는 커요. 손. 손은 커요? 손은 커요? 손은 커요? 손은 커요?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공룡이야.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공룡이야. 끝.
4: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를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를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0: 나는 공룡이야. 나는 무엇이 될까? 나는 공룡이야. 어? 한글 는이 어디로 갔지? 나무의 니은이 을을 만나 느가 문어의 받침 니은을 만나 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는이 나왔어요. 나는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나는 공룡이야.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5: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0: 드디어 할아버지 생신!
1: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자!
0: 여기에 선물을 담자!
2: 우와.
0: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3: 고양이를 좋아해!
0: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좋아해!
4: 그리고 또뭘 좋아하시더라?
0: 할아버지는 책을 좋아해!
5: 할아버지는 달을 좋아해!
0: 맞아.
5: 할아버지는 밥을 좋아해!
0: 어? 뭐든지 문장이야!
5: 오늘은 더 긴 문장이네?
0: 할아버지는 을 좋아해.
5: 을?
0: 을?
5: 맞다! 기린!
0: 할아버지는 기린을 좋아해.
1: 우와, 정말 기린이 왔네.
0: 그런데 기린은 너무 크다. 이 상자에 쏙 들어가는 걸로 생각해보자.
5: 그래. 생각났다.
0: 응?
5: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
0: 콩이 생겼어.
1: 우와.
5: 여기엔 또 뭘 담지?
0: 아, 할아버지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웃으시잖아.
1: 맞아. 응. 별.
5: 같이 말해보자.
0: 응. 할아버지는 별을
6: 냠.
0: 안 돼.
6: 깨잇.
0: 별이다, 별. 그런데 좀 이상하다.
5: 한 글자가 없네.
0: 뭐가 없지?
1: 친구들, 알려줘.
0: 악어가 한글 을을 먹어버렸나 봐. 할아버지께 별을 드리고 싶은데.
5: 맞아. 훈민아,
0: 응?
5: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0: 응.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8: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7: 아 이
8: 야
7: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7: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을이 필요해.
8: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7: 한글의 문. 을의 문을 찾자. 여기야. 을을 찾으러 떠나자.
8: 한글을 찾아서
7: 아이야가 간다.

0: 오늘은 부엌에서 찾아보자. 연근이 많이 있군. 이응을 찾아야 되는데 이응은 어디에 있지?
1: 뭘 찾으세요?
0: 이응을 찾고 있어요.
1: 이응? 아하,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짠!
0: 오, 고마워요. 찾았어. 연근의 이응. 나라 한대. 하차. 이응이 을을 만나 을.

0: 줄다리기를 하는군. 어느 팀이 이길까? 오, 회색 팀이 이겼군.
1: 이겼다.
0: 아니, 저건? 찾았어.
2: 다시 해.
1: 그래?
0: 어, 안 돼.
3: 멈춰라. 시간을.
0: 줄에 받침 리을.
3: 돌아와 한글.
4: 받침 리을.
0: 받침 리을. 받침 리을.
5: 을
3: 하체. 저장 완료. 을 훈민정음의 손으로.
6: 을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을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1: 별이다, 별.
2: 별.

0: 이제 할아버지께 드리러 가자.
1: 응? 할아버지!
2: 이젠 할아버지 차례! 이 상자는 훈민이와 정음이가 준 선물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둔. 짠! 콩이에요, 콩! 할아버지는 콩을 좋아해. 맛있어.
3: 받침이응? 받침이응, 가기사.
2: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할아버지는 코를 좋아해.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들어있을까? 슈랑! 오! 별!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자, 친구들,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친구들, 따라해봐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끝!
3: 바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이 좋아해.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이 좋아해.
2: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실까?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요. 어? 한글 을이 어디로 갔지? 연근의 이응이 을을 만나 으. 으가 줄의 받침 리을을 만나 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을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할아버지는 별을 좋아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400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8: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9: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귀찮아. 먼지 좀 있으면 어때? 맞아. 청소년 질색이라고. 우와, 로봇이다. 로봇, 나도 좀 줘봐.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핑핑 왔어? 내 로봇.
1: 미안해 핑핑. 대신 최신형 로봇을 사줄게.
0: 필요 없어. 정말? 핑핑은 필요 없다니까. 나 사줘. 이건 아빠가 처음으로 사주신 로봇이란 말이야.
1: 핑핑이 화가 많이 났나 봐. 어떡하지?
2: 얘들아, 무슨 일이야?
0: 우리가 핑핑이의 로봇을 망가뜨렸어.
1: 겨우 오래된 로봇이 망가진 거 가지고 왜 저러지?
2: 치치,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겐 아주 소중할 수도 있는 거야.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늘의 미션 역시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0: 로라의 소중한 인형을 찾아라. 소중한 인형을 잃어버리다니 너무 속상하겠는걸요.
1: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0: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인형도 찾고 미션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1: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0: 안녕 뿌뿌.
2: 로빈, 로라와 인형에 대해 검색해줘.

0: 또라는 장난감 마을에 사는 소녀입니다. 장난감 마을에는 온갖 장난감들이 많지만 로라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 루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루가 너무 낡고 더러워져서 엄마가 버리고 새 인형을 사줬지만 로라는 루루를 돌려달라며 계속 울고 있습니다. 삐리삐리.
1: 너무해. 로라에겐 정말 소중한 인형이었을 텐데.
2: 로라가 얼마나 속상할까.
3: 새 인형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1: 하나도 안 좋거든.
4: 아무튼 우리가 얼른 가서 찾아주자.
2: 어디에 버렸는지만 알면 찾을 수 있을 거야.
3: 빨리 장난감 마을로 가자.
4: 자.
3: 그럼 출발!
1: 출발!

0: 인형찾기라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 맞아, 대장. 이번 미션을 아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 고생하면서 인형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만들면 아주 간단해진다고.
0: 그런 비겁한 방법을 쓰다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2: 그럼 어떻게 찾아?
0: 고생하면서 인형을 찾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그 인형이랑 우기면 되는 거야.
1: 대단해.
0: 전속력으로 전진! 이번 미션은 반드시 성공한다.
3: 여기가 장난감 마을이구나.
4: 왠지 입구에서부터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 우와, 이걸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 봐.
5: 새카매 기차!
4: 우리도 타자! 아,

0: 열어봐. 완전 신기해.
1: 아, 그래?
0: 깜짝 놀랐지?
1: 또 너도 골탕 좀 먹어보라고. 이게 뭐야?
0: 그건 거꾸로 나가는 물총이라고.
1: 가만 안 둬.
2: 다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보라의 집을 찾아야 한다고.
0: 아, 그렇지.
3: 로라,

0: 어려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인형이래.
1: 응? 아, 싫어, 싫어. 루루를 찾아줘.
0: 루루는 이미 버렸잖니.
1: 몰라. 빨리, 루루! 루루!
2: 안녕하세요.
0: 아, 네, 안녕하세요.
1: 재밌겠다. 나도 해보고 싶어.
3: 생크미꺼, 생크미꺼.
4: 저희는 로라가 아끼는 인형 루루를 찾아드리러 왔어요.
0: 정말이요? 어머,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2: 네, 이젠 걱정 마세요. 혹시 루루를 언제 어디에 버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0: 사흘 전에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청소차가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찾아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죠.
5: 그럼 청소차부터 찾아야겠는데.
2: 도켓, 나랑 저쪽으로 가보자.
4: 그럼 나랑 드루콩, 생크미는 저쪽으로 가서 단서를 찾아볼게.
2: 좋아, 저희가 루루를 꼭 찾아올게요.
0: 네, 기다릴게요.
1: 꼭 찾아줘.
2: 도켓, 나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6: 무슨 생각?
2: 루루를 찾을 것 없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6: 뭐? 너 정말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잖아.
2: 이 인형이면 루루라고 생각할 거야.
6: 응? 어? 저 녀석들은... 이것 좀 보렴. 우리가 루루를 찾아왔단다.
1: 야, 이상해. 루루가 아닌 것 같아.
6: 아니야. 이건 루루가 확실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은 안 된다고 했잖아.
4: 이걸 고른 건 대장이잖아.
7: 로라, 잘 생각해봐. 루루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변한 거야. 그렇다고 로라가 못 알아보면 루루가 정말 슬플 거야.
1: 엄마, 인형이 고생을 하면 정말 변해?
0: 글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2: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로 루루야! 저 녀석들이 가져온 건 가짜라고!
6: 지치, 이 녀석! 무슨 소리 나는 거냐?
1: 이것도 루루가 아닌 것 같아.
7: 거봐, 우리 인형이 진짜 루루라고!
6: 아니거든, 우리가 진짜거든. 그 인형 이리 내놔봐. 진짜인 줄 확인해보게.
2: 너나 내놓으시지.
1: 둘 다 루루가 아니잖아. 다 거짓말된 이들이야.
6: 작전 실패인가.
2: 미안해. 우린 꼭 루루가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0: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로라에게 루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였어요.
1: 루루는 내 소중한 친구란 말이야.
6: 그래, 알았어. 우리가 꼭 찾아올게.
2: 그래, 조금만 기다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 루루를 찾아올 테니까.

0: 아무리 찾아도 청소차는 없잖아.
1: 어디로 가야 청소차를 찾을 수 있을까?
2: 생크미코! 생크미코!
1: 근데 생크미는 어디 있지?
0: 이상하다. 방금 전까진 옆에 있었는데.
1: 생크마!
0: 핑크링! 저기 청소차야!
1: 저기 청소차에 생크미가 타고 있어!
0: 생크마!
3: 얘들아! 왜 그래?
0: 얘들아! 큰일 났어!
1: 청소차에 생크미가 타고 있어!
4: 뭐라고?
3: 저기를 어떻게 탄 거야?
4: 우선 어서 따라가자!

0: 생쿰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1: 생쿰, 생쿰!
2: 어? 너희들은 또 누구니?
3: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이렇게 생긴 인형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형은 아니구나. 며칠 전 이런 인형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구나.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 혹시 여기로 가져왔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니?
4: 네!
3: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5: 구석구석 다 살펴본 것 같은데.
3: 아무래도 여긴 없는 것 같아.
2: 얘들아, 인형은 찾았니?
5: 아니요. 여기저기 다 뒤진 것 같은데 없어요.
2: 저런, 여기에 없다면 내가 소각장으로 보냈을 거야.
5: 소각장은 어디에 있나요?
2: 이곳엔 여러 개의 소각장이 있지. 몇 번 소각장이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
3: 이번 미션은 아무래도 어렵겠는데.
0: 어떡해. 로라한테 꼭 찾아준다고 했잖아.
6: 얘들아! 기억의 모래시계!
0: 맞아! 기억의 모래시계! 기억의 모래시계 앞에 서면 아저씨의 기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5: 오, 그런 방법이! 아저씨, 기억을 되살릴 방법이 있어요. 저희랑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2: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그래, 같이 가지마.
4: 고맙습니다!
0: 대장! 지친 녀석들이 기억의 모래시계로 간대! 거기서 루루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지?
5: 그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지친 녀석들을 감시하고 있으면 루루의 행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지!
0: 그거 내가 말한 건데!
5: 됐고! 빨리 쫓아가자! 근데 분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7: 대장 카페 어디 있었어? 나 혼자 무서웠단 말이야.
2: 굉장하구나. 이런 곳이 있었더니.
0: 여긴 잊어버린 기억들도 다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2: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장난감 마을 3번 소각장이었어.
5: 오호! 드디어 알아냈어.
2: 이틀 전이었을 거야. 유난히 귀여워서 내가 기억을 하는 것 같구나.
0: 고맙습니다, 아저씨.
2: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3: 네, 빨리 돌아가요.
5: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0: 불러도 소용없어. 이 소각장은 사람 없이 작동하는 자동화 시스템이야.
6: 그럼 여기 아무도 없는 거야?
3: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1: 생크미 진짜 좋아!
3: 생크미는 왜 저기 있는 거야?
0: 안 되겠어. 우리도 우선 기차를 타자. 기차가 지나가면 문이 다시 닫힐지도 몰라.
3: 기차!

0: 치치! 저기 레버가 있어!
1: 어허! 좋았어! 나와라! 줄줄이 죽이지마!

살았다.

0: 여기 있을지 몰라.
1: 가자 얘들아.
2: 설마 벌써 저 안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
3: 꼭 찾아야 할 텐데.
0: 저기 루루가 있어.
2: 잠깐, 저 인형은 우리 찾으라고?
1: 우리 팀 어떻게 여기?
2: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이렇게.
1: 줄줄이 지켜봐.
0: 자, 치치, 네 맘대로 난 낼 걸.
4: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야,

0: 누라, 약속대로 루루를 데려왔어.
1: 우와, 루루다! 진짜 루루가 돌아왔어!
2: 정말로 고맙습니다.
3: 로라가 기뻐해서 다행이에요.
4: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은데.
0: 루라, 앞으로 소중한 물건은 잘 보관해.
5: 좋아! 그럼 이번 미션도 성공!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옥스퍼드 탕.
6: 해보고.
5: 주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8: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9: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8: 가자 얘들아.
10: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9: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11: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하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스피카의 마지막 계획.
5: 파랄라 페어리즈. 스타스톤을 다 모았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최강의 흑마법을 보여줄 테니 각오해라.
4: 스피카 여왕님, 최강의 흑마법이 뭔가요?
5: 기억나비가 페어리즈의 기억을 지우고 별빛 요정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킬 거야. 그리고 내가 파랄라 페어리즈의 진탁에 그 애들이 스타스톤을 내게 바치게 만드는
6: 거야. 스피카 여왕님, 그럼 저인
5: 너인 별빛 요정을 대신해서 파랄라 페어리즈 곁에 있다가 기회를 봐서 마법의 성으로 데리고 와라.
6: 알겠습니다.
7: 스타스톤이 제자리로 돌아온 걸 축하하기 위해 만든 곡이야.
4: 너무 좋다. 리나야, 갑자기 왜 그래?
8: 들 어떤 꽃바구니를 좋아하려나? 어? 물망초?
9: 뮤, 물망초의 꽃말은 영원한 추억이야.
4: 우리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거야.
9: 웬디야, 뭔가 느껴지지 않았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뮤?
8: 선물이라면? 추억이 담긴 사진이 최고지. 다들 좋아할 거야.
4: 사진은 다 같이 완성한 건데 왜 네가 생색이야?
8: 어? 어? 어?
4: 시아야, 방금 너도 불빛 봤지? 내 말 듣고 있어, 시아야.
8: 스피커 요정이 내 선물을 보면 분명 좋아할 거야.
4: 성공이다.
5: 성공이군.
4: 나도 몰래. 역시 내가 제일 귀엽다니까. 이러니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지.
6: 나도 보여줘. 뚜, 시아야, 나 너무 못생기게 나왔잖아. 우리 다시 찍자, 뚜.
4: 괜히 부리지 마. 너 괜히 사진 핑계 대지 말라고, 킵.
6: 이리네. 말라고.
4: 조심해.
10: 책이 왜 갑자기 떨어졌지?
4: 아!

0: 누나에게 줄 선물이 같이 먹을 케이크 만들다가 망쳐버려서 사진을 선물하려고 한 건데 이것도 찢어지다니.
1: 치, 사진이 뭐 대수라고 다시 찍어.
0: 어? 그러네. 더 예쁘게 찍어서 선물해야지. 좋았어. 어? 이런, 지각하겠다. 키키, 뚜뚜, 어서 가자.
2: 알았어.

0: 선수 되겠네. 안 늦었다.
1: 어?
0: 키키 늦다. 한참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서 축하 파티 할까? 장소를 못 정했잖아.
2: 그럼 우리의 추억 있는 장소가 좋을 것 같아. 스피카 여정이랑 마법의 성 앞에서 어때?
0: 아, 시아야, 축하 선물은 준비했어?
3: 당연하지. 이거라고? 사진을 예쁘게 찍은 다음 앨범을 만들어주려고. 스피커가 좋아하겠지?
0: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3: 물론이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선물해줄게. 사진 예쁘게 잘 나오네.
4: 오, 지금 아주 좋아.
0: 내가 준비한 선물.
3: 우와, 예쁘다.
5: 어, 뭔데? 난 또 먹는 건 줄 알았네. 꽃은 싫어.
3: 누가 넣어준댔냐?
0: 시아야, 네 앨범에 우리 단체 사진도 넣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사진 찍자.
3: 좋아, 예쁘게 찍어줄게. 다들 포즈 취해봐. 여기 봐, 하나, 둘.
2: 왜 그래?
3: 방금 차원의 문 빛이 보인 것 같았거든. 착각했나 봐. 계속 찍자.
0: 뭐야? 내 꽃바구니 망가뜨리지 마.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3: 꽃바구니를 다시 채웠잖아.
0: 물멍추? 나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나 봐. 어?
3: 대체 뭐야?
2: 이상하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
3: 알 게 뭐야. 앨범에 들어갈 사진 좀 더 찍자.
0: 그래, 그래.
2: 키키, 뚜뚜, 같이 찍자.
3: 우리는 바랄랑 페어리지.
0: 스피카 요정이 레나의 연주를 좋아할 거야.
3: 난 싫어.
5: 이 뚜뚜님이 나서야겠군. 내가 노래 한 곡 불러볼게. 뭘 모르나 본데? 이거 스피커요. 요정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3: 뚜뚜, 장난 그만해. 레나야, 계속해.
2: 아니, 뭐야?
3: 피아노가 스스로 연주를 하잖아.
2: 이건 내가 만든 연주곡이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곡인데.
3: 이런 신기한 일은 당연히
0: 기록으로 남기자.
3: 우리는 바랄라 페어리지. 역시 난 대단해. 이렇게 잘 찍다니.
0: 나도 볼래.
5: 나도 볼 거야. 너무 뚱뚱하게 나왔잖아. 그것도 뭐야, 너.
0: 이건 내 거야.
3: 조심해야지.
0: 너희 괜찮은 거야?
2: 뭔가 이상해. 온실과 강당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보면 왠지 모르게.
0: 그래, 맞아. 이상한 일이었지만 무섭진 않았어. 뭔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
3: 이상한 말 하지 마. 선물을 다 준비했으니 이제 스피커 요정은

0: 가서 축하 파티를 하자.
1: 지금 바로 가자.
2: 어?
1: 또 시작이네. 내 사진 돌려줘. 이런 별빛 요정들이 또 방해를 하네. 어서 잡자.
3: 뭔가 이상해. 키키와 뚜뚜가 없잖아. 누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거지?
4: 이 스피커 여왕의 마지막 계획을 맞이할 준비가 됐어? 스타스톤을 손에 넣으면 화랄라 마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거다.
5: 스피커 여왕이 고생했어요.
0: 별빛 요정 녀석들이
4: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필요 없어. 아주 잘 됐어. 기억이 왜곡된 바랄라 페어리즈들이 내 계획을 실행해줄 때가 왔다.
1: 키키! 뚜뚜!
6: 어디 있는 거야?
0: 시아야! 우리 여기 있어! 우리가 곁에 있는데 왜 애들이 우리를 못 보는 거지? 뭐? 시아야! 여기를 데리고 오면 기억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소용없네.
3: 스피커의 흑마법이 우리와 바랄라 페어리즈를 완전히 갈라놨소며.
0: 포기할 수 없어. 바랄라 페어리즈와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6: 맞아. 방법이 있을 거야.
4: 여기 있었구나, 별빛 유정들아. 쓸데없이 힘 뺄 것 없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목숨아! 너희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었어. 너희는 내 계획에 방해가 되니 여기 얌전히 있으면서 재밌는 구경이나 하도록 해.
6: 저기 봐! 마법의 성이 정말 예쁘다!
1: 키키, 뚜뚜!
3: 너희 왜 이제 온 거야?
0: 오. 이제 곧 너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스피카 요정이 올 테니까 기다려.
6: 스피카 요정은 어떤 선물을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하네.
4: 너희 덕분에 마법의 성이 되돌아왔어. 하지만 스타스톤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정화 마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3: 정화 마법이라고?
4: 스타스톤을 모은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타스톤의 마법을 쓸 수가 있어.
1: 어서 시작하자. 우린 준비 다 됐으니까.
6: 다 하고 나서 같이 축하 파티하자.
3: 널 위해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
4: 그럼 가볼까?
1: 우리한테 맡겨.
4: 어서 시작해.
1: 응.

0: 이제 뭘 하면 돼?
1: 이건 흔납이야.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서 스타스톤을 정화시키면 되지. 그럼 이제 요술봉으로 스타스톤의 어둠의 마법을 사용해봐.
0: 응? 응? 응?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야.

0: 마법이 들어가기만 하면 스타스톤의 모든 힘은 전부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 후에
1: 어떻게 스타스톤이 흑마법의 공격을 받고 있어?
2: 흑마법이 스타스톤을 삼켜버리면 바랄라 별빛섬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인간 세상에까지 그 영향이 미칠 거야, 뮤.
1: 우리 마법의 에너지를 전부 사용해보자. 바랄라 별빛섬을 위해 우리 친구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거야.
3: 힘을 모아! 완료라! 자원의 일문!
0: 이제 스타스톤의 힘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내 마법에서 벗어나다니 내가 너희를 너무 예뻤나 보네.
1: 저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시아야, 어서 멈춰.
4: 어? 무슨 소리지?
2: 소용없어. 바랄라 페어리즈가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
1: 이대로 안 돼.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럼 우리 몸으로 직접 막자.
2: 얘가 사라진다고 해도
0: 쓸데없이 나설 생각하지 마. 내 말에 따른다면 너에게 아름다운 날개를
1: 시작하자.
5: 서로 마음이 통해.

예쁘게 잘 찍어줘. 내 앞을 가리고 서면 어떡할 뿐. 이제 됐다.

0: 네 딸 있으면 안 돼.
1: 미미리,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잖아.
2: 리나야, 나 처음으로 용기를 내봤어.
0: 넌 항상 용감했어. 로라린!
3: 지아야, 또 늦은 거야.
1: 포퍼링? 안 돼, 포퍼링!
0: 모두 사라져버려. 못된 별빛 녀석들! 스피카, 절대로 가만 안 둬!
1: 각오해,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4: 응? 기억이 돌아왔나? 하지만 늦었어. 너희가 도와준 덕분에 스타스톤은 이 스피카 여왕의 것이 됐거든. 너희는 이제 바랄라 마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 불쌍한 바랄라 페어리즈.
1: 우정은 우리를 더 용감하게 만들어. 마법이 없다 해도
4: 우린 여전히 바랄라 페어리즈야. 그렇게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이제 끝내주마, 바랄라 페어리즈.
1: 하나도 두렵지 않아.
4: 어린 스타스톤에 당해봐라.

0: 어떻게 된 거지?
1: 코뿔이? 와, 너희 진심이 별빛 에너지가 돼서 태어날 수 있었어. 너희가 우리 지킨 거야.
2: 다행이다.
1: 근데 스피커의 힘이 너무 강력해.
0: 아직도 이렇게 버틴다고? 정말 대단한 우정이구나.
1: 누르링 누르링, 어서 차원해.

0: 스피카 여왕님 도망갔는데요.
1: 지금 바로 쫓아갈까요, 키?
2: 그럴 필요 없어. 바랄란 마법이 없으니 어차피 그것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드디어 바랄라 별빛 섬이 내 손에 들어온 거야.
1: 루루링.
3: 루루링, 미안해.
4: 린나야.
3: 포포링, 정신 차려봐.
4: 시아야, 난 정말 괜찮아.
3: 스타스톤이.
4: 스타스톤은 흑마법에 물들어 버렸어.
5: 스피카가 스타스톤의 에너지로 더 강력해졌어.
4: 어떡하면 좋지? 이제는 바랄라 마법도 사용할 수 없을루.
1: 걱정하지 마. 우린 서로를 믿고 있잖아. 모두가 힘을 합치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3: 우리가 다시 스타스톤을 빛나게 할 수 있어. 우리는 바랄라 페어리즈니까.
1: 바랄라 페어리즈?
2: 이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그 누구도 이 스피카 여왕을 막을 수 없어.
6: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8: 진물엔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솔
11: 옥스포드 탕.
12: 어? 해보고
1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1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13: 가자 얘들아.
3: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4: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15: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6: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7: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해변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중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아빠의 선물.
13: 우와, 아침 햇살이 따사로워.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
14: 어? 어? 뭐지? 식물연구 동아리?
15: 어? 어? 웬디야, 좋은 아침이야.
13: 이거 선생님이 진행하는 동아리인가요?
15: 어, 맞아. 어때? 관심 있니? 동아리에 들어오면 다 같이 식물을 연구할 수 있어.
13: 우와, 재밌을 것 같아요.
15: 한번 잘 생각해봐.
13: 네.
12: 뭘 그렇게 열심히 봐?
16: 식물 연구 동아리 뭐지?
12: 잘 어울리네. 관심 있어?
13: 당연하지. 근데...
12: 아이, 뭘 망설여. 관심 있으면 당장 선생님께 가서 신청해봐.
13: 그런데 신청하면 강당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16: 그래서?
13: 난 못해. 한 번도 혼자 무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 나 무서워. 동아린 하고 싶어.
12: 아이, 너...
15: 어? 어? 수업 시작하자.
13: 난 정말 형편없어. 왜 제대로 하는 게 없지? 나비날개도 뚝뚝해. 너 예쁘잖아. 짜증나.
17: 스피카 여왕님, 이번엔 무슨 마법이죠?
18: 이건 감정나비야.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두 가지가 있지. 감정나비는 바랄라 페어리지 긍정적인 감정을 뺏어서 나의 에너지가 될 거야. 부정적인 감정만 남은 페어리지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거야.
13: 스피카 여왕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17: 스피카 여왕님, 제가 맡을게요.
13: 잘하는 게 없고 나비날개도 예쁘지 않으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17: 헛소리 하지 마.
13: 뭐가 헛소리야.
18: 가서 이 감정나비로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마법을 걸어.
13: 스피카 여왕님, 이물을 완수하겠습니다.
18: 스타스톤 조각은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13: 드디어 왔구나. 랄랄라랄라.
16: 어? 야, 이게 뭐야?
13: 아빠가 보내주신 선물이야. 출장 가신 지 벌써 한참 됐는데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어.
16: 웬디야.
13: 뭘 보내셨을까? 딴따다딴. 어?
16: 어?
13: 어? 이게 뭐지?
16: 응? 어?
13: 편지부터 봐야겠다.
16: 어? 뭔지 모르겠는데.
13: 뭔가 했는데 이건 씨앗인가 봐. 아빠가 어떤 꽃을 보냈을까? 이 꽃말이 아빠의 편지인 것 같아. 꽃이 피면 아빠의 뜻을 알 수 있겠지? 뮤뮤링 완전 기대돼. 무슨 꽃이 피려나? 아빠 보고 싶다. 응, 결정했어.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12: 웬디야, 혼자 발표 잘할 수 있겠어?
14: 그래서 너희의 도움이 꼭 필요해.
0: 연습을 도와줄 순 있지만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건 안 돼.
14: 응, 열심히 준비할게.
12: 웬디야, 내가 도와줄게. 웬디, 넌 잘할 수 있어.
14: 응? 와,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0: 웬디야, 여긴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14: 선생님, 저 식물연구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1학년 5번 웬디라고 해요. 꽃을 좋아하죠?

0: 왜 요즘 파넬라 페어리즈가 안 보이지?
1: 그럼 나 조금만 더 잘게.
0: 장꾸러기! 어? 안녕하세요.
2: 어떡해, 우리 들켰나봐.
0: 전 1학년 5반의 웬디예요. 전 꽃을 정말 좋아해요.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싹이 났네. 신난다. 새싹아, 어서 자라서 꽃말을 알 수 있게 해줘.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1: 지금이야.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감정나비야.
0: 예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3: 성공인가? 이런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다간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거야. 화분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공이다.
1: 근데 저 화분을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
3: 그러게.
1: 스턴저가 아까 관련이 있는 걸까?
0: 뭐하는 거야? 조심해야지.
4: 웬디가 왜 아직 안 오지?
5: 그건 그렇고 어제 꿈에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6: 웬디야, 발표 준비는 잘하고 있는... 어?
5: 그때 포포링이... 어? 웬디야, 발표 준비는 다 된 거야?
0: 나 그냥 포기할래.
5: 어? 어째서? 왜 포기한다는 거야?
0: 발표를 해도 잘할 것 같지가 않아. 분명 비웃음이나 당하겠지.
5: 그런 이유로 포기하겠다.

0: 하는 거야?
1: 웬디야, 꽃을 가꾼다는 건 어렵지만 재밌는 일이야. 처음에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잘 자라지 않고 겨우 싹이 돋아나도 마음을 놓을 수 없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꼭 참고 기다리면 큰 기쁨을 줄 테니까.
0: 알겠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2: 어? 어디 가는 거지?
0: 어디 가는데? 강당에서 연습하려고. 이따가 봐.
2: 갑자기 활기가 넘치네.
3: 웬디가 원래 긍정적이잖아요.
4: 참! 전에 우리가 말했던
5: 알라페어리지 다투 가라!
6: 잠깐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오.
4: 전에 그 비밀 말이야. 웬디한테 말 안 했지?
6: 오. 비밀이라고?
5: 손 조각의 비밀인가?
7: 꽃말의 비밀을 풀면 웬디한테 큰 힘이 될 거야. 우리가 웬디를 도와주자.
3: 선생님께 꽃 피우는 방법도 여쭤봤어.
5: 잘 안 들렸어.
6: 꽃말의 비밀을 풀면 웬디한테 큰 힘이 될 거라는데.
5: 그 화분이 정말 특별한 거였어.
6: 기.
0: 묘묘님, 우리 시작하자.
8: 묘.
0: 안녕하세요. 전 1학년 5반 웬디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꽃을 좋아했어요. 식물 연구 멋있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9: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한 긍정적인 감정이 넘치고 있으니 이 스피카 여왕에게 강한 힘을 줄 수 있겠어. 좋아. 이제 긍정적인 감정은 내 힘이 되고 바랄라 페어리즈에겐 부정적인 감정만 남을 거야.
0: 식물 연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난 안 되겠어.
8: 뮤, 웬디야, 왜 그래? 조금 전까지 잘하고 있었잖아.
0: 더 이상 못하겠어. 솔직히 자신이 없어. 다들 나한테 실망할 거야. 아빠, 시아, 레나, 담임선생님 모두 날 격려해줬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무서워.
8: 웬디야,
0: 난 자신 없어.
8: 웬디야, 웬디야.
2: 웬디야, 곧 발표 시작이야.
1: 놓고 간 게 있나?
8: 웬디야!
2: 방금 뭐지? 잘못 봤나?
6: 빨리빨리 해! 스탄 조각이 안에 있을 거야.
5: 왜 넌 안 하고 나만 시켜?
0: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화분이 어떻게 된 거지? 아빠가 주신 선물인데 난 왜 이럴까?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해. 꽃도 잘 못 키워.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6: 정말 그러니키.
5: 뚜.
6: 화분 빼앗아 와.
5: 뚜.
0: 너희 짓이었구나. 아빠가 주신 거야. 절대 못 줘. 담배 돌려줘. 나한테 소중한 거야.
5: 키키, 내가 빼앗았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
6: 잘했어. 가자.
0: 아빠가 주신 선물이야. 돌려줘.
8: 웬디야, 여기 있어. 웬디야, 어디 가는 거야? 기다려.
0: 나한테 소중한 선물이야. 어서 돌려줘.
5: 내 꼬리 다치지 마.
8: 정원이네.
0: 내 새싹, 어떡하지, 뮤뮤링? 꼭 꽃을 피워야 하는데.
8: 걱정하지 마. 이 새싹은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웬디 너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강한 새싹처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0: 네 말이 맞아. 동아리 발표 포기하지 않을게.

0: 그거 시작할 거야. 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1: 루루링과 푸푸링한테 알리자.
0: 응.
2: 바랄라 페어리즈.
1: 그니까
2: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넌 항상 긍정의 힘이 넘치지. 스톤 조각을 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
0: 안 돼. 스톤 조각은 줄 수.

0: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요. 발사!
1: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강화!
0: 네 새싹처럼 약해 빠졌구나.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휘청대다니.
1: 아빠가 주신 선물이야. 내가 포기하지 않게 도와준 소중한 새싹이라고.
0: 아주 좋아. 에너지가 마구마구 넘치는구나. 너의 그 강한 힘은 이제부터 내 거야.
1: 너무 무서워. 내 새싹, 너 갑자기 왜 이러지?
0: 감정 나비는 네 안에 긍정적인 감정을 없애버리니 넌 질 수밖에 없어.
2: 바랄라 페어리즈 중에서 이거 가장 약하잖아.
3: 불쌍한 바랄라 페어리즈 등.
1: 맞아, 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빠가 아시면 실망하실 거야.
2: 더 이상 힘 빼지 마. 넌 남을 귀찮게만 할 뿐이야. 남한테 기대기만 하지.
1: 난 친구들의 응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2: 넌 평생 외톨이가 될 거야. 감정나비의 마법이 정말 대단하네요.
4: 웬디야!
1: 웬디야! 난 쓸모없는 웬디야, 사람이야.
4: 너 왜 그래?
1: 아무도 날 안 좋아하겠지.
0: 스피카, 무슨 짓을 한 거야?
2: 스피카, 웬디를 괴롭히지 마! 바랄라!

누구다?

0: 되지 않나 보지? 웬일이야? 스피커 어둠엔 마법이야. 못 따라! 이 친구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다면 너희가 갖고 있는 스타스톤 조각을 전부 내놔.
1: 웬디야, 정신 차려. 넌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밝은 아이잖아. 넌 우리 실망시킨 적 없어.
0: 정신 차려 웬디. 넌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1: 줄 아는 게
0: 우린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1: 아무도 날 좋아하지
0: 웬디야,
1: 않아.
0: 웬디야, 정신 차려.
1: 모두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0: 웬디야,
1: 쉐어야, 레나야,
2: 너랑 친구하고 싶지 않아. 넌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3: 사람들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쟁이,
2: 발표도 못하는 용기 없는 바보.
1: 그만해.

0: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친구들은 늘 끝까지 날 응원해줬어. 어?
1: 아니, 어떡해.
0: 웬디야,
2: 드디어 돌아왔구나.
0: 너희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 좋아하는 꽃은 아빠가 선물해주신 데이지예요. 데이지의 꽃말은 강함과 희망, 기쁨이죠. 저도 데이지 같은 사람이 꼭 되고 싶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긴긴.
7: 중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5: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5: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꾸렁꾸렁 떠나요. 빛이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4: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3: 옳지.
8: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3: 옳지.
8: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3: 옳지.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줄무랄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긴 수업 후 즐기는 휴식만큼 달콤한 게 없다니까.
1: 얘들아!
2: 왜 난 전혀 달콤한 휴식처럼 안 느껴질까? 왜 또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1: 스타인 선생님 수업 때 푹 잤거든. 에너지 충전 완료! 우리 뭐 하고 놀까?
2: 수학 숙제나 할까? 알았어. 뭔가 기대될 만큼 재밌는 게 없을까?
1: 와, 그런 거 없나?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모험 같은 거. 예를 들면 파쿠르 같은.
3: 오, 파쿠르!
2: 학교에서 고양이로 변하면 어떡해? 누가 보면 어쩌려고?
1: 어? 아, 인간으로 사는 건 너무 따분해.
2: 알았어. 파쿠르 하고 싶어? 그럼 하자. 단 인간의 모습으로 안전하게.
1: 이건 시시하다고.
0: 카메라로 보면 좀 나.
1: 이게 파쿠르인 줄 아무도 모를걸.
4: 뭐야, 파쿠르 하는 거야? 나만큼 잘하는데? 내가 유치원 다닐 때 스턴트맨 했다고 말했던가? 매일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놀이터에서 훈련했지.
5: 아, 그건 그냥 방학 때 논 거 아니야?
4: 뭐?
1: 맞춰볼게. 수학 동아리에서 보낸 신나는 문제지. 수학을 더 열심히 하라는.
2: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내가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상으로 놀이공원 입장권을 무료로 주겠대. 같이 갈 사람?
6: 나!
2: 좋아.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자세히 계획을 세워볼게.
1: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재밌게 놀거나.
2: 계획에 맞춰서.
7: 그런 다음 새로운 놀이공원이 지도해 뗄 거야.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1: 루카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7: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널 시험해 보겠다. 어떻게 하겠나?
1: 먼저 메모리 로그로 들어가서 기본 알고리즘을 바꾸고 컨트롤 알트 놀이공원을 입력하고 이초안의 기존 파일 업로드를 선택.
7: 나 또한 그렇게 했을 거다. 물론 내가 더 잘했겠지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내가 원하던 대로 됐군. 놀이공원이 사라진다면 인간들의 재미거리가 사라져버리겠지. 베라 시바! 첫 번째, 내 옆에 붙어있지 마. 두 번째, 이 무시무시하게 불안정한 크리스탈을 가져가. 이 크리스탈로 크레센트섬 놀이공원을 파괴한다.
1: 루카님, 저희한텐 안 시키세요.
7: 왜냐하면 너희는 인간들이 재밌어할 인물은 무조건 금지니까. 난 너희한테 아이스크림 가게를 파괴하라고 시켰을 때 생생히 기억해.
1: 우리가 여기 왜 왔다고?
0: 전혀 모르겠네. 우린 인간이 재밌어하는 일에 관심이라곤 없으니까. 시몬, 안 그래? 시몬.
1: 놀이공원은 처음 가봐. 고양이는 놀이기구를 못하거든. 키즈아는 정말 싫다니까.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2: 대관람차는 운행시간이 5분 30초니까 스릴레벨은 7단계. 대기시간을 고려하면.
1: 가디언즈가 놀이공원에 나타났다. 손에 땀을 주게 하는 놀이기구를 대준비됐나? 가디언 징이와 용감한 조수 몽둥이가.
0: 아, 미안. 짐도 데려가야 해.
1: 지미는 큰 놀이기구는 못할 텐데.
0: 아, 그럼 난 가방이나 맡아줘야겠네. 분명 더 쉽게 멈추는 방법이 있을 텐데. 놀이공원이 사라지면 저 웃음소리도 사라지겠지.
4: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0: 이걸 써야지. 이건 말 그대로 시한폭탄이라니까.
4: 멋진데? 어디 놔두면 돼?
0: 그건 나야 모르지. 자세히 물어볼 걸 그랬나.
4: 좋아. 그럼 흩어져서 최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이 어딜지 찾아보자. 자. 무서울 수도 있지. 전혀 부끄러워할 거 없어. 무서우면 말해. 놀이기구를 탈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2: 놀이동산을 제대로 즐기려면 스릴 레벨을 차츰차츰 올리는 거야.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했다가.
3: 회전 찻잔이야.
2: 계획대로라면 지금은 줄 서며 투덜대기 할 차례이긴 한데.

0: 솜사탕 드릴까요?
1: 아, 방금 먹었어요. 생지네. 설마 딴 데 한눈 팔고 있는 건 아니지?
2: 뭐? 아니, 난 그냥 놀러 온 사람처럼 위장한 거야.
1: 나도야.
2: 그럼 가서 좀 더 정찰해볼까?
1: 그래! 아, 좋은 생각이야.
3: 유령열차? 아니면 네 계획대로 할까?
4: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전차짠이 생각보다 재밌기는 했어.
3: 그야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4: 그런가? 그럼 너희 먼저 가봐. 난 계획표를 수정할게.
5: 됐자 하니 이 열차는 진짜 무섭다던데 너인 괜찮겠어?
6: 이 가디언 지니님은 무서운 게 없어. 물론 추울 때 우리 집 파이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만 빼고.
2: 어?
7: 오바 친구들만 탈 수 있어요.

0: 사샤를 불러와야겠어.
1: 갖고 봤어? 유령이 워 하길래 난 으아 했고, 또 유령이 워 하길래 으아 했더니, 그러자 유령들이 워 하길래 난
2: 맞춰볼까?
1: 으아 맞아! 와!
2: 지미 괜찮아, 무서울 수 있지.
3: 안 무섭거든. 실은 너무 안 무섭길래 한 번 더 타려고 했어. 같이 탈래? 제발.
4: 난 대관람차를 탈까 했는데 같이 탈 사람?
5: 나 탈래. 응? 마일로가 아직 계획을 짜고 있으니 시간 있어.
6: 빨리 더 낮춰요.
2: 아니, 파는 게 아니라니 무슨 소리죠?
7: 혼자 다 먹고 있으면서.
8: 여기서 도넛을 연구 중이었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 크리스탈을 놔둘 최적의 장소는 범퍼카가 아니야.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두 번이나 확인해봤거든. 도넛 가게도 아니고.
3: 나도 이걸 수집했지, 연구 자료로.
8: 정말 좋은데. 근데 크리스탈 반쪽은 어딨어?
2: 지미!
1: 뭐야, 이런 법이 어딨어?
2: 너희 먼저 타. 어? 지미, 같이 가!
9: 방금 무카의 부하를 본 것 같아.
5: 뭘 봤는데?
9: 뭘 봤냐고? 전혀.
5: 어?
4: 다샤, 안 타?
9: 아무것도 못 봤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어.
5: 알았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겠지. 수상한 게 있나 찾아볼게. 대관람차 위에서 놀이공원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4: 여기 어디 고양이가 있나 본데.
1: 특별 상품 받으려면 뭘 맞춰야 해요? 저 반짝이는 거요?
3: 이해가 안 가네. 크리스탈이 왜 저기 있지?
9: 그럼 그렇지, 베라랑 시몬이야.
2: 여기서 뭐 하는 거지?
9: 여기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쁜 짓을 하러 왔을 거야. 샤샤한테 알려야 해.
4: 계속 재채기해서 미안해.
10: 샤샤!
5: 안녕, 마일로.
4: 왜 저러지?
5: 나보고 잘 살펴보랬거든. 다음에 또 뭘 타야 할지.
4: 너도 같이 탈걸. 전망이 좋아.
1: 뭐야, 전혀 못 맞히겠어. 반짝이는 돌아, 좀 맞아라. 방금 봤어요? 제가 텔레파시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저한테 특별 상품 주세요.
8: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3: 공격당했다니까, 쬐끄만 가디언한테.
11: 여보세요, 내 말 들리나?
12: 왜 아직 놀이공원이 멀쩡히 남아있지?
3: 루카님! 안 그래도 저희가...
11: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 싫으면 지금 당장 그 놀이공원을 파괴시켜!
8: 가장 치명타를 입힐 장소를 찾아냈어요. 이 놀이공원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곳이죠.
11: 그럼 어서 시작해. 설마 그거 솜사탕인가?
13: 루카님, 죄송합니다. 신호가 자꾸 끊기네요. 아마도 크리스탈 때문에 신호가
8: 불안정해져서... 우리 임무를 끝내야 해, 당장. 왜 안 터지지?
3: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8: 당연히 이러면 안 되지. 이 꼴 보기 싫은 장소를 빨리 파괴해야 하는데. 이 달콤한 간식과 심장이 콩닥거리게 하는 놀이기구로 가

0: 선택한 것을 말이야.
1: 아, 정말 최악이야.
2: 응? 응?
0: 아휴, 천만 다행이야.
1: 그러게, 정말 끔찍한 곳이야. 없애게 돼서 다행이다.

0: 난 용감하다! 난 용감하다고! 난 용감해!
1: 반점! 텔레파시로 그런 거예요!
2: 원래 이렇게 멈추는 건가? 무섭고 오싹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3: 아무 일도 없을 거야.
4: 이건 내 계획에 없던 일인데.
5: 시몬과 베라가 이곳 전원장치를 건드린 게 분명해. 가디언즈가 필요해. 난 가서 발전기를 확인해볼게.
1: 얼른 상품 주세요. 특별 상품이요.
3: 우리가 탔을 때도 저랬나? 아닌 것 같은데. 마일로! 마일로가 보면 깜짝 놀라겠다고.
2: 야! 야! 고양이가 왜 여기 있지? 알레르기 증상을 볼 텐데.
4: 베라랑 시몬이 뭘 어떻게 했는지 놀이기구가 다 이상해졌어.
3: 하이브리드 타임이야.

0: 어떻게 된 거죠? 샤샤는요?
1: 대피시켰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2: 이번엔 파크로 좀 제대로 하겠는데?
1: 오, 예! 가디언즈가 왔다! 자, 숨 쉬고 있어요.
3: 대체 어떻게 꺼야 하는 거지?
4: 저기요, 도움 안 되거든요. 가서 공 던지기 게임이나 하고 있어. 바로 갈게.

이거는 안 돼. 사람들을 놀이기구에서 구해냈지만 여전히 통제 불능이야.

0: 이거 먹어봤어? 꿀맛인데?
1: 집중해!
0: 아, 미안.
2: 이제 가디언즈 잡기 게임을 해볼까? 설마 쟤야? 그 조그만 가디언?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선들이 너무 복잡해. 이건 너무 위험해. 피해!

0: 꼬마 가디언의 도움이 필요했었나 보네.
1: 멈추고 있어!
2: 애들이 해냈어!
1: 그럼 하나만 해결하면 돼! 이 꼬리 낀 것 같지?

너희는 우릴 못 잡아. 어이, 크리스탈 안 가져가? 네가 나설 차례야, 가디언 지미. 응!

0: 동안 놀이공원 문을 안 열겠는데.
1: 아, 아쉽다. 유령열차가 한창 재미있었는데.
0: 가자, 얘들아. 아직 한 개 더 타야 해. 집에 가는 버스.
2: 어? 뭐, 루카가 회방을 놓긴 했지만 재밌었어.
0: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이 될 때도 있는 법이지.
2: 그 말을 할 건 언제부터 계획한 건데?
0: 대관람차 탈 때부터.
3: 저 두 녀석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4: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5: 인형은 왜 가져왔어?
4: 이건 인형이 아니야. 전투를 기념하는 영광의 트로피라고.
5: 나도 기념 트로피 좋아하는데.
6: 야옹.

0: 안전벨트 매. 왜?
1: 앞에 봐!
2: 태워줄까?
3: 오? 가져왔나? 아, 오. 파란색 말고 빨간색! 다시 가서 하나 더 가져와.
1: 네, 루카님. 죄송합니다.

0: 소울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진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엔
12: 덥덥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0: 구조.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5: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4: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5: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공룡삼 팀호흡.
1: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대개봉.
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옥스포드 탕.
1: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5: 숲속에 가자.
6: 뽀로로 숲속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5: 2층입니다.
6: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놀이터.
7: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점심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8: 저녁에
7: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꿀팁.
10: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1: 꿀팁.
10: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꿀팁.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식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6: 지난 이야기. 크리스탈 워리어 군단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들은 미스터리한 사건 때문에 세상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크레센트 섬 가디언즈가 워리어 군단을 무찔렀답니다.
17: 다음엔 이런 글 올려주면 안 돼? 마일로는 샌드위치를 먹었고 모든 게 다 평범했다.
16: 사람 기준에서?
18: 아니면 고양이 기준에서?
16: 우와.
18: 고양이 기준이 훨씬 재밌지.
17: 여기가 어딘지 알아? 나만의 인간 안전지대야. 안전지대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19: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18: 유나!
17: 아, 유나.
16: 유나! 근데 누군데?
17: 샤샤가 어렸을 때 돌봐준 고양인데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또 발톱은 날카롭고 성격은 까칠하지. 만나서 반가워, 유나. 여긴 어쩐 일이야?
19: 이런 얘긴 하고 싶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해. 너희 둘의 도움이.
17: 어?
16: 왜? 무슨 일인데?
20: 누군가 크레센트 섬의 모든 고양이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21: 시몬 베라! 썬데이!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감히 날 혼자 있게 해? 다 어디 갔지?
20: 그게 고양이들이 섬 곳곳에서 납치돼서 아닐까요?
21: 하긴.
20: 전 있어요.
21: 너?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넌 인간이잖아. 난 인간한테 일을 안 맡겨. 믿을 수 없으니까. 아, 출출하군. 생선 가게 가서 점심 좀 사와.
20: 인간인데 믿을 수 있으려나?
21: 중얼중얼하며 말하는 건 인간들이 나는 짓이야. 인간이 아닌 고양이가 되고 싶나? 그럼 이걸 써보든가. 언제든 마음대로 변신할 수 있지.
20: 와, 제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
21: 그럼 고양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 또 내 부하들도 찾아오고 내 점심 잊지 말고 서비스로 청어리도 달라고 해.

0: 지금까진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없는데 고양이도 전혀 없고 하긴 누군가 고양이를 다 납치했으니까
1: 고양이로 다니면 더 빨리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게다가 네 반려인간 때문에 고양이 납치범이 저 소리에 겁먹고 다 도망가겠어
2: 있지? 뭐 하는 거야?
3: 내 고양이 통역기 어플을 선보고 있어
2: 어, 맞다. 넌 유나가 하는 말 이해 못하지?
3: 근데 곧 완성될 거야. 어? 에이, 설마 지금 내 획기적인 발명품을 비웃은 것 같은데?
2: 그럼 선보고 있어. 우린 고양이만 갈 수 있는 곳에 살펴볼게. 알았지?
3: 다 끝나면 따라갈게.
0: 어?

0: 안 돼. 정신 차려. 한눈 팔면 안 돼.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부하를 찾는다. 점심을 산다. 고양이가 된다.
1: 미안해.
2: 괜찮아. 내 침대랑 거실을 박살냈을 뿐이니까.
1: 샤샤, 여기서 컸어?
3: 맞아. 여기가 내 집이었어.
2: 여긴 언제나 너의 집이야.
1: 왜 우리 집을 더 좋아하는지 알겠네.
2: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왜 이렇게 사냐고 지적한 적 있어?
1: 그냥 그렇다고. 사람의 집은 카펫이랑 침대가 있어서 훨씬 좋거든.
3: 저기!
2: 그래서 네가 그렇게 나약하고, 어? 샤샤 어딨지?
1: 납치당했나봐.
4: 대단하다냥.
1: 어디 갔지? 어?
3: 나 이 안에 있어. 야옹.
1: 진짜 고양이를 납치하는 크리스탈 워리어잖아. 나도 고양인데.

0: 가디언즈로 맞서 싸워야 해. 근데 혼자선 변신 못하는데?
1: 너도 납치당해야 해.
0: 에?
1: 다시 샤샤랑 만나려면 너도 빨리 납치당해야 한다고.
0: 나한텐 관심이 없던데?
1: 당연하지. 저 납치범은 진짜 고양이한테만 관심 있어.
0: 나 고양이 흉내 잘래.
1: 뭐?
0: 우린 힘을 합쳐야만 해. 샤샤랑 다른 고양이들을 위해. 나한테 가르쳐줄 수 있어? 고양이가 되는 법.
2: 이상하네. 신호가 안 잡혀. 이 안에는 크리스탈 에너지가 신호를 차단하나 봐.
3: 평소 같으면 탈출을 시도해보겠지만 저 거대한 바위 문은 절대 안 열릴 것 같아. 그치?
4: 난 이 안에 있기 싫어. 꺼내줘. 꺼내줘. 야!
5: 다 해봤어. 소용없어.
4: 그럼 갇힌 거야?
3: 그래, 아주 갑갑한 상황이지. 빨대랑 우유 줄까?

0: 그렇게 잔뜩 겁먹고 눈 감고 있을 거야? 그럼 샤샤가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
1: 아, 겉모습이야 얼마든 고양이로 바꿀 수 있지만 내 성격까지 변하는 건 아니야. 난 이런 거 안 해봤다고.
0: 그런 것 같네.
1: 샤샤가 사람이 되는 거랑 같아. 샤샤도 등교 첫날 선생님한테 손톱을 막 갈려고 해서 말려야 했단 말이야.
0: 넌 고양이처럼 생각하지 못해서 그래.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어. 두려움에 맞서야 해.
1: 아, 하지만 고양이는 두려운 게 없다고?
0: 그래.
1: 아, 나 좀 봐. 세상 꼭대기에 올라왔어.
0: 좀 더 노력해야겠지만 시도는 가상해. 진짜 수업은 이제부터야.

인간 집사가 왜 날 이렇게 부끄럽게

0: 준비됐어. 느낌이 와. 이젠 고양이처럼 울고 긁어댈 수 있어. 맞나? 뭐 아니면 말고.
1: 좋아, 슈퍼캣. 지금까지 완전 빵점은 아니야.
0: 좋아! 빨리 납치당해서 샤샤를 구하는 거야.
1: 잠깐! 으아!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어. 고양이에겐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고양이들만의 비밀 무기야.
0: 멋지다!
1: 멋진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강력해서 진짜 고양이 중에 고양이만 해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0: 그럼 당연하지.
1: 아주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해.
0: 어? 전혀 예상 못한 얘긴데. 좋아, 가자. 어? 유나?
1: 고양이는 혼자 싸워, 마일로. 넌 준비됐어. 너무 많은 건 바라지 말자.
2: 난 어떤 고양이가 될까? 다리 짧은 고양이, 아니면 도도한 검은 고양이, 아니면 털복숭이 고양이, 아니면... 도와드려? 찾고 있어요.
3: 아니네, 점심 말이다. 뭐야, 설마 또 차를 부순 건 아니겠지?
2: 딱 한 번이었고 썬데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4: 그거 봐, 박살났네.
2: 아니요,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한 거라고요.
4: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 왜 거대한 크리스탈 워리어가 나만 없지?
2: 제가 조종해요.
3: 증명해봐. 뭐더라는 거야? 너희 둘 다 끔찍한 몸치라는 것만 증명했어. 그 워리어를 데려와. 내 점심도.
2: 야, 어디 가?
0: 어?
2: 나처럼 고양이를 좋아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거. 근데 안 돼. 고양이는 그 어떤 동물보다 자유롭게 살아야 해. 시몬과 베라, 썬데이부터 풀어줘. 루카님은 부하를 되찾고 싶어 하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고나 할까? 제발. 저 이상한 고양이는 신경 쓰지 마. 나랑 가자.

0: 빨리 마일로. 뭘 해야 할지 알잖아. 마지막으로 배운 걸 써먹어.
1: 진짜 고양이가 돼야 할 차례야.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고양이의 비밀 무기를 써야 해.
0: 냥. 이런.
1: 고양이의 비밀 무기 귀요미. 드디어 잡혔어. 어? 진짜 잡혔잖아.
2: 이런 법이 어딨어? 저렇게 막강한 귀요미 고양이를 어떻게 이기냐고. 루카님, 혹시 차 한 대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제발요.
3: 나도 내가 왜 이러나 모르겠지만 한 대 보냈다.

0: 내가 볼 땐 생선을 많이 먹을수록 털이 더 윤기가 흐른다니까.
1: 진짜 엄청난 애라니까.
2: 고민되네. 손베개냐 아니면 유기농 베개냐인데 도저히 못 모르겠어. 야!
3: 또 누가 왔는데?
0: 어? 어? 안녕 마일로.
4: 샤샤!
1: 아는 사이야? 잘됐네.
0: 이 친구들을 다 만나봐야 해. 여긴 정말 미안한데 이름을 안 물어봤네.
3: 난 베라야.
1: 난 시몬.
2: 이번엔 다시 메모리폰 베개를 써볼까.
3: 베개 타령하는 애는 썬데이야.
4: 잠깐 실례. 어? 저 이름들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어?
0: 말도 안 돼. 악당들 이름이랑 똑같잖아. 루카 부하들이 고양이일 때 모습인가 봐.
4: 그치?
1: 얘들아, 또 간식 나왔어.
0: 금방 갈게. 이제 어떡하지?
4: 글쎄, 근데 여길 빠져나갈 수 있겠어.
5: 여기 있었네. 응? 너희 구해주러 왔어.
3: 아니, 사양할게. 오늘 발톱 관리 받기로 했어.
5: 탈출했다.
2: 우와, 너무 고마워.
0: 좀 더 탈출해도 되겠는데?
1: 예전처럼 우리가 좋아 죽는 표정이 아닌 것 같지?
0: 피해!

돌루카님한테 새로운 차를 달라고 하게 생겼어.

0: 고양이는 귀여운 동영상 찍는 걸 싫어하나 봐. 몰랐지?
1: 이런 옷을 입히다니 너무 굴욕적이야.
2: 있지?
0: 조심해! 우와, 저 워리어는 진짜 크다. 이제 어떡하지?
2: 있지? 인터넷에서 가장 깨물어주고 싶은 고양이 동영상을 찾아봐줘.
0: 응, 알았어.
3: 여보세요? 드디어 내 전화를 받는군. 대체 어디 갔었어? 너 감히 나한테 쉬라고?

0: 해줘서 고마워.
1: 응? 구해줘서 고맙대.
2: 아, 당연한 일인걸. 아까 그 진짜 부드럽던 베개 하나만 갖고 나오게 해주지. 너무 좋았을 텐데. 루카님, 거대한 워리어를 데려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지만 부하들도 같이요.
3: 임무 완수했어요. 빨리 제 목걸이를 받고 싶네요.
4: 잘 보았다.
5: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 네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걸 부쉈다고. 차도 두 대나 부쉈고.
2: 두 대요?
5: 그뿐만이 아니라 가디언즈에게 또 지고 말았어.
2: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5: 네가 그 워리어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네 나약해 빠진 성격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2: 하지만...
5: 오늘 점심도 깜빡했지. 덕분에 직접 차려 먹어야 했다. 아주 맛없었지. 넌 고양이가 될 자격이 없어.
6: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납치됐었던 거야? 동굴에 갇히고?
7: 그것도 아주 호화스러운 곳에.
2: 루카님 잔소리도 벗어날 수 있었고?
6: 네가 우리를 안구해줬거나 또 네가 인간이 아니라면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야. 고마워.
2: 어?
1: 뭐가? 고양이 세계에 적응하려면 노력해야겠어. 더 열심히 해.
8: 고양이를 사는 게 더 재밌어서가 아니라?
1: 절대 아니거든. 아, 일부러 그런 거야.
8: 유나는 내 생일을 잘 챙겨줬어. 난 항상 유나 생일을 망쳐놨고. 하지만 이번엔 완벽해야 해. 아, 유나는 우리가 인간인 걸 몰라.
1: 어?
8: 짜잔! 생일 축하해!
6: 어, 샤샤, 고마워.
1: 안녕, 난...
6: 비켜줄래? 그러니까 여기서 살기로 한 거야? 집고양이로?
1: 혹시 주스 한 잔 마실래?
6: 요즘 집고양이는 주스도 마시나 봐.
8: 우린 그래.
1: 생선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이잖아.
6: 아, 그래? 어디 있는데?
8: 어, 냉장고에. 근데 당연히 우린 열 수가 없겠지? 고양이니까.
1: 아, 바보 같은 인간들이 냉장고 문을 열어뒀네. 케이크도 꺼내놓고. 어? 선물도 준비했어. 어? 어?
6: 정말 예쁘다, 샤샤. 그때 그거랑 똑같네. 네가 예전에 인간? 어?
8: 사실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6: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샤샤.
8: 어?
6: 네가 인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건 원래 알았어. 그 사실을 계속 숨겼다면 더 속상했을 거야. 넌 언제나 특별한 아이였어.
8: 화 안 났어?
6: 아니, 전혀. 케이크는 안 먹을 거야?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하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간
7: 진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12: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screen truck.

0: 바이바이 츄츄 트레인.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나도 이 연을 타고 하늘을 날고 싶다. 하, 이 연이 크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어? 패러글라이더다! 맞아! 패러글라이더를 타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어! 나 패러글라이더 탈래!
1: 처음 타요? 패러글라이더!
2: 여기 앉으시고.
0: 네.
2: 자, 패러글라이딩 2인승 체험 동의서예요. 자, 여기다 성함 쓰시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0: 네,
2: 아셨죠?
0: 네.
2: 예.
3: 탄다맨.
2: 탄다맨 이게 어떡하죠? 바람이 갑자기 좀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어쩌면 못 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0: 못 탄다고요?
2: 바람이 좀 좋아지면 좋을 텐데 바람이 갑자기 방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기다려봐서 바람이 좋아지면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볼게요.

0: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람이 좋아졌어요. 가, 탈 수 있어.
1: 정말요?
0: 빨리 갑시다.
1: 아, 정말요? 네,
0: 빨리 가.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이거를 배낭 매듯이 한번 매볼까요?
1: 아, 네, 배낭 매듯이. 예.
0: 자, 오른쪽, 왼쪽. 자, 절 보고요. 자, 이거는 하네스라고 해서 하늘에 뜨면 의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 자, 일로 오세요. 자, 이 줄 끝에서 기다리면 돼요.
1: 아, 줄 끝에서? 예. 기다리겠습니다.
0: 자, 오른쪽. 텐던바 연결.
1: 네.
0: 자, 안전벨트 잘 연결된지 확인.

0: 내려왔다.
1: 자, 일어나세요. 자, 패러글라이딩 도전 성공.
0: 도전 성공.
1: 화이팅.
0: 예! 탄담회 성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1: 감사합니다.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날 수가 있었던 거지? 뭐가 있나? 없어. 엔진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어. 정말 이 천 하나만 있는 거야? 어떻게 이 천 하나로 이렇게 잘 날 수가 있는 거지?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패러글라이더.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어. 평균 속도는 시속 20에서 40km. 패러글라이더가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에 있어. 패러글라이더의 날개를 잘 봐. 날개 앞쪽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있는 거 보여? 이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면 날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어때? 비행기 날개와 비슷하지?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모양은 하늘을 잘 날 수 있도록 비행기 날개 모양이랑 비슷하게 만들었거든. 패러글라이더가 하늘을 날 때 이 날개의 단면을 살펴볼까? 날개의 모양이 유선형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지? 이 모양은 비행기 날개와 마찬가지로 패러글라이더가 위쪽으로 뜨는 힘을 받게 해줘. 이 날개 모양 덕분에 패러글라이더가 공기를 미끄러지듯이 잘 날 수 있게 되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아, 씽씽, 패러글라이더도 오래 날 수 있어?
2: 그럼, 위로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 상승기류를 만나면 가능해. 뜨거운 태양이 땅 온도를 높여주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상승기류야. 산이나

0: 쪽에 바람이 부딪혀도 상승기류가 생겨. 패러글라이더가 바로 이런 상승기류를 만나면 더 오랫동안 떠있을 수 있어. 만약 상승기류가 없다면 패러글라이더는 천천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승기류를 만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1: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평판으로 확인! 여기 비행기와 평판이 있어. 비행기를 날리고 평판을 기울인 상태로 비행기 밑을 따라가 볼게.

0: 내가 평판을 기울였더니 공기가 이 평판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긴 거고 비행기는 이 바람을 타고 계속 날 수 있었던 거지. 산이나 언덕에 바람이 부딪혀 상승기류가 생기는 것도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패러글라이더를 더 오래 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거지.
1: 딩동댕. 정답이야, 탄다맨.
0: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날개의 모양과 상승기류의 힘이야. 패러글라이더의 비밀을 알았으니 또 가볼까?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2: 자, 준비 아까 같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0: 네. 떠오르는 상승기류를 타고 패러글라이더 날아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동화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화나라 키스.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아, 조금만 좀 시원하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덥고 숨 찬데. 우리가 두근거
5: 천하 무조 최강 케미입니다.
6: 천하 무조 최강 케미
4: 쉽니까 안 쉽니까?
5: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6: 힘들 때 집에서 먹이를 기다리는 우리 동료 케미들을 생각합니다. 최강 케미 전진 앞으로
4: 앞으로 영차 영차 영차 영차.
7: 비행기 언젠간 꼭 타고 말 거야.

0: 이거 봐라. 나 색종이로 배 잡았다.
1: 우와! 종이배 너무 귀엽다.
2: 뽀뽀! 종이배 나갑니다. 여기 왜 왔지?
3: 그러니까 나 막 이렇게 개미가 집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론데.
1: 나도 별론데.
2: 커져라. 오잉 오잉. 개미야 안녕. 여긴 어떻게 온 거야?
0: 길을 헤매다 보니까 그만 여기까지 오게 됐어.
1: 아, 너 길을 잃었구나. 어쩌다가?
0: 친구들이랑 커다란 과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다른 개미들이 가버렸지 뭐야.
3: 아이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다닐 때는 딴 데 막 정신 팔고 그러면 안 돼. 길 잃어버리기 딱 좋다니까.
0: 나도 알아. 근데 난 그것만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보게 돼.
4: 그게 뭔데?

0: 나는 원래 일밖에 모르던 개미였어.
1: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아자 아자 아자.
0: 오오오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2: 아, 비행기 사람 태우고 슝 날아가는 거.
0: 비행기? 그때 난 꿈이 생겼어. 나도 언젠간 비행기 타고 날아갈 거야.
2: 뭐?
1: 개콩이! 개미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평생 부지런히 일만 하다가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운다. 우리가 누구?
3: 천하 무적 최강 개미입니다.
0: 하지만 내 꿈은 더 커져만 갔지. 두고 봐, 난 꼭 비행기 타고 갈 거야.

0: 가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0: 개콩이가 좋아하는 비행기. 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라이트 형제, 2번 라디오 형제, 3번 라면 형제.
2: 정답! 정답은 3번 라면 형제! 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래도 라면 너무 먹고 싶다.
3: 우와, 나도 같이 먹자. 우리는
1: 라면 형제.
4: 정답. 나 이거 책에서 봤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1번 라이트 형제.
0: 오, 딩동댕 정답.
5: 우와. 우와, 비행기를 처음 만든 라이트 형제? 꼭 한 번만 만나봤으면.
6: 친구들!
7: 안녕!
6: 우리는 비행기를 처음 만든

0: 있네.
1: 아유, 개콩이 왜 숨어? 우리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2: 맞아. 우리도 개콩이 너처럼 파란 하늘을 활활 날고 싶었어.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비행기를 만든 거야.
3: 우와! 우와!

0: 당연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예? 문제? 문제 저거 내 건데.
2: 딩딩아, 오늘은 라이트 형제한테 양보하자.
1: 알았어, 알았어.
0: 자, 그럼 문제 낸다. 개콩이가 비행기를 타려면
3: 어디로 가야 할까요? 1번 공항, 2번 공장, 3번 공원.
0: 이 중 비행기를 타려면 가야 하는 곳은?
4: 정답!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해요.
5: 딩동댕! 정답!
6: 우와! 좋았어! 그럼 나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볼게! 고마워, 라이트 형제!
3: 천만에!
0: 개콩이의 첫 비행을 응원해!
6: 후하! 우와! 짜잔! 그럼 우리는 개콩이가 무사히 비행기를 타길 응원하면서
7: 재미있는 퀴즈 풀어보자고! 동동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5: 떴다 떴다 비행기 퀴즈!
7: 잘 보고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가는지 세어보는 거야. 준비 시작!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모두 세 대!
2: 이번에도 비행기가 몇 대?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섯 대!
7: 이번에는 비행기가 몇 대? 와! 순식간에 날아갔어! 모두 몇 대였지? 하나, 둘, 셋, 넷! 모두 네 대!
8: 우와! 개콩이는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훨훨 날고 있겠지?
9: 아니... 나 여기 있어.
2: 개콩이너? 왜? 왜 비행기 못 탄 거야?
9: 그게... 내가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다는데 난 저런 거 없는데. 그래서 나 비행기 못 탔어.
2: 개미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슬쩍 비행기 타지 그랬어.
7: 그래도 그럼 안 되지. 개콩이가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어디 없나?
10: 그러게. 그런 비행기가 있다.
2: 어디 있어?
10: 지금은 없지만 이제 만들어줄 거야. 바로 우리 지아가.
4: 내가?
10: 슝슝슝슝 짜자잔. 이렇게 색종이로 멋지게 배 만들었잖아. 비행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7: 아하,
2: 그래, 종이 비행기.
9: 우와, 그래, 종이 비행기면 내가 얼마든지 탈 수 있겠어.
4: 지아야, 부탁해.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얼른 만들어줄게. 예!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 목적지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날씨 매우 화창하여 편안한 비행이 예상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1: 그럼 비행기 출발!

0: 달콩이
1: 파이팅!
2: 조카들 너무 고마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3: 덕분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즈 하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나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진정.
7: 얼굴엔
10: 순한 킬링.
7: 식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3: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4: 옛설 칫솔 마데카.

0: 에이, 귀찮아. 먼지 좀 있으면 어때?
1: 맞아. 청소년 질색이라고.
0: 우와, 로봇이다.
1: 로봇?
0: 나도 좀 줘봐.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핑핑 왔어? 내 로봇.
2: 미안해 핑핑. 대신 최신형 로봇을 사줄게.
0: 필요 없어. 정말?
1: 핑핑은 필요 없다니까. 나 사줘.
0: 이건 아빠가 처음으로 사주신 로봇이란 말이야.
2: 핑핑이 화가 많이 났나 봐. 어떡하지?
3: 얘들아, 무슨 일이야?
1: 우리가 핑핑이의 로봇을 망가뜨렸어.
2: 겨우 오래된 로봇이 망가진 거 가지고 왜 저러지?
3: 치치,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겐 아주 소중할 수도 있는 거야.
4: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5: 여러분 안녕.
6: 세계 탐험 대회 골드레벨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 오늘의 미션 역시 기대하셔도 좋은데요.
6: 과연 오늘의 미션은 뿌뿌.
5: 로라의 소중한 인형을 찾아라.
6: 소중한 인형을 잃어버리다니 너무 속상하겠는걸요.
7: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을 거예요.
6: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인형도 찾고 미션도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7: 저희는 여기서 물러갈게요.
5: 안녕 뿌뿌.
0: 로빈, 로라와 인형에 대해 검색해줘.

0: 노라는 장난감 마을에 사는 소녀입니다. 장난감 마을에는 온갖 장난감들이 많지만 노라는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인형 루루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루가 너무 낡고 더러워져서 엄마가 버리고 새 인형을 사줬지만 노라는 루루를 돌려달라며 계속 울고 있습니다. 삐리삐리.
1: 너무해. 로라에겐 정말 소중한 인형이었을 텐데.
2: 로라가 얼마나 속상할까.
3: 새 인형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
1: 하나도 안 좋거든.
4: 아무튼 우리가 얼른 가서 찾아주자.
2: 어디에 버렸는지만 알면 찾을 수 있을 거야.
3: 빨리 장난감 마을로 가자.
4: 그럼 출발!
1: 출발!

0: 인형찾기라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 맞아, 대장. 이번 미션을 아주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 고생하면서 인형을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만들면 아주 간단해진다고.
0: 그런 비겁한 방법을 쓰다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2: 그럼 어떻게 찾아?
0: 고생하면서 인형을 찾을 필요는 없지.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그 인형이랑 우기면 되는 거야.
1: 대단해.
0: 전속력으로 전진! 이번 미션은 반드시 성공한다.
3: 장난감 마을이구나.
4: 왠지 입구에서부터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 우와, 이걸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건가 봐.
5: 새까매 기차.
4: 우리도 타자.

0: 열어봐. 완전 신기해.
1: 아, 그래?
0: 깜짝 놀랐지?
1: 또 너도 골탕 좀 먹어보라고. 이게 뭐야?
0: 그건 거꾸로 나가는 물총이라고.
1: 가만 안 둬.
2: 나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보라의 집을 찾아야 한다고.
0: 그렇지.
3: 로라, 이것 좀 보렴.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인형이래. 응?
4: 아, 시력, 시력! 루루를 찾아줘!
3: 루루는 이미 버렸잖니.
4: 몰라! 빨리! 루루! 루루!
0: 안녕하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4: 재밌겠다! 해보고 싶어!
5: 생크미꺼! 생크미꺼!
2: 저희는 로라가 아끼는 인형 루루를 찾아드리러 왔어요.
3: 정말이요? 어머,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0: 네, 이젠 걱정 마세요. 혹시 루루를 언제 어디에 버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3: 사흘 전에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청소차가 가져가 버렸어요. 다시 찾아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죠.
6: 그럼 청소차부터 찾아야겠는데.
0: 도켓, 나랑 저쪽으로 가보자.
2: 그럼 나랑 드루콩, 생크미는 저쪽으로 가서 단서를 찾아볼게.
0: 좋아, 저희가 루루를 꼭 찾아올게요.
3: 네, 기다릴게요.
4: 꼭 찾아줘.
0: 도켓, 나 방금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1: 무슨 생각?
0: 루루를 찾을 것 없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
1: 뭐? 너 정말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잖아.
0: 이 인형이면 루루라고 생각할 거야.
1: 응? 어? 저 녀석들은...
7: 이것 좀 보렴. 우리가 루루를 찾아왔단다. 아니야, 이건 루루가 확실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인형은 안 된다고 했잖아.
2: 이걸 고른 건 대장이잖아.
8: 로라, 잘 생각해봐. 루루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조금 변한 거야. 그렇다고 로라가 못 알아보면 루루가 정말 슬플 거야.
4: 엄마, 인형이 고생을 하면 정말 변해?
3: 글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0: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바로 루루야! 저 녀석들이 가져온 건 가짜라고!
7: 지치, 이 녀석!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4: 이것도 루루가 아닌 것 같아.
8: 거봐, 우리 인형이 진짜 루루라고.
1: 아니거든, 우리가 진짜거든.
7: 그 인형 유리 내놔봐. 진짜인지 확인해보게.
0: 너나 내놓으시지.
7: 작전 실패인가?
0: 미안해. 우린 꼭 루루가 아니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
3: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로라에게 루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친구였어요.
4: 루루는 내 소중한 친구란 말이야.
1: 그래, 알았어. 우리가 꼭 찾아올게.
0: 그래, 조금만 기다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짜 루루를 찾아올 테니까.

0: 아무리 찾아도 청수차는 없잖아.
1: 어디로 가야 청수차를 찾을 수 있을까?
2: 생크미꺼! 생크미꺼!
1: 어? 근데 생크미는 어디 있지?
0: 이상하다. 방금 전까진 옆에 있었는데.
1: 생크마!
0: 어? 핑핑! 저기 청소차야!
1: 저기 청소차에 생크미가 타고 있어!
0: 생크마!
3: 얘들아! 왜 그래?
0: 얘들아! 큰일 났어!
1: 청소차에 생크미가 타고 있어!
4: 뭐라고?
3: 저기를 어떻게 탄 거야?
4: 우선 어서 따라가자!

0: 생쿤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1: 탱금! 탱금! 어?
2: 너희들은 또 누구니?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탐험대회에 참가 중인데요. 이렇게 생긴 인형을 찾고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형은 아니구나. 며칠 전 이런 인형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구나.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 혹시 여기로 가져왔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니?
3: 네!
0: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4: 구석구석 다 살펴본 것 같은데.
5: 네, 아무래도 여긴 없는 것 같아.
2: 얘들아, 인형은 찾았니?
4: 아니요. 여기저기 다 뒤진 것 같은데 없어요.
2: 저런, 여기에 없다면 내가 소각장으로 보냈을 거야.
4: 소각장은 어디에 있나요?
2: 이곳엔 여러 개의 소각장이 있지. 몇 번 소각장이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
5: 이번 미션은 아무래도 어렵겠는데.
0: 어떡해. 로라.

0: 너한테 꼭 찾아준다고 했잖아.
1: 얘들아, 기억의 모래시계.
0: 맞아, 기억의 모래시계. 기억의 모래시계 앞에 서면 아저씨의 기억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2: 오, 그런 방법이. 아저씨, 기억을 되살릴 방법이 있어요. 저희랑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릴게요.
3: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그래, 같이 가지마.
0: 고맙습니다. 대장, 지친 녀석들이 기억의 모래시계로 간대. 거기서 루루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야. 역시 내 말이 맞지?
4: 그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지친 녀석들을 감시하고 있으면 루루의 행방을 아주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지.
0: 그거 내가 말한 건데.
4: 베프, 빨리 쫓아가자. 근데 분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5: 대장 담배 어디 있었어? 나 혼자 무서웠단 말이야.
3: 굉장하구나. 이런 곳이 있었더니.
0: 여긴 잊어버린 기억들도 다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3: 그래,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장난감 마을 3번 소각장이었어.
2: 오호, 드디어 알아냈어.
3: 이틀 전이었을 거야. 유난히 귀여워서 내가 기억을 하는 것 같구나.
0: 고맙습니다, 아저씨.
3: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구나. 하지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0: 네, 빨리 돌아가요.
2: 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0: 불러도 소용없어. 이 소각장은 사람 없이 작동하는 자동화 시스템이야.
1: 그럼 여기 아무도 없는 거야?
6: 우리 어떻게 들어가지?
7: 생크미 진짜 좋아!
6: 생크미는 왜 저기 있는 거야?
0: 안 되겠어. 우리도 우선 기차를 타자. 기차가 지나가면 문이 다시 닫힐지도 몰라.
6: 기차!
2: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아.
0: 얘들아, 저길 좀 봐.
6: 어떡해, 납작한 호떡이 되고 말 거야.
1: 내려가야 해.
2: 어떻게 멈추는 거지?
0: 치치, 저기 레버가 있어.
2: 오호, 좋았어. 나와라, 줄줄이 죽기만.

0: 살았다.
1: 뭐야? 기차는 왜 안 멈추는 거야?

0: 얘들아, 저기 소각장인가 봐. 어쩌면 루루도 여기 있을지 몰라.
1: 가자, 얘들아.
2: 설마, 벌써 저 안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
3: 꼭 찾아야 할 텐데.
0: 저기, 루루가 있어!
4: 잠깐! 저 인형은 우리 찾으라고?
1: 리브리 팀, 어떻게 여기?
4: 우리는 언제나 너희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이렇게!
1: 줄줄이 지키마!

마음대로 난 될 걸.

안녕! 난 슈퍼 생큼! 슈퍼 생큼이라고 해. 하하하하하!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0: 루루를 데려왔어.
1: 와, 루루다! 진짜 루루가 돌아왔어!
2: 정말로 고맙습니다.
3: 로라가 기뻐해서 다행이에요.
4: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정말 기분이 좋은데?
0: 루라, 앞으로 소중한 물건은 잘 보관해.
5: 좋아! 그럼 이번 미션도 성공!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6: 옳지.
5: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6: 옳지.
5: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6: 옳지.
7: 우리 모두
0: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8: 얼리면 더 맛있어.
9: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언스.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난방구는 붙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16: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홍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모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

0: 소울메이트
1: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식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소울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4: 위험한 날씨 기계.
5: 얘들아, 안녕! 어? 이게 무슨 소리지?
6: 렉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7: 우르르 행성에 가뭄이 들었어.
6: 가뭄?
7: 응. 토모, 빨리 출동하자. 응! 비키, 너는 로키랑 핑을 데리고 와줘.
6: 알았어. 우리도 가서 돌게, 렉스.
7: 응. 정말 고마워, 얘들아. 그럼 빨리 가보자.
8: 렉스, 공룡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
7: 내 생각엔 아무래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한 모양이야.
6: 저쪽에 발자국이 있어.
7: 좋아, 얘들아 빨리 가보자.
6: 너희도 많이 덥구나.
9: 고마워, 오늘도 잘 부탁해.
6: 비비!
9: 바비!
5: 이렇게 많이 더운데 공룡들은 괜찮을까?
6: 그러게. 어? 렉스, 저기 봐!
10: 렉스, 어떻게 된 거야?
7: 강 위쪽에 물이 모두 말라버려서 물을 찾으러 가는 도중에 쓰러진 것 같아. 비키, 어? 일단 쓰러진 공룡들 체온을 낮춰줄래?
10: 응!
7: 토모, 핑,
11: 응.
7: 공룡들 근처로 물 웅덩이를 만들어줘.
5: 알았어, 아껴드라고.
6: 렉스 양, 그럼 난 뭘 할까?
7: 럭키, 넌 나랑 커다란 나뭇잎을 모아서 그늘막을 만들자.
6: 렉스, 우리도 도울게.
10: 응.
7: 그래, 고마워.
6: 피키, 물 대포 캐스터.
8: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웅덩이를 만들어줄게.
11: 도모, 나왔어!
8: 부탁해, 핀!
11: 걱정 말라고!
6: 얘들아, 조금만 더 기운내! 그래, 금방 괜찮아질 거야! 다 됐다!
5: 우와, 그늘막 진짜 멋지다! 이제 다들 괜찮을 거야!
6: 어? 렉스, 이게 무슨 소리야?
7: 강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어서 가보자.
8: 스피노사우루스다.
11: 더위 때문에 다들 지쳤나 봐.
6: 다른 공룡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
7: 스피노사우루스 등에 있는 돛 때문이야.
6: 돛이라고?
7: 커다란 돛 주변으로 많은 핏줄들이 있는데 그 핏줄 속에 피가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점점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6: 정말이야? 엄청 힘들겠다.
7: 잠깐 기다려! 서식지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이대로 두면 스피노는 물론이고
8: 다른 공룡들까지 전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 거야.
7: 응, 토모 말이 맞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
8: 아, 그래! 비가 안 오면 오게 만들면 되지.
6: 토모 형, 잠깐만 와봐.
8: 알았어.
6: 비비!
5: 날씨 기계?
12: 우와!
11: 이걸로 비를 오게 한다고?
8: 하늘 위로 차가운 공기구름을 싸서 뜨거운 열기와 만나게 하는 거지. 그럼 비가 내릴 거야.
9: 우와, 토모 형 대단하다.
5: 토모, 그럼 빨리 해봐.
8: 알았어, 그럼 시작해볼까?

0: 저거 봐! 구름이 생겼어! 비다! 비야!
1: 토모, 정말 잘했어.
0: 뭐, 이 정도야.
2: 근데 비가 너무 와.
3: 그러게.
1: 토모, 이제 기계를 꺼도 될 것 같아.
0: 응, 알았어. 왜 이러지?
2: 왜 그래, 토모 형?
0: 어쩌지? 기계가 고장난 것 같아.
4: 뭐?
3: 렉스, 비가 더 오면 강물이 넘치겠어.
1: 얘들아, 일단 기지에 가 있어. 우린 기계를 멈출 방법을 찾아볼게.
2: 다들 괜찮을까?
5: 그러게 말이야.
0: 근데 기계가 왜 고장이 난 거지?
1: 저쪽으로 피해! 빨리!
3: 다들 움직여! 얼른!
2: 이쪽으로 가!
6: 토모, 뭐 좀 알아냈어?
0: 아니, 리모컨은 아무 문제 없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2: 비가 더 강하게 내리치고 있어.
5: 어떡해, 정말 큰일 난 거 아니야?
7: 바보, 지금은 놀아줄 상황이 아니야.
5: 어?
7: 왜 이런 걸 물고 있어? 근데 이게 뭐지? 스프링 같은데?
5: 이거 날씨기계 부품 아니야?
7: 그럼 설마 이 부품 때문에 고장이 난 건가? 렉스한테 통신해보자. 렉스!
1: 정말? 기계 부품을 찾은 것 같다고?
7: 응! 우리가 갖다 줄게.
1: 아니야, 여긴 위험하니까 바비에게 가져다 주라고 해줄래?
7: 응, 바비, 부탁해.
2: 바비!
0: 이게 빠졌었구나.
1: 토모, 고칠 수 있겠어?
0: 응, 부품을 제자리에 끼우기만 하면 되는데 기계를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가 없어.
6: 걱정 마, 내가 올라가서 끼워볼게.
1: 그래, 좋은 방법이야. 그럼 토모랑 핀이 빨리 기계를 고쳐주면.
3: 렉스, 공룡들이 떠내려고 했어.
1: 비키, 루키, 우린 공룡들에게 가보자. 토모, 핑, 기계를 부탁할게.
0: 알았어,
6: 걱정 마.
1: 그럼 다들 출동. 렉스, 에드 파워, 변신.
3: 피키, 핑크 파워, 변신.
2: 루키, 옐로 파워, 변신.
1: 피키, 먼저 아래쪽에 공룡들을 구해줄래?
3: 어?
2: 피키, 공룡 큐브 발사. 로키, 파워 칼부리.
3: 잘했어, 로키.
2: 헤이, 볼.
0: 핑, 어때? 잘 보여?
6: 잠깐만. 찾은 것 같아.
0: 맞아, 거기야. 비어있는 그 자리에 부품을 껴서 고쳐야 해.
6: 알았어.
0: 핑! 조금만 왼쪽으로!
6: 갖고 있어!
3: 이제 끝난 것 같아.
2: 렉스요! 저기 좀 봐!
1: 스피노사우루스가 위험해! 렉스! 슈퍼 엔진!

0: 예! 렉스, 슈퍼힙발!
1: 우와, 렉스 형 정말 대단해!
0: 도모, 핑, 좀만 서둘러줘!
2: 핑, 조금만 더! 조금만!
3: 됐다! 좋았어!

0: 성공이야!
1: 다들 고생했어!
2: 그러게, 정말 큰일 날 뻔했어.
3: 비비, 바비, 부! 마음대로 기계를 만지면 안 돼.
4: 부!
5: 맞아, 앞으로 조심해.
4: 우와! 우와! 바비 또!
1: 오늘은 스피노사우루스 카드야.
6: 와, 멋지다. 카드를 또 하나 만들었네.
7: 스피노의 도체 핏줄이 많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
8: 나도야. 역시 우르르 행성 탐험은 신난다니까.
9: 털미머드 구출 대작전.
10: 안녕 얘들아.
11: 너희 왔구나. 얘들아 반가워.
8: 털메모드다.
12: 여기 새끼 메모드도 있어.
13: 털메모드들은 가족들끼리 함께 무리 지어서 다니거든.
8: 아, 그렇구나.
1: 메모드 무리가 왜 이동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6: 와, 우리도 보러 갈래.
1: 좋아, 캐루를 타고 한번 가볼까?
6: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1: 얘들아, 그럼 메모드 무리를 찾으러 출발할까?
10: 네!

0: 장인가 봐.
1: 털 메모들은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은 암컷이 무리를 이끈다고 해.
0: 아, 그럼 대장이 할머니겠네. 정말 신기하다.
2: 메모드는 나이가 들수록 상아가 점점 길어진대.
0: 아, 그렇구나. 기지로 데려가야 할 것 같아.
1: 페리, 할머니 메모드를 빨리 치료해야 할 것 같아.
0: 응? 걱정 마. 이따가

0: 새끼 매머드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무 수액이라도 먹이려고 하나 봐.
1: 여긴 너무 추워서 먹을 게 없으니까.
0: 아, 매머드들이 먹이를 찾아서 이동 중인 건가?
1: 아, 매머드 가족은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남쪽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였구나.

0: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봐.
1: 분명히 할머니 메버드였다면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거야.
0: 저쪽이 맞는 길이야?
2: 이쪽으로 가면 동굴 사자 서식지가 나와.
1: 동굴 사자들과 마주치면 안 돼. 새끼 메버드들이 위험할 수 있어.
0: 뭐? 그럼 어떡해?
1: 털 메버드들이 가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 해.

0: 이쪽이야! 이쪽!
1: 갈 쪽은 위험해!
0: 우리가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2: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0: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해보자! 어? 에이, 비바보!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3: 어?
0: 짜잔! 어때?
1: 우와! 정말 귀여워!
2: 비바보, 매머드들을 반대쪽 길로 유인해주면 되는 거야.
0: 그리고 털옷을 절대 벗으면 안 돼. 알겠지?
3: 오, 진짜 털매머드 같은데?
1: 근데 어미매머드가 속을까?
4: 한번 해보자.
2: 부탁해, 비바부.

0: 괜찮아, 비바보.
1: 동굴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어.
0: 어떡하지? 아, 미끼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지.
2: 미끼?
0: 매버드들이 먹이를 찾아 이동 중이니까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유인해보는 거야.
1: 좋은 생각이야. 내가 드론을 띄워서 동굴 소녀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볼게.
2: 응, 우린 미끼를 준비할게.

0: 우선 서둘러야 해.
1: 다 됐다.
0: 동굴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
1: 이건 우리에게 맡겨줘.
2: 좋아, 비바부 가자.

0: 좋아 지금이야? 바비, 방향을 틀어줘!
1: 어미 매머드가 방향을 바꿨어.
0: 이제 모두 따라가기만 하면 돼.
1: 성공이야.
0: 어휴, 정말 다행이다.
1: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안심해도 돼.
2: 어? 할머니 메모드야?
1: 테리, 할머니 메모드는 괜찮아?
2: 응, 많이 좋아졌어.
1: 수고했어, 페리.
2: 당연히 할 일인가.

0: 자, 펄 메모드 카드야.
1: 고마워, 레스.
2: 어미 메모드도 앞으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겠지?
0: 응, 그렇게 천천히 경험을 쌓으면서 대장 메모드가 되는 거야.
1: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까? 응, 가자. 렉스, 안녕.
0: 안녕, 또 놀러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3: 아빠 저게 뭐야?
14: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5: EBS IN 포키제?
16: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진물엔
5: 독특한 맛.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0: 삼조고의 아이를 어디에 숨겨둔 것이냐?
1: 일곱 개의 별이 일렬로 늘어서는 날, 지, 덕, 체를 모두 갖춘 삼조고의 아이가 돌아와 진정한 태평성대를 이루리라.
2: 전하, 소신이 그 아이를 반드시 무탈하게 데려오겠사옵니다.
3: 어마마마, 선생님, 저랑 로빈도 같이 갈래요.
1: 병강아, 위험해서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않느냐?
3: 아바마마, 어렸을 때부터 아바마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삼조고의 계시를 받은 아이가 제 신랑이 될 거라고. 신랑 될 사람을 데리러 가는 길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1: 서하, 안 된다면 안 돼.
3: 아바마마. 저놈아, 로빈 주세요. 제발요, 제발. 빨리요, 저도 갈래요.
1: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알았으니 그만하거라.
3: 정말요? 허락하시는 거죠?
1: 설박사, 우리 평강이를 잘 부탁하네. 그리고 조심하게. 그 아이가 고구려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어.
2: 걱정 마시옵소서.
3: 로빈, 빨리 가자. 아바마마, 잘 다녀오겠습니다.
0: 어서 삼조고의 아이를 내놓거라.
3: 선생님, 이제 어떡하죠?
2: 걱정 마십시오, 공주님.
0: 열려라, 시간의 문!
2: 공주님, 저 문으로 뛰십시오. 시간이 없어.
3: 저만 좀 할게요.
4: 공주님, 참 빠르시네요.
0: 거기 서라!

0: 알아? 이건 뭐야?
1: 내가 숨겨놓은 시험지인데.
0: 아니,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잖아. 세종대왕님이 만든 우리 글이 뭔지 모르면 어떡해?
1: 아, 이거 아는 건데 아깝게 틀린 거예요. 아, 뭐였더라?
2: 그래?
1: 훈정민음. 아, 아니다. 민음정운. 민음정운이잖아요.
0: 맙소사. 민음정운이 아니고 훈민정음.
1: 아, 맞아요. 그거. 죄송해요. 이제 공부할게요.
2: 게임해야지. 야.
3: 도착했습니다, 공주님. 이곳은 11년 전 온달을 피신시켜 놓은 대한민국이라는 곳입니다.
4: 그럼 저분이 제 신랑 될 사람인가요?
1: 아, 대상같이 늠름한 뒷모습. 벌써부터 후광을 뿜어내는 걸 보니 우리 고구려의 미래를 짊어진 든든한 장군 같아요.
3: 이보게, 온달. 어허, 대답 않고 뭐 하는가?
5: 하이하이.
6: 하이야.
5: 오늘 뭐 할?
6: 나 오늘 빨리 하고 거야. 님 여기 대박자리 떴는데, 고고.
1: 오, 고고고!
3: 이게 무슨.
5: 야, 야!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 오 마이 갓!
7: 너 이 녀석!
1: 누구세요?
8: 선생님, 진짜 얘 맞아요?
7: 온달, 내 이 녀석! 국어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소중한 한글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쓴단 말이냐?
5: 아저씨 누군데 갑자기 이러세요? 엄마! 엄마!
0: 온달아, 무슨 일?

0: 소녀 설 박사님을 배웁니다.
1: 뭐지? 엄마! 아는 사람이야? 휴,
2: 내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아주 많네.
0: 설 박사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거늘 어찌 우리 글도 모르는 아이로 만들었는가?
0: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이 시대의 교육은 우리 고구려와는 달리 수학과 영어로 미래가 크게 좌우되기에.
2: 어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하께선 지덕체를 갖춘 삼족오의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0: 설 박사님, 그래도 우리 온다리가 체력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마음씨 하나만큼은 바르고 어진 아이옵니다.
2: 그렇다면 지덕체 중 덕과 체는 갖추고 있다는 건데 모자란 지혜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아! 그리하면 되겠구나!
1: 저기, 넌 저 아저씨랑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온 거야?
3: 저분은 아저씨가 아니고 설 박사님이야. 그리고 난 평강이고, 우린 널 찾으러 고구려에서 힘들게 왔다고.
1: 고구려? 새로 생긴 식당인가?
3: 아, 힘들게 찾았는데 이게 뭐랑 이런 바보였다니.
1: 뭐? 바보? 어? 어?
0: 온다라.
2: 평강공주님.
3: 선생님, 아무래도 삼조고의 계시가 틀린 것 같아요.
2: 공주님, 그래서 제가 생각해둔 방법이 있습니다.
4: 열려라! 시간의 문! 아!
5: 우와! 이게 뭐야? 혹시 마술사예요?
2: 온다라, 역사 여행을 통해서 너를 고구려의 부마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마.
1: 왜? 부하가 된다고요? 엄마, 이 아저씨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3: 정말 맛있다.
0: 온다라, 잘 다녀와.
1: 안 돼! 엄마!
3: 선생님, 이제 우린 어디로 가는 건가요?
2: 일단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저기요,

0: 하루빨리 우리 그를 만들어 백성들의 곤란함을 덜어줘야 할 텐데. 아니, 저것은 무엇인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것 사람이 아니냐? 정신이 좀 드느냐?
1: 에이,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지? 여긴 어디예요? 어? 형광아! 선생님!
2: 잠시 기절한 것 같사옵니다.
1: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3: 어허! 무엄하다! 저렇게 감히 할아버지라니!
1: 전하? 잠깐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본 할아버지 같은데? 어? 그래, 맞아! 세종대왕님! 그 문자를 만드신 분 맞죠?
0: 아니, 이 아이가 그걸 어떻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4: 에이, 맞잖아요! 이름이 뭐였더라?
1: 아, 맞다! 민음훈정! 맞죠?
0: 민음훈정? 백성의 소리를 새김이 마땅하다. 오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역시 넌 하늘이 보낸 아이가 맞구나. 그렇다면 나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1: 네? 제가요?
4: 아, 근데 진짜 세종대왕님이세요? 여기 민속촌은 아니죠? 설마 꿈인가?
0: 아직 정신이 없나 보구나. 자, 이번엔 디귿이라 발음해보거라.
4: 에? 디귿이요? 디귿!
0: 오호, 입이 크니 혀의 모양도 잘 보이는구나.
4: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0: 별거 아니라니, 큰 도움이 되고 있단다.

0: 그럼 빨리 끝내고 더 많이 먹어야지. 자, 실컷 보세요.
1: 오, 이중모 응. 넌 정말 하늘이 보내준 보물 같은 아이로구나.
0: 턱이 빠져서 아파요. 전하, 잠깐 쉬면 안 될까요? 턱이 너무 아파요.
1: 아, 내가 또 무리하게 시켰구나. 잠시 좀 쉬거라.
0: 아, 전하! 전하, 괜찮으세요?
1: 괜찮다. 별것 아니다.
0: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꼭 글자를 만드셔야 해요?
1: 그게 말이다. 글을 몰라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더구나. 글을 모르니 책을 읽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니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치를 모르니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 죄인지 모르게 죄를 짓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방법이 없는 백성들을 생각하면 내 눈이 먼다 한들, 내 몸이 병든다 한들 어찌 쉴 수 있겠느냐.
0: 제가 더 많이 도울게요.
1: 내 뜻을 알아주니 진심으로 고맙구나. 내 지금까지 연구한 글자들을 다 적어놓은 비밀서책이 있으니 이제부턴 그걸 보며 함께 연구해보자.
2: 공주님!
3: 선생님, 큰일 났어요! 온다리가 없어졌어요!
4: 없어진 게 아니라 전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2: 데리고 가시다니? 아, 안 돼! 온다리가 무슨 엉뚱한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다가 역사가 바뀌기라도 하면!

드디어 첫 번째 시간 여행 성공적이군. 그럼 세종의 보물을 찾아볼까?

0: 찾았다. 한글 천지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비밀서책.
1: 자, 어서 들어가자.
2: 누구냐?
0: 세종대왕.
2: 아니, 비밀서책을 웬 네가?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0: 귀찮게 됐네.
3: 도둑? 어딜 가려고? 거기서!
0: 뭐야, 이건? 아!
2: 저놈을 잡아야 한다. 비밀서책을 찾아야 한다. 아이고.
3: 예, 전하,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4: 온다!
3: 이 도둑 녀석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여긴 어디지? 어? 뭐야? 로빈! 선생님! 병강아!
4: 이 녀석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혼자서 도둑을 쫓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3: 죄송해요. 도둑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세종대왕님은 괜찮으세요? 이게 뭐지? 이 사람이에요! 비밀 서책을 훔쳐간 그 도둑!
4: 아무래도 서책을 훔쳐가서 역사가 바뀌는 것 같구나.
5: 어떻게 하죠? 선생님, 역사가 바뀌기 전에 서책을 빨리 돌려놔야

0: 뭐야, 타임머신이 고장 났잖아. 그 녀석 때문에. 그래도 이제 훈민정음은 내 것이다.
1: 이만대로.
2: 어서 그 서책을 돌려주게나.
1: 그건 세종대왕님 거란 말이야.
3: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고요.
0: 아, 귀찮은 녀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나 받아라.
2: 위험해. 아, 뭐야, 왜 안 움직여.
0: 한 녀석은 안 맞았잖아.
1: 하나도 못 맞추잖아. 빼루.
0: 마비광선 최대 출력으로 발사.

0: 드디어 되찾았다.
1: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지. 이 녀석이 이걸 놔! 놓으란 말이야!
0: 그거 입어도 몸이 굳어서 줄 수가 없잖아요!
1: 너 이 녀석 진짜 혼나볼래?
2: 에이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여봐라! 당장 저 요상한 녀석을 잡아들이거라! 네! 야,
1: 이런 무기도 없고 수가 너무 많군! 되라! 되라! 되라! 이건 계획이 없던 일인데! 쟤들은 뭐야!
3: 전하,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사옵니다.
2: 청룡 가야 하는 겐가? 아쉬운 마음에 내 선물이라도 줘야겠구나.
3: 전하께서 혼신을 다하여 만드신 문자 훈민정음은 우리 후손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전하의 정신 길이길이 있겠습니다.
2: 허허, 그렇다면 내 백성들을 위해 꼭 우리의 문자를 반포하겠네. 저들은 진정 하늘이 보낸 자들이었어. 대신들은 그를 알지 못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백성들이 우리 그를 배우고 이치를 알면 지금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편하고 이롭게 지낼 수 있을 것이오. 그래서 과인은 오늘 조선의 새로운 문자를 반포하려고 하오.
4: 전하!
0: 예하! 이거 봐요! 엄마가 그걸 봤어야 하는 건데 이거 다 내가 입을 이렇게 해서.
5: 아이고, 네가 다 만들었다고 하려고?
0: 아니, 그건 아니지만.
3: 온달아, 이거 받아라. 위인첩이란다. 이 책에 만났던 위인들의 정보를 기록해두면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거다.
0: 멋지다!
3: 어떠냐? 이번 여행으로 한글에 대해 제대로 배웠지?
0: 글쎄요. 제가 배운 건 글이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임금님의 사랑이었어요.
3: 왜 이러지? 아, 분필에 금이 갔어. 혹시
0: 위험해!
3: 이거 아무래도 큰일이 난 것 같은데.
0: 오늘의 위인 세종대왕! 우와! 세종대왕님이시다!
5: 너 세종대왕님이 누구신지 알아?

0: 당연하지. 니는 훈정 만드신 분이잖아. 훈민정음이라니까.
1: 더 자세히 알려줄게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 훈민정음.
0: 우와!
1: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들고
0: 최고예요!
1: 1446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오늘날 10월 9일이 한글을 창제하고 세상에 알린 걸 기념하는 한글날이랍니다.
0: 그렇군요.
1: 한글의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을, 그리고 자음은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인 입, 혀, 입안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0: 맞아요. 제가 열심히 세종대왕님을 도와드렸죠. 이렇게.
2: 아, 그러셔?
1: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 우와!
1: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인류의 위대한 지적유산으로 평가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답니다.
0: 정말 대단해요!
2: 멋있어요!
1: 어때요? 이제 잘 알겠죠?
0: 네!
1: 그럼 위인카드를 위인첩에 넣어볼까요?
0: 야호! 세종대왕 카드 수집 성공!
3: 그럴 수가.
4: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5: 우와, 진짜 멋있다.
0: 시간의 문이 열렸다.
1: 저분이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시다.
0: 장군님!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옳지.
11: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2: 옳지.
1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옳지.
13: 우리 모두
14: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15: 얼리면 더 맛있어.
16: 사이언스 한올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언스.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0: Penguin.
1: Penguin. Can you draw a monkey, Miss Pen?
2: A monkey? Okay.

0: Monkey.
1: Can you draw a chicken, Miss Pen?
2: A chicken?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

0: 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여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0: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그림책 뽕뽕뽕.
1: 소가 된 게으름뱅이. 그레이트 북스. 강 건너 마을에 소문난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얼마나 게으른지 씻지도 않아서 온몸에 때가 꼬질꼬질했어. 그저 먹고 자고 먹고 자고만 했지. 물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고생이었지. 혼자서 밥하고 빨래하고 밭도 갈고 논도 매야 했거든. 하루는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니 게으름뱅이가 밥을 볼에 처덕처덕 얹지 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
2: 밥 먹으러 일어나기도 귀찮네.

0: 요렇게 해두면 누워서도 밥을 먹을 수 있지.
1: 아내는 한숨이 절로 났지. 나가서 소에게 여물이라도 주시오. 아내 등살에 게으름뱅이는 외양간으로 갔어.
2: 소야, 너는 참 좋겠다.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다음에는 소로 태어나고 싶네.
1: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소리를 꽤 질렀지.
3: 아이고, 소한테는 반일이라도 시키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소.
1: 화가 난 아내는 게으름뱅이의 엉덩이를 뻥 걷어차버렸어. 쫓겨난 게으름뱅이는 어슬렁거리며 뒷산에 올라갔어.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이나 자려고 말이지.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소의 탈을 만들고 있는 거야.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탈이 금방이라도 음메하고 울 것 같았지.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었어.
0: 뭐에 쓰려고 탈을 만드시오?
4: 이건 소원을 들어주는 탈이라오.
1: 게으름뱅이의 눈이 동그래졌지. 게으름뱅이는 덥석 소의 탈을 집어 머리에 썼어. 그러자 속이 울렁울렁, 머리가 빙글빙글 하더니 숨이 콱콱 막혀왔지. 게으름뱅이가 놀라서 탈을 벗으려는데 글쎄 탈이 머리에 딱 붙어 꿈쩍을 않는 거야. 거둥대는 게으름뱅이의 손이 뭉툭해지고 온몸에 누런 털이 삐죽삐죽 솟았어. 그러더니 맙소사, 진짜 소가 되어버렸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마구 소리쳤어.
5: 어르신, 이것 좀 벗겨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1: 하지만 게으름뱅이의 입에서는 음메음메 소리만 나올 뿐이었어.
4: 네 소원대로 소가 되었으니 울지 말고 얼른 따라오너라. 이리야.
1: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산을 내려갔어. 할아버지는 북적북적한 장터로 갔어. 한 농부가 다가와 소의 등허리를 툭툭 두드리며 이랬지.
6: 아, 요놈 덩치가 커서 일 잘하게 생겼네요.
4: 이 소가 탐나면 데려가게.
7: 네, 공짜로 줌세.
1: 마침 소를 사러 왔던 농부는 뛸듯이 기뻐했지.
6: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요.
4: 대신 쉬지 말고 매일 일을 시키게. 그리고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어버리니 절대로 먹이지 말게나.
1: 할아버지는 휘적휘적 가버리고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으로 끌려갔어. 다음날 농부는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소를 끌고 밭으로 갔어.
6: 오늘은 이 밭을 전부 갈아야 한다.
1: 농부는 무거운 멍에와 쟁기까지 소에게 매달았지. 게으름뱅이는 마구 발버둥을 쳤어.
8: 나는 소가 아니라 사람이오.
1: 게으름뱅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
6: 이놈의 소가 하라는 일은 않고 왜 이리 시끄러워? 에이.
1: 농부는 소의 등짝을 철썩 내리쳤어.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날랐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지.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도 퉁퉁 부었어. 하지만 잠깐이라도 쉬려고 하면 농부가 마구 때렸어.
6: 이 게으름뱅이 소, 어서 서둘러. 이러다 해가 지고 말겠다.
1: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 추운 밤, 외양간에 묶인 게으름뱅이는 몹시 서글펐어.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배도 무척 고팠지.
9: 집에 가고 싶어.
1: 둥근 다리.

0: 보니 아내 생각이 났어.
1: 그동안 나 대신 일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0: 게으름뱅이는 밤새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지. 다음 날도 게으름뱅이는 새벽부터 돌밭을 갈았어. 돌밭은 갈아도 갈아도 끝이 없었어. 게으름뱅이는 커다란 돌에 발이 걸려서 몇 번이나 넘어졌지.
2: 이리야, 이리야! 더 빨리빨리 움직여!
0: 농부는 숨 돌릴 새도 없이 일을 시켰어. 바로 그때, 저만치 있는 무밭이 보였어.
1: 그래,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0: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달려가 와작와작 물을 먹었어.
2: 너 이놈, 당장 나오지 못해!
0: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달려왔어. 그 순간 갑자기 게으름뱅이 몸에서 소의 가죽이 홀렁 벗겨지고 머리에서 소의 탈이 떨어져 나갔어.
2: 소가 사람이 됐다!
0: 농부는 소스라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 게으름뱅이도 믿기지 않아서 자기 몸을 더듬었지.
1: 내가 다시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이 되었어!
0: 게으름뱅이는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갔어.
1: 여보, 내가 돌아왔어!
0: 게으름뱅이는 울면서 아내를 끌어안았어.
3: 도대체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예요?
0: 아내는 반가워하며 엉엉 울었어.
1: 앞으로는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리다.
0: 게으름뱅이는 아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대. 집으로 돌아온 게으름뱅이는 아주 딴 사람이 되었지. 논일 반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웃의 어려운 일도 앞장서서 도와줬대. 이제 게으름뱅이는 소문난 부지런쟁이가 되었단다. 방귀시합 그레이트북스. 고리고을에 엄청난 방귀쟁이가 살았어. 방귀가 어찌나 센지 뽕 끼기만 해도 밥상이 휙 뒤집어지고 밥그릇이 슝 날아갔어. 마음 놓고 뽕 방귀를 끼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벌러덩 자빠질 정도였지. 그러니 오리고을은 항상 들썩들썩했어. 오리고을 방귀쟁이의 방귀는 쓸모가 참 많았어. 뿡! 방귀 한 번에 무거운 바위도 대굴대굴 굴렀어. 뿡뿡! 커다란 나무도 우지직 넘어갔지. 뿡뿡뿡! 사나운 산짐승도 꼼짝 못했어.
4: 하하하! 역시 내 방귀가 최고야!
0: 오리고을 방귀쟁이는 자랑스러운 듯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지. 어느 날 오리고을 방귀쟁이가 나루터에 갔어. 그런데 건너편에서 빵 소리가 나더니 나룻배 하나가 슝 날듯이 오지 뭐야.
5: 이야, 자네 방귀 덕분에 순식간에 도착했네.
2: 돌아갈 때도 내가 방귀 한번 띄워주지.
0: 오구마고을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쭉 내밀며 큰 소리를 쳤어.
5: 역시 고구마고을 방귀쟁이가 최고야.
0: 사람들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지. 집에 돌아온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자꾸만 고구마고을 방귀쟁이가 생각났어.
4: 최고의 방귀쟁이는 바로 나라고.
0: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4: 좋아, 내가 그 녀석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0: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보리밥을 한 솥에서 아귀아귀 다 먹었어.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고구마고을 방귀쟁이를 찾아갔어. 그런데 아이 혼자 집을 보고 있네.
4: 예, 아버지께 방귀를 겨루러 왔다고 전해라.
0: 보리고을 방귀쟁이가 소리쳤습니다.

0: 있어.
1: 우리 아빠와 방귀를 겨룬다고요? 우리 아빠 방귀에 혼나기 전에 얼른 돌아가세요. 으롱.
0: 아이는 혀를 날름 내밀고는 부엌으로 쏙 들어갔어.
2: 요놈이 어른을 놀리다니 혼 좀 나봐라.
0: 화가 난 보리고을 방귀쟁이는 부엌문에 대고 방귀를 뿡 뀌었어. 그러자 아이는 아궁이 속으로 쏙 들어가서 구불구불 구들을 지나 굴뚝으로 뿅 나왔지. 아이는 굴뚝에 몸이 꽉 끼어 옴짝달싹 못했어.
2: 네 아빠가 오면 우리 고을로 날 찾아오라고 전해라.
0: 얼마 뒤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가 집에 와보니 아들이 굴뚝에 끼어 울고 있었어.
2: 거기는 어떻게 올라간 거야?
0: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가 묻자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어.
3: 우리 고을 방귀쟁이 아저씨가 그랬어요.
0: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씩씩대며 아들을 굴뚝에서 꺼냈어. 그리고 고구마 한 광주리를 쪄서 꾸역꾸역 다 먹었지.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보리 고을로 달려갔어. 보리 고을 방귀쟁이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
2: 무서워서 숨었나 보군. 그렇다고 내가 그냥 돌아갈 줄 알아?
0: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보리 고을 방귀쟁이 집에다가 방귀를 힘껏 뀌었어. 방귀 한 번에 대문이 와지끈 넘어갔어. 빵빵! 이번에는 장독들이 와장창 깨졌지. 빵빵빵! 지붕까지 훌러덩 날아갔어.
2: 이만하면 내 방귀가 얼마나 센지 알겠지?
0: 속이 시원해진 고구마 고을 방귀쟁이는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돌아갔어.
2: 아니, 우리 집 꿀이 왜 이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고구마 고울 방귀쟁이가 왔었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0: 보리 고울 방귀쟁이는 벌개진 얼굴로 두리번댔어. 마침 돌로 만든 절구통이 눈에 띄었지. 보리 고울 방귀쟁이는 절구통에 대고 방귀를 뿡! 힘껏 뛰었어. 절구통은 고구마 고울로 슝 날아갔지.
2: 에이, 저게 뭐야? 왜 절구통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0: 마루에 누워있던 고구마 고울 방귀쟁이는 벌떡 일어났어. 그러고는 날아오는 절구통을 향해 방귀를 빵! 뛰었지. 절구통은 보리 고울로 도로 날아갔어.
2: 휴, 내 방귀가 아니었으면 집이 무너질 뻔했네.
0: 고구마 고울 방귀쟁이는 땀을 닦으며 한숨을 돌렸어.
2: 뭐라? 왜 절구통이 다시 돌아오지? 우리 집이 아니라 고구마 고울로 가라고!
0: 뽀뽀뽀뽀! 보리 고울 방귀쟁이는 다시 방귀를 뀌었어. 절구통은 도로 고구마 마을로 슝 날아갔어.
2: 엥? 절구통이 또 오잖아. 오호라, 보리 고울 방귀쟁이 지시였군.
0: 빠바방 빵빵. 고구마 고울 방귀쟁이는 방귀를 또 뀌었어. 절구통은 다시 보리 고울로 퓽 날아갔지. 어느덧 밤이 되어 보름달이 둥실 떠올랐어. 그때까지도 절구통은 고구마 고울과 보리 고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지.
2: 아유, 힘들어. 이제는 서 있을 힘도 없네.
0: 보리 고울 방귀쟁이는 다리가 후들, 눈앞이 빙빙 돌았어.
4: 아이고가,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네.
0: 고구마 고울 방귀쟁이도 엉덩이가 욱신, 머리가 띵했어.
4: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자.
0: 두 방귀쟁이는 온 힘을 모아 동시에 방귀를 뀌었지. 빠바바빵빵빵. 절구통은 두 방귀를 한꺼번에 딱 맞았어. 절구통은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지. 날고 날고 또 날다가 마침내 절구통이 쿵 떨어졌어. 바로 달나라의 말이야. 그때부터 달나라 토끼는 이 절구통에 쿵더쿵 쿵더쿵 떡방아를 찧었대.
5: 개와 고양이와 구슬. 그레이트 북스. 옛날 옛날에 어부 할아버지와 할머니, 개와 고양이가 오순도순 한 집에 살았어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으로 낚시를 하러 갔죠. 할아버지가 강물에 낚싯대를 들이우며 말했어요.
6: 내가 만난 물고기를 잡아주마.
5: 한참 뒤 낚싯대가 찌르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힘껏 낚싯대를 들어올리자 커다란 잉어가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잉어가 할아버지를 보며 구슬 같은 눈물을 똑똑 흘리는 거예요.
6: 허허, 지금 살려달라고 우는 게냐?
5: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는 잉어를 놓아주었어요. 잉어는 고맙다는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먼 바다로 헤엄쳐갔죠.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강에 갔어요. 할아버지가 막 배에 타려는데 웬 사내 아이가 강물 속에서 걸어 나왔어요.
1: 할아버지, 저는 용왕의 아들이랍니다. 어제 살려주신 잉어가 바로 저예요.
5: 아이가 꾸벅 인사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눈만 끔뻑끔뻑했죠.
1: 이 구슬은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입니다. 제 선물이니 부디 받아주세요.
5: 구슬은 정말 신통방통했어요. 쌀 나와라 하면 수북수북 쌀이 생기고, 옷 나와라 하면 나풀나풀 옷이 생겼어요. 집 나와라 하면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솟아났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자가 되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덩달아 팔자가 피었죠. 소문은 흘러흘러 강 건너까지 닿았어요. 건넌마을 도둑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7: 그런 신통한 구슬이 있다니 내가 훔쳐와야겠군.
5: 모두 잠든 새벽, 도둑은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살금살금 안방에 들어가 머리맡에 놓인 구슬을 훔쳐 달아났죠. 개가 왕왕 짖으며 쫓아갔지만 도둑은 잽싸게 강을 건너버렸어요. 구슬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번듯한 기와집은 낡은 초가집이 되고, 곳간 가득했던 쌀은 바람에 휩쓸려 날아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요. 개와 고양이도 무척 속이 상했죠.
4: 멍멍, 우리가 다시 구슬을 찾아오자.
8: 야옹, 그럼 주인님이 기뻐하실 거야.
5: 해질 무렵, 개와 고양이는 강가에 갔어요.
8: 어쩌지? 난 헤엄을 못 치는데.
5: 고양이가 푸른 강물을 보며 파르르 떨었어요. 그러자 개가 척하니 등을 내밀었죠.
4: 자, 내 등에 올라타.
5: 개는 고양이를 업고 어푸어푸 강을 건넜어요.
8: 도둑의 집은 어디일까?
4: 멍멍, 그건 나한테 맡겨.
5: 개는 킁킁거리며 도둑 냄새를 따라갔어요. 곧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나타났죠.
4: 여기다!
5: 개와 고양이는 바짝 엎드린 채 마루 위로 살금살금 기어올랐어요. 살며시 방 안을 들여다보니 마침 도둑이 구슬을 닫고 있었죠.
4: 여기 숨겨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5: 도둑은 반질반질한 구슬을 베개 속에 넣었어요.
4: 저 구슬을 어떻게 꺼내오지?
8: 야옹, 그건 나한테 맡겨.

0: 고양이는 집안의 쥐를 몽땅 불러 모았어요.
1: 당장 이 집을 박박 긁어라. 안 그러면 전부 잡아먹겠다.
0: 쥐들이 갈짝갈짝 갈가대는 소리에 도둑이 벌떡 일어났죠.
2: 시끄러워 이것들아!
0: 짜증이 난 도둑은 베개를 냅다 집어 던졌어요. 그 바람에 베개에 넣어둔 구슬이 또르르 튕겨나왔어요.
1: 지금이야!
0: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잽싸게 뛰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다시 강가로 왔어요.
2: 얼른 내 등에 타!
0: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훌쩍 개의 등에 올라탔어요.
2: 구슬을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0: 개는 걱정이 되어 고양이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그리고 첨벙첨벙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개는 한참을 헤엄쳐가다가 문득 구슬이 궁금해졌어요.
2: 구슬 잘 갖고 있지?
0: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2: 구슬 잘 갖고 있냐니까.
0: 이번에도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2: 왜 대답이 없어? 혹시 벌써 빠뜨린 거 아니야?
0: 그러자 참다 못한 고양이가 버럭 소리쳤어요.
1: 잘 가지고 있어!
0: 고양이가 대답을 하는데 풍덩! 구슬이 물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1: 이걸 어째? 구슬을 빠뜨렸잖아!
0: 무트로 나온 고양이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애꿎은 땅만 팠죠. 그때 물고기 한 마리가 강물에 쓸려왔어요.
1: 할아버지 할머니께 이거라도 갖다 드리자.
0: 개와 고양이는 물고기를 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3: 아이고 이 녀석들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게야?
0: 할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걱정하셨나 봐요.
4: 물고기를 잡아왔네. 내가 맛있게 구워주마.
0: 할머니가 물고기의 배를 가르자 잃어버린 구슬이 대구르르 굴러나왔어요.
5: 너희가 구슬을 찾아왔구나.
0: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와 고양이를 번쩍 안아들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어깨를 으쓱으쓱 했답니다.
6: 그림책 뽕뽕뽕.
7: 어? 이거 실화야?
8: 에이, AI 같은데.
7: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9: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1: 자전거.
1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0: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0: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태어난 지 한 달쯤 됐을까요? 솜털 같은 악갱이들의 곁을 지키는 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1: 조그만 박스에 가슴을 다 껴서 자죠. 귀찮아하지도 않고 다 챙겨요.
0: 물고 빨고 애지중지는 기본. 새끼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죠. 애틋한 자식 사랑까지 장착한 바비. 그런데 수상한 고양이의 갑작스런 등장. 어? 낯선 고양이가 젖어준다? 심지어 새끼들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녀석과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바비.
1: 깜짝 놀래.

0: 아시죠?
1: 열혈 육안양 바비의 비밀이 곧 밝혀집니다. 육묘의 한창이라는 주인공을 만나러 경기도 포천시를 찾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웬 개들이 이렇게 많대요? 저희는 고양이를 부탁했는데요.
2: 고양이를 찾아왔는데 개들 없어요?
0: 저희 애견 펜션이어서 애들이 많은데 갑자기 1년 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생겨갖고 지금 데리고 있어요.
1: 오호라, 애견 펜션에서 고양이를 돌보고 계셨군요.
0: 얘가 지금 육묘하기 제일 바쁜 바비라고 합니다.
1: 새끼들 돌보느라 고생이 많다. 반가워. 그런데 요 울음소리는 어디서? 어머나, 까꿍. 아우 귀여워라. 마치 제작진의 방문을 반기듯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어머 너희 셋, 어쩜 그리 똑같이 생겼니?
3: 나도 여기 있다.
1: 오, 이게 다 몇 마리인지. 정말 아깽이 천국이 따로 없네요. 몽글몽글 솜뭉치 같은 하양이 세 마리에 고등어 둘까지 총 새끼가 다섯. 새끼들이 모두 오늘의 주인공 바비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바비 녀석 새끼 하나하나 그루밍을 해주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박스는 곧 터질 지경. 보는 저희 눈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바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아이고, 바비야, 아예 목욕을 시키는 게 낫겠다. 육묘하느라 24시간이 모자르다는 바비. 하지만 녀석의 새끼에 대한 사랑은 말릴 수 없답니다.
4: 계속 그루밍도 해주고 안고 그 조그만 박스에 다섯 마리 다 껴서 자잖아요. 귀찮아하지도 않고 다 챙겨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그냥 애들 보고 있으면 그냥 좀 풀려요.
1: 집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끼니 때마다 열심히 먹이는 것뿐이랍니다.
0: 먹어.
1: 육묘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체력이 달리는 걸 아는지 밥이 얼른 꿀맛 같은 식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머머, 이 녀석들 좀 보세요. 고양이 얼굴에 개코가 달렸나요? 눈치코치 없이 달려드는 통에. 아이고, 새끼를 위한 마음에 바비가 자리를 비켜주고 마네요. 기특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배고플 텐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결국 먹느라 정신없는 악갱이들을 귀로하고 창고를 나선 바비는 비워낼 게 있긴 한 걸까요? 아무튼 야무지게 볼일을 해결합니다. 육묘를 시작하며 멀리 있는 예전 화장실에 가지 않고 천막 앞에서 볼일을 본다는 바비. 그리고는 곧장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3: 야, 나 잡아봐라. 야.
1: 육묘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괜찮니? 금세 달려온 바비. 현장을 살펴보는데 발을 좀만 더 뻗으면 꺼낼 수 있을 것 같기도. 옳지, 그렇게. 애를 쓴 끝에 하양이가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새끼들이 다칠 새라 바비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4: 애들 오고 나서 활동 반경이 너무 좁아졌어요. 오줌도 그 창고 앞에서 싸고 거의 많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못 나가는 것 같은 게 좀 불안해하는 거죠.
1: 사실 바비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절친 강아지 히로와 펜션 전체를 누비며 살았다네요.
4: 히로는 회장님이고 바비는 한 매니저 정도?
5: 바비가 막 뭐 혼자 나와서 걔들 신경도 안 쓰고 나와서 그냥 운동장에서 누워있고 손님들 우르르 와서 만져도 가만히 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많이 해줬죠, 바비가.
4: 작년 그 태풍 올 때 있죠, 바비 태풍 올 때. 작년 그때 진짜 딱 그날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밥채 맨날 챙겨주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깔아주고 뭐 그냥 그러고 있죠.
1: 하지만 지금은 히로가 아무리 애처롭게 쳐다봐도 악갱이들 걱정에 쌩하니 가버리는 바비.
0: 둘이 신경을 안 쓰죠.
6: 어떻게 우정이 변하니?

0: 그렇게 바쁜 오전 육묘가 끝나고 아끼미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바비에게도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들뜬 발걸음으로 어딘가 향하는데요. 아, 바로 이거죠. 오랜만에 뒹굴뒹굴도 하고 세상 달콤한 쪽잠도 청해봅니다. 그런데 잠깐! 아깽이들을 덮치는 수상한 그림자. 저 녀석 대체 누구죠? 심지어 바비 자리에 떡하니 눕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머머머? 지금 전 먹이는 거 맞나요? 맞죠?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고양이가 바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다니. 집사님, 전 먹이는 고양이 정체가 뭔가요?
1: 이 친구는 나비입니다. 이 친구가 이 아깽이들의 친엄마예요.
2: 친엄마예요.
0: 네? 친엄마라고요?
1: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보니까 꼬물꼬물 뭐 움직이길래 뭐야 하고. 근데 이제 나무 아래 숨으니까 카메라로 이제 집어넣어서 보니까.
0: 지난 3주 전 새끼를 낳아 물고 온 길고양이 나비. 길고양이지만 꼬물거리던 새끼들은 내칠 수 없어 일단 이 천막에 집사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어느 날부턴가 마당에서 뛰어놀던 바비가 여기 콕 박혀 새끼를 돌보고 있더랍니다. 어찌 된 일인지 새끼들이 품을 파고들어 젖을 먹는 모습을 봐선 분명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바비는 누구예요? 이모? 고모?
1: 바비는 수컷입니다.
0: 와우! 바비가 수컷이요? 어머, 아깽이들도 몰랐던 눈치인데요.
3: 바비가 친아빠인 거예요?
1: 아니죠. 친아빠는 아니고 바비는 이제 중성화 수술이 돼 있어가지고 바비는 그냥 남자친구? 네.
0: 아, 그냥 남자친구.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남사친, 아니 남묘친. 바비가 아는 남자 고양이 친구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정작 엄마 나비가 자꾸 아깽이들을 피한대요. 이렇게 다가가도 에휴, 쌀쌀맞게 외면하기 일쑤.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아깽이들을 그냥 아는 남자 고양이 친구 바비가 여태 정성껏 돌봐왔던 것. 아니 바비야, 네 새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물고 빨고 독박 육아를 해온 거니?
4: 바비 애기 낳았지? 어. 바비 닮아서 애기들이 이뻐? 아이고 좋아.
5: 바비 애기 나서 바비 너무 고생했다고요. 바비 닮아서 애기가 너무너무 이쁘지?
0: 마음으로 낳았다고 해두는 걸로.
4: 일어나. 세상에.
5: 어떡해. 너무 귀엽다.
0: 남의 새끼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이참에 눈 좀 붙이자. 그렇게 손님이 떠나고 잠시 후 아깽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나, 정말 10년 감소했네요.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오고오고오고, 작은 몸으로 힘을 내봅니다. 아깽이들이 SOS를 보내자 응답하는 건 역시나 바비입니다. 우선 아깽이의 상태를 살피고요, 다친 데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녀석들을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영차, 영차. 아우, 스스로 해내려는 모습 정말 대견합니다. 이 모든 건 바비가 든든하게 지지해줘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 아깽이들이 안전하게 구출되고 그제야 바비도 안심 귀가합니다.
3: 바비와 나비 중에 누가 더 오랫동안 새끼를 낳은 건가요?
6: 바비가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나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4시간 정도?
0: 그렇담, 나비는 대체 어딜 쏘다닌 건지. 그런데 나비 입에 저거 뭐죠? 엄마야, 깜짝이야. 나비가 쥐를 사냥해온 모양이네요. 그리고 온 사냥 감은 곳 아깽이들 차지. 고양이의 먼 친척이 맹수라더니 겁도 없는 듯. 어흥, 조그만 게 제법 나비가

0: 데려다 준 쥐를 잘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 나비가 어쩐 일이래요? 모처럼 만난 젖을 실컷 먹이곤 그대로 누워 이제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하는가 싶더니 에이 또 나가버립니다.
1: 엄마는 맨날 어디 가냐.
0: 그런데 이번엔 진짜 외부 침입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동네 무법자 길냥이라는데요. 새끼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순간 이미 감시 중인 바비. 맹렬한 눈빛만으로 제압에 성공.
2: 육아하느라 보초 서느라 나 힘들다.
0: 하지만 야간 보초까지도 성실히 이행하는 바비.
2: 헛둘 헛둘.
0: 위험해 보이는 침입자는 없는지 창고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는데요. 악갱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육묘냥 바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날. 이거 혹시 집사님 코 고는 소리? 아닙니다. 아구, 우리 바비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 와중에 새끼들은 일어나라고 성화합니다. 악갱이 장난에 아이코 결국 잠에서 깨고 마는데요. 눈 뜨자마자 그루밍을 해주는 바비. 녀석의 부성애도 보통은 넘어 보이네요.
3: 거의 뭐 까맣게 눈을 이렇게 가리니까 요즘 이제 새끼 오고 나서부터 더 피곤해서 그런지 요즘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0: 피곤한 바비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집사뿐. 그래서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나은식수 이사입니다.
0: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4: 우와! 야, 아, 너무 귀엽다. 나비가 누구고 바비가 누구예요?
5: 제가 나비고 얘가 바비고.
4: 바비가 엄마?
5: 바비가 아빠인데 중성화 되어있어요.
0: 쌤, 저희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늘 피곤해 눈곱을 달고 산 바비.
4: 귀 같은 데를 좀 보고요. 귀나. 근데 좀 깨끗한 편인 것 같고 약간. 근데 눈곱이 조금 많이 껴있어서.
5: 네네.
4: 한번 하고 눈곱 한번 딱 닦아줄게요. 여기. 아이고. 눈곱을 안 닦았구나, 항상.
5: 아니요, 저 맨날 닦아줘요.
4: 아, 닦아줘요? 네, 한번 잡아 닦아주시겠어요?
5: 네.
0: 근데 녀석 건강은 좀 괜찮나요?
4: 네, 그렇게 들어주세요.
5: 네, 가만히 있어요.
4: 네. 배나 이런 데 피부병은 없고, 그 다음에 눈곱, 눈곱 낀 거 좀 있고, 아이고, 눈곱이 끼네, 많이 꼈네.
5: 세수를 못 하나 봐요.
4: 그리고, 이빨을 보면 얘도 알 수 있는데, 아, 얘 나이가 좀 있네요. 최소 8살 이상입니다.
5: 8살 네. 넘는 아이였어?
4: 네. 왜냐면은, 보시면, 이쪽 이빨이, 네네. 보면 마모됐죠.
5: 네.
4: 밑에 송곳니. 그리고,
5: 네, 맞아요.
4: 우측 송곳니는 지금 탈락됐어요.
5: 네, 없어요.
4: 빠졌습니다.
5: 네네.
4: 그래가지고, 얘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마모되는 시작한 나이가 7살 이상이거든요. 아,
5: 나이 많았구나, 너도.
0: 이야, 사람 나이로 무려 48살이라니.
4: 엄마 잘 먹는데? 니네도 먹어봐. 아니야? 애들 소심 안 해줘?
5: 네, 소심해요.
4: 애들이 소심 안 해. 확실히 지금 이 친구들이 조금 사회화가 안 됐어요, 사회화가.
5: 그렇죠.
4: 네. 소리에 예민하고.
0: 사실은 녀석들 까칠한 성격 때문에 집사님도 잘 못 다가가시긴 합니다.
4: 이게 완전 자연스러운 여기가 캣타워인데? 수직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올라갔다가 숨숨집 들어갔다가 뭐 날리겠는데, 이게 완전 놀이터인데, 놀이터?
5: 아, 괜찮아요. 이
4: 완전 좋죠.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숨었다가 술래잡기 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이 공간이?
5: 다행이네요.
0: 오,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거의 놀이동산이었네요.
4: 근데 이제 지금 이 팔레트? 라고 하는 요 나무 목재가 여기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5: 그죠.
4: 잡을 수가 없는
5: 그죠, 그죠.
4: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들을 좀 치우고 그다음에 여기를 좀 막는 작업을 하면은 이쪽이 다 이렇게 좀 봉쇄된 상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자기가 네,
5: 그루밍 해주고.
4: 이야, 그루밍 해주고 되게 알뜰살뜰 보살피네.
5: 네.
4: 어, 완전 공동육아를 하네요.
5: 그쵸.
4: 원래 보통은 공동육아가 흔한 게 아니어서요.
5: 아, 진짜요?
4: 네, 수컷하고는.
0: 그런데 왜 바비는 독박육아를 마다하지 않는 건가요?
4: 병륜에서 나오는 약간 육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에 이틀 고양이들과 가족을 형성해서 살던 애 같지가 않아요.
5: 아, 그래요?
4: 그 가족을 조금 이루면서 지냈었고, 그 다음에 돌보는 게 좀 익숙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5: 아, 진짜요?
4: 네. 고양이들은 보통 모계사회라고 해서 공동육아를 보통은 엄마 고양이들끼리 해요.
5: 아.
4: 그러니까 암컷이 있고 또 다른 암컷이 같이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수컷 고양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교배하는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냥을 해온다던가 그런 역할을 하지 와서 이제 고양이들을 알뜰살뜰 그 보살피는 역할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5: 아.
0: 집사님 내심 기특하시죠? 흔치 않은 수컷의 육아 바비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쌤, 바비가 정말 살뜰히 새끼를 챙겼거든요. 새끼들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진짜 엄마처럼 잘 따랐거든요.
4: 와, 이렇게 그루밍을 엄청 열심히 해주네요.
5: 네.
4: 근데 이 그루밍 한다라는 게 보통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은 고양이들이 태어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게 생후 2주까지예요.
5: 네네. 그러니까
4: 2주 때까지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촉각 아니면 후각으로 엄마나 아니면 뭐 자기를 돌봐주는 고양이를 찾게 되거든요. 지금 악갱이들도 바비를 좀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정말 바비를 엄마로 생각한다고요?
4: 이 생후 2주 때 어떠한 개체가 자기를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들은 이게 생명이냐 무생명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계속 돌봐주면 사람도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님이 가서 계속 빗질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 마사지해주고 이러면 또 보호자님도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젖이 나오고 그냥 인형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고양이들은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생후 2주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되게 그런 것들을 인식, 촉각하고 후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0: 그런데 바비에게 다 맡겨놓고 육묘에 관심이 없었던 나비, 대체 이유가 뭔가요?
4: 고양이와 고양이들끼리는 잘 안 울어요.
5: 네네.
4: 그래서 고양이와 고양이끼리는 나 여기 있어 정도의 야옹 정도만 네.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우는 거는 보통 엄마 고양이한테 보통 요구사항이 많거나 뭐 좀 더 뭐 젖을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게 있다던가 이럴 때 지금 다가가는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꼬리가 서 있잖아요. 꼬리가 상당히 서 있고 엄마를 향해 있다는 건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젖을 뗄 때이긴 해요. 이빨이 다 났기 때문에 지금 네 아프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후 2주까지, 2, 3주까지는 보통 이제 뭐 젖을 먹거나 아니면 이유식을 먹거나 하다가 4주 되면 치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유동식이나 반습식이라던가 건사를 좀 줘도 되고요. 근데 지금 다 오구오구 잘 먹잖아요.
5: 네, 잘 먹어요.
4: 이빨을 보면은 보통 알 수 있는데 보통 4주 때부터 이빨이 나는데 이빨이 다 자랐어요.
5: 그죠.
4: 예, 유치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5: 네네.
4: 그래서 얘네들은 4주 이상은 된 것 같고, 네. 송곳니가 났고, 지금, 어금니도 났어요.
5: 아.
4: 그러니까 4주 이상. 그쵸. 최소 한 6주.
5: 6주?
4: 네, 4주 이상, 한 달 이상 됐기 때문에 6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갈이를 할 때는 된 거죠.
0: 그리고 나비가 자꾸 쥐를 잡아요. 사냥 본능이니 뭐라 하진 않았지만, 새끼들에게 주는 건 문제 없을까요?
5: 처음 봤어요.
4: 와, 야, 이렇게 물어다 주고 얘네들한테 먹게 하거나 사냥놀이 하거나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5: 아, 이제 지켰네.
4: 이야.
0: 알고 보면 나비가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었던 것. 오해해서 미안해.
4: 고양이가 이제 쥐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조금 있어요.
5: 네네.
4: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예방 약은 종합기생충 예방약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게 이제 새끼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생후 6주부터 할 수 있고요.
0: 생후 6주부터 기생충약 필수.
4: 아까 치아가 난 거, 이빨이 난 거 봤을 때는 4주 이상, 6주 네네. 사이, 4, 5주 정도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사회학에 있는 지금 악갱이들이거든요.
5: 네네.
4: 고양이들이. 호기심 엄청 많고 학습을 엄청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때.

0: 같이 이 사회 이야기는요, 어떤 아이들이랑 비슷하냐면, 딱 사람에 비유하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상황이랑 똑같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7살 되기 전에 경험들. 내가 뭘 먹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소사회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학교라는.
1: 지금 제일 중요하구나.
0: 네. 엄청 중요해. 이때 사람하고 거리두기 시작하면은 평생 조금 거리둘 가능성도 높고 지금부터 핸들링이 좀 잘 되면 조금 더 사람한테 순화되거나 친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3주 전에 핸들링 시작할 거냐. 네네. 아니면 3주에서 7주 전에 할 거냐. 7주 이후에 할 거냐. 14주 이후에 할 거냐에 따라서 고양이 성향이 완전 바뀌죠.
2: 새끼 고양이들의 사람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0: 보통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 거. 네네. 이렇게 한 5분 정도 만져주시고 이거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3: 어려운 건 아니네요.
0: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특히 여기 미간 사이. 네네. 미간 사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던가 미간 사이를 긁어주는 게 그루밍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루밍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를 만져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페로몬이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페로몬 턱 옆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1: 이쪽이요?
0: 네. 보통 고양이들이 사이아가 핸들링이 됐다 안 됐다 아는 방법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무릎에 올려놨을 때 네네. 고양이가 잘 있는지 바로 나간 이렇게 가는 애들은 핸들링이 안 돼.
1: 가자.
2: 이번엔 집사와 고등어 2호 차례.
0: 얘도 좀 안 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네네. 만지고 연습하다 보면은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쓰다듬어 주고 주시고 쓰다듬어 주고 주시고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길면 10분. 네.
1: 잘했어.
0: 네. 그렇죠. 손을 살짝 놔보세요. 네. 이렇게 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 주고 간식 좀 주고 이렇게 좀
1: 만져주고.
0: 만져주고. 네.
1: 어려운 건 아니네요.
0: 어려운 거 아니에요.
1: 노력해보자. 알았지?
2: 집사님, 우리 아깨기는 똘똘하니까 잘 따라올 거예요. 노력해보자고요. 그리고 며칠 후 선생님의 조언대로 창고를 정리하는 집사. 그 결과 이렇게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사랑 꼭 친해지길 바랄게.
1: 개양이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선 좀 타면서 이쁨 많이 받고 여기 손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니까 이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같이 오래오래.
2: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바비네 가족. 바비, 나비, 아깽이들까지. 특별한 묘연 소중히 지킬 수 있게 집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란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 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3: 살면서 꼭 한번 만나야 할 아이비리그 3대 명관. 정의, 행복, 셸리 케이건의 죽음.
4: Should I be afraid of death, for example? Should I despair at the fact that I'm going to die?
3: 죽음의 철학자 셸리 케이건. 그가 위대한 수업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4: Why exactly is it wrong to kill someone? I want to ask, why is death bad?
3: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본질을 파고들기 위해 오늘도 책상 위에 오르는 셸리 케이건. 그와 함께 위대한 수업 세 번째 시즌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2: 어떤 생각은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0: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1: Happy New Year.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4: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모두가 인공지능의 세상을 얘기하는 지금 여전히 인간지능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심리학 전공자였던 그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며 교육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죠.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1: As any teacher who's worked with students for a while knows that the student's good in math, they just don't know if they're going to be good in playing lacrosse.
0: 전 세계 부모 마음을 움직인 다중지능. IQ 말고 다른 지능을 찾고 싶다면 이 강의를 추천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한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 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요.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요.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0: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대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PD로 최초 군대에 갑니다. 일단 군경 훈련소이기 때문에 너무 귀엽다, 너. 되게 즐거운 군 생활이 되지 않을까?
1: 와, 진짜 좋다.
2: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야, 군대 안에
3: 소리가 어딨어? 이게 훈련에서 최악이야.
0: 가자, 운동 중 화장실 끝!
2: 하나,

0: 최초 군대에 갑니다. 제가 공무신도 신어본 적 없는, 정말 군대랑 접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긴장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이 그냥 군대가 아니라 군견들이 있는 군견훈련소인데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짝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박 3일 동안 군견훈련소 체험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충성! 예!
1: 뛰어난 청각과 후각, 빠른 스피드를 소유한 군견, 정찰견, 추적견, 탐지견으로 나뉘어 인명구조와 폭발물 탐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견의 대다수는 이곳 육군 군견훈련소에서 양성되는데요. 군견은 어떻게 탄생되는지 직접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군 생활을 지도해줄 저의 사수 이현지 중사님을 만났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군경훈련소에 입대하게 된 문동주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으시고 군경훈련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1: 빨리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0: 네.
1: 네. 중사님!
2: 군복을 입긴 입었는데 제대로 입는 법을 몰라 많이 허술하네요.
1: 이렇게 입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0: 이렇게 입으시면 안 됩니다.
1: 그리고 신발 이거 못 묶겠어요. 이거 어떡해요? 그냥 이렇게 입으면 안 되는
2: 군 생활 초짜인 저 대신 매무새를 꼼꼼히 손봐주는
1: 거예요.
2: 중사님.
1: 위에 이거 여기.
0: 이 머리끈 혹시 있으실까요?
1: 네, 머리끈 있어요. 이렇게 그냥 머리 풀고 있으면 안 돼요?
0: 저처럼 머리만 하시면 됩니다.
1: 이 정도면 괜찮아요?
0: 네, 이제 단정한 것 같습니다.
1: 손은
2: 중요한 경례 자세도 배웠는데요.
0: 군대에서 차려진 앞꿈치를
1: 군대에서 차려서 앞꿈치를 이렇게
0: 네.
1: 하는 거예요? 충, 성.
0: 차렷하고 계시다가
1: 차렷하고 있다가
0: 충, 성.
2: 충성 하나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빼곡한 일정.
1: 너무 떨려요.
3: 안녕하세요.
1: 충성.
3: 충성. 네. 환영합니다.
1: 네.
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소 신고.
4: 네. 이상범 상사 등 3명입니다. 들어도 되겠습니까?
5: 들어와라.
4: 예, 들어가겠습니다.
3: 충성.
4: 지금부터 부사관 전입 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사령부 부사관 인사명령 제1호. 교육사령부 군견훈련소 하사 문동주. 훈련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1: 충성.
5: 충성.
4: 바로 이어서 면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 주던 걸로 또 이렇게
4: 네. 받았네.
6: 아마 3일 동안 이렇게 군견을 같이 체험하면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군견병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어. 혹시 뭐 견은 좀 키워봤나?
1: 제가 대학생 때부터 본가에서 하얀 작은 포메리안 한 마리 10년 동안 키워본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견을 한 3개월 정도 임시 보호한 적이 있었는데 큰 개는 처음이라 조금 떨립니다.
6: 그렇지. 군견이 A급인데 우리 군견 병이 이렇게 수준이 낮으면 군견도 똑같이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
1: 저도 A급이 되어보겠습니다.
7: A급 관심병사가 되면 안 돼.
4: 네.
7: 관심병사가 되면 안 되고 A급 군견병이 돼야 되는 거야.
1: 네.
4: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1: 네.
4: 원하사.
2: 본격적인 군 생활에 앞서 함께 생활할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1: 새로운 문화사야. 이등병 아니다.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6: 아닙니다.
1: 와,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육군 군견훈련소의 자랑, 작전 1팀. 팀장 최용선 상사. 부팀장 이현지 중사. 유호성 병장 정유찬 일병. 김찬영 일병, 이민준 일병. 과연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선 군견과 군견병이 파트너를 이루어 생활하는데요. 제 파트너 견은 어떤 친구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1: 제가 맡게 될 친구 이름은 뭔가요? 뭡니까?
8: 어택입니다.
1: 어택이? 이름이 어택이에요?
8: 네,
1: 어택할 때 그 어택이에요?
8: 네, 밝고 이제 활기차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견으로 보통 그 군견과 군견병의 성향을 맞춰주거나 좀 관리가 많이 힘든 친구들은 아무래도 처음 온 신병들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임병들한테 좀 바꿔주는 식으로 합니다.
1: 어택이는 평소 어떤 친구입니까?
8: 굉장히 활발한 친구입니다. 감당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1: 진짜요?
2: 드디어 마주친 군견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크고 사납더라고요.
1: 생각보다 너무 커요.
8: 어택이.
1: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어택이가 재밌까?
8: 세 번째.
2: 이 녀석이 저의 파트너 견 어택이?
1: 너무 귀여운데?
8: 안녕.
1: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8: 냄새 일단 맡게.
2: 파트너 견이 배정되고 나면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1: 옳지. 오, 말 너무 잘 듣는데요? 저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0: 산책을 시켜보자.
1: 옳지.
2: 어택이의 목줄을 잡고 함께 산책을 시작하는데
3: 어택!
2: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3: 잠깐만! 야!
2: 순한 얼굴의 어택이가 본래의 혈기왕성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0: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데.
1: 왜 제가
2: 너가 핸들러 같다. 너가 핸들러 같다.
1: 가자.
0: 땡겨서.
3: 그렇게 한참을 끌려다니다가 결국 목줄까지 놓치고 말았습니다.
2: 이건 사고.
0: 제가 방금 제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진짜 줄을 놓아버렸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4: 여기 궁결로서 울타리 내에서는 뭐 있으면 안 되지만 그나마 좀 안전한데 외부에 나가서는 민간인들이 무서워하거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0: 지금 힘이 너무 씁니다.
4: 그래서 계속하면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알겠습니다.
4: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수료하는 게 목적이기 네. 때문에
0: 그러면
4: 다른 친구
0: 만나러 가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안녕하고
4: 새로 외층해질 친구는 다정인데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몸집이 좀 작고 저희 팀 에이스여서 불편할 겁니다.
3: 새로운 파트너 겸 다정이.
5: 다정이 안녕.
3: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달리 순하고 애교도 많은 친구랍니다.
5: 다정 안녕.
3: 훈련소에는 말리노이즈와 리트리버 종이 많았는데요. 과거엔 셰퍼드가 주를 이뤘지만 유전적 질환 등의 이유로 현재는 말리노이즈와 리트리버가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0: 앉아!
4: 옳지!
0: 수다 들어주기도 하고
4: 너 나랑 좀 맞는 것 같아. 너는 어택이보다 훨씬 얌전하구나.
0: 우와, 야, 너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3: 손끝으로 전해지는 환상의 호흡. 아무래도 운명의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제 군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공놀이를 배워볼 차례인데요. 군견에게 공놀이는 훈련에 대한 칭찬이 되기도 합니다. 군견의 임무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놀이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0: 가져.
4: 오면은
0: 내가 줄을 네.
4: 큰 S자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0: 놔.
4: 오.
0: 기다려. 라고 천천히 확 뺏어가면 애들이 기다려. 하고 돌아준 다음에 바로 간식 주고 이탈해 주시면 돼요.
3: 이번엔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0: 이렇게 하면은 많이 안 돌아 되겠죠? 네. 얘가 돌면 되니까.
4: 자, 돌자.
0: 힘을 줘서 데리고 가.
2: 돌겠다 진짜.
4: 야, 내가 재밌게 해줄게. 타임. 손을 너무 힘들어요. 와. 원래 이렇게 힘든 겁니까?
0: 그렇지.
4: 체력 소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0: 자, 이제 공을 던지고 누구한테 올지.
4: 저 나름 열심히 했어요. 가자. 내가 재밌게 넣어줄게. 내가 진짜 재밌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진짜 재밌게 해줄 수 있어. 야.
6: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예상을 못하는데 걔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의 핸들러를 사랑합니다. 재고 따지거나 하는 거 없이. 걔들한테는 핸들러가 거의 뭐 이 일생의 전부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군견은 군견훈련소에서 태어나고 자랍니다. 마침 얼마 전

0: 작견 10마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만나보러 갔는데요. 세상에, 너무 귀엽습니다.
1: 이 친구들은 10월 30일 날 태어난 친구들이다 보니까 아직 눈도 안 뜨고 귀도 안 뜬 친구들이에요.
2: 손에 안 와도 됩니까? 너무, 너무 조금, 어떡해. 저 이렇게 새끼가 가지죠. 너무 귀엽습니다. 얘네들이 자라서 그 다정이 같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견이 양성견을 거쳐 작정견이 되기까지는 1년에서 2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소유욕, 대담성, 대인 친화력 등의 자질을 갖춘 약 30%만이 작정견이 되고 그 외의 군견들은 예비 작정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귀여운 자견들과 계속 있고 싶었지만 다음 일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군견 동반 체력 단련, 파트너 견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3km를 뛴다는데 그 정도는 저도 자신 있습니다.
2: 얘가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0: 다정이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 체력이 금세 바닥났습니다. 군견병은 모든 훈련을 군견과 함께합니다. 힘세고 발빠른 군견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군견병도 강한 기초 체력을 가져야 하죠. 어느덧 부대 세 바퀴째.
2: 똥싼다. 고마워. 야, 고마워. 야, 똥싼다. 고마워. 야, 진짜 고마워.
3: 아쉬웠는데.
0: 근데 똥을 너무 금방 쌉니다.
2: 우리 주일 다 힘들어. 연부영장에 오르막은 왜 만드는 겁니까?
0: 마라톤 풀코스처럼 느껴졌던 체력 단련이 끝났습니다.
2: 이 큰 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 무게를 이제 또 감당하면서 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정이가 많이 무겁네요. 힘이 좋아요, 다정이가.
4: 많이 많네. 아무도 힘들다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다정이는 운동량이 동안해야 되는데 지금
5: 다정이만 에너지가 넘치고. 네. 자, 연중사 두 박스 줄게요. 아직 멀었다 진짜.
2: 진짜요?
6: 군견이 더 빠르고 운동량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 따라갑니다. 다른 체력 단련 기구도 사용해서 훈련하고 에너지를 좀 방출하고 있습니다. 군견의 체력에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0: 아직 더 뛰고 싶은 다정이를 위해 예전 핸들러인 이재호 하사가 투입됐습니다.
2: 어, 진짜 빨리 뛴다.
0: 한눈에 봐도 속도 차이가 엄청난데요. 그렇게 다정이는 남은 에너지를 모두 쏟아냈습니다.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
2: 잘 먹겠습니다.
5: 맛있게 드세요.
2: 아까 점심은 그렇게 배고프지 않았거든요. 지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퇴근하면 되는 겁니까?
7: 개인 정비하고 야간 견사 순찰을 합니다.
2: 그 남자인 친구들이 군대 하루가 길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였습니까?
7: 그래도 하루가 빨리 가지 않았어요?
2: 너무 빨리 갑니다. 다 같이 한 팀이니까 기다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먼저 다 가버리시는 거 보고 그것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5: 누나가 한 명 때문에 우리 전투력이 엄청 떨어질 뻔했어.
8: 저희는 약자는 취급 안 합니다.
5: 다수가 맞추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우리한테 다 맞춰야지.
2: 알겠습니다. 내일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5: 팍팍 먹어, 팍팍.
2: 네, 팍팍 먹겠습니다.
5: 내일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도.
9: 오늘 경사 순찰은 20시 45분에 중화연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0: 이상전자 끝.
1: 부대의 모든 병사들이 야간 견사 순찰을 위해 모입니다.
2: 노견들은 특히 관리분대는 견 상태가 나빠지니까 잘 있나 잘 확인하고 그게 별로 알았지?
3: 예.
2: 이상 해쳐.
1: 견사 순찰은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4: 하루에 견사 순찰 도대체 몇 번이나 가는 겁니까?
5: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지금 세 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4: 세 번. 야간 순찰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5: 아무래도 야간 순찰에는 지금 날씨도 춥고 하기 때문에 견사의 온도 같은 경우를 좀 체크해주고 돌아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견사 순찰 보고서 같은 거란 걸 쓰는데 항상 순찰 갈 때마다 온도를 이렇게 써서 적는 편입니다.
4: 근데 예. 여기 저희처럼 일반 육군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아니라 저렇게 빨간색 군복을 입으신 해병대 분들이신 것 같은데 해병대 분들이 왜 여기 계시는지.
5: 군견 훈련소기 때문에 저희 육군에서 해군이나 해병대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교육을 여기서 8주 동안 합니다. 그걸 묘수교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4: 진짜 군견 훈련소답게 다른 이제 해병대나 해군에서도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5: 예, 그렇죠.
4: 굉장히 전문적인 공간인 거네요.
5: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1: 이제 다정이를 살펴볼 시간.
4: 다정이, are you okay? 안녕, 반찬만. 이렇게.
6: 눈이 충혈되거나 뭐 이상한 게 있는지.
4: 너무 건강하고 너무 애교쟁이입니다.
1: 견사 상태와 견사의 온도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야간 견사 순찰.
4: 안녕.
6: 좀 잠궈 주시면 돼요.
4: 잠고
6: 이렇게 되면 약간 견성 촬영 끝났어.
4: 와, 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어요. 기분 좋아요.
1: 취침 전 파트너 견과 교감을 나누는 애틋한 시간이기도 하죠. 이렇게 입소 첫날 밤이 저뭅니다. 입소 둘째 날.
4: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목줄을 끌다 보니까 이 등 쪽이랑 팔이 너무 아팠습니다.
6: 이건 좀 요령이 생기면 힘보다는 기술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4: 그냥 몸을 쓰는 건 또 괜찮았을 것 같은데 30kg 넘는 군견을 데리고 이렇게 막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다는 게 이게 신체적으로 한 두 배는 더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몸무게가 좀 나가는 친구들이고 힘이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 컨트롤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좀 필요합니다.
1: 둘째 날 일정도 빼곡한데요. 역시나 견사 순찰로 시작하는 아침.
4: 저 삽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1: 다정이의 똥을 치우고 견사 물청소도 합니다.
4: 안녕. 안녕. 너 오탱이 아니야? 야, 오탱아. 야. 야.
1: 우와. 군견의 건강을 위해 청결한 견사는 필수입니다. 견사 순찰이 끝나고 생활관에 소집되었는데요.
6: 다들 잘 쉬었나?
7: 예.
6: 오늘 패스트로프 훈련 할 건데 위험성이 있는 훈련이다 보니까 오늘만큼은 장난치지 말고 안전에 유의해서 훈련해야 된다.
1: 패스트로프 훈련은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로프를 타고 군견과 함께 투입되는 상황을 위한 훈련입니다. 오영탑 5m와 11m에서 진행되는데요. 먼저 이현지 중사님이 5m 하강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4: 중사 이현지 하강 준비 끝!
8: 하강!
4: 엉덩이 붙여.
8: 아니 왼손.
1: 군견을 먼저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강합니다. 이때 발로 착지해야 사람과 개 모두 안전합니다.
8: 이현지 사장 하강 준비 끝!
1: 병사들도 어렵지 않게 내려오는데요. 이제 제 차례입니다. 군견의 안전을 위해 우선 혼자 하강해보기로 했습니다.
4: 무섭다.
1: 막상 해보려고 하니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4: 무섭다.

0: 이제 나기를.
1: 화산 문동주 하강 준비 끝.
0: 다시 목소리 크게.
1: 화산 문동주 하강 준비 끝.
0: 다시.
1: 화산 문동주 하강 준비 끝.
0: 하강. 하나, 둘, 셋, 하강.
2: 발이 닿아야 하는데 엉덩이로 착지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패스트로프. 다시 도전해봅니다.
0: 풀어주고 네. 내렸을 때 개가 먼저.
1: 개가 먼저.
0: 본인 신경 쓰지 말고 개 착지, 그 다음에 사람 착지.
1: 하강 준비 끝!
0: 하강. 뭐 개는 지금 머리 또 붙인 거야. 아... 걔가 왜 앞에 가 있어 또.
1: 네.
0: 걔 옆에. 셋, 하강. 밑에 보고. 변.
2: 이번에도 엉덩이로 착지.
0: 계속 시켜. 뒤에, 저, 뒤에 봐. 지금 다정이 봐. 같이 가고 싶어가지고 저러는데 지금. 문화사 실력이 안 늘어가지고 다정이 저다 두고 혼자 뛰어내리고 있으니. 하강.
1: 야! 야! 아, 다른 병사님이랑 군사님이 내려갈 때는 너무 쉬워 보였는데.
3: 저거 또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까?
4: 야, 너 김민이! 널 기다리고 있는데, 니가 안 뛰어내리면 어떡하냐? 야, 군인한테 포기가 어딨어?
5: 지금 문화사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 군인 정신이 부족한 거죠.
1: 화사 운동도 하나 준비 끝!
2: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4: 봐봐. 정신 차려. 헬기를 타고 우리가 투입을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저기 있는 지역에 가던가 아니면 우리가 국민을 구하러 들어가야 될 때야. 너가 안 가면, 군견이 안 가면 우리 국민 죽어. 우리 안 가면 적을 못 찾아. 포기하면 안 돼.
6: 육군에는 군견이란 부대 자체가 우리 부대밖에 없으니까 우리 부대 말고는 투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죠. 왔으면 명령을 받았으면 해야죠.
0: 올라와. 하다. 일정
1: 변. 와.
2: 다시 올라갑니다.
1: 하다 운동자 하나 준비차. 그냥 저 혼자 실패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서 지금 다정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정이는 계속 저거 보면서 한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계속 실패를 하니까 다정이 볼 면목도 없고 어쨌든 다정이랑 같이 뛰어내리려고 이 훈련을 하는 건데 해야죠. 아까 소령님이 지금 전시 상황이면 다 죽었다고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거냐고 하셔가지고 그 말씀 생각하니까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올라와.
1: 화산 운동주 하강 준비 끝!
7: 화산 운동주 하강 준비 끝!
1: 화산 운동주 하강 준비 끝!
0: 하강!
2: 여러 번 도전했지만 군견과 함께 하기엔 많이 부족한 실력이었습니다.
1: 미안하다, 나 정말.
2: 이제 다른 팀원들은 11m에 도전합니다. 팀원들과 군견들 모두 11m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개들도 무섭긴 마찬가지. 함께 뛰는 병사가 침착함을 유지하면 군견도 믿고 겁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0: 옳지. 잡아주고 안전하게. 됐지? 오케이, 확인. 하나, 둘, 셋, 하강! 천천히. 천천히 줄 더 풀어주고 오케이 좀 더 속도 있게
2: 다정이는 결국 저 대신 이현지 중사님과 11m에 도전합니다.
1: 옳지
0: 아이고 이렇게 타고 싶었던 거는 우리 문화사가 못 타가지고 아이고 천천히 오케이 확인. 둘, 셋, 하강!
1: 하강!
2: 멋지게 성공한 다정이. 역시 배울 게 많은

0: 친구입니다.
1: 숨 안았어.
2: 야, 무난하게 지금부터 올려.
0: 11m 패스트로프 도전. 그런데
3: 아이고. 와, 근데 진짜 높습니다.
4: 전방에 힘차남성 5초간 발사.
3: 아!
4: 오케이, 패스했어.
3: 아! 하나 운동 좀 하라 주니까.
4: 다리 쭉 펴. 손 놓고 손 놓고 전해가. 하강. 아, 손 살짝 천천히 풀어. 손만 살짝 풀어. 발은 쭉 천천히. 발 펴고. 손만 천천히 풀어줘. 손만.
0: 역시나 생각처럼 되지 않는 패스트로프.
4: 오케이, 잘하고 있어.
3: 와.
4: 손만 천천히.
3: 아자, 미안해.
2: 누나서 패스트로프라 하니까 무슨 슬로우로프라고 있어. 중간 내려갔다 뭐 간식 먹고 내려가는 줄 알았네.
5: 패스트로프는 한 20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로프 말 그대로 신속하게 로프를 잡고 내리는 건데 속도도 20점, 그리고 군결을 동반한 자세도 20점. 전체적으로 불합격 정도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3: 다음 훈련은 제가 110점 받겠습니다. 다음 훈련 110점. 아유.

0: 굉장히 지금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1: 궁전이 사람보다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소음에 대한 게 굉장히 스트레스 다가올 수 있고 공포감으로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적응하는 훈련. 큰 소리가 있지만은 난 여기서 신나게 공놀이 할 수 있어. 이거를 극복하는 훈련이야.
0: 제가 헬기 소리를 아직 못 돌아봐가지고 얼마나 큰지 잘 몰라가지고.
1: 그 문화사는 맨날 훈련 시작하기 전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또 소리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사는 훈련일지 모르겠는데 얘한테는 실전이기 때문에
0: 네,
1: 모든 초점은
0: 과장님한테. 네 알겠습니다.
1: 파이팅입니다.
0: 네 잘해보겠습니다. 이번엔
2: 프로펠러가 돌아가자 심한 소음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1: 저기를 보면 안 돼. 집중.
2: 훈련이 잘 된 궁견은 시끄러운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큰 소음을 이겨내고 공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데요.
1: 공으로 앉아.
0: 기다려. 기다려. 터지니까 기다려를 주기적으로.
2: 꽤 힘든 상황인데도 다정이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1: 점점 커지고 있어. 좀만 기다려. 좀 더.
2: 이번엔 소음 속에서 공놀이를 하는데요.
0: 진짜 잘했다.
2: 훈련을 놀이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공놀이를 해주어야 합니다.
0: 옳지.
2: 이젠 헬기에 탑승하는 실전 상황을 훈련할 차례.
1: 준비됐어?
0: 네.
1: 오케이, 탑승 출발.
2: 다정이의 목줄을 잡고 헬기를 향해 뛰어갔는데요. 씩씩하게 헬기로 다가가던 다정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힘들어합니다. 결국 헬기로부터 멀리 도망가버리는 다정이. 같이 뛰던 궁견 서로는 헬기에 올라 훈련을 성공합니다. 이번엔 저 대신 팀장님과 부팀장님이 다정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조금씩 용기를 내더니 결국 다정이도 헬기 탑승에 성공. 역시 핸들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3: 견이 잘한다는 건 그만큼 핸들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견들이 우수하게 해내기 위해서 핸들러들이 핸들링을 잘해야 합니다. 견들도

0: 사람이 계속 이제 핸들러가 바뀌면 혼란을 좀 겪게 되는데, 본지 얼마 안 된, 한 이틀 차인 문화사와 이제 깊은 라포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딱 오늘만 내가 쏘는 걸로.
2: 고된 훈련 끝에 만난 PX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3: 이게 정말로 맛있는 겁니다.
4: 아니, 끄내리 있니? 이러면 어쩔 수 없어.
1: 맛있다.
4: 이것도 굉장히.
1: 끝. 10초. 야야, 돈이 점점 올라가. 나 진짜 솔직히 PX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처음 봤어. 맞아? 아, 자, 와이프한테 전화 좀 해야 돼. 쉬. 와이프 전화해야 돼. 와, 이거 와이프한테 전화해야 돼.
5: 근데 저는 이 궁견훈련소에 계신 분들이 어쩌다가 궁견훈련소에 오시게 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한데.
1: 궁견병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발 가서 면접 보고 다 보고 뽑는데
3: 그만큼 뛰어난 인재였다는.
5: 아, 스스로 지금.
3: 방증.
5: 아, 스스로도, 아, 나 궁견 훈련소 올 만큼 괜찮은.
1: 그렇습니다. 아. 체력도 이런 것도 다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애들이 다 건강하고, 신체 등급에서 다 거의 다 1, 2등급?
3: 그렇습니다.
1: 신체 조건이 굉장히 우수한 인원들이라가지고. 내가 만약에 면접을 보고 다 뽑은 인원들인데, 면접을 봤으면은, 못 왔어. 못 왔어.
5: 궁견병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궁견이 나보다 상사이기 때문에 궁견한테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진짜입니까?
6: 저는 아직도 어택이한테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하는데.
3: 그래?
1: 그만큼 잘 대우해줘야 되고 잘 관리해줘야 되고 그래서 나 자신보다가 궁견이 더 중요하다고 잘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지 않았을까?
6: 저만 챙기는 게 아니라 걔도 함께 챙겨야 되니까 다른 부대들은 자기 몸을 좀 잘 챙기면 되는데 저희는 걔들까지 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좀 그 부분에서
7: 가끔은 저희 과실로 이제 걔가 먹어서 안 되는 거를 먹었을 때 그럴 때는 그게 이제 증명이 된다면 저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궁견을 대해야겠네요.
7: 예, 그렇습니다.
5: 그러면 이 궁견이라는 게 진짜 어느 정도의 중요한 병력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1: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산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 적이 숨었다고 생각하고 한 100명 정도가 그 병력 하나를 찾는데 1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우리 정찰견 한두 만 가도 그 한 10분이면 찾을 수 있으니까.
5: 그럼 진짜 충성해야겠는데요?
1: 내일부터 충성하는 걸로.
5: 제대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6: 저는 학교로 빨리 돌아가는 게 제 목표이긴 해요.
5: 학점 목표.
6: 장학금 받을 정도만.
5: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6: 알겠습니다.
5: 몇 개월 남으셨죠?
3: 이런 거. 이런 거.
5: 금기.
3: 금기어입니다.
2: 오늘은 궁견훈련소의 마지막 날.
8: 네, 전하춤입니다.
9: 저 식사 추진이십니다.
8: 식사 추진.
9: 저 부식 수령 운전자 지원입니다.
8: 운전자 지원.
9: 안골 교육회.
8: 안골 교육회.
1: 병진말 작전견 자격평가 있습니다.
8: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방어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2: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작전 1팀은 인근 산으로 훈련을 나갔는데요.
5: 가시죠.
2: 과연 어떤 훈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매우 중요한 훈련인 수준 유지 훈련. 작전견의 정찰, 추적 등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1: 공고한 적을 직발화해서 작전을 조기종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가 훈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2: 저도 바짝 긴장한 상태. 먼저 서로와 김찬영 일병이 시범을 보여줍니다.
0: 그다음에 고리 걸어서 준비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견줄 원래 있던 견줄 걸리지 않게 해소해주고 타자라고 시작했고 출발. 네.
2: 훈련된 군견은 산길을 누비며 적을 찾다가 제 기도.

0: 어떻다, 어떻다.
1: 대항군의 냄새를 맡으면 한 곳을 주시하며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줄을 풀어주면 고도의 후각을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수색하는데요. 대항군을 찾아내면 큰 소리로 지져 알립니다. 대항군 찾아내기 성공. 저 잘할 수 있겠죠? 이제 다정이와 제 차례입니다. 훈련에 실패하면 다정이의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해야 합니다.
2: 다정, 잘해보자. 오늘은 내가 진짜 잘해볼게. 앉아.
1: 드디어 출발선에 섰는데요.
2: 굿. 출, 내려.
3: 공사 끊으면 안 돼. 이어지게. 걸고 이걸 풀러서 갖고 지금 힘껏 던져요.
1: 그런데 중요한 정찰줄이 꼬여 있었습니다.
4: 이게 훈련에서 최악이야. 이게 진짜 훈련에서 최악이야.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야 지금. 얘는 빨리 정찰을 해야 되는데 유망 수준이 앉아서부터 출발할 때까지 20초 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됐어. 훈련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앉아서 출발할 때가 됐는데 왜 출발 안 하지? 그럼 내 임무가, 내가 알고 있던 임무가 되게 틀리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3: 찬영아, 정찰줄 세워갖고 와.
4: 다시 회수, 다시 회수. 다시 빠져. 횡줄 잡고 다시 빠져. 다시 한, 다시 산자. 우리는 진짜 다시 하면 되지만은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고. 내가 알던 게임이 아니라고. 착각한다니까 얘네들이.
2: 아, 그 순간 내 군생활 꼬였다. 패스트로프 때는 제가 진짜 못하긴 했어도 팀장님이랑 부치장님이 그렇게 막 저를 엄하게 혼내시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 두 분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꼬였는지 안 꼬였는지 잘 확인하고 챙겼어야 되는 거여서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 가시밭길이 된 산길. 이젠 진짜 잘해야 됩니다.
2: 앉아.
3: 이 상태로 던지는 거야. 돌리지 마, 손. 그럼 목줄 회수하고. 안녕아.
2: 찾아.
4: 같이 걸어. 허용, 허용.
3: 허리 좀 더 두고.
4: 허용.
3: 같이. 왼손을 높게 들어줘야 돼. 줄이 어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리에. 그렇지. 속도 늦추고 천천히. 바닥 냄새 맡으면 마킹할 수 있으니까.
1: 정찰이 시작된 지 6분.
4: 여기서 천천히.
3: 기다려줘. 천천히.
1: 다정이가
3: 기다려줘.
1: 뭔가 냄새를 천천히. 맡았습니다. 먼 곳을 응시하며 엉덩이를 낮추는데요.
3: 살짝 허용.
4: 자신이 없으면 운다고. 너무 생각해 말고 살짝. 자신이 있는 거거든. 확실한 거야?
2: 네, 확실합니다.
1: 정찰줄을 미안해. 풀어주자

0: 이건 다정이와 함께 만들어낸 첫 성과. 물론 다정이가 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1: 지났나? 우와! 옳지! 우와!

0: 저는 다정이만 잘 따라갔습니다. 이틀 차보다 3일 차 하루 더 이제 다정이랑 납부가 생기니까 다정이 목줄을 잡았을 때 어떤 느낌으로 잡아야 되는구나 그 느낌을 알게 돼서 수준 유지 훈련은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처음에 오면 힘들어하지만은 점점 적응합니다. 제가 팀장 임무수행을 하면서 있어서 제자리에 수준이 멈춰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훈련하고 숙달하다 보면은 금방 따라옵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다 보면.
2: 이렇게 훌륭히 임무를 수행한 작전견들은 건강 상태나 훈련 능력을 고려해 평균 7세에서 8세에 은퇴를 합니다. 은퇴견은 신청을 받아 무상 분양을 하는데요. 마침 이날 한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3: 이 친구가 알도고요.
2: 8살 된 알도의 무상 분양이 확정되어 만나러 온 가족이죠. 육군 또는 군견훈련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받으면 심의를 거쳐 한 달에 한 번 무상분양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0: 특별히 알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4: 자, 프로필 속에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면서 구르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서.
5: 워낙에 이제 신청서 주셨을 때 그 집 환경이 너무 아이들이 뛰놀기 너무 좋은 환경이어가지고 단번에 이 집은 가면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낼 것 같다라는.
0: 사료를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4: 뭐 애들보다 많이 먹겠어요.
0: 아 사람 애들보다야.
2: 첫 대면을 마치면 부대 내 동물병원에서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인수인계 증서를 받습니다. 알도는 훌륭한 정찰견이었습니다.
6: 육군에서 6년 동안 작전을 수행했고 1년 동안 해군에 나가서 작전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알도는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름만 불러도 서슴없이 그냥 다가와서 옆에 착 안기고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고 아무래도 정이 좀 많이 간 친구라서 보내주기 좀 마음에 좀 걸리네요. 그래도 좋은 데 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 알도! 알도! 잘 살아!
2: 나라를 위해 충성한 은퇴 군견들이 따뜻한 가족품에서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별을 앞둔 커플이 있습니다.
0: 야, 진짜 좋다. 너 우리 집 갈래? 우리 같이 일산 갈까? 다정아, 나 이제 간다고. 다정아, 우리 이제 빠이야. 정말 이상하고 요상한 핸들러라고 기억되겠다, 그치? 작전 나가면 잘하고, 맞지? 미안했다, 3일 동안. 너한테 많이 배웠어, 다정아. 나중에 진짜 멋있는 임무들 다 수행해야 돼.
8: 지금부터 군견훈련소 퇴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훈련소에게 대한 경례.
0: 충성!
9: 충성!
8: 군견 다정이와 함께 묵묵히 흘린 땀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저와 같이 작전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니까 견이 없어도 저는 수행할 수 없고 견은 제가 없어도 수행할 수 없으니까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책임져야 할 그런 동료.
11: 전역하기 전날 군견 있는 견사에 가서 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군견병들이 군견과 많이 끈끈해지고 소통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군견은 내 발의 전우다.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방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고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침소 I'm feeling the rain Just feeling the rain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이 침수되고 있어 폭우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건물이나 땅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 침수 주택이 침수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탈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점검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재웅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1000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0: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혹시 이 중에 당신의 배가 있습니까? 복부 비만은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은 물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숨쉬기만 합니다.
2: 씨름 선수들 코스로 가요.
3: 탁탕주로 해서 한 7-8장.
0: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4: 당뇨, 심증, 심근경색증,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5: 엄청난 충격이네.
2: 심각해요, 심각해.
0: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귀하신 몸을 구할 세 명의 전문가.
4: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6: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0: 그리고 뱃살을 없애는 운동 15분.
7: 운동은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될 수 없어요.
2: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8: 4kg 정도 감량 됐죠.
9: 이제 혈압약 안 먹고
10: 불면증이 없어졌다는 거.
2: 없어졌어요.
0: 지금 당신의 삶이 변합니다.

0: 저는 심각해요, 진짜. 꽃보기만.
1: 뱃살 좀 빼려고 하는데 잘 이렇게 전혀 안 돼요, 아직까지.
2: 뱃살이 가장 문제인데.
3: 그 복부비만이죠?
0: 네, 술빼.
1: 술빼 수도 있어, 술빼. 네.
4: 숨이 차요, 일단.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다 보니.
3: 지금 고혈압이 제일 문제고.
4: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3: 콜레스테롤? 부정맥.
4: 당뇨 이런 것들이요.
2: 그런 게 조금 무섭긴 해요.
5: 걱정되는데요.
6: 늘 고민이었던 나의 복부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5: 배만 보면 이게 제 것 같은데.

0: 이거? 아니야. 이게 난가?
1: 왠지 이거 같아요.
0: 맞네요. 좀 걱정되는데요. 제가 제일 심한 것 같아가지고.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잘 뵙겠습니다.
0: 세 분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3: 아, 네. 네. 아.
4: 시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세 사람은 가족입니다. 맨날 보는 내내지만 헷갈립니다.
5: 못 찾으시는 것 같은데?
6: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래. 찾았어.
7: 완벽하게 제비입니다.
8: 아, 이게 아니었어야 됐는데, 결국에.
4: 좀 민망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에서 이제 며느리고요. 41살 박소연입니다.
10: 이 집의 아들, 네, 37 이세찬입니다.
11: 저는 할아버지 이상철입니다. 65.
9: 이 복부 쪽에 살이 유독 좀 몰려있어요. 식구들이 전부 다. 배가 유독. 팔다리에 비해서 배가 많이 나왔어요.
11: 많이 나왔나요?
4: 대답 드리긴 곤란하네요.
9: 인덕입니다, 아버님. 이 정도면.
4: 아이고, 아이고.
12: 세 분 다 먹는 거 좋아하세요?
10: 네. 네. 좋아요.
9: 좋아요.
12: 네.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11: 기계들 소스를 먹고.
9: 아버님이 소를 키운다고. 소를 키워야 된다. 소를 키운다고 막 표현을 많이 하세요.
11: 이제 돼지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 30분 아침에 삼겹살.
9: 씨름 선수들 코스로 가요.
11: 촬영할 때 뻔 빠를 것 같은데.
12: 사실 너무 궁금해요.
4: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대가족 집의 일상입니다.
12: 저희 다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4: 장바온 음식들로 발 디딜 틈 없네요.
12: 가겠습니다.
6: 뭐 많아?
4: 네. 집에 있던 아버지 상철님도 거듭니다.
6: 해서
12: 여기 밑으로.
4: 매번은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큰 장을 보는데요.
6: 아, 또 야, 뭐 이렇게 또 그걸 다 틀어놨냐.
4: 상철님 부부와 딸, 아들, 며느리, 손녀까지 여섯 식구가 사는 대가족이라 양이 많습니다.
0: 아버님이 사오시면 더 많이 사오죠. 아버님 먹는 거에 진심이셔가지고.
4: 그래도 이 냉장고는 좀 당황스럽네요.
13: 이건 이제 볶음용이고, 얘는 이제 삼계탕? 보통 이제 잘 먹으면. 네. 이거 오리고, 양이고, 소, 갈비, LA 갈비, 이거는 돼지 등갈비, 네, 이거는 돼지 목살. 네, 이렇게.
12: 정육점.
4: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아침 겸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0: 얼음이 없어서.
4: 그런데
14: 뭐 하세요?
4: 그냥 오가다가 먹는 간식입니다.
0: 적당해 진짜.
13: 되게 웠어.
0: 어 진짜. 아 언니 혼자 뭐 먹어요 신랑.
14: 그만 먹어.
0: 그래 그만 좀 먹어라.
4: 오늘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외출 중이어서 밥상이 조촐한 편이라는데요.
13: 아빠 술판 어디 있어? 술 안 먹어?
4: 아침부터 술이라고요? 제가 잘못 드린 거겠죠?
0: 잘 먹겠습니다.
14: 나는 엄마 음료수를 꺼내고.
0: 그래, 엄마 음료수니까.
4: 음료수가 보통 음료수가 아닙니다.
13: 맥주? 응.
11: 한 잔만, 한 잔.
13: 그 잔 어디 있었어요?
6: 잠깐만. 여기 위에, 아빠, 위에 있어.
13: 위에가 어디야?
14: 조그만 거 있지? 그거를 따라줘.
0: 할비 조금만 먹으라고 조그만한 잔에 따라주래, 다민이가.
14: 다민아.
4: 손녀 다민이만 애 같아네요.
14: 조금만 먹으라고.
6: 어, 알았어, 알았어.
11: 조금 먹겠어. 안 볼 때 빨리.
6: 너도 줄게.
4: 상철님은 맥주와 소주를 섞어 먹는 타입입니다.
2: 아침부터 폭탄.
7: 어, 딱 한 잔만 할 거야, 다.
2: 어, 저거 술 아닌 거 아니에요? 커피 우유 마시던데.
14: 아, 네, 제가
5: 아. 좀
14: 먹어.
5: 자, 담이나 잔.
7: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전신대가 돼가지고.
15: 아버지, 그거는 뭐예요?
13: 어, 이거요? 이것도 깔루아라고.
0: 그.
13: 네, 커피 리퀴어 술입니다. 네, 술이에요.
5: 이제 먹을까요?
16: 먹겠습니다. 늦은 아침이라 밥이 꿀맛이겠네요.
0: 아버님 짠. 짠.
7: 나 좀 저 술 먹는 가족 처음 나는 거 아니야?
16: 참 화목한 가족이네요.
0: 아쉽네요.
2: 네, 세 분이 주종이 다 다르세요.
0: 달라요. 얘는 소주고요. 여기는 소맥. 저 신랑은 깔루아.
16: 밥상에서 술을 물 마시듯 마시는 대가족.
2: 밥상에서 술이 올라오시나요?
14: 하루에 한 개 먹고.
0: 매번은 아니에요.
7: 거의 그렇지.
16: 어른들의 화합에 담임의 걱정은 늘어만 갑니다.
0: 원래 없네, 이 담임.
14: 심장도 멈추고 안 하면 여기 골반도 딱딱하게 굳는 사겠다.
0: 딱딱하게 굳어지면 슬퍼? 왜 슬퍼? 수술하면 어떻게 되는데?
14: 어. 배를 찢어야 되잖아. 어.
0: 그래서 슬퍼? 누가 제일 걱정이야? 할비가 걱정이야? 할비 왜?
14: 술 많이.
0: 술 많이 먹어서? 어떻게 아버님 그만 드셔야겠다 이제.
16: 정말 손녀를 위해서라도 그만 드셔야겠네요. 드디어 몸무게를 공개할 시간. 상철님은 키 170에 몸무게 79.5.
7: 이게 많이 나가는데 진짜 한 3kg 진짜 솔직히 들어가.
13: 똑같은데.
7: 방울님은 하면 안 되니.
16: 며느리 소연님은 키 171에 몸무게 74.
0: 아니 74면 너무 많은데? 나 가벼운 옷 입고 왔는데 지금?
13: 네, 올라와. 일단
7: 이 안 나오네.
16: 아들 세찬님은 키 173에 몸무게 100입니다. 하지만 몸무게만 재서는 복부 비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럼 복부 비만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17: 허리 둘레를 재면 됩니다.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기준이 됩니다. 허리 둘레를 치면 옷 사이즈가 남자는 36인치, 여성은 34인치가 넘을 때는 아, 복부 비만이 생겼구나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 허리둘레는 갈비뼈 가장 아래 부분과
0: 여기, 제일 여기.
16: 골반 윗부분의 중간 지점을 재야 합니다.
13: 103.
7: 103이야? 103까지는 아닌데 왜 이러냐 오늘.
16: 성철님은 복부 비만입니다.
17: 몸무게가 정상이어도 허리둘레 하나만 나오더라도 비만 환자입니다. 그걸 마른 비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팔다리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와 있는 근육량이 아주 떨어져 있고 지방이 아주 많은 형태, 그런 형태의 그 사람들이 특히 요즘 급속하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몸무게만 재면 안 되고 사실 허리둘레 하나 재는 게 몸무게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복부 비만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몸무게가 적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16: 가족 중 가장 날씬한 며느리 소연님.
13: 96?
16: 여자 기준 85cm를 넘는 96cm로 복부 비만입니다.
7: 힘 넣어준다 아무래도.
0: 어 자기야.
16: 남자 기준 90cm를 넘는 114cm.
0: 어 충격적이다.
16: 세찬님도 복부 비만입니다.
0: 복부 비만. 아 심각하네요 저희.
7: 한번 해볼만 해요?
17: 어, 내장지방이라는 게 뱃속에 쌓이는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팔이나 다리나 이 피부 밑에 있는 이런 지방보다 내장지방이 특히 더 나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 그렇다면 복부 비만의 원인인 내장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입니다. 지방이 쌓일 때는 먼저 피부 아래쪽에서

0: 더 저장되죠. 그리고 피하층이 포화 상태가 되면 내장 지방의 형태로 내장과 장기 사이에 지방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1: 내장 지방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머리 쪽을 보면 뇌졸중이 있죠. 녹내장, 코골이 심해지죠. 깊은 잠 못 자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슴 쪽으로 내려오면 심근경색증, 또 암 쪽으로 넘으면 신장암뿐만 아니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또 요즘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유방암, 대장암, 뭐 이런 암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그 급속하게 늘고 있고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병들의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개를 끊자.
3: 그럼 저희부터 고기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고기는 또 저녁에
4: 아침에 고기 안 먹었어. 뭐 먹었어, 고기?
5: 고기다운
3: 그게 거. 뭐 채소야, 그런 거야?
0: 그날 오후. 아침에 장바온 고기 손질이 시작되는데요. 고기를 좋아하는 가족들을 위해 대량으로 쟁여놓는 거죠.
4: 이게 다 해도 한 15% 20kg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그냥 맞는 건가요?
0: 식구들이 모이는 주말 바비큐 파티는 대가족이 낙입니다. 이야, 이 맛에 옥상이 있는 주택에 살죠.
6: 엄마 여기 이렇게 해줄게.
3: 맛있다.
6: 먹어봐.
3: 뜨거워.
6: 담이나 저게 맛있어. 항정살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0: 역시 고기엔 술.
6: 100에 맞출까요?
3: 됐어요.
0: 이것은 아버지 상철님 전용 술잔입니다.
6: 요리할 때 쓰는 계량컵인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쉽게 소주 맥주 섞어서 드시기 위해서.
3: 잔이.
0: 대가족은 오늘도 고기와 술로 의기투합했습니다.

0: 며칠 후 대가족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 이상철 씨하고 이세찬 씨하고 박소연 씨.
0: 먼저 상철님의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1: 아버님의 내장 지방이 좀 너무 많아요. 근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 양보다는 내장 지방이 훨씬 많아요.
0: 체지방은 크게 피부에 쌓인 피하 지방과 뱃속 내장 지방으로 이루어집니다. 내장 지방의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다고 보는데요. 상철님은 무려 175제곱센티. 일반인의 복부 CT와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 알 수 있습니다.
1: 드시고 있는 약이 뭐 있으세요?
2: 지금 혈압약 먹고 있어요.
1: 지금 혈압이 140에 76이니까 조금 높게 나오시고요.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으셔요. 고혈압 환자치고는 높은 콜레스테롤이라서 지금은 모르시겠지만은 5년, 10년 있다가 분명히 신호가 옵니다.
2: 신호라는 건 어떤 걸?
1: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혈압이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내장 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 높으면 그게 가속화가 돼요.
0: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뱃속 내장 지방.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내장 지방이 많으면 중성 지방이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지속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치명적 질병이 올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0: 이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단백질 플러스 지방 덩어리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사실은 그 칼로리가 좀 문제가 많아요.
1: 많아요.
0: 예, 근데 이게 살찌는 게 유전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전이라 그러면 사실 아버님하고 그 아드님만 쪄야 되는데 며느님이 찌셨단 말이에요.
2: 저는 이렇게 살쪘던 적이 없어요. 상상 안 되시죠? 저 진짜 키가 한71 정도 되는데 52kg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
3: 소연님이 살찌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부터입니다.
0: 이런 식습관 가족 환경이 따라가면은
2: 저도 똑같이
0: 특히 폐경 이후가 제일 걱정이 돼요. 우리가 비만은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거는 10만 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유전인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환경적인, 그다음 생활 습관적인 식습관, 운동 습관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2: 고개를 끊자.
4: 그럼 저희부터 고기를 좀 닦아주는 거 아이가?
3: 하지만 고기는 포기하기 힘듭니다.
4: 맛있다.
3: 차라리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고기를 비롯한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면 어떨까요? 소위 황제 다이어트처럼요.
0: 갑자기 황제 다이어트 고기를 했던 누가 뺐더라. 단기간 다 뺀다니까요. 한국 사람한테 갑자기 고기 먹이면 살 빠져요. 근데 몇달 하다가 어이구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면 또그 지속하기도 어렵고 또 지속하다 보면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더 이상 못하겠네 하고 끊어버리는 순간 더 쪄버려요.
3: 특히 다이어트 한다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0: 탄수화물 극도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 불균형, 영양분.
0: 영양 불균형이 없는데 우리 몸에 당을 쓰는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 있냐면 내 심장 이런 데 당밖에 못 쓰거든요. 탄수화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은 뇌나 이런 데서 에너지를 엄청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데못 쓰니까 근육 분해를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다이어트가 살이 빠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근육 빼는 거예요.
3: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한 걸까요? 연구 결과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50% 정도 먹을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을 경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세찬 씨 혈액 검사를 한번 볼까요?
3: 한눈에도 복부 비만이 심한 세찬님.
0: 이세찬 씨는 당이 조금 높고요. 피 속에 중성지방이라는 게 높아요. 또 아버님하고 비슷한 콜레스테롤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혈압이 나이대에 비해서 좀 높아요. 고혈압하고 경계치 수준은 좀 높으셔서 좀 문제가 되시고. 당뇨는 아주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커요. 당뇨, 협심증, 심근경색증 뭐 하나 갖고 있어서 가족들 괴롭힐 거예요.
3: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5: 사실은 이제 작년에도 이제 건강검진 했을 때도 고혈압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다 수치에 끝까지 와 있기는 했었어요. 더 나가는
0: 이제 한몇년 있으면은 아, 당뇨병이네요 하고 약쓸 거예요. 근데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초반에 증상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을 왜 먹겠어요? 합병증. 혈당을 조절 안 하면은 눈 망가지죠? 실명하죠? 콩팥 망가지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뇌졸중 안발성 높아지죠? 거기다가 또 팔다리 썩어 들어가잖아요.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콩팥에 투석을 해야 되고, 망가지면은, 심부전 생기면은. 지금 애가 있더라고요. 애한테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나쁜 거는 다 갖고 계셔. 거기다가 이제 맥주, 술. 매일같이 술 드신다고 돼 있어요.
4: 매일은 아닌데,
0: 예.
4: 뭐 일주일에 한네 번?
0: 네 번. 매일 드시는 거죠, 그러면.

0: 야야.
1: 나 술은 절대 안 돼요.
2: 짠.
1: 술은 지방 분해를 방해해요.
3: 살 빼려고 운동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소주 한잔 하시잖아요. 그럼 효과 다 날아가요.
4: 알코올은 우리 몸에 나쁜 중성 지방을 늘립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30%는 위 점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소화되는데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진 후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돼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 분해 효소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 때문에 혈중에 돌아다니는 중성 지방이 많아지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만들진 않지만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내장과 혈액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3: 지금은 당장에 약 먹을 단계는 아니거든요.
5: 네.
3: 지금 잘하면 이거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5: 네.
3: 평생 약 안 먹을 수도 있는 기회가
5: 마지막 기회가 왔네요. 네.
4: 다짐을 합니다.
6: 그동안 반가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7: 힘내자. 뺄 수 있다.
8: 네.
9: 눈물 날 것 같아.
10: 꼭 빼서 당당해지자.
8: 해야죠.
10: 꼭 빼서 당당해지자 쓰는데 울컥했어요. 눈물 나올 뻔했어, 뭔가.
11: 안녕하세요. 저는 36살 김소희입니다. 지금은 대학생입니다.
4: 아침 7시. 소희님이 일어나자마자 혈당 체크부터 합니다.
12: 가끔씩 혈당 체크를 그냥 한번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4: 공복 혈당 수치는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요. 공복 혈당 127.
12: 높게 나왔네요. 아니 어제 우동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포장마차? 길거리 거기 가가지고 순대랑 튀김이랑 우동이랑 먹었어요. 확실히 밤에 먹고 자면 조금 잘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4: 오전 7시 50분. 남자친구와 함께 사는 소희님은 꼭 아침 식사를 챙겨 먹습니다.
12: 맛있어.
4: 소희님은 국물을 좋아합니다.
13: 먹어 안 돼, 국물.
12: 뱃살 많이 나왔지, 나. 옛날에 비해서.
14: 많이 나왔지.
12: 근데 왜 똑같이 먹는데 넌 안 찌고 나만 찌냐고.
14: 국물 많이 먹어서.
12: 국물 있어야 밥이 들어가지.
14: 식감이 문제예요.
4: 한국인의 밥상엔 뜨끈한 국물이 답이죠. 국물 한 방울 안 남긴 소희님. 비교되긴 하네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자마자 소희님이 거실로 이동합니다.
12: TV 켜도 되나?
11: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관찰할 게 너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어나서 밥 먹고 집에서 TV 보고 그게 끝이에요. 아, 진짜 할 게 없어요. 또 밥, 점심 먹고 저녁 먹고.
4: 종일 소파를 떠나지 않는다는 소희님. 소희님도 누구보다 자신 있게 몸매를 뽐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른쯤부터 서서히 복부 비만이 시작돼 몸무게가 30kg가량 늘었습니다.
11: 지금 한 78 될걸요? 많이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을걸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자몽이랑 계란이랑 커피만 먹는 거? 그런 것도 좀 해봤고.

0: 해보고 옛날에 뭐 병원도 다녀보고 주사 같은 것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한약 뭐다 해봤어요.
1: 우리가 시도한 수많은 다이어트법은 왜 매번 실패하는 걸까요?
2: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든지 평소에 하던 걸좀 바꾸면은 웬만큼 효과가 있어요. 대신에 어느 정도 빠지다가 그 다음에 효과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덧치죠. 저는 많은 환자들 진료해왔는데 30년 가까이 돼가죠. 그 많았던 환자 중에 그런 다이어트에서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고 그런 다이어트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오신 분들만 보고 있어요.
1: 혹시 살이 잘 빠지는 체질과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2: 아, 있죠. 다이어트, 이상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달에 10kg 빼줍니다. 그럼 근육 빼는 거죠? 물 빼고. 그럼 근육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뭘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우리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팍팍 나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면 똑같은 효과를 볼까요? 당연히 못 보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나는 정말 이거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안돼 하는 몸이 돼요.
1: 쉬는 날 가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죠? 오전 11시, 드디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시나 했는데요.
3: 심심할 때 먹기 딱. 배고픈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1: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도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심심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군것질을 하곤 하죠.
3: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해요.
1: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지나치기가 힘듭니다.
3: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곱돌이탕 나온다. 맛있겠다.
1: TV에선 항상 온갖 먹는 방송이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죠? 대학생 소인이면 왜 학교도 안 가고 종일 집에만 있는 걸까요? 여기엔 좀 사정이 있습니다. 간호 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던 소인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간호 일이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 34살에 늦깎이 간호대생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휴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0: 부정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근데 제가 좀 병원을 늦게 갔어요. 그때 시험 기간이고 이래서 좀만 있다 가다 했던 게 한두 달 정도 더 이렇게 미루다 갔는데 암인 것 같다. 1기. 다른데 다행히 전이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 난소만 빼고 다 적출하는 상태예요.
1: 다행히 항암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휴식이 필요한 상태. 영어 학원과 아르바이트 갈 때 말고 혼자 집에 있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깔리자 소희님이 갑자기 외출을 합니다.
4: 지금 어디 가실 거예요?
3: 저 고기랑 야채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에 가려고요.
1: 혼자만의 외식. 무한리필이지만 고기뿐 아니라 좋아하는 국물과 채소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메뉴입니다.
4: 맛있어.
1: 휴학하며 일상의 소소한 재미들이 사라진 요즘.

0: 수인님은 이렇게 먹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곤 합니다. 벚꽃이 질 무렵 소희님은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1: 이게 배에 있는 내장 지방량이에요.
2: 네.
1: 요 안에 요 배
2: 아,
1: 속에
2: 네.
1: 이 장을 싸고 있는 지방량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00이 넘으면 안 좋은데 150 정도 좀 많은 편이에요.
0: 소희님의 내장 지방 면적은 150제곱센티. 내장 지방 면적이 100제곱센티가 넘으면 질병 위험이 높습니다. 소희님은 피하지방도 많지만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비해 내장지방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1: 배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이 나온 배의 상당수가 피하지방이 많아서 내장지방도 많긴 하지만 그게 문제기도 하고요. 이 먹는 식습관이요.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국물이 있어야 꼭 밥을 먹는 성격이잖아요. 나트륨이 많으면은 짠 음식일수록 살 빼는 게 어려워요. 짠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살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보면은 반찬이 전부 짠 거예요. 우리가 연구를 한 10년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복부 지방이 많아요.
0: 이상합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엔 열량이 없는데 왜 짜게 먹으면 살이 찔까요?
1: 우리 한국인은 오랜 기간 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젓갈이라든지 국물을 먹어왔던 분들이라서 비만과 이 나트륨과의 관련이 있을까 좀 걱정이 돼서 저희들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국물 위주로 먹을 경우는 이 내장 지방, 비만의 위험이 확실히 우리 한국인도 높다는 것을 우리 연구 결과로 입증을 한 거죠. 자세한 메커니즘은 아직 확립된 건 없고 나트륨을 짜게 먹는 사람은 살이 찌더라, 지방 축적이 많이 되더라, 내장 지방이 많더라. 요거는 이제 여러 임상 연구 결과로 입증이 된 거죠.
0: 현재 소희님의 건강 상태는 적시로.
1: 34세잖아요. 34세인데 벌써 혈당이 좀 높아지고 요산이 좀 높아졌어요. 자, 이게 계속 가면은 당뇨 오겠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오겠죠.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은 게 김소희 씨께서 암 수술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살이 찐 사람한테는 암 발생의 위험이 되게 높아요. 본인이 이미 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근데 암에 한번 걸리셨고, 이게 사실은 이거 몸무게를 안 빼면 그게 더 그런 거에 위험이 또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
0: 내장 지방은 만성 염증 물질과 비만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인 아디포카인을 분비해 암 발생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간암, 신장암, 대장암과 췌장암을 비롯해 유방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암을 예방하려고 그러면은 비만 관리를 좀 하셔야 되고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지방을 좀 조절해 가는 것도 암의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어서 오세요.
4: 너무 부끄럽네요. 아유, 저는 사기가 진짜 쉽네요.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0: 첫 만남에 쑥스럽습니다.
3: 배가 없어요.
5: 되게 날씬하세요.
0: 귀하신 몸을 찾아온 또 한 사람.
6: 아, 백성마을에 살고 있는 61살의 이현숙입니다.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옷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사러 가면은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치수가 아닌 거예요. 8877을 입었다 가면 66까지만 한번 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7: 거기는 사실 제가 크죠. 저는 통통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냥 계속 사랑받으려고. 35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0: 남편분의 사랑을 먹고 큰 배입니다.
1: 시집 올 무렵에는 그 허리가 24인치가 채 안 됐어요. 그래도 내가 살먹인 거죠.
0: 허리가 24인치였던 시절.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나이 들며 복부 비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현숙님은 자기 관리를 위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2: 저는 한 시간씩 수영을 해요. 매일이요. 근데 수영하는 게 힘이 안 들거든요, 저는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0: 벌써 4년째 매일 아침 수영을 하는 현숙님.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병원을 찾은 현숙님.
3: 어이구, 운동 많이 하세요, 이현숙 씨? 만으로 59세신데 상당히 근육량이 많아요.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0: 와,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3: 근데 피검사를 봤더니 당이 높아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들이 보여서.
0: 아이고.
2: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 당뇨 이런 것들이요. 그냥 경계 위에 약을 안 먹어도 될 최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4: 우리가 그 시기가 있어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게 시기가 있는데 우리 그 시기를 조금 편안하게 묶어서 이야기하는 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0: 대사증후군.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인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경우,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경우, 또 혈액 속 중성 지방이 150 이상이거나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위험 요인입니다. 허리 둘레를 포함해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4: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질병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이분들을 조절해 주려는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혈당이나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경계가 있는데 이때는 생활습관으로 되돌릴 여유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은 생활습관 갖고는 안 되고 약이 필요해요.
0: 재작년 건강검진에서 이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다는 현숙님. 검사 결과 현재 대사증후군입니다.
2: 전 남편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그냥 그러거든요.
3: 고기만 먹어서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넘는 게 문제예요.
0: 수영을 마친 오전 10시 반, 아침 겸 점심으로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운동 후 먹는 음식과 수다야말로 일상의 행복이죠. 그런데 하필 메뉴가 기름진 밀가루 음식들입니다.
2: 맛있지? 그러니 어떻게 살이 빼?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운동을 했다는 그 안도감 때문에 그래도 먹어도 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5: 그러다 보니 똥배만 늘어났잖아요.
2: 맞아.
6: 언니, 우리가 뭐 건강해지려고 수영하지 살 빼려고 수영해?
5: 근데 살 자꾸 나오니까.
2: 아니야, 살 빼려고 수영해.
0: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현숙님이 라면을 꺼내듭니다. 점심을 브런치로 해결했으니 출출할 때죠. 끓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넣으신다고요? 구운 라면은 현숙님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랍니다. 달달한 믹스커피는 입에 달고 살죠.
7: 하루에 다섯 잔씩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요.
0: 밥은 적게 먹지만 당 성분이 많은 간식을

0: 좋아합니다. 빵, 과자, 면 같은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꾸만 찾게 됩니다.
1: 맛있어, 언니도? 응?
0: 이걸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죠.
2: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탄수화물의 전쟁이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보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당과의 전쟁으로 보셔야 돼요. 세계보건기구도 당과의 전쟁을 이야기한 거죠. 당, 그러니까 설탕, 과당 같은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먹고 나면요, 순간적으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확 높이게 되죠. 흡수가 되니까. 높아지는 걸 좀 떨구기 위해서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것을 췌장에서 분비해서 이걸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가 되고 고인슐린 혈증이 되고 나면은 그때쯤 단계쯤 되면은 당뇨병이 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암 발생의 위험이 같이 높아지게 돼요. 정제되지 않은 형태의 혈당을 빨리 높이지 않는 그런 탄수화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흰쌀밥보다는 잡곡,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빵 이런 형태로 탄수화물을 50%를 채워주시면은 오래 살고 그런 질병의 위험도 줄어들고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0: 현숙님 부부의 저녁 식사.
3: 맛있네. 사람이 이쁜 사람이 보니까 고기도 맛있네. 먹어봐.
0: 다이어트 중인데 또 먹이시네요.
3: 맛있네. 복부비만 좀 천천히 빼도 되니까 먹어.
4: 웬일로? 뚱뚱한 여자는 안 좋아한다며. 항상 그랬잖아. 뚱뚱한 여자.
3: 뚱뚱한 여자든 뚱뚱한 여자든 나는 이현숙이면 좋으니까. 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빨리 죽을까 봐서
4: 걱정이 돼?
3: 그래서 그런 거지.
4: 당신 혼자 살까 봐?
0: 갈수록 건강이 소중해지는 나이.
5: 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중요해요.
0: 맞습니다.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하신 몸에 문을 두드린 참여자들.

그들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앞으로 3명의 전문가는 의학적 진단과 운동요법, 식사요법을 결합해 복부 비만의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6일간의 프로젝트, 성공할 수 있을까요?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Okay.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0: 매년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곤 하는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병 중 하나가 바로 담낭 담도 질환이다.
1: 우연히 그 초음파 건강검진 하다가 예, 돌이 있다 있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예.
2: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용종이
0: 담낭 담도는 간 십이지장과 연결된 소화기관으로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흘러나와 보관되는 저장소, 담도는 담즙이 이동하는 길이다. 담낭 담도에 생기는 대표 질환은 암을 비롯해 담석, 용종 등이 있다. 초기엔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만성적 소화불량이 전조 증상일 수 있다.
3: 아니 물을 먹든 뭘 먹든 먹으면 배가 사르르 아파요.
4: 배가 보통이 좀 둔탁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5: 어느 날부터인가 더부룩하고 왠지 소화가 안 된다고 했어요.
0: 그중에서 담석은 급성 담도염, 담낭염 등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6: 이렇게 막 지는 것이 아파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 됐어요.
7: 근데 사실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갑자기 이제 급체를 하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면서
0: 상태가 악화된 후에 알게 되면 손을 쓰기 어려워지는 담낭 담도 질환.
8: 담도염이 생기게 되면 황달도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나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폐혈증까지 생겨서 돌아가시게 돼요.
9: 그렇게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 변성이 일어나면 그게 담낭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죠.
0: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소화불량.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방치하는 동안 어쩌면 담도, 담낭의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치명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담낭, 담도 질환의 상식은 무엇일까? 또 담낭, 담도 질환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0: 7월 17일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다. 간담 최외과 박준성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1: 많이 아프셨어요?
2: 네, 엄청 아팠어요.
1: 뭐 드시고 나서 아팠어요?
2: 아니요, 제가 어제 5시에 죽을 먹었고요.
1: 네.
2: 1시 반에 갑자기 속이 쓰이는 매운 거 먹고 엄청나게 쓰이시고 걱정이 심했고.
1: 네.
0: 전에 겪어보지 못한 복통.
1: 잠깐만요. 제가 배 좀 잠깐만 좀 만져볼게요. 여기는 괜찮죠?

0: 그렇죠?
1: 예.
0: 여기는?
1: 거기 괜찮아요.
0: 괜찮고. 여기는?
1: 예,
0: 자, 숨 한번 들이셔보세요. 아니, 숨 터. 숨 쉬면 어때요?
1: 누르고 있을 때 아파요.
0: 그러니까 숨 쉬면, 숨 쉴 때 더 아프시죠?
2: 과연 이유가 뭘까?
0: 예,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라서 이거는 쓸개를 띄셔야 돼요.
2: 복통은 급성 담낭염 때문이다. 담낭에 생긴 담석이 염증의 원인이다. 급하게 수술실로 옮겨진 환자. 복강경으로 담낭을 절제하는 수술이 시행됐다. 담석으로 인해 담낭염이 생기고 통증이 있을 경우 담낭 절제가 원칙이다. 잘라낸 담낭에선 여러 개의 담석이 발견됐다.
0: 수술 잘 끝났고 이거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이 뭉쳐서 생긴 담낭 돌이고요. 그 쓸개에서 담도로 넘어가는 담낭관. 네, 딱 요 조그만 게 이렇게 딱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3: 예, 예.
0: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엄청나게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쓸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붓고 심하게 이제 썩기 일보 직전. 그래서 하여간 수술은 그 빨리 하시길 잘했고 그 다음에 뭐 크게 큰 문제 없이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3: 감사합니다.
0: 네.
2: 담낭과 담도는 복부의 오른쪽 간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담낭은 흔히 쓸개라 불리며 간에서 만들어진 액체인 담즙을 저장, 농축하는 역할을 한다. 담즙은 지방 소화를 돕고 위산과 더불어 음식으로 섭취된 균을 살균하며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을 한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돼 담낭을 거쳐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담즙이 흘러가는 길을 모두 담도 혹은 담관이라 부른다. 담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담즙 내 성분이 뭉쳐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것을 말한다. 담석은 담즙이 흐르는 곳 어디서든 생길 수 있다. 간에 생긴 담석을 간내 담석, 담낭의 담석을 담낭 담석, 담도에 생긴 담석을 담도 담석으로 구분한다. 서구화된 식습관의 영향으로 담석 환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담석 환자 수는 24만여 명으로 2017년부터 4년간 50%가량 폭증했다. 하지만 담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처음부터 담석을 의심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4: 뭐 열이 나거나 그렇게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좀 소화가 가끔 안 되고 뭐 그런 건 있었고요.
5: 그게 그냥 위가 좀 가끔 안 좋아지거나 위에 뭐 염증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돼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위염약 받아서 먹었었고.
2: 담석은 초기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소화불량 증상이 생긴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급성 담낭염이 나타날 수 있다.
0: 그러니까 담낭에 돌이 있게 되면 잘 모르고 잘 지내시죠? 그러다가 담낭에 있는 돌이 밥을 먹고 나서 담즙이 담낭이 쭉 쭈그러지면서 담즙이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담낭관을 확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아프게 되는 거죠. 응급실에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의 90%는 뭐냐면 너무 아파서 그냥 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생전에 그렇게 아픈 거를 처음으로 느껴봤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담낭에 급성 담낭염에 가장 많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 특히나 급성 담낭염으로 인한 통증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0: 지방이 많은 음식물을 먹게 되면 그게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흘러가게 되고 십이지장에서 지방이 많은 음식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담즙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신호를 주게 되면 담낭에서 바로 이렇게 쭉 짜주는 역할을 해서 그 담낭에 모아있던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흘러내려가서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2: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데 지방을 많이 섭취할수록 담낭은 평소보다 더 많은 담즙을 한꺼번에 짜게 된다. 이때 담낭에 있던 담석이 담낭을 자극하거나 담도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름진 음식이 급성 담낭염 발생의 기폭제가 되기도 한다. 60대의 한 환자가 담석으로 입원을 했다. 장성일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3: 배는 어떠세요?
6: 예, 조금 아프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3: 괜찮으세요? 예. 열은 없으셨어요?
6: 열은 어제 저녁까지 좀 있다. 지금.
2: 담도에 생긴 담석증 때문에 쓰고, 배가 아프고 열도 있어요. 났다.
3: 예. CT를 찍어봤더니 한 4mm 정도 요만한 돌이에요. 돌이 담도 끝에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담즙이 못 내려와서 간 수치도 좀 올라가고 그러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제가 항생제 쓰면서 염증은 좀 잡히는데 결국은 그 담도를 빼지 않으면 계속 염증도 심해지고 복통도 심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증상은
2: 평소 어떠셨어요? 복통과 한기를 느낀 적이 많았는데 건강검진에서 담석이 발견됐다.
6: 몰랐고 그렇게 그전에도 몰랐는데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저도 또 술을 좀 좋아하니까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 잔씩 먹고 거기 거기서 술 한 잔씩 먹고 갔을 때 가끔 한 번씩 한기가 들면서 갑자기 한기가 들면서 그냥 배가 아프고 막 통증이 계속 그래요. 그러면 그냥 술 먹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거든요.
2: 담석은 담낭은 물론 간 안에서도 생긴다. 담즙의 이동 경로인 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어진 담도에도 생길 수 있다. 환자의 경우 담낭 안에 있던 여러 개의 담석 중 일부가 담도의 끝부분과 십이지장이 만나는 부위까지 흘러들어간 상태. 이 때문에 염증이 생겨 급성 담도염이 발생했다. 담도에 있는 돌은 담낭의 돌처럼 담낭 전체를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시경으로 돌을 꺼내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시술이 시작되면 최담도 내시경을 이용해 담석이 있는 부위를 절개한 후 의료용 올가미를 이용해 담석을 빼낸다. 남아있는 찌꺼기는 풍선기구를 넣어 긁어낸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담도에 관을 넣어 담즙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시술이 시작되면 담석이 있는 부위인 십이지장과 담도가 만나는 부분을 절개한다. 다음, 내시경 기구를 돌이 있는 쪽으로 접근시킨다. 자잘한 돌을 꺼내고 풍선을 넣어 나머지 돌도 긁어낸다. 마지막, 담즙이 흐를 수 있도록 배액관을 넣어주면 시술은 끝난다. 때로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담석. 그렇다면 모든 담석은 다 수술 또는 시술을 해야 하는 걸까?
3: 담낭에 있는 돌은 증상이 없으면 일단 지켜보는 게 일단 원칙인데 만약에 담낭을 막거나 해서 염증이 일으키거나 불편감을 계속 호소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가 되고 간 밖에 있는 담도의 돌은 우선은 무조건 보이면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자분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담도에 돌을 막으면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 밖에 있는 담도는 수술하게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간 안에 있는 담도의 경우에는 그 담도 담석에 의해서 계속 염증을 유발하고 담도가 늘어나게 되면 추후에 담도암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간 안에 담도가 발견돼 담석이 발견되면 그것도 빼내줘야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낭의 돌은 증상이 없으면 좀 지켜볼 수 있지만 간 밖에 있는 담도든 간 안에 있는 담도든 돌이 있게 되면 가급적 빼주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2: 담석은 그 자체로는 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약물 처방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기도 한다. 하지만 담석이 크거나 오래되면 담낭과 담도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담낭암과 담도암이 생길 수 있다.
3: 담석의 크기가 너무 커서 담낭벽을 계속 자극할 경우에 그렇게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변성이 일어나면 그게 담낭암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죠. 또 이미 그런 담석에다가 담낭 용종을 동반하 있거나 혹은 담낭 벽이 이미 두꺼워져 있는 사람은 담낭암으로 발전할

0: 할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예방적 절제술을 보통 권하고 있습니다.
1: 건강검진에서 흔히 듣는 얘기 중 하나가 담낭벽이 두꺼워졌다는 말이다. 흔히 담낭벽 비후라 불리는 이 증상은 담낭 담도질환에서 주목하는 현상이다. 집 근처 병원에서 담석과 담낭벽 이상 진단을 받은 김혜숙 씨.
2: 이거는 돌도 있고 이쪽 부분은 얇아. 이쪽 부분은 얇은데 담낭 아래쪽으로 벽이 좀 두꺼워요. 벽이 좀 1cm 이상 두꺼워져 있어서
1: 담낭벽이 두꺼워졌다는 것은 담낭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과연 무슨 일일까?
2: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따님이세요? 이거 보면 여기 어때요? 이만큼 두꺼워요.
1: 담낭은 그 벽이 보통 1mm 두께인데 환자의 경우 1cm까지 두꺼워져 있다. 담낭벽이 두꺼워진 원인을 찾기 위해 보통의 복부 초음파와는 다른 정밀 장비가 동원됐다.
2: 이분은 외부에서 좀 복부 불편감이 있어서 복부 초음파를 하셨는데 담낭에 돌, 뭐 돌찌꺼기 이런 것도 있고 약간 벽이 좀 두꺼워 보인다. 하지만 좀 깊은 부위까지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시경 초음파를 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복부 초음파는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초음파의 특성을 이용하여 몸속을 보는 검사. 이 검사는 몸속으로 기구를 삽입하지 않고 몸 밖에서 담낭 및 담관의 구조, 간의 내부 구조를 눈으로 직접 볼수 있지만 담도 끝이나 췌장 등 복부 깊은 곳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검사가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는 위에 초음파 기구가 장착된 내시경을 넣어 결석이나 용종, 암으로 인한 담낭벽 비후 등 담낭과 담도의 내부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혜숙 씨의 내시경 초음파 결과는 어떨까? 복부 초음파에서는 담낭의 이상 여부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 담낭벽의 두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 담낭벽을 이루는 선의 중간 부위가 일반 초음파에선 약간 희미해 보이지만 내시경 초음파로 보면 중간 부분의 선이 아예 끊어져 있다. 종양이 침범해 담낭벽이 두꺼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분 같은 경우는 담낭의 아주 깊은 부분, 아랫부분을 보시면 보통 벽이, 담낭의 벽은 얇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벽이 두꺼워지고 점점 두꺼워져서 지금 현재 초음파 내시경한 상 모양이 조금 좋지 않은 모양이 있어서
1: 잠시 후 김혜숙 씨의 외래가 이어졌다.
2: 그 두꺼워진 부분 때문에 돌이 담즙이 원활하게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자꾸 담즙이 쌓이니까 이렇게 돌이 만들어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막 암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거 하나 가지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정밀한 CT라든가 필요하면 MRI를 좀 찍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추후에 수술적 치료가 물론 필요할 수도 있는데
1: 평소 소화가 잘안 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다니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3: 담낭을 봤는데 그 앞쪽에는 좀 괜찮은데 뒤쪽에 너무 두껍게 층이 지어 있어가지고 1cm 정도 같은데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고 추후에 이제 결정을 한대요.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결정한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두렵기도 하고.
1: 담즙을 보관하고 배출하는 담낭. 담낭의 벽이 두꺼워진다는 건 담낭과 관련된 여러 질환의 징후일 수 있다. 담낭벽은 보통 1mm 정도로 얇고 공복 상태에서 그 두께가 3mm 이상이면 두꺼워졌다고 진단한다. 담낭 벽은 벽에 자극이 생겨 두꺼워지기도 하고 벽에서 뭔가 자라 두꺼워지기도 한다. 먼저 담석이 있으면 이것들이 담낭 벽을 자극해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염증이 반복되면 벽이 점점 두꺼워진다. 또 췌장액이 담도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선천적 기형으로 췌장액이 담낭으로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담낭 벽이 두꺼워질 수 있다. 그 외 담낭암이 생겨 담낭벽 비후가 생길 수 있다. 담낭벽이 두꺼워져 검사를 받았던 김혜숙 씨. 결국 수술이 진행됐다.
4: MRI하고 내시경 초음파를 시행을 했을 때는 이게 담낭벽이 보통 그러니까 만성염증처럼 이렇게 두꺼워진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두꺼워져 있고 MRI상에서는 약간 담낭암 소견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담낭암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근치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담낭을 절제하고 동시에 조직 검사를 맡겨 악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담낭과 담도가 연결돼 있어 담낭뿐 아니라 담도도 함께 수술하는데 우선 담도 주위 림프절부터 제거한다. 그리고 담낭 끝부분 담도를 잘라 조직 검사를 맡긴다. 검사 결과 암이 있을 때는 담도를 길게 자르고 암이 아닐 경우에는 담도를 길게 자르지 않는다. 담낭은 모두 절제한다. 담낭과 붙어있는 간 또한 혹시 모를 전이를 막기 위해 2cm 너비로 잘라낸다. 수술이 시작되면 먼저 담낭과 연결된 담도 일부를 먼저 자른다. 그리고 떼어낸 조직을 맡겨 암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담낭은 너무 얇아 수술 전 조직 검사가 어려워 수술이 다 끝난 후 완전히 절제된 담낭으로 조직 검사를 맡긴다. 조직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간을 절제한다. 잠시 후 담도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담도에는 암이 없다. 하지만 담낭에는 암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담낭 절제에 들어갔다. 잠시 후 무사히 담낭과 간이 같이 잘려나왔다. 수술 후 조직 검사를 통해 담낭암이 확진되면 항암 치료 등 추가적인 치료가 진행될 수 있다.
4: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임파절을 절제하고 담낭을 같이 띄고 간의 일부분을 같이 절제하는 근치적 담낭 절제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환자의 그 조직이 나왔을 때 조직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수술 전에 생각했던 것대로 약간 담낭암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1: 아무런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이나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곤 하는 담낭벽 비후. 만약 담낭암 외 다른 이유로 담낭벽이 두꺼워졌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4: 담낭벽이 이제 두꺼워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거의 90%는 그냥 양성입니다. 양성. 그러니까 양성이라는 거는 그냥 굳이 수술을 안 하고 저희가 지켜봐도 되는 경우를 말을 하고요. 담낭에 관련된 증상들,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뭐 지방이나 밀가루 감식 먹고 나서 위가 좀 거북한다든지, 그 다음에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런 담낭 산통과 같은 그런 담낭 질환이 있을 때 우리가 수술을 권유하고요.
1: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또 다른 담낭 질환은 담낭 용종이다.
2: 이상원님?
5: 네.
2: 그래요. 어떻게 오시게 됐죠?
5: 그 건강검진 해보니까 담낭 용종이 발견돼가지고요.
1: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담낭 용종 진단을 받았다는 이상원 씨. 그 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왔는데 용종이

0: 증상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 병원을 찾았다.
1: 건강검진 하신 건가요? 그것도 건강검진하실 때 용종 크기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들으셨어요?
2: 0.56 정도 된다고
1: 0.56 cm 정도 된다. 개수는 몇 개 정도 된다고?
2: 여러 개 있다고.
1: 아, 여러 개 있다고 그랬고요. 네.
2: 최근에 1cm 정도 가까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1: 최근에 1cm 정도? 네. 이게 한 2018년도에 아마 한,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전에 하신 네. 거고, 계속 이제 조금씩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한 1cm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사실 용종은 1cm가 되면, 이제 향후, 현재 암이란 뜻은 아니고, 네. 향후 이제 암이 될 수 있고 또 본인과 같이 크기가 이제 매년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기록해 봤을 때 조금씩 커지는 양상이면 수술을 권해 드리거든요.
3: 건강검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때는 이제 크기가 크진 않았고 근데 이제 한 계속 추적 검사 하던 와중에 최근에 좀 크기가 조금 커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진료를 받고 정확히 원인을 좀 알려고 왔습니다.
0: 단낭에서 자라는 혹인 용종은 정확한 원인도 증상도 없다. 대체로 콜레스테롤이 주성분인 양성종양이 많지만 간혹 악성종양으로 밝혀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양성과 악성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1: 결국 저희가 대장 용종처럼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그 용종을 떼서 조직 검사를 하면 좋지만 단낭은 그 벽이 원체 얇아서 어떤 기구를 넣어서 용종을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낭 절제술을 하기 전까지는 용종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고 결국은 담낭 전체를 다 떼내보고 나서 그 용종의 조직 검사를 봐야지만 용종이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용종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용종의 크기가 1cm가 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점점점 커진다든가 혹은 모양으로 봤을 때 약간 바닥을 납작하게 동그란 모양이 아닌 납작한 모양이거나 혹은 담석을 동반하고 있어 자꾸 자극을 받아서 더 커질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수술적, 다시 말해서 예방적으로 담낭을 떼내는 예방적 담낭 절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0: 건강검진에서 담낭 용종을 발견한 김기현 씨가 담낭 절제술을 앞두고 있다.
4: 발견됐는데 크기가 크고 하나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개가 있으면 저희가 콜레스테롤 용종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 있으면서 1cm가 갑자기 크게 되면 그 콜레스테롤 용종이 아닐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내시경 초음파를 해서 담낭 벽하고 그 용종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용종의 그 모양,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거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그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저희가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나이가 너무 젊으셔서 그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으니까요.
5: 제 이제 식습관이 뭐 고기 좋아하고 육류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술도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은 이제 자주 마시던 편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운동을 즐겨 하긴 했지만은 그런 부분이 운동보다는 이제 식습관에서 문제가 좀 많이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트레스도 조금 있었고요.
0: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 담낭은 담즙이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떼어낸다 해도 소화에 지장이 없다. 때문에 담낭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담낭을 절제하는 것으로 병의 악화를 막는다. 그렇다면 담낭 절제가 꼭 필요한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일까?
4: 첫 번째는 담석이 있는데 담석 중에서도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첫 번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담낭 용종, 용종이 있는데 그 다 용종도 1cm 이상, 그 다음에 크기가 갑자기 자라는 사람, 담낭 용종하고 담석이 같이 있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담낭에 암이 생겼을 때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담낭암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검사에서 담낭암인지 아닌지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0: 담낭 절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췌간이 서로 만나는데 거기에 약간 기형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기형이 있는 분들은 담낭암이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의 10배에서 20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담낭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1: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담낭 질환. 담도 질환도 비슷하다.
2: 김숙희님?
3: 네.
2: 앉으세요.
1: 70대 초반의 김숙희 씨. 건강검진에서 담도에 이상이 발견됐다. 담도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4: 지금 보시는 오른쪽 사진이 처음에 이제 담도가 늘어나서 그때 이제 초음파상 좀 늘어났다고 그래서 CT를 찍으신 거고 요 까맣게 생긴 게 담도거든요. 담도가 늘어나 있는 게한 9mm 정도 돼서 거의 한 지금 한 6년째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좀 있어요. 그래서 요 담도 끝에 혹시 뭐 다른 덩어리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지만 크게 덩어리 같은 건 없고 지금 늘어난 거는 아마 조금 이제 연세 드시면서 좀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늘어난 걸로
1: 담도
4: 보여요.
1: 확장의 대표적인 원인은 노화. 이런 경우 추적 관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담도 확장이라 하면 덜컥 겁부터난다.
5: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니까 너무 당황했죠. 처음에는. 그래갖고 걱정 많이 했죠. 이게 그냥 계속 안 되고 이렇게 넓어지고 그러면 그게 암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계속 이제 관리하고 또 검사하고 찍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1: 담도는 담즙이 흘러가는 길이다. 정상 너비는 대략 4에서 6mm 정도. 그 이상이면 담도 확장이라 한다. 흔히 담관이라고도 불리는 담도. 간에서 만들어진 액체인 담즙은 간내 담도, 간외 담도, 담낭, 그리고 췌장 근처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이동한다. 담도를 통해 하루에 배출되는 담즙은 500에서 1000ml에 이른다. 담도 확장은 건강검진에서 흔히 발견되는 담도의 이상 신호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담도가 확장되는 걸까? 우선 담낭을 잘라낸 환자에게서 흔히 생길 수 있다. 담낭에서 담즙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도에 담즙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탄력이 떨어지면서 담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흔히 담관 낭종이라 불리는 혹 때문에 담도가 늘어나기도 한다. 담관 낭종은 기형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담석에 의해 담도의 아래쪽 길이 막히면서 담도의 윗부분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 담도암 때문에 담도가 확장될 수도 있다.
4: 담도가 위쪽 부분이 늘어났다는 건그 아래쪽에 뭔가가 막거나 좁아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막을 수 있는 거에는 주로는 제일 많은 게 돌이고, 그 다음에는 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췌장 장기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이 눌려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이게 암에 의해서 뭔가 막거나 혹은 좁아져서 그 위쪽이 늘어났냐 아니냐가 잘 중요합니다.
1: 담도가 늘어났다는 건그 안에 뭔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담도 확장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

0: 네, 안녕하세요.
1: 담도 확장이 생긴 한 환자. 환자의 경우 담도 확장이 종양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 그 환자분 같은

0: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간에 담도가 있는데, 이 담도가 원래는 이렇게 종이, 이렇게 요한 0.5mm처럼 이렇게 얇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두꺼워져 있어요. 응? 단간이 확장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이 담도 안에 이런 관내 유두상 종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1: 환자는 갑자기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담도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0: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 여기 가운데가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그냥 뭐 땡긴다 그럴까? 걷는데 땡긴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혹시 암이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1: 담도 확장의 원인인 유두상 종양은 암이 되기 쉬운 종양, 암의 전 단계라 할수 있다.
0: 유두상 종양은 개구리알처럼 담도에 이렇게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생기는 질환 모양이 그렇게 되면 끈적끈적한 거를 내뿜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는데 얘네들이 오래 놔두면 여기에서 이제 암이 생기는 거죠.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병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의 치료 원칙은 무조건 수술입니다.
1: 다행히 유두상 종양을 빨리 발견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환자. 정밀 검사를 해보니 종양은 이미 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간의 왼쪽 부위에 있는 담도가 확장되면서 간의 위쪽 30%가량이 위축돼 있다. 수술은 복강경으로 진행된다. 위축된 좌엽을 절제하고 혈관과 담도를 묶으면 수술은 끝이 난다. 절제된 간은 복부에 절개창을 내고 밖으로 꺼낸다. 수술이 시작되고 피부를 절개해 병변에 접근했다. 환자의 경우 예전에 다른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내부 장기들이 서로 붙어 있다. 다행히 개복을 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 예정대로 복강경 수술이 진행됐다. 병변의 위치가 간 안에 있는 담도, 즉 간내 담도라 병변과 함께 간도 잘라냈다. 간은 잘라내고 나도 다시 정상 크기로 자란다. 담도와 간이 함께 절제되면서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0: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수술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유착이 너무 심하게 되면 개복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유착은 좀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복강경으로 저희가 잘 끝내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사진에서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간 왼쪽에 있는 부분이 그 담도가 많이 늘어나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 간실질이 많이 위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복강경으로 일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간 외측 절제술을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1: 담도 확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담도 확장의 원인 중 하나가 담도암이기 때문이다. 담도암 때문에 담도가 넓어졌을 수도 있다. 50대 초반의 김수남 씨. 소화불량으로 검사를 받던 중 담도 확장과 담도암 의심 소견이 나왔다. 급히 수술이
0: 우리가 수술은
1: 잡혔다.
0: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담도를 자르고 그다음에 쓸개 담낭도 자르고 그다음에 췌장 머리도 자르고 그다음에 이 십이지장 있으면 이 십이지장을 자르게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 다행히 암은 초기로 예상된다. 초기라면
0: 하고
1: 완치도
0: 그러면
1: 가능하다.
0: 그뭐 저희 환자분 중에 어떤 환자는 대게 잡는 고깃배 선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 막노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잘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응? 아시겠죠?
3: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가 만취해서 의대에서 아직 자식들이 아직 다 못했으니까 저도 아직 책임감이 다 하지 못한 상태라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1: 담도암은 민물고기 섭취로 인한 간디 스토막 감염이 대표적 원인이다. 황달이 주된 증상으로 5년 생존율이 30%도 되지 않는 위험한 암. 췌장암 다음으로 예후가 나쁘다. 담도 확장 등 담도에서 생기는 이상 신호를 잘 포착하는 것이 담도암을 빨리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환자의 경우 소화도 안 되고 황달 수치, 간 수치가 모두 높아 CT 검사를 했더니 감도암 의심 판정이 났다. 암이 발견된 것은 담도 아래쪽 췌장에 인접한 부위다. 수술이 시작되면 암이 있는 담도 외에도 담도가 연결된 담낭과 십이지장, 췌장 일부까지 잘라내게 된다. 이후 소장을 췌장과 연결하고 담도를 소장과 이은 후 소장 중간을 대장 앞으로 끌어올려 위와 연결한다. 담즙과 췌장액이 위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은 개복으로 이루어진다. 처음 위의 아래쪽 십이지장을 잘라낸다. 다음 췌장의 머리 쪽을 자른다. 외과 수술 중에서도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최두 십이지장 절제술. 아래쪽 십이지장을 자르고 담낭과 나머지 장기를 모두 드러낸다. 절제는 모두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장기를 연결해야 한다. 췌장을 소장과 연결하고 그 외 남은 장기들을 연결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담도 확장 원인의 80% 정도는 암이 아닌 양성 질환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 담도를 막은 물질 때문에 담도가 막힐 수 있어 이를 잘 치료해야 담즙이 원활하게 흐른다.
4: 담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아래쪽에 뭐가 막고 있거나 좁아진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거나 좁아진 이유가 암 때문에 생긴 거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암이 아닌 경우 특히나 돌이나 염증에 의해서 생긴 협착의 경우에는 저희가 스텐트를 넣거나 혹은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돌을 꺼내고 또는 스텐트 삽입술을 해서 그 좁아진 부위를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5: 예, 성지태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간이식하고 나서
1: 간이식 후 간과 담도를 연결한 부위가 좁아져 입원한 성지태 씨.
5: 이제 그게 좀 좁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제가 협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협착이 왔는데 좁아지다 보면 담즙이 아무래도 이제 내려오지도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다 보면 담관염을 일으키거나 혹은 담석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좀 넓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
1: 막힌 담도를 뚫을 땐 흔히 스텐트 시술이 이루어지지만 오늘은 자석 압박 문합술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주
5: 고생했었거든요. 맞아요.
1: 내시경을 통해 담도에 자석을 넣어 좁아진 길을 넓히는 시술법. 과연 어떻게 자석으로 좁아진 담도를 넓힌다는 걸까? 보통 스텐트 시술은 담도에 막힌 정도가 심하지 않아 스텐트 시술에 필요한 내시경 가이드 철사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시도할 수 있다. 스텐트를 넣어 좁아진 곳을 넓혀주면 담즙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0: 자석을 이용해 뚫어주기도 한다. 막힌 곳의 양옆에 자석을 하나씩 두면 자력으로 인해 두 자석이 붙게 되고 그 사이에 있던 조직들이 천천히 괴사되면서 담도가 뚫린다. 그 후 스텐트를 삽입하면 넓어진 길이 유지되면서 담즙도 잘 흐르게 된다.
1: 한 개의 자석과 두 개의 한 개의 다른 자석을 이렇게 이어붙여 놓으면 자성에서 자석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조직 자체가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나서 아주 천천히 가까워짐에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조금씩 이렇게 괴사가 되면서 결국은 전국에는 4에서 6주 정도 되면 두기가 딱 붙어가지고 새로운 길이 일종의 터널이 뚫리듯이 이게 뚫리는 걸 말합니다. 천천히 길을 내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조그마한 혈관이 있어도 어차피 얘가 길을 비켜서 가고 괴사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담석이나 담낭 용종 그리고 담낭벽 비후나 담도 확장. 담낭, 담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과 증상에 주목하는 것은 그것이 모두 담낭암과 담도암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치명적인 위험만큼은 피할 수 있다.
1: 우선은 담낭에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 정기적으로 병을 내원하셔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 담도의 돌은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그 담석을 없애서 만성염증이 안 생기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이런 담낭과 담도 질환에서 우리가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하고 조기에 검사를 해서 빨리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담도가 늘어나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담도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담낭의 벽이 두껍지 않았던 분이 갑자기 담낭벽이 두꺼워졌다든지 담낭 용종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하고요. 혈액검사에서 간에 관련된 그다음에 황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담낭과 담도 질환을 조금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진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0: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1: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퍼.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자 주방세제와 불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0: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2: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코로나 3년차 병원을 찾는 이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병원을 찾을까요?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환자가 증가한 정형외과 질환을 조사해봤는데요. 1위는 골다공증, 2위는 어깨 질환입니다. 왜 이렇게 병원을 많이 갔을까요?
1: 진짜 팔을 마음대로만 쓸 수 있었으면 저 뭐 원도 안도 없다고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야 돼.
2: 24시간이 단 1분 1초도 안 아픈 적이 없어요, 정말.
3: 네, 송곳을 찌른다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한다면은.
4: 너무 아파서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막 울었어요.
0: 어깨와 팔은 활동할 때는 물론 쉴 때도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코로나라 해도 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일단은 통증인데요. 어깨 통증의 특징은 가만히 있을 때는 보통은 안 아프세요. 팔을 위나 옆이나 뒤로 돌릴 때 이제 통증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그만큼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주무실 때 누웠을 때 아파서 잠을 못 잔다, 잠을 뭐 세네 번씩 깼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찾아오시죠.
0: 어깨는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질환의 종류도 많습니다. 이 중 단순 근육통을 제외하면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 석회와 건염이 가장 많아 3대 어깨 질환이라고 합니다.
6: 밤에 잘 때 아프다. 자리를 뒤척이다 보면 아픈 쪽으로 누우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다음 일상생활하면서 움직일 때 아프다. 근데 이 통증만 가지고는 무슨 병인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0: 그럼에도 어깨가 아팠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7: 그래서 50견 아닌가요?
1: 50견이면 보통 50세 때 오는 줄 알았는데
8: 제 생각에 한 50세 때쯤 어깨 쪽에 좀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서 50견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과연 그럴까요? 어깨 질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늦추는 동안 더욱더 망가질 뿐입니다. 혹사당하는 우리 어깨, 수술까지 가지 않고 어깨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십견인가 생각된다면 두 명의가 알려주는 건강한 어깨 관리법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전남 장성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규임 씨. 벌써 20년 전부터 어깨가 아팠습니다. 그녀 역시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9: 50대부터 아팠다니까요. 50견이라고 하더만요, 그때. 너무 아파갖고, 그 주사 맞으고, 낫고 해서, 한 6개월 동안 처음에는 괜찮더라고요. 그게 걸로 버티고 해서, 계속 걸로만 맞았죠. 근데, 누가 앞으로 다 그렇다고 너무나 많이 맞았어.
0: 진통제만 맞으며 20년을 버텨온 사이, 50견으로 생각한 회전근개 질환이 거대한 파열로 진행돼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10: 연설을 하는 건데.
9: 이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하고 위로 떨어져 버려요. 찢어진 것 같아요. 찢어져요. 어깨가 너무 저녁에 잠은 통증.

0: 자들 못하고 양쪽한테 다 잡으면 모르고 자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이래서 일어나 앉았으면 조금 깔았고 또 낮에는 조금 괜찮고 이상하게 너무 아파요. 그리고 국자로 국을 못 떠. 뜯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옷을 못 벗고 요걸 누워서는 아주 옆맞지도 안 올라가. 어깨가 절대 안 올라가요. 누워서.
1: 간단한 동작조차 불가능한데요.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깨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어깨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깨는 빗장뼈라 불리는 쇄골을 중심으로 견갑골이 연결돼 있고 견갑골에는 팔뼈인 상완골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죠. 상완골은 다시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형근, 견갑하근이라는 네 개의 근육으로 견갑골과 연결되어 있는데 회전근개란 이 네 개의 근육으로 연결된 힘줄 부분으로 근육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그 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50견은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굳어 통증을 일으키고요. 어깨를 회전시키는 힘줄이 끊어진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기조차 어렵습니다. 힘줄에 석회가 생겨도 통증이 큰데요. 이렇게 증상은 비슷하지만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1: 이두형 교수의 진료실에도 코로나 때문에 참고 참던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2: 오른쪽 팔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살살 들어볼까요? 팔을?
0: 이거는 이거밖에 안 해요.
2: 아예 뜨지를 않네요. 옆으로 한번 이렇게 살살 들어볼까요? 옆으로? 아이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받쳐드릴
1: 그동안 50견인 줄만 알고 진통주사를 맞으며 지내온 김기임 씨.
2: 버텨보세요.
1: 주사를 맞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지더니
2: 됐어요.
1: 1년 전부터는 팔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2: 팔꿈치는 붙이고 이렇게
1: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자, 제가 놀 테니까 다시 안 가게 버티고 계셔보세요.
1: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특히 팔을 전혀 들지 못하고요. 뒤로 돌리지 못하며 안과 밖으로 회전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깨 힘줄 중 세 군데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MRI를 살펴보면 파열된 부분이 더 잘 보입니다.
3: 김기희 환자분은 우선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어요. 거의 이것도 안 될 만큼 팔이 몸에서 떨어지지 못할 만큼 이제 가성마비가 심한 상태로 오셨고 두 번째는 통증도 굉장히 심하셨어요. 수개월을 앉아서 의자에서 잤다고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셨던 분이라서 좀 걱정이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MRI를 보면은 팔을 드는 회전근개가 염증이 심한 것도 보이고 파열이 이제 앞과 뒤도 이제 심하게 나타나고 특히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 파열이 이제 대형 파열 이상까지 돼서 그 힘줄이 원래는 여기 요 부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관절면까지 이제 위축이 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봉합을 해서 이제 해결할 수는 없는 분이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택해서 시행했습니다.
1: 어깨 통증은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원인에 따라 불편한 증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4: 몸 전에 이제 완전히 뭐 죽을 정도로 막 그냥 고통이 이제 막 그냥 때려도 그럴 정도로 막 이었었거든요. 바깥쪽으로는 잘못돼 보내면 이제 완전히 크게 자지러진 개념이고. 근데 위쪽으로는 웬만치 올라가는데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이 상태에서 이 머리가 아무튼 이게 머리는 데 이게 머리가 왼손에 오른쪽 안 가니까 머리를 감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되고.
1: 김기임 씨의 경우 다른 팔로 잡지 않으면 팔을 올릴 수조차 없는데요. 김정식 씨는 스스로 들 수는 있지만 어깨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2: 뒤로 뒷짐 한 엉덩이까지 오세요.
4: 뒤로는 잘 안 가요.
2: 요 정도가 최대죠?
4: 네.
2: 예, 만세해 보세요. 최대

0: 90도 나오네.
1: 어깨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0: 좋습니다. 경명은 관절 주머니에 이제 염증이 생겼어요. 보통 뭐 동결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요 뼈랑 뼈 사이에 관절 주머니가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는 상황이에요.
2: 50개월 얘기가 나와서 혹시 50개월하고 지금 상관없나요?
0: 보통 이런 병을 50견이라고 많이 불러요. 이런 증상을. 근데 정확하게 병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절 주머니 염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어떤 원인을 설명하는 병명이 되죠.
1: 50견은 어깨가 굳는 증상인 동결견을 의미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긴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 합니다. 김정식 씨는 50견이라는 진단입니다. 자, 그럼 50견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움직임이 많은 어깨 관절은 얇은 주머니로 쌓여 있는데요. 50견은 이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굳는 질환입니다. 50견의 주 증상은 관절이 얼어붙은 듯 굳어 위아래 좌우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증 없이 편안한 움직임이 가능할 때 관절 주머니의 두께는 보통 1mm 정도인데요. 염증이 심해지면 7mm 이상으로도 두꺼워지면서 관절이 움직일 공간이 부족해 어깨가 굳어지게 됩니다.
3: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느닷없이 아픈 게 너무 놀래가지고.
4: 네, 송곳을 찌른다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한다면은
5: 찌릿찌릿하기도 하고요. 자지러지게 아파요.
6: 거의 눈물 흘리다시피 하고 했었으니까요.
1: 50견은 왜 통증이 심한가요?
0: 50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염증기라고 해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은 하얘던 관절 주머니가 빨갛게 되는 게 보이는데 점점 병이 진행되면 관절 주머니 전체가 이렇게 빨갛게 되고 두꺼워집니다.
1: 50견의 전형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7: 50견의 전형적인 증상은 어깨의 전 가동 범위에서 운동 범위 감소입니다. 어깨는 여섯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앞으로, 뒤로, 붙이는 거, 벌리는 거, 그다음에 회전, 외회전, 내회전인데 이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다 운동 범위 제한이 오는 게 50견의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근데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이유는 운동 범위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통증입니다.
1: 48세의 김희영 씨, 50견이라는 진단을 받고 급성 통증을 치료하는 중입니다.
8: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볼 때도 들잖아요, 팔을. 그러면 아프고. 특히, 그러니까 TV를 보는 것 자체도 휴식 시간에도 잠을 잘 때도 몸부림을 치거나 움직이잖아요, 리모컨을 돌리고. 그 순간조차도 저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24시간이 단 1분 1초도 안 아픈 적이 없어요, 정말. 이 통증이, 예.
9: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거는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1: 50견은 급성기 통증이 심하기로 악명높은데요. 통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9: 밤에 아파서 깨세요?
8: 네.
9: 양쪽 어깨가 다 아프신 거고.
8: 네.
9: 각도 한번 재볼까요? 한번 서보실래요?
10: 안 돼요. 더 올리면
1: 먼저
10: 되겠죠?
1: 팔을 밖으로 뻗을 때 50도 정도만 가능하고요.
10: 안 되겠어요. 올려보세요. 네, 할수 있는 만큼만 해보세요.
1: 손을 등 뒤로 돌려 올리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10: 안 돼요.
11: 네. 더 올려보세요.
1: 팔을 앞으로 뻗어 올리거나 회전이 불가능하고
10: 여기까지. 더 하면 안 되겠죠?
1: 팔을 들어 밖으로
10: 안
1: 돌리는
10: 돼요.
1: 동작에도 통증이 많습니다.
10: 안 되겠어요. 90도.
1: 이렇듯 50견은 통증도 심하고 운동 범위도 제한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9: 그 50견은 어디에 생기냐면 이 날개뼈와 팔뼈 사이 여기에 관절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뼈를 관이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스트레칭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거 좋습니다. 통증을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 좋은데 너무 과도한 스트레칭을 50견에 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견은 관절 주머니 염증 때문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염증도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했더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뭐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통증, 염증을 줄이는 게

0: 첫 번째 치료의 원칙입니다.
1: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 그 다음 약물로도 진통이 줄지 않으면 초음파를 보면서 관절 주머니에 직접 주사를 합니다.
2: 주사도 놨고요.
1: 심한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에는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오십견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와 진통제 성분이 든 주사를 관절 주머니에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사 효과로 굳어진 관절이 부드러워지는데요. 이때 6주 이상 운동을 해서 관절낭을 풀어줘야 합니다. 흔히 오십견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초기엔 엄청난 통증이, 그 다음엔 운동 범위 제한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십견에는 자연 치유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대신 운동 범위 제한이 아주 심해집니다. 이후 약 9개월이 지나면 통증도 운동 범위 제한도 풀리는 시기가 옵니다.
3: 동결근에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악화돼서 세 가지 단계가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통증, 염증기라고 부르는, 통증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시작되는 단계인 거고, 그 시기가 이제 반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서 중간 단계인 동결기라고 하는 시기가 나타납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거의 꼼짝도 못 해요. 팔을 옆으로 돌리라 그랬을 때 정말 전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 시기가 나타나고, 그런 시기가 또한 6개월이나 뭐 8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이제 해동기라고 해서 가동 범위가 늘어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십견에서 새 시기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그새 시기는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초기 염증 통증기 하게 되면은 그 시기도 짧아지고 그때 느끼는 통증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1: 오십견은 저절로 좋아지나요?
4: 오십견의 통증은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심했다가 점점 줍니다. 근데 치료를 하지 않아도 통증은 서서히 줍니다. 물론 치료하면 더 빨리 줄죠. 치료를 하지 않아도 서서히 줄기 때문에 과거에는 굳이 뭐 치료할 필요 있겠냐, 버티면 낫는다라고 했는데, 막상 관찰을 해보니까 통증은 줄지만, 이기부터 줄긴 하지만 운동 범위 제한은 뚜렷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염증을 줄여주면 나중에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기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오십견은 치료할 필요가 없는 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통증도 빨리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범위 제한이 남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 안녕하세요.
4: 어디 불편하셨어요?
5: 네, 오십견 때문에 어깨 아파가지고 왔는데요.
4: 오십견
1: 3개월 전,
4: 진단하셨어요? 네.
1: 오십견 진단을 받은 유인정 씨. 주사 치료 덕분에 통증은 빨리 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4: 근데 통증은 이제 서서히 줄었어요. 심하게 아프셨다가.
5: 네, 시간 지나니까 아픈 거는 사라졌어요. 근데 반경이 점점 굳어지는
4: 굳어져요.
5: 느낌이에요.
4: 그것 때문에 오신 거구나.
5: 네.
4: 각도 한번 재볼까요?
5: 네.
4: 불편하세요?
1: 운동 치료를 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치료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6: 아프세요?
4: 한번 겨드랑이 부전 걸려보실래요?
1: 초기의 환자들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반면, 이미 3단계에 접어들고 나면 여러 동작을 해도 큰 통증은 없습니다. 특히 불편한 동작을 회피하는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굳어진 어깨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4: 옷 입거나 이럴 때 불편하잖아요. 지금이 세 번째 단계예요. 3단계가 되면 통증은 없고 운동 범위 제한만 지금 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놔두면 여기서 굳을 수 있어요. 운동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평생 이렇게 될수 있죠. 뭐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뭐 나이가 젊으신 분이 이게 한쪽이, 오른쪽이 안 되면 불편하니까 적극적인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주사를 맞아요. 염증 줄인 주사.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을 먼저 해보시고.

0: 50견 스트레칭은 치료법이면서 동시에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아직 50견이 시작되지 않았다 해도 수시로 어깨 관절을 풀어주면 50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볍게 아령을 흔들어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 어깨를 뒤쪽으로 모아주면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견갑골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 벽의 모서리에 어깨를 두고 몸을 앞으로 밀어 굳어진 견갑골을 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역시 견갑골 스트레칭인데요. 벽에 등과 팔을 대고 양팔을 쭉 뻗어줍니다. 앞이나 뒤로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봉을 이용해 밀어주거나 증상이 있는 팔을 잡고 등 뒤로 끌어올려줍니다. 혹은 수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50견 스트레칭은 생활하는 중간중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0견은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유발되는 흔한 어깨 질환입니다. 20년째 미용실을 하고 있는 김선득 씨도 얼마 전 50견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상 팔을 쓰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루 종일 팔을 들고 힘을 주거나 반복적인 일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50견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배운 대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50견은 왜 생기는 걸까요?
1: 50견은 크게 원인을 모르는 1차성, 원인을 아는 2차성 나눌 수 있는데요. 이 1차성 50견 이유를 모르지만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자에 더 잘생기고요. 한 두 배 정도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당뇨가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도 그 50견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외에 뭐 심장병이라든가 신장병, 다른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50견 생기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2차성인 경우에는 원인이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면 오른쪽 유방암 수술하면 오른팔 잘 안 쓰게 됩니다. 어깨를 안 쓰게 되니까 이제 50견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팔에 골절 있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안 쓰게 되기 때문에 50견 올 수 있습니다.
0: 원인은 알 수 없지만 50견이 더 잘 생기는 몇 가지 요인을 찾을 수는 있는데요. 이두영 교수가 주목한 원인이 있습니다.
2: 외래에서 그 갱년기 나이 때 50세부터 52세가 가장 평균적으로 많은 갱년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도대체 무슨 증상으로 제 외래 오는지를 전수조사를 한 10년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위가 다들 아시는 50견이 1위를 했고 활액막염이 2위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석회성 건염이나 관절염 이런 게 안 나타나고 활액막염이 2등이 나와서 아, 요 시기에만 그게 급증하고 또 그 시기만 지나고 나면 그 증상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특정 시기에 나타납니다.
0: 이제 막 50대로 접어든 이현숙 씨. 잘 낫지 않는 어깨 통증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이두형 교수를 찾았습니다.
2: 흡수가 다 그전에 많이 아팠어요.
0: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해본 결과 관절 주위 활액막이 붓고 물이 많이 차 있으며 힘줄 주변엔 석회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두형 교수가 주의 깊게 관찰한 부분은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활액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2: 활액막염 증상은 뭐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그러니까 석회성 건염에서 나타날 수 없는 증상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뻑뻑해요. 그래서 제가 여성 호르몬 같은 거 드시냐 이렇게 여쭤보고 여성 호르몬을 안 드시는 분이게 되면은 유방이나 자궁 같은 데 혹이 있나 없나 체크해 보고 좀 드시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 갱년기 때 발생하기 쉬운 활액막염은 50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관절 연골을 둘러싸고 있는 활액막이

0: 붓고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상당합니다. 또한 어깨를 둘러싼 힘줄에 석회가 생겼다 녹을 때도 심한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지만 갱년기 증상과는 구별이 됩니다.
1: 네, 갱년기가 오기는 오는 것 같은데 증상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아요. 증상이 어깨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먹냐고 아까 물어보신 게 그거거든요. 어깨가 갱년기 때문에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요.
0: 여성 갱년기 증상은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 근육통과 관절통이 나타나는가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빈맥과 불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깜빡깜빡 잘 잊는 기억력 감퇴와 우울감이나 감정 변화가 심해지기도 하죠. 또 얼굴과 목이 붉어지는 열성 홍조 증상으로 과도하게 땀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호르몬 변화가 찾아오는 갱년기에 접어들었다면 어깨 통증에도 호르몬 치료가 큰 도움이 됩니다.
2: 혈액막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고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 위험 요소만 유방암 같은 게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은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스테로이드 저용량으로 된 거를 같이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환자의 증상이 가라앉는 거를 지켜보는 거죠. 딱 그게 맞는 그 의심되는 게 맞는 경우에는 그 약을 처방했을 때 2, 3주만 약을 드려도 환자분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오세요.
0: 제2의 사춘기라 불리는 50대. 이 시기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보내야 남은 50년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갱년기와 노화,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 몸도 마음도 불안하지만 100세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50견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50견을 예방할 수 있나요?
3: 운동 범위 제한에 대한 여섯 가지 방향으로 다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앞으로, 뒤로, 옆으로, 안으로, 그다음에 외회전, 내회전 여섯 가지를 다 하고요. 특히 안 되는 동작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안 되는 동작은 옆으로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회전이 잘 안 됩니다. 밖으로 회전, 안으로 회전, 뒤로 하는 거. 이게 신전과 내회전을 한 동작이거든요. 이런 동작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0: 50견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운동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증상이 없는 팔을 이용해 반대쪽 팔을 잡고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굳어진 관절낭이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염증과 통증이 사라집니다. 좌우 스트레칭도 어깨 힘줄을 부드럽게 해 관절낭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어깨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날개뼈라고도 불리는 견갑골입니다. 어깨를 감싸는 근육은 견갑골에 둘러싸여 있는데 긴장을 하면 견갑골이 굳어져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 긴장을 줄여주면 좋습니다. 수원 구도심의 조용한 마을. 30년을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 전문인 기경도 씨는 이곳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내며 즐거움과 보람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3년 전부터 어깨가 아파 고생이 심합니다. 어깨를 쓰는 일이 많다 보니 일도 예전만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4: 이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사실 이 세탁소라는 데가 혼자서는 참 하기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대리미질 할 때도 힘들고요. 이거 맨날 들고 데리고 올리고 더군다나 이제 여름은 좀 괜찮은데 가을 겨울 되면은 무거운 파카나 코트 같은 거 이렇게 들고서 내리고 그럴 때는 진짜 많이 아프죠. 엄청 아프죠.
0: 어깨 질환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50

0: 식견과 회전근개 질환은 같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혼동스럽습니다. 기경도 씨 역시 진단을 받기까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냥 일을 했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게 아파서 병원을 많이 다녔어요. 가서 주사 맞고 나면 조금 괜찮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아프고 또 가고 그러다가 이제 재활의학과를 갔더니 여기서는 오식견이 왔다 그러고 뭐 염증에 뭐 심출이 끊어지기 직전이라 그러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0: 보통 오식견으로 인해 회전근개 손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전근개 손상에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2: 통증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쪽으로는 누워서 못 자니까 왼쪽으로는 누워서 잠을 자기가 힘들더라고요.
1: 뒤로 손이 안 가가지고 샤워도 힘들 정도였었는데 진짜 팔을 마음대로만 쓸 수 있었으면 제 뭐 원도 안도 없다고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때.
3: 이제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가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0: 회전근개 중 하나인 극상근 주변으로 커다란 파열이 생기면 혼자 힘으로는 팔을 들지 못해 일상의 여러 동작이 불가능해집니다. 극상근이 하는 일을 살펴볼까요? 팔을 90도까지 들기 위해선 팔의 윗부분을 감싸고 있는 삼각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깨 위쪽에 있는 극상근은 팔뼈를 늘려주고 안정화시켜주어 팔을 효과적으로 들 수 있게 해줍니다. 만일 극상근 주변으로 큰 파열이 생겨 봉합이 불가능하게 되면 팔을 90도까지 들 수가 없습니다. 회전근개 중에서 어깨 힘줄은 어느 부분인가요?
4: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저 빨간 근육 부분 말고요. 그 근육이 뼈에 닿는 저 힘줄 부분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병원에서 와서 이제 종합병원이니까 다시 물어보시는데 주로 병원 갔더니 인대가 끊어졌다고 얘기들을 한 열에 여덟은 하세요. 그러면 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뼈랑 연결시키는 거고 그게 정말 심하게 다치지 않는 한에는 그게 안 다치거든요. 어깨에서는. 그래서 거의 오시는 분들은 인대가 아니라 이제 힘줄이 손상이 되신 거고 힘줄은 저기 있는 것처럼 근육이 뼈에 붙는 지점을 연결한 저 하얀색 부분, 저 부분을 힘줄이라고 하고 저기에서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0: 오십견과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5: 극상근 힘줄의 충돌이나 파열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자가진단이 있습니다. 엄지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요. 듭니다. 드는데 앞쪽 말고 앞에 정면에서 45도 방향으로 드는 거거든요. 천천히 드는 겁니다. 이게 빨리 들면은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드는 거고요. 천천히 들 때 엄지가 아래인 상태잖아요. 들 때 통증이 80도에서 120도 사이. 지금이 80도쯤 됩니다. 80도에서 90도, 120도 사이에서 만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도 앞으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엄지를 아래로 한 상태에서 옆으로 팔을 들어봅니다. 옆으로 들 때 마찬가지로 60도, 70도, 80도부터 통증이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충돌 증후군, 극상근이 견봉화해서 지금 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충돌 증후군이나 힘줄 손상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의사를 한번 만나서 내 힘줄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회전근개 완전 파열로 팔을 들지 못했던 김규임 씨 기억하시죠? 팔을 전혀 쓸 수 없어 불편이 컸던 환자입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져 오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됐습니다. 회전근개 중 3개가 완전 파열돼 인공관절을 넣어 팔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관절뼈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먼저 야구공 모양의 위팔

뼈 머리 부분과 접시 모양의 어깨뼈를 잘라낸 후 기존과는 반대로 어깨 쪽은 공 형태로 팔 쪽은 접시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면 팔을 들 때 필요한 극상근이 없어도 삼각근을 이용해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0: 췌장근개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봉합술이 불가능할 땐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본래 관절의 모양을 거꾸로 만든다고 해서 역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역행성 인공관절 수술은 어깨관절 치료의 맨 마지막 방법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공관절을 넣고 나면 어깨의 움직임이 자유로운지 다각도로 확인하며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1: 보통은 한 4주 정도는 팔걸이 같은 거를 좀 쓰시는 게 좋고요. 그 안에 좀 굳지 않도록 이제 수동 운동이라고 팔을 스트레칭이나 그런 거를 좀 시키면서 일상생활에 약간 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0: 환자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2: 김기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도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큰 거를 아셨던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커지기 전에 뭐 한 1cm 정도 미만의 소형 파열 정도 때만 오셨으면은 그분한테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여쭤보고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극상근이나 회전근개를 많이 쓰는 자세를 여쭤보고 그런 거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꾸도록 좀 말씀드림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좀 부담이 적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 같은 것도 이분이 잘 단백질이나 고기 종류를 잘 못 드셨는데 그런 단백질이 섭취되도록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회전근개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날개뼈 주변 근육들 뭐 전거근, 광배근 아니면 후면 삼각근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평상시에 하셨으면 좀 이렇게까지 심해지진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힘줄 파열이 이미 시작됐다면 더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크게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나뉘는데요. 1cm 정도 파열된 것을 소파열이라 하고 손상된 크기에 따라 중파열, 대파열로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작은 파열이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만일 부분 파열을 치료하지 않고 2년 정도 방치하게 되면 그중 26%는 점점 파열이 진행돼 결국 완전 파열에 이르게 됩니다.
2: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을 보면은 2년 가까이 추적해 보면은 그게 점점 절반에 있어서는 확장된다고 돼 있어요.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증상이 가라앉았다고 치료된 게 아니고 계속 파열이 되면서 조기에 수술을 뭐 봉합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 58세의 신기승 씨. 인생의 즐거움을 탁구에서 찾은 탁구 매니아입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 좋아하는 탁구를 눈으로만 치고 있습니다.
3: 잘 때도 많이 아팠어요. 잘 때도 뭐 돌아 누우면은 그냥 통증이 느껴질 정도고 자다가 뭐 이렇게 팔을 갖다가 올릴 수도 있잖아요. 한번 올리면은 내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자다가 얘를 내리려면 한꺼번에 이 동작을 했다가는 막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슬슬슬슬슬슬 해갖고서 간신히 내리고 그랬었어요.
0: 1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이 두 달 전부터 부쩍 심해졌습니다. 근육통이나 50견인 줄만 알았다는 신기승 씨. 통증이 갈수록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4: 아프시거나 한 거 없고.
5: 예.
4: 그렇죠? 여기 앞

0: 아프기 시작하면 얘기해
1: 먼저
0: 주세요.
1: 50견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팔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살펴봅니다.
2: 네, 여기서부터.
0: 여기서부터 아파요. 네. 더 올라가 볼게요. 계속 아프세요?
2: 아, 예, 예, 예.
0: 안 되겠어요.
2: 굉장히 예, 심해.
0: 안 되겠어요.
1: 팔이 어깨 높이 이상 올라가자 통증이 심해집니다. 손을 허리에 댄 상태에서 어깨 관절에 통증이 있는지 또 팔에 힘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봅니다.
3: 일단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거든요. 통증은 오십견이든 회전근개 손상이든 석회건염이든 다 통증은 심합니다. 회전근개 건염, 파열인 경우에는 뚜렷하게 힘이 떨어지는 게 주증상입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힘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쓰는 힘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물건을 드는 힘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동 범위 제한이 있으면 오십견인 거고 그다음에 힘이 떨어지면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1: 계속 신기승 씨의 경우 팔을 90도까지 들기가 어렵고요. 작은 저항에도 팔을 들지 못할 만큼 힘이 떨어지는데요. 검사 결과 회전근개가 1.3cm 정도 파열돼 우선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신기승 씨. 탁구 애호가답게 오늘도 탁구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그러니까 반드시 근육 강화 이런 거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육 이쪽 견갑근을 갖다가 이렇게 늘려주는 운동이나 맨손으로라도 하거나 물병 그런 거 잡고라도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1: 신기승 씨는 회전근개 파열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깨 주변의 큰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배우고 실천 중입니다. 어떤 운동인지 함께 배워볼까요? 탄력밴드의 저항을 이용한 당기기입니다. 팔을 허리 높이로 들고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발로 밴드를 밟고 팔을 천천히 앞으로 들어줍니다. 어깨를 들고 내릴 때 필요한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등을 똑바로 펴고 팔을 가슴 높이까지 든 다음 팔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르게 서서 당겨야 합니다. 밴드를 고정시킨 후 천천히 회전시켜줍니다. 이때 힘있게 당기고 천천히 버티면서 놓기를 반복합니다. 발로 밴드를 밟고 팔을 천천히 어깨 높이까지 들어줍니다. 이 동작은 팔을 들 때 필요한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운동들은 회전근개 주변의 큰 근육을 강화해 최대한 회전근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치료법입니다. 등과 허리, 팔을 곧게 펴고 무리하지 않을 정도까지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을 막을 수 있나요?
3: 급상근을 포함한 회전근개 파열이 작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한데 견갑 안정화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견갑 안정화 운동은 회전근개를 제외한 회전근개보다 더 안쪽에 있는 날개뼈를 잡아주는 근육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뼈가 안정화되면 회전근개에 걸리는 부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전근개가 너무 많이 써서 손상이 온 거니까 회전근개가 걸리는 부하를, 힘을 나눠 갖자는 거죠. 큰 근육들이. 그래서 그런 근육들은 이 뒤쪽에 있는 뭐 승모근이라든가 옆에 있는 전거근, 또 뒤쪽에 있는 능형근, 날개뼈를 잡아주는 근육들입니다. 이런 근육들을 충분히 근력 강화 운동을 시켜주면 작은 근육인 회전근개에 걸리는 힘을 줄여서 파열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1: 회전근개가 파열돼 운동 치료 중인 신기승 씨.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은 파열이 있는 오른쪽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왼팔로 탁구를 치는 중인데요. 하지만 조만간 자유롭게 탁구를 다시 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4: 일단은 제 증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갖고 도움이 됐고요. 그 증상을 갖다가 이렇게 고치기 위해 갖고 뭐 그 수술하지 않고도 이렇게 재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 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에요.
1: 50쯤엔 50견이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면 어깨가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통증의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50견엔 50견의 운동을, 회전근개 손상엔 회전근개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쿡쿡 쑤시는 어깨 통증. 벌써 50견인가 생각될 땐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5: 그 운동을 중요성을 설명드리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운동을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치료제다라고 이런 거를 구호를 걸고 계속 운동을 그런 쉽게 생각 안 하도록 처방을 하고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아, 나는 공원에 있는데 뭐 있으니까 가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는 일 자체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많아서 정말 좀 진지하게 운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어깨의 질환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또 이제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허리가 전만이 유지된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도 전만이 유지된 자세가 좋습니다. 목의 전만이라고 하면 목도 옆에서 볼 때 이런 C자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뒤쪽에서 날개뼈를 모아줍니다. 날개뼈를 모으면 이런 자세가 되겠죠. 이런 자세를 모으고 그 다음에 전만을 조금 과하게 만들면 고개를 든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자세가 좋은 자세고 여기서 힘만 살짝 빼줍니다. 컴퓨터를 보든지 스마트폰 볼 때도 이 자세를 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걸어다니든지 아니면 앉아있을 때도 이런 자세가 좋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관절의 부담을 적게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이나 인대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또 너무 오랫동안 이런 자세를 하고 있는 것들은 또 근육 인대 힘줄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스트레칭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더 좋은 자세 만들어주시고 이게 좋습니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할 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대작하고 나면

0: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아,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나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받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우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기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섬이 가까워 보이는데 이렇게 좀 배로 오니까 좀 시간이 있네요.
1: 그냥 아무 해도.
2: 누구나 언제든 갈 수 있는 섬은 아니랍니다.
1: 전기선은 없고 개인 배로.
3: 한 20년 살았어요. 이 섬지기가 됐죠 이제.
2: 무인도였던 섬으로 들어와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살고 있다죠.
0: 여기 누구예요?
1: 바다.
0: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라고 지으신 거예요?
1: 바다에 서니까 바다.
0: 안녕하세요.
1: 우리 애기 엄마.
4: 안녕하세요.
1: 유일하게 소개해 주신 이제 강아지까지 세어
2: 이보다 마음 편한 곳이 없답니다.
1: 여기 정금 열매. 달려요.
5: 맛있네.
2: 근심 걱정은 육지에 두고 그 섬에서 잠시 쉬어볼까요? 일출이 아름다워 태양의 섬으로도 부른다죠. 대옥대도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느긋느긋 집 밖을 나섭니다.
1: 향 좋지?
5: 여보,
1: 건드려 봐봐. 향 좋지?
2: 부부가 정성스럽게 심고 가꾼 꽃들이 화사하게 섬을 밝혀줍니다.
1: 꽃이 없으면 삭막해.
6: 나만 보세요. 무슨 꽃을 본다고.
1: 당신만
6: 내가 꽃이잖아.
1: 당신만 보고서 뭐 할미 꽃이.
6: 할미 꽃.
1: 이쪽으로 가게.
6: 짜이씨가 다 살았는 것 같네요. 할미 꽃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2: 꽃 보듯 섬도 신경 써 돌봐야 한다죠.
6: 한국에 더 빨리 써든가 플라스틱이 더 빨리 써든가.
1: 플라스틱 안 써. 안 썼지. 마당이 너무 넓어갖고 아이고 지게 죽겠다니까. 주변에 다 육지라 바람이 불고 물이 많이 들면은 다 물이 성으로 떠내려.
2: 둘만 있다고 해서 사람 사는 집 앞마당을 지저분하게 둘 수는 없죠.
1: 여기 침묵불이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해요. 얼마나 더 빨리 자란가?
2: 여름은 풀과의 전쟁.
6: 그래갖고 염소를 키워야 돼. 그래도 풀을 안 잘라야 돼.
0: 와, 선생님, 근데 범모이 무슨 성 같아요?
1: 그때는 연수원으로 이용하다가 교육도 하고, 세미나 같은 거. 이제 하고 그랬죠.
2: 지인의 부탁을 받고 섬 관리인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됐답니다.
1: 도시에 살았죠, 그때는. 조그만 사업을 좀 하다가, 그것이 이제 잘못돼갖고, 일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들어가서 정 안 되면 다시 나가더라도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 것이 이제.
6: 거기서 콕 깨서 사는 거지, 뭐. 원래 그래갖고 콕 깨서 잘 사는 거지. 여자들은

0: 풍파 같은 시간을 버티고 나니 웬걸요 더할 나위 없이 잔잔한 평화가 인생에 찾아오더랍니다.
1: 더듬더듬. 여름에는 이파리만 따먹어요.
2: 해봐야. 이파리나 씹어 그냥 껌껌껌 씹어.
3: 식으로 막 드시네요. 네,
4: 괜찮아요.
1: 이 철에 한 번씩 나오면 이런 것도 따 먹으면 몸에 좋은 거예요. 버찌 열매. 이렇게 따 먹고 한 바퀴 돌고 이게 약이죠.
4: 혼자 나올 때는 자기 따서 먹고 또 한 주먹 들고 들어와요. 그러면 나눠서 먹고.
1: 혼자 좋은 거 다 먹고 오래 살아서 뭐해. 같이 오래 살아야지. 아마 여섬이라는 약초만 잘 키우고도 100살까지 살 것 같아.
0: 포기하지 않은 데에 대한 포상을 주듯 아낌없이 내어준답니다.
1: 여기가 사랑의 나무동굴. 멋있죠?
4: 어떡해.
1: 사랑의 동굴을 지나면 늘 바다. 이왕 이렇게 세월 보내는 거예요. 뭐 여유롭게 막 급하게 다닐 일도 없고. 그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
4: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무만 크고.
0: 이제는 섬이 붙잡고 놔주지를 않아서 떠날 수가 없다네요. 그만큼 이곳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지요.
5: 그물 거들갑니다. 꽃게 그물.
4: 자기가 먹고 싶어서 꽃게를 시작한 거래요.
5: 한 3년, 3, 4년 됐는가 그래요.
0: 바다가 익숙해지니 낚시로는 성에 차지 않더라죠. 육지에 사는 어부 형님들에게 개인 교습까지 받았답니다. 남편이 그물을 올리면 아내가 꽃게를 땁니다. 꼭 둘이 함께죠.
4: 아니 다른 사람은 기계로 하는데 우리는 기계에 놀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게 그냥 손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운동 삼아서 근육질 키우고 있는 거죠.
5: 4톤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4: 4톤이요?
5: 배가 2톤이니까 우리 몸무게 한 4톤을 끌고 가고 있어요.
4: 마음먹게 달린 거지 뭐 운동이나 노동이나.
0: 행복은 마음먹게 달린 것. 조금 불편해도 부족함 없으니 큰 욕심 부릴 필요 있나요?
5: 한가을이다. 가을이 해 드셔야 되겠다.
4: 맛있고 비싸고 가끔가다 하나씩 돈도 걸리고 짱어도 걸리고.
0: 도움까지 내어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랍니다.
4: 도착했어?
0: 누가 찾아올 모양입니다. 서둘러 무트로 향하는데요.
4: 아들네 데리러 가요. 지금 왔다 그래서 아들 손자 데리러 갑니다.
0: 육지 선착장까지는 100길로 10여 분.
4: 루아나! 어이! 루아나 여기. 아빠랑 내려와야 돼. 조심히.
6: 이라. 너부터 가자. 너 그럼
4: 누가 따라왔어?
6: 누나 잡고 있어. 에?
4: 아빠 데려올 거야.
7: 안녕하세요.
4: 어이 안녕. 한분 누가 따라 먹었나요? 안녕.
5: 뭐야? 보시려고 안아주고 싶어. 너야 할아버지.
0: 이보다 신바람 나는 운항이 또 있을까요?

0: 아들분 사오신 게 맞네요.
1: 맨날 그냥 온다고 해도 맨날 챙기다 보니까 많아지네요.
0: 뭐 이렇게 사오신 거예요? 뭐,
1: 그냥 고기 조금이랑 뭐 과일이랑 그런 것들 올 때마다 여기 섬에서는 뭐 사러 나가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씩 사갖고 오는 편이죠.
2: 경남 사천에서 부모님께 손주 보여드리러 아침 일찍 출발해 왔답니다. 누굴 데려와도 방 걱정은 할 필요 없지요.
0: 아, 여기로 오면 누구신 방이에요?
1: 네.
0: 아, 저기 힘드네요.
1: 그렇죠. 애들한테는 훨씬 좋죠.
3: 이쁘게 찍어주세요.
2: 드디어 막내 소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3: 이쁘게 찍어주세요.
2: 평소 느긋하던 손길도 분주해집니다. 금방 잡은 꽃게 찌고 노란 가오리도 회로 썰어냅니다.
4: 신이한테 준대. 얘네들은 이거 먹으려고 그러는데.
2: 주꾸미 볶음에 꽃게탕까지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
4: 먹자. 먹자. 자, 여기다 놓고.
2: 그야말로 진수성찬.
4: 자, 얼른 들어갖고 입에다 열어. 많이 먹소.
3: 기한이 맛있는 거 하나 보여줄게.
4: 어찌까? 자, 넌 탕 안 입는 거야. 이거. 언니 이거 들고 먹어봐. 옳지. 옳지. 맛있게 얌얌얌얌.
0: 부쩍부쩍하네요. 두 분만 계실 때 그래.
5: 맞아요.
6: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좋네요.
2: 맛있는 할머니 밥으로 입 호강하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전용 해변까지 있으니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피서지.
5: 상어 이빨인가?
1: 상어 이빨이야?
5: 어.
1: 물도. 뭐 만드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5: 물가다이. 물가다이.
0: 이거 어디서 발견했어요?
5: 나.
0: 물가다이 보니까 신기해요?
5: 응.
2: 세상 어느 휴양지 부럽지 않답니다.
1: 아니요, 저 친구들이랑도 와가지고 수영하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여기서만 우리만 해변가에서 놀고.
2: 부모님이 섬으로 들어오셨기에 누리는 호사겠지요. 셋이서 길을 나섰습니다. 뭘 잡을 모양입니다.
6: 거북선 따라가요. 그 아들 며느리가 한번 따서 한번 맛보여주려.
2: 배를 타고 섬 뒤편으로 갑니다. 부부 둘만 사는 섬에 대형마트 부럽지 않은 곳이라죠.
4: 많소.
0: 네, 칼 그 두 개 다 거기 있어요?
4: 어.
0: 이렇게 따보지 뭐.
2: 갯바위 사이사이 거북손 받치네요. 진정한 고립 낙원이란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닐까요?
4: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후면은 빠져요. 이런 게 좋아요. A급.
2: 칼질만 몇 번 해도 수북합니다.
0: 좀 칼질 능숙하신 것 같아요.
1: 옛날에 해본 가닥이 조금 있는 거죠.
2: 사실 그만 섬에서 나오시라 부모님을 설득하던 때도 있었답니다.
1: 이제 걱정될 때가 조금 있고요. 뭐 아프거나 뭐 병원 급하게 가야 될 때나 뭐 그럴 때는 좀 걱정이 되는데 그거 빼고는 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거는 참 좋은 거라서.
2: 먹을 것도 넘치고 말이죠.
1: 어느 세월에 다 먹었대? 싸가야 되겠구만.

0: 손질이 없고 뭐 얼마 안 돼. 양이 적어.
1: 세상과 단절된 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오늘 뭐 먹지? 라죠?
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뚝 나면 요걸로 먹는. 큰 거.
3: 자. 와. 오!
2: 와, 너무 조금 맛있지?
3: 크거나 작거나 사이즈가 똑같은데. 자. 감사합니다.
2: 약간. 오! 그 조개 맛 비슷하지?
3: 네.
1: 아들이 육지에서 사온 육고기도 곱습니다.
4: 나한테는 소고기 안 해. 손주들이 이제 해주지. 그 육고기가 그리워요. 지인들은 놀러 오면 사고 온 사람들은 생선 먹고 우리는 육고기 먹고.
1: 아들이 싸주는 육고기 한 점. 더 바랄 게 없다죠.
5: 떡갈비 다 익었을 건데.
6: 아니, 있는 거 저 여기다 구워갖고.
5: 뭐야? 할아버지.
2: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7: 밥 먹고 있어. 아빠 뭐 갖고 올게.
4: 당신 가족이 만난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정신도 없지만 또 막 사는 맛이 나.
7: 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죠. 있는 순간순간이 그냥 행복하네요.
1: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섬. 둘만 남아도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8: 좋아요. 이럴 때가 있는가 싶어요.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9: 기분 좋다. 왔다야.
10: 소만 하나는 좋아지지.

0: 6,400km. 그럼 우리가 지구의 반지름만큼을 달려온 거네요.
1: 장대한 협곡이 나왔습니다.
2: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1: 83cm인데 지금도 말을 잘 타신대요.
3: 일단 서서 나간지.
1: 우와,
2: 아, 오케이.

0: 불타는 화염산.
1: 온도가 높습니다. 지금 온도가
2: 46도입니다. 현재 기온.
3: 모래가 좀 보던 데랑 달라요.
0: 더 화끈하게 여름을 나는 법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모래 찜질을 한 후 달디단 수박 한 조각을 맛봅니다.
4: 와, 맛있다. 이게 버려진다는 게 진짜.
0: 인문학 투어는 덤.
5: 이 그림이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뜯어갖고 서양 열광 학자였겠죠.
0: 문명의 용광로, 여전히 풍요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투르판.
6: 북극은 언제나 멋있습니다.
0: 지금 떠납니다. 중국의 북서쪽 끝에 자리한 신장 웨이월 자치구. 이곳은 과거 실크로드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만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죠. 그 서역 땅 신장으로 가는 여행. 오늘은 우르무치를 거쳐 투르판으로 갑니다. 신장 웨이우월의 최대 도시 우르무치. 이곳은 아시아 대륙 한가운데 바다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아시아 대륙의 중심이 어디일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정확히는 우르무치시에서 남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 있죠. 그 지점에 거대한 타워가 세워져 있어 어디서든 눈에 띄게 해놨네요.
7: 아시아 대륙의 중심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발만 더 걸으면 전체 아시아 대륙에 360도를 통틀어 바다와 가장 먼 위치에 있는 중심점이 나옵니다. 1992년 측량 결과 바로 저 지점으로 확정이 됐고요.
0: 바다에서 약 2,300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타워. 알파벳 대문자 A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첫 글자를 따온 것이죠. 이는 아시아의 심장을 의미한답니다.
7: 네, 여기 중앙 딱 그 측량에서 가장 종점이죠. 중심의 하부에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천지개벽의 신 복희씨가 창안한 팔계가 있고요. 팔계와 또 음양을 넣었다는 것은 이곳이 단순히 아시아 중심이 아니라 지구의 중심이자 우주의 중심이라는 뜻이고 그렇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우르무치는 예로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양의 교역로 역할을 했었죠. 그건 어쩌면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자리한 이 도시의 숙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 유럽 문명이 여길 거쳐 오갔던 겁니다. 이 지역 랜드마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기념사진의 진심인 분인데요. 여러 번 위치와 자세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습니다.
7: 몰라요. 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아!
0: 그런데 여기에 오니 저도 딱 이 자세가 나오네요.
7: 1, 2, 3. 아, 오케이. 오케이. 你们是从哪来的呢？我们从四川来的。四川来的啊，感觉怎么样？你们到了亚洲中心吗？是吧？亚洲女王，你们感觉怎么样？我们从韩国过来的。对对。啊，是吗？啊，那新南门那边还在吗？
0: 자연스레 이어진 수다 산매경. 잠깐이지만 시끌벅적, 활기 넘쳤던 만남입니다.
7: 아, 되게 유쾌해지는 기분입니다.
0: 우르무치에서 투르판까지는 차로 약 3시간 거리인데요. 투르판에 오자 우릴 맞이하는 풍경 하나가 서 있습니다.
7: 투르판이 제주도의 마치 세 가지가 많다라고 하듯이 세 가지가 이곳도 많은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람이고요. 보시다시피 두 번째가 불입니다. 불은 그만큼 뜨겁다는 뜻인데 중국의 도시 중에서 가장 더운 곳이고요. 세 번째가 모래입니다. 사막의 도시예요. 그럼 투르판 가는 길 답습니다.
0: 투르파는 텐샨 산맥의 동남쪽 여러 산에 둘러싸인 사막 속 분지 오아시스입니다. 그 때문에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 호조, 즉 불의 땅이라 불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라 하니 중국에서 난징, 우한, 종칭을 3대 불가마로 꼽지만 온도로만 보면 투르판이 으뜸이죠. 과거 실크로드 길목에서 문명 교류가 활발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한낮의 불볕 더위는 이 도시의 활기마저 증발시켰나 봅니다. 그럼 지금 이 불의 도시를 식혀줘야겠죠? 곱게 간 얼음에 달콤한 꿀을 넣어 만든 음료수. 잠깐이나마 천국을 맛봅니다.
1: 정말 덥습니다. 지금 온도가. 제가 조금 전에 와, 지금 온도가 46도입니다. 현재 기온이. 상상초월이죠.
7: 와, 정말 덥습니다. 마치 사우나에 있는 것 같은데, 바람도 사실 불어요. 많이 부는데, 바람 불어서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훅훅 찌는 뜨거운 바람,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8.4도. 우와, 이거 아스팔트도 아닌데, 아스팔트면 아마 한 70도까지 될 것 같은데요.
0: 걸어 다니기 힘든 온도. 그래서 여기가 시장임에도 거리가 한산한데요.
7: 현재 시간이 6시 반인데 오후 해가 아직 중천이죠. 다 전 중국이 다 베이징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이징의 시간대를 여기서 똑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시간이랑 안 맞아요. 사실 베이징과 여기에 경도 차이가 시간을 결정하는 경도 차이가 거의 30도가 나거든요. 15도 차이가 날 때마다 1시간씩 시간을 당기거나 밀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베이징 시간을 쓰기 때문에 2시간이 여기가 느린 거죠. 그래서 밤 10시쯤 돼야 해가 집니다.
0: 폭염으로 시장은 한산한 반면 더울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날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듯 여기도 독특한 여름 나는 법이 있다네요. 과연 사람들은 여기서 파라솔들을 펴놓고 뭘 하는 걸까요? 궁금한 건 못 참죠. 서둘러 도착한 그곳의 입구, 간판에서 힌트를 좀 찾아보는데요. 모래 치료센터랍니다.

0: 오래 치료하는 병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 병원은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에 속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모래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심지어는 의료보험도 된다고 하니 참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입장은 우리네 찜질방처럼 바로 표 끊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 어디를 치료할 건지 확인한 후 표를 사야 한답니다.
0: 회복 프로그램 전체 8개 부위까지 돈을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인체를 8개로 구획을 해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 자기가 안 좋은 데를 치료를 해주라 본데요.
1: 물리치료인 셈인데요. 그런데 정말 병원처럼 문진을 작성하니 왠지 긴장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질환이 있는지 꼼꼼히 건강 상태를 체크하네요.
0: 매요 매요. 아, 물리치료하는데 이렇게 떨리는 것도 처음이네요.
1: 그래도 무사히 접수 완료. 치료센터 안에는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어 전국에서 건강치료 관광을 많이도 온답니다. 전 오늘 여기서 모래치료를 할 건데요. 입구부터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0: 홀. 그 뭐 여행지 들어가는 해변 들어가는 기분인데요. 모래가 좀 보던 데랑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아, 뜨거워. 뜨거운데?
1: 투르판에 뙤약볕이 탔는지 모래가 검은 빛이 도는데요. 그 온도가 무려 74.8도. 그런데 지금이 모래 찜질하기 좋은 때랍니다. 6월과 8월, 70도에서 80도에 달하는 높은 지열은 근육과 관절 속으로 강한 열을 전달해 치료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해마다 이곳을 찾는 모래 찜질 마니아들도 많답니다. 이분은 여길 다닌 후로는 겨울에 감기 한번 안 걸렸다고 저한테도 빨리 신발 벗고 해보라네요.
2: 여태까지
0: 죽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해서 죽은 거네. 다 좋대요. 아, 저도 해봐야 되겠는데 먼저.
3: 我27号来的，我每年都来。啊，你不是当地人？我是乌鲁木齐的人。乌鲁木齐的。嗯，乌鲁木齐没有这样的治疗是吧？没有，只有吐鲁番。啊，我二，我是我第一那个刚开始埋撒的时候是八八年。八八年。
1: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일명 만병통치약이랍니다. 모래 찜질은 오래전부터 이곳 투르판에서 행해진 전통 치료랍니다.
0: 저 이 신발 이렇게 두꺼운 바닥인데도 뜨거워서 좀 자리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1: 모래밭에 달걀을 두면 그대로 익는다 합니다.
4: 계란 얘기를 하시는데.
1: 아, 찜질할 땐 구운 달걀인데 달걀 하나 챙겨올 걸 그랬네요.
0: 덥긴 한데 한번 해보고도 싶습니다. 네. 어딜 자리 잡을까.
5: 포뎌. 내 부터가 이스푸디고 시려나라고.
1: 아, 드디어 자리를 잡고 모래찜질을 준비합니다.
0: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뜨거워요. 이 손잡이만 잡아도. 아.
1: 그래서 더 파는 건 포기.
0: 아, 뜨거워.
1: 맨발도 안 되겠네요. 맨발에 맨살에 찜질을 해야 효과가 좋다는데 일단 모래를 덮어보죠. 마무리는 제작진의 도움을 좀 받고 모래 찜질을 시작하는데 막상 눈이 생각보다 뜨겁지는 않습니다.
0: 편안해집니다. 잘 수도 있겠는데 이제는 완전 적응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 20분을 여기서 버틸 수가 있구나. 저분들이 추천하기로 한 20분 있다가 한

0: 20분은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20분은 어떻게 했나 했는데 그거 보니 있을 수 있겠네요.
1: 우리 불가마 찜질할 때랑 비슷합니다. 처음엔 너무 뜨거운데 또 있다 보면 따뜻하니 몸이 노곤노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뜨거운데 잠이 오더라고요. 이래서 모래찜질을 하러 오나 봅니다.
0: 제가 얼굴에 땀이 좀처럼 나지 않는 체질인데 우와, 얼굴에도 땀이 나는데
1: 70도가 넘는 모래 속에서 나오니
0: 와 시원하다.
1: 40몇 도는 뭐 더운 것도 아니네요.
0: 야, 그 뜨거운 바람이 지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참 뭐든지 상대적이에요. 이렇게 뜨겁더니 더 뜨거운 곳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 시원해. 와 산들바람 불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는.
1: 모래찜질할 때 준비물은 생수 한 병이면 충분한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래찜질을 20분 넘게 하면 탈수나 열사병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랍니다. 아 그리고 빗자루도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빗자루를 왜 들고 계시나 했는데 모래 터는 데는 이게 최고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들 건강해 보이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싶네요. 불가마 모래밭에 들어가 더위를 즐기는 사람들. 진정한 이열치열이라 할 수 있겠죠. 불의 땅 투르판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고 갑니다. 투르판의 무더위 속 사람들로 붐비는 명소가 또 있습니다. 고전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불을 껐다는 불타는 산 고옌샨 화염산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산은 수많은 주름만이 가득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곳 호옌샨은 한여름에 찾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햇볕이 강한 낮에는 붉은 모래가 반사되어 불꽃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 그대로 불타는 산이 되는 거죠. 불꽃이 일듯이 이렇게 굉장히 붉은색이 나야 되는데 시간대가 조금 게다가 오늘은 저 황사까지 많이 불어서 붉은 색깔은 아니지만 뭐 시간대를 잘 맞춰오시면 진짜 불타오르듯이 붉은색의 산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길은 철분을 함유한 붉은 사암이 풍상에 시달리며 풍화되고 침식된 흔적. 불의 땅, 투르판에 어울리는 풍광입니다. 투르판의 대표 관광지답게 관광객들의 촬영 열기도 대단합니다. 그 명성에는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의 역할도 큰데요. 소설에서 삼장법사 일행이 불경을 가지러 가던 중 만난 불타는 산이 바로 이 호옌샨 화염산입니다.
0: 소설 속에는 그 손오공이 이 화염산의 불을 그 나찰려에 그 파초선을 빌려서 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금 화염산이 불타오르지 않는 이유가 손오공이 껐다라고 하거든요. 이 산을 보고 충분한 작가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내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하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삼장법사라고 알려진 현장은 실존하는 인물이었고요. 서역을 거쳐서 인도까지 갔다 옵니다.
1: 그런 연유에서 화염산 곳곳에 서유기 주인공들이 조형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어릴 때 만화로 재밌게 봤던 서유기가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화염산에서 손오공만큼 인기 있는 게 바로 요 구운 달걀입니다.
2: 와, 뜨거.
0: 와, 한 10초? 10초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은데. 어, 뜨거.
1: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오, 65.5도. 뜨거운 모래로 익힌 달걀. 맛은 어떨까요?
0: 이공 지단량꺼, 으단량꺼.
1: 아까 모래찜질할 때 못 먹은 구운 달걀을 여기서 먹습니다.
0: 와, 이게 什么时候 放的야? 早上 放的吗? 应该都熟的吧? 是吧?
3: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보네요. 이렇게 잘 익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맛도 기가 막힙니다.
0: 오, 맛있어. 맛있어.
3: 구운 달걀은 찜질방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이젠 여기입니다.
0: 맛있다, 맛있어.
3: 과연 화염산의 별미입니다.
0: 맛있다, 맛있어.
3: 투르판 분지 중심부에 약 100km 길이로 뻗어있는 화염산.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뜨겁고 건조한 땅에 놀랍게도 문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찾아가는 길. 화염산 북쪽 산자락을 타고 넘어 만난 무르트크강 물길. 백양나무가 무성한 그 물길을 따라가면 산허리 절벽에 석굴 유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베제클리크 천불동입니다. 투르판에 번성했던 고대 국가, 고창국의 불교 예술을 보여주는 곳이죠. 현재 이곳 천불동에는 83개의 동굴이 남아있는데 그중 벽화가 있는 석굴은 42개, 하지만 대부분이 출입을 제한하고 있죠. 둔황 막고굴과 함께 실크로드를 대표하는 불교 유적인 이곳.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6개의 석굴 중 20호굴을 들어가 봅니다. 베제클리크 석굴 조성이 전성기였을 때의 벽화가 발견된 곳입니다. 위구르 왕국 시기는 벽화 소재와 내용이 가장 풍부했던 시기죠.
0: 이 석굴이 조성됐을 동안은 이 석굴은 저 고창국의 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고창국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이 석굴을 만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고창국이 900년 갔듯이 이 석굴도 그렇게 오랜 시기 동안 같이 만들어지는데 지배층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지배층의 얼굴이 그 반영된 그림이 남아있는 거죠.
3: 하지만 안타까운 건 지금 이곳엔 진짜 벽화는 없고 벽화를 도려내간 자국만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독일 제국주의 탐험가들에 의해 처참히 도굴당한 흔적들이죠.
0: 그러면 도둑이 뭘 가져가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물건을 훔쳐가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독굴과 다름없는 서양 열광, 학자였겠죠? 학자들이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유물을 뜯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그림이 잘라진 흔적이 갈대 이렇게 잘라갔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이게 뜯겨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이 이렇게 뜯어갖고 이렇게 뜯어갖고 이게 반출할 때 이렇게 뜯어가서 다시 현장에서 복원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만들었어요. 그 도록을 만든 거를 다시 복제를 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석굴에서 가져갔다는 거를.
3: 남아있는 벽화의 조각들은 탈취해갈 가치가 없어 남겨둔 것이고 그마저도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훼손되어 있습니다. 위그루어로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란 뜻의 베제클리크 천불동. 지금은 수없이 뜯기고 찢긴 모습만이 남아있는데요.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쓸쓸한 마음을 위로하듯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제 발걸음을 이끕니다. 화염산 화염 속에서 피어낸 예술혼이 이곳에서 음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어르신은 쉽게 소리를 냈는데 역시나 악기도 사람 손길을 타나 봅니다. 영 어설프죠?
1: 이거 손가락 아파. 이게 보통 세게 쳐서는 소리가 안 나요. 이 정도인데 아주 강하고 빠르게.
3: 어르신 따라 쳐보니 그래도 좀 소리가 나아진 것 같죠? 그 사이 관객도 생겼습니다. 현장 학습 중인 중학생들인데요. 내친김에 거리에

악사로 변신해 봤습니다. 제 형편없는 연지솜씨를 다행히 어르신이 커버해 주시네요. 그런데 그때 현장 학습 인솔하는 선생님이 어르신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자신이 중학생 때도 여기서 연주하던 어르신을 봤다고 합니다. 이제는 교사가 돼서 다시 어르신을 만난 건데요. 30년 동안 이곳에서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어르신. 베제클리크 천불동에 찾아오는 이들에게 위그르족 전통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서였다는데요. 그 마음이 닿았는지 선생님도 춤을 추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0: 2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에 여전히 악기를 든 어르신을 보고 반가워 춤으로 화답한 것인데요.
1: 와! 와, 멋지다. 와, 너무 멋지고 감동적인데요.
0: 제 발걸음은 다시 화염산으로 향합니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이 불모의 땅은 제게 또 다른 설렘을 줍니다.
2: 저는 왠지 모르게 이런 상상한 길이
0: 막막하고 척박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곳이지만 날 것 그대로의 원초적인 모습이 더없이 가슴 설레게 다가옵니다. 설렘에 이끌려 기어이 꼭대기에 올랐더니 와, 감탄만 나옵니다. 마치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요. 그 대자연에 매료되는 순간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됩니다.

0: 산은 산 가운데 푸른빛을 띠고 있어 화염 속의 오아시스라 불리는 부타오고우. 민둥산인 화염산 중심부에 들어가면 골짜기에 녹음이 무성하고 맑은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어 화염 속의 오아시스라 불립니다.
1: 이 물 좀 보세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더웠는데 물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와, 그리고 실제로 기온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0: 물 구경 힘든 사막에서 이렇게 물이 넘쳐나다니 그야말로 오아시스입니다.
1: 이거 수의 종날이다 이거. 괜찮아. 这么多啊！哇，这边很凉快啊。
2: 只要五十块嘛，那只要十五块还要是多没呢？
1: 啊，什么时候最多？
2: 九月份。
1: 九月份是最多。
3: 最大的需要七月份。
1: 哦，那什么时候最少？
0: 清凉한이곳의계곡물은텐산산맥의빙하와만년설이녹은물이랍니다。
1: 水冰不冰？
3: 冰
1: 了。
3: 但现在去嘛。
1: 怪不得现在这么凉快。
0: 텐샨산맥에서흘러내린물은카얼징이라는관계시설을통해이곳뿐아니라투르판곳곳으로전해지는것이죠오늘은이시원한계곡옆에서하룻밤을보낼까합니다
1: 你好，你好。哇，这里的环境挺不错的。
4: 对。
1: 哎呦，这都是白杨树嘛，是吧？
0: 절벽아래운치있게지어진숙소입니다

0: 과연 내부는 어떨까요? 여행할 때 좋은 숙소를 만나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는데요.
1: 아, 우와, 우와,
2: 민수싱,
1: 오,
0: 특히 오늘은 하루 종일 뙤약볕에 있어서 많이 피곤했거든요. 다행히 이곳에서 시원하게 잘 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눈을 떠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숙소 주변에 이런 풍경이 있었다니. 장대한 두 절벽 사이에 자리한 푸타오카우는 푸르름이 가득한 곳, 동서로 2km, 남북으로 8km에 걸쳐 형성된 이곳은 온통 포도밭입니다. 특히 천산산맥에서 내려온 청정수가 키운 포도는 예로부터 달기로 유명했죠.
1: 你好. 能看看吗? 아,谢谢,谢谢. 아,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0: 후한 인심으로 손님을 맞는 사람들.
1: 能再一刻尝一尝吗? 지금,现在.
3: 里面该是这红葡萄的啊里面尝一下就是那里输了这个啊里面五合杯还没说是吗嗯哇
1: 이거 좀 보세요. 엄청 예쁘다. 아, 애기. 와, 엄지발가락 같아.
0: 8월이 포도 수확철이라 아직 포도가 덜 익었습니다. 이곳에선 씨 없는 백포도가 유명한데요. 생산하는 포도 품종도 매우 다양해 그 종류만 약 50여 종이 있다네요.
1: 很甜. 와, 比我想象的甜.
4: 阳光很充足,还有水分.
1: 다 안 익은 포도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래서 엄청 쉴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아요. 와, 맛있네.
0: 이곳의 싱싱한 포도는 텐샨 산맥의 빙하수가 내린 축복. 중국에서 가장 낮고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한 땅인 투르판이 돌고로로 풍요로운 땅이라 불린 이유입니다. 실크로드의 대표적인 오아시스 도시이자 최대 요충지였던 투르판. 중국에서 서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하여 여기서 텐산 남로와 북로가 갈라집니다.
1: 이게 실크로드의 옛 지명과 위치를 간략하게 표시해놨는데요. 여기가 장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서안이죠. 서안이고 여기가 동황. 이 길이 2000km입니다. 그 실크로드의 동부 구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 카슈카르까지가 실크로드 중부기관, 지금 신장 영역인데요. 도낭에서 여기 투르판이죠. 예, 투르판에서 이쪽으로 가는 길과 또 여기도 길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아래쪽 오아시스 남쪽 가는 길이 있어요. 정작 우르무치는 없죠. 우르무치와 현대에서는 신강성의 중심 도시지만 한 이쯤에 있는데요. 당시에는 우르무치가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고 지금 이 투르판이 가장 중요한 초입이자 교통의 요지입니다. 해서 중부 구간이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파미르 공원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파미르 공원을 넘어가면 여기 바그다드, 오, 여기 유럽까지 나타났네. 유럽에서 지중해까지 넘어가는, 예, 중동을 지나서 하는 곳까지, 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쪽 서부 구간이 또 한 2400km 시리아까지 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실크로드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0: 실크로드의 요충지에 자리한 탓에 고대 유적지가 많은 투르판. 그중 고창고성은 서유기에도 등장한 삼장보사 현장 스님이 실제로 들렸던 곳입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번역해 보관한 곳으로도 유명하죠. 총 면적이 약 2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성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1: Hello, excuse me. Where are you from?
5: England.
1: England. Oh, yeah. Yeah. Good.
6: Yesterday we went to the museum.
1: Museum.
6: Museum is very good.
1: Uh-huh. Yeah. Any
0: recommendation? 부부는 박물관과 유적지 관람을 많이 한다는데 특히 여기 고창 보성에 대한 기대가 크답니다. 성벽과 건물이 무너진 보성의 폐허가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이라네요. 고창 보성은 사각형 형태로 외성, 내성, 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의 서남쪽, 외성과 내성 사이에 성에서 가장 큰 사원터가 있는데요. 본당, 강당, 안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죠. 이곳 사원의 한가운데 우리로 치면 대웅전이 있을 자리에 불탑이 놓여 있습니다. 탑은 3면에 층층이 불상을 모셔놓은 감실이 있는데요.
1: 탑의 구멍을 옆면에 이렇게 감실을 만들고 거기다 부처를 안치해놨을 거고요. 뒷면에 벽화가 그려졌을 건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와, 너무 신비롭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다.
0: 비록 벽화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았지만 이 공간이 주는 장엄함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걸음은 불탑을 한 바퀴 돌아 나와 광장으로 향합니다. 광장 왼쪽에 이색적인 건물이 보이는데요. 바로 경전을 강의하는 강경당입니다. 현장 스님이 설법했던 이곳은 최근 복원했는데요. 인도로 가던 현장 스님이 고창국 백성들을 위해 한 달간 법문을 펼쳤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처럼 천장이 뻥 뚫려 있습니다. 벽체 곳곳엔 일정한 간격으로 감실이 있는데 아마도 등잔을 놨을 겁니다. 더위 때문에 낮이 아닌 해가 질 때 강의를 했을 텐데 그때 불을 밝혔겠죠. 그날을 상상해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여기 모여 현장 스님의 설법을 듣고 이곳에서 새어나온 빛이 고창국을 찬란하게 비추었으리. 희미하게 남은 옛 자취에서 화려했던 이 땅의 역사를 만났습니다. 불의 땅 투르판은 당도 높은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선 어떤 과일을 수확하고 있을까요? 이 여름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인데요. 바로 수박입니다.
4: 야, 야,
1: 시과. 와,
4: 为什么 화이더 시과 저么 多?
5: 今年价格不行。价格不行?
4: 아, 아.
5: 今年瓜农们都赔钱。
4: 아, 그렇구나.
0: 올해 수박 농사는 풍년이지만 오히려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값을 못 받고 있답니다.
4: 아,
5: 没办法.
4: 아, 저도 마음 아프다. 지금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대부분의 수박이 그냥 밭에 그냥 덩그러져 있고 썩고 있거든요. 그래도 수고를 안 하네요.
0: 작년에 수박값이 좋았어서 너도 나도 수박을 재배하다 보니 가격이 대폭 하락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 수박이 본격 출하를 앞두고 수확이 한창인데도 다들 표정이 안 좋네요. 그런데 수확한 수박 중 반은 버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그나마 가격을 좀 받으려면 멀리 가서 팔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약간 덜 익은 걸 가져가야 한답니다.
4: 이렇게 좋은데, 와, 이렇게 좋은데도 너무 많이 익었다고, 와, 이렇게 버려버리네요. 와, 맛있다. 이게 버려진다는 게 진짜, 와.
0: 와,这挺好吃呀,这么好吃的呀,我扔掉的。这个因为发的地方远,所以说太熟了,发地方不去了。嗯。저도 속상한데 이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0: 谢谢
1: 没
0: 谢
1: 事，
0: 谢，谢谢谢谢，
1: 没事。
0: 哈哈，再见啊，
1: 你们照顾。
0: 拜拜。哇，이거 좀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가겠습니다. 아유 무거워. 아이 전 不好意思.
2: 好不容易来一趟。
0: 아야 전 不好意思.
2: 没事。
0: 아, 谢谢谢谢谢谢. 아아 아. 明年 恭喜发财.
3: 인심은 물질의 풍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넉넉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 따뜻한 마음이 수박을 더 달콤하게 만듭니다. 투루판에 황토빛 삶 속을 달립니다. 그 옛날 바다였을 이곳. 지각변동으로 땅이 솟고 건조한 기운은 바닷물을 증발시켰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거대한 삶 덩어리는 오랜 세월 바람과 시간의 흔적을 켜켜이 새겨놨는데요.
0: 이 바람이 고속으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부서지겠죠?
3: 뜨거운 한낮과 추운 밤이 반복되면서 암석들이 일교차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건데요. 자연과 세월이 신비롭게 조각한 이곳의 협곡. 투루판이 숨겨놓은 또 다른 별천지입니다.
0: 와, 협곡은 언제나 멋있습니다. 와, 저 색깔 좀 봐. 와, 무슨 빨간 종이를 켜켜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우, 여기는 낭떠러지예요. 우와.
3: 와. 발 아래 펼쳐진 수려한 풍광이 또다시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붉은빛의 유혹. 홀린 듯 무아지경 하염없이 바라보는데요.

0: 그런데 멀리 있는 풍경을 감상하다 제 발 아래는 보지 못했습니다.
1: 아, 떨어진다고. 제 무게로? 오, 진짜 여기. 그러네. 제 지금 저쪽에 서 있었네. 아, 이게 뭐.
0: 바위가 갈라져 생긴 좁은 틈. 그 틈이 깊진 않지만 그래도 아슬아슬했네요. 협곡 아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 안녕! 니하오!
0: 인적이 드문 이곳에 어쩐 일일까요?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러 가야겠습니다.
1: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해. 니하오. 니먼 왈 하올로마? 우와, 저 什么东西? 저도 창이고.
0: 음식 한가득 가지고 저를 맞이해 줍니다. 양도 한 마리 잡았다고 하네요.
1: 那你们吃什么？我都给我们了，你们吃什么了？那吃吧，吃吧，我们有呢。我们刚才吃了好多。是吗？哇，我好吃。哇，역시 직접 하고 집에서 먹는 음식이 최고예요. 밖에 식당에서 사 먹는 거랑은 또 매우 다르네. 쉬어.
0: 저도 은근슬쩍 양탄자에 앉습니다.
1: 아, 이게 여행의 묘미 아닙니까? 묘미.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환대를 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0: 투르판의 별미들이 다 깔려 있는데요. 견과류와 말린 대추 야자. 거기에 말린 토마토도 있습니다.
1: 보스탄?
2: 보스탄이 랄러.
1: 네, 토코신 시엔청더 방배.
3: 30도 공리.
1: 오. 그 가깝지는 않은 곳에서 오셨네. 이것도 30km니까.
0: 오랜만에 어머니와 언니네 식구들까지 대가족이 총출동했다는데요. 협곡에서 휴가를 즐긴답니다.
1: 짜잔! 네 부용잔치 라일라 한번 짜잔! 엄마!
0: 아. 돌아와 보니 깜빡 한 게 있습니다. 아까는 급하게 가느라 수박을 못 챙겼는데 이제라도 가져다 드려야겠네요.
1: 수박하고 나면 수박 맛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보니까 수박이 없더라고요. 시과! 이쇼요쇼마 우영씨! 잘 가시니만! 말도 미콰이, 바이바이!
0: 불타는 도시 투르판. 그곳은 오가는 정과 함께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뜨겁고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4: 협곡으로 쫙 빨려 들어가듯이 하이웨이가 빨라서 하이웨이가 아니라 높은 길을 달려서 하이웨이 같아요.
1: 이 카장식 소맛입니다. 이게
5: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박수호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역사학자였던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10배 부자이면 그를 헐뜯지만 100배 부자이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1000배 부자이면 그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10000배 부자이면 그의 하인이 되니 그것이 만물의 이치다 라고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사마천은 당시 태사령 벼슬을 하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그 뒤를 이어서 역사학자가 되었는데요. 잘못된 모함으로 죽임을 당할 지경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을 면하는 조건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1년치 병단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을 황제에게 바치거나 다른 하나는 생식기를 잘라내는 궁형을 받거나 그런데 사마천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기 위해서 궁형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없음을 평생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마천의 사기에는요, 돈의 중요성과 함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를 다룬 화식열전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식열전에는 주옥 같은 문구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아마도 사마천 스스로 돈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는 부는 사람의 본성이며 배우지 않아도 모두 바라는 것이다. 부자 인지정성, 소불악 이구욕자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이번 편에서는 사마천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부의 비밀에 관해서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구절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부자 필용기승. 부자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만의 기이하고 독특한 방법을 활용했다. 세상에 남들이 다 아는 평범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점을 잘 받는다든가 매일매일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는 사실 큰 돈을 벌기 어렵고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특기 그리고 재주를 활용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분야에서는 투자든 사업이든 큰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도박이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크게 성공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과외를 했었던 학생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학생은요, 수능 시험을 치르고서도 마음 결정을 못해서 어느 과를 가야 되나, 어느 대학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경쟁률이 낮아서 붙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일환업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쟁률이 낮은 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한 것뿐이었는데 당시 한국에는 일환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현지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두게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란에서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도 많다 보니까 자금을 주고받을 일이 많았었는데요. 외국계 은행에서 통역할 사람이 없어서 졸업 전에 입도 선매해서 이 친구를 바로 데려갔답니다. 남들이 선망하는 외국계 은행에 쉽게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그만큼 한국에 이란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희귀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누가 보기에도 번듯해 보이는 사업이나 직장도 항상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고요. 경쟁은 훨씬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라는 것,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남들이 안 가는 희귀한 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인각, 임기능. 사람들은 무릇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갈 기력, 온 힘을 다해 이득, 소욕, 원하는 것을 얻는다. 락 기사, 자기가 종사하는 일을 즐겁게 여기게 되면 약수지 추하, 마치 물이 자연스레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일야 무휴시, 밤낮 쉬는 때가 없게 된다. 불소이 자래, 그래서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불구 이민 출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생산에 힘쓰게 된다. 어떤 방법을 쓰든 돈만 잘 벌린다면 과연 좋은 것일까요? 돈을 잘 버는 직업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사실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았든,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었든 똑같은 돈일 뿐이죠. 그래서 밥벌이는 신성하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재능으로 각자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 거죠. 결국 공부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면접을 잘 봐서 대한민국 1등 직장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못한다면 오래가기 어렵다라는 진리를 화식열전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부무 경업, 치부하는 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즉화 무상주, 재물에는 일정한 주인이 없다. 능자 폭주,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모이고, 불초자 와해, 못난 사람에게서는 기와장 부서지듯 홀연히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골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유교 문화가 남아 있어서요. 사농공상, 즉 선비가 제일 위이고 장사는 아래다라는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묻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재주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지요. 타고난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꾸준히 해서 성취하는 인생은 자연스럽게 성공한다라는 진리를 화식열전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무제장력. 한 푼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하고 소유투지, 약간의 재물이 있는 사람은 지혜를 겨루지만 기요쟁시, 많은 재산을 일군 사람은 때를 본다. 20대에는 아직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고 그것으로 종잣돈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다가 30대가 되면 쌓인 경험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투자를 하면서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때를 만나서 그 시류가 오게 되면 그 때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움켜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때가 아닐 때에는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때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애널리스트와 전문 투자자들이 이 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매일 아침 뉴스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상당한 부를 일구신 분들은 대부분이 종합 일간지 한 개, 경제지 한 개는 기본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넘겨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새는 스마트폰만 켜면 언론사별로 뉴스가 즐비한데 왜 종이 신문을 읽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인터넷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중요한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뉴스는 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이 뉴스, 저 뉴스가 동시에 올라오고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적인 뉴스를 제일 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가장 중요한 뉴스를 놓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하지만 종이신문은 한정된 공간에 기사를 배치해야 하다 보니까 기자들과 데스크가 모여서 기사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매일매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게이트 키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사를 1면에 실을지 2면에 실을지, 1면에 실는다면 전면 기사로 실을지, 하단에 작게 배치하는 정도로 끝낼지, 독자를 대신해서 판단을 1차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신문의 1면만 봐도 그날의 주요 뉴스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신문의 레이아웃이다라는 말이 괜히 전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없다면 딱 5분만이라도 투자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을 1면부터 30면까지 빠르게 넘기면서 헤드라인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오늘의 중요 이슈가 뭐고 지금 사회나 경제에서 떠오르는 화두가 무엇인지 한눈에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이신문을 권고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다른 각도로 생각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직업상 두세 개 이상의 신문을 매일 아침 체크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똑같은 뉴스라도 A신문과 B신문 그리고 C신문의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신문은 금리를 올렸으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쓰는데요. B신문은 금리를 올렸으니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 개선되어 은행주 주식이 좋을 것이다 라고 내보내고요. C신문은 어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앞으로는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라는 예측성 기사를 냅니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접근하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같은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기사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산업들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경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키우게 됩니다. 만약 종이신문을 매일 받아보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온라인 종이신문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신문과는 좀 다른 건데요. 똑같이 온라인상에서 보는 뉴스지만 요새는요, 종이신문을 그대로 스캔해서 종이신문과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도록 PDF 같은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PC에서도
똑같이 종이 신문을 넘기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우선은 신문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 동안 헤드라인만 체크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3개월만 반복하면 까만 것은 글자요, 나머진 종이다 라고 생각되던 기사 내용 하나하나가 일정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6개월이 지나면 서서히 경제 기사를 읽는 것에 재미를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사마천 사기의 화식열전에서 언급한 돈과 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잘 다룬다면 더없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은 춘천의 고갯길로 가보실까요?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육림 고개에서 저절로 고향 생각나는 망대 골목까지
1: 발이 앉아
0: 춘천 고개 마을에 깃든 삶을 만나봅니다. 국어사전에 고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개는 그곳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삶이 모이는 곳이죠. 춘천에는 이런 아름다운 고개가 둘이나 있습니다. 바로 육림고개와 약사고개죠. 오늘은 두 고갯길에 깃든 춘천의 아름다움을 만나볼까 합니다. 춘천시 운교동에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고갯길이 있죠. 육림극장은 오랫동안 춘천의 문화중심지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던 고갯길도 그 이름을 따서 육림고개라 불렀죠. 극장이 문을 닫고 세월이 흐르면서 고갯길도 한산해졌습니다. 육림고개는 육림극장에서 춘천중앙시장까지 뚫린 좁은 고갯길입니다. 오래전 이 골목은 물건이 잔뜩 쌓여서 양구며 화천 같은 주변 지역 사람들도 장을 보러 오던 곳이랍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젊은이들의 발랄한 가게가 속속 들어오면서 이곳은 청년의 언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수십 년 이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소외된 건 아닙니다. 노포와 청년 점포가 상생하는 고갯길. 육림고개는 그렇게 멋진 곳이 됐죠. 육림고개를 종종 찾는다는 젊은이들을 만나봤습니다.
2: 예전에는 제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진짜 그냥 좀 낡은 골목이었는데 좀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음식점이나 상가 이런 거를 조금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선함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좀 자주 올리는 것 같아요.
0: 신선한 변화, 참 좋은 말이죠. 육림고개에서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분을 만났습니다. 이 동네 사시나 했더니 얼마 전 문을 연 가게의 사장님이더라고요. 비누를 만드신 것 같은데 무슨 수제 비누? 그런 건가요? 저도 쓸 수 있는 겁니까?
3: 이 반려동물 전용으로 해서 아로마 제품을 만들고 또 이제 반려동물이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0: 아, 멍멍이 야옹에게 양보해야 하는 비누였구만요. 그런데 이렇게 가게까지 낸 사연이 궁금한데요.
3: 가을이라고 제 반려견을 키운 지가 4년째예요. 이 친구 키우면서 이 친구가 피부에 이렇게 아기 때 자꾸 습진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을이한테 좋은 거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배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가을이 앉아. 옳지. 가을이 손. 가을이 코. 더. 기다려. 가을이 뽀뽀. 제가 좀 힘들어서 우울해하거나 약간 울적할 때 이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무릎에 얼굴을 댄다거나 제 어깨에 한번 기댄다거나 이런 걸 해주면 제가 되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0: 육아에 지친 민경 씨에게 큰 위안이 되는 가을이. 이것도 아름다운 상생이겠죠? 그쵸? 또 다른 가게를 가볼까요? 어디 보자. 여기는 뭐 하는 데죠? 젊은이들이 많은데, 이거 반지 아닙니까?
1: 아, 저희 주얼리 만드는 체험 공방이고요. 네, 반지 이제 손님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2: 저 이번에 불 체험할 거예요. 불 사용할 거고요. 가져다 대고, 위아래가 아주 천천히. 자, 직접 움직일 거고, 가운데는 은근 짧아요. 시간에 놀아요.
0: 오, 빨려듭니다. 근데 이건 무슨 반지죠?
3: 커플링.
0: 오, 야, 좋을 때입니다.
3: 좀 레트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 도시화된 느낌보다는 좀 푸근한 느낌.
0: 조금 전 문을 연 케이크 가게가 있네요. 사장님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손에 꼭 쥐고 있다가 부리는 거? 그거 뭐죠?
4: 아, 이게 다른 데서는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 그거 뭐예요?
4: 성수예요.
5: 예?
4: 성수예요.
5: 성수? 네. 아, 패톨릭 신자세요?
4: 예, 성당 다니는데 그냥 안 다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친구도 잘 있고 저도 잘 있고 무사히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오래된 목포 사장님들도 좋으시고 저처럼 이런 작은 가게 하는 가게들이랑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거리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 하나에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윤주 씨가 육림 고개의 가게를 낸 건 5년 전. 고향인 광주에서 가게를 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잘 풀리지 않던 차에 춘천 육림곡의 얘기를 들었답니다. 춘천시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했고 육림곡의 청년들이 가게를 내는 걸 돕는다는 소식. 그렇게 시작된 윤주 씨의 춘천 생활. 이젠 단골 손님도 많은 제2의 고향이 됐다는군요.
6: 닭바지 세트만 주세요. 닭바지 두 개짜리 드릴까요? 하나짜리 드릴까요?
7: 두 개짜리 주세요.
6: 네, 맛있어요.
8: 많이 맛있어요.
7: 많이 맛있다는 거야? 많이 맛있어요.
8: 너무 아름답게 맛있어요.
4: 식당님 제가 피스타치오가 맛있어가지고 하나 먹어봐요.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컸어요. 진짜 많이 컸어요.
8: 네.
7: 앉아서 감사합니다.
8: 네, 감사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윤주 씨는 손님들 덕분에 산다고 합니다.
4: 어떤 손님은 그 아기 가지셨을 때 오셨는데 그 아기 컸을 때까지 봤어요. 낳으셔도 오시고.
0: 우직하게 육림 고개를 지켜온 노포의 사장님들도 만나볼까요? 딱 봐도 연륜이 느껴지는 이 집. 솜씨 좋은 양복 기능사로 50년을 살아온 이관구 사장님. 그중 30년을 육림 고개에서 보냈답니다. 1, 20년은 쳐주지도 않는 오래된 것들이 수두룩한 수선집. 그 중에서도 이 재봉틀은 아내보다도 먼저 만난 평생의 벗이랍니다. 오, 나의 첫사랑 재봉틀.
9: 이것도 50년 이상 됐고, 이 미싱, 이건 재봉 미싱. 제가 이걸로다가 진짜 20년을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 뭐라고 얘기할까? 이건 내 보물이죠. 이 가위도 몇십 년 됐네, 이것도. 이만해 썼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있었던 건데 다 잘려, 이거 갈아가지고 날이 다 없어졌잖아요.

0: 사장님은 육림고개의 전성기를 지금껏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여기 옛날에는 여기 시장이 노점상이 쫙 있었고 저 밑으로도 쫙 저기 차랑 차가 여기 통행이 차가 안 됐으니까 차 다닌 데가 아니고 극장도 여기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았죠.
2: 그리고 한참 때는 얼마나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에?
1: 밀려갔죠. 서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가니까.
0: 그런데 가게 앞에 빈 의자를 놓아두고 누굴 기다리는가 했던 사장님. 왜 그러시나 했더니 지나가는 이웃들을 위한 자리랍니다.
3: 나 이 노래가 너무 좋아.
4: 뭔데 이 노래?
3: 사랑 없인 난 못 살아.
0: 오, 그 노래 저도 압니다.
4: 나는 나는 노래를 좋아해.
0: 스스럼 없이 즉석 무대가 펼쳐집니다. 오, 좋다. 그렇지. 이거 좀
4: 잘한다.
0: 아, 좋다. 못 살아요. 아, 좋다.
2: 오다 가다 여기 많이 앉으세요?
3: 네, 매일 여기 앉아요. 그래서 저 사장님이 3,000원씩 내래. 그래서 연말에 가서 계산한다 그랬지.
2: 영감도 잘하시고 이 동네 사세요?
3: 예.
0: 한 곳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용림고기를 지키는 이웃들입니다.
3: 자식들이 어머니는 그 거기서 연금이 나오시는지 왜 거길 못 떠나느냐고 그래요. 근데 나는 여기가 그냥 좋아서 여기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5: 사장님, 네? 내 바지 잘 고쳐 놓으셨나요? 이따 찾으러 올게요.
3: 네. 나도 이제 운동을 가야 돼요. 이제 가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이거 뭐야?
0: 그런데 사장님은 왜 육림고개에 30년이나 계셨어요?
6: 아, 육림고개요. 글쎄, 요 고향같이요. 뭐 여기서 30년을 살았으니까. 또 애들 다 여기서 키우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애들 결혼식 다 시키고 그래서 딴 데로 갈 생각은 조금 없죠. 이제 딴 데로 갈 거면 이제 그만해야지.
0: 몸에 맞춰 편안하게 주름이 생긴 옷처럼 사장님에게 육림고개는 떠날 수 없는 편안한 곳인가 봅니다. 육림고개의 또 다른 터줏대감을 만나보았습니다. 저기 저분, 채소가게 사장님인데요.
2: 어머니,
7: 예.
2: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여기서 굉장히 오래 계셨다고, 육림고개.
7: 예, 오래 있었어요. 나 저기 38에 나왔으니까 지금 84이니까. 얼마. 그분들 다 팔았어요. 나는 그냥 두부만 판다 그러면 돼.
2: 두부 하루에 몇 모 파세요?
7: 두부? 30모. 두 판, 이게 15개인데 두 개. 예.
0: 그런데 매대가 너무 조촐하다 싶은데요.
2: 주로 누가 오세요, 여기는?
7: 여기는 나이 드신 분이. 동네? 우리가 주위에 멀어서 마트 못 가시는 분이 아쉬우니까 일로 오시는 거죠.
0: 네, 그래서 더 소중한 곳일지도 모르죠.
8: 그러더니 정석 아프니까 병원이
0: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7: 손님들이 더 찾아.
8: 그래도 안 그래요. 그건 다 거짓말이야.
3: 나도 여기서 20년을 장사했는데 옛날에.
2: 무슨 장사하셨어요?
3: 생선 장사.
2: 아.
3: 옛날에.
2: 그렇게 해서 자식들 다 키우시고?
3: 그럼요. 그래서 애들 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우리 딸들 다 잘 살아.
2: 근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빠

0: 싶으세요 여기?
1: 그럼요. 고생했던데니까는 정이 정들어서 정들어서 오고 싶지요. 그런데 집이 가차워. 여기서. 그러니까 날마다 와서 놀고 여기 와 점심 먹고 가고. 갈게요. 놀다 가세요. 네.
2: 가셔요?
1: 예. 네.
3: 한국 전쟁 때 가족을 잃은 이낭자 할머니. 용역고기는 할머니를 품어준 제2의 고향입니다.
4: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지. 그게 원이야.
3: 공부해서 뭐 하시게요?
4: 나는 공부를 많이 하면 약한 자를 돕고 싶어. 난 지금도 그래. 난 약한 자를 돕고 싶어.
3: 지금도 용림고개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할머니. 그건 50년 가까이 용림고개에 살면서 몸에 밴 소중한 습관 중 하나겠죠. 오늘도 용림고개는 활기차게 살아있습니다. 골목에 전성기가 있다면 따뜻한 사람들과 좋은 기억들이 쌓여있는 이곳 용림고개는 항상 전성기일 테지요.

0: 육림 고개에서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고갯길이 있습니다. 바로 약사고개죠. 조선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약방이 많아서 붙은 이름인데요. 지금은 넓은 도로가 뚫린 약사고개 옆에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망대골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춘천교도소 감시초소로 세워진 망대는 한국전쟁 때도 파괴되지 않고 1982년까지 새로운 용도로 쓰였다는데요. 그때를 기억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가 망대골목이에요?
2: 네, 맞아요. 여기가 지대가 높으니까. 그래서 통공시간 전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12시면 통공, 사이로는 막 울려주던데요. 저 소리만 들리면 길을 가다가도 숨어야죠. 방범대원이나 순강한테 걸리면 끌려가니까요. 이게 12시라고 막 울려줬어요. 크게 아주. 통금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사이런 소리가 안 들린 거죠. 해제된 상태.
0: 그런데 그 시절에 자정까지 집에 안 가고 뭐 하셨대요?
2: 그때는 노동을 오래도록 했어요. 저기 10시까지 붙잡았어요. 일을 시간이 지금은 퇴근 시간이 있지만 그때는 10시에요, 10시. 그러니까 한 잔 먹어야죠. 힘들었으니까. 한 잔 먹다 보면은 사이롱이 올라오기나 가방 들고 도시락 가방 들고 집에 가는 게 일이었죠. 다들. 그렇게 요즘 애들처럼 노는 시절이었지 못 놀고 그냥 일만 하다 시집 간 거죠, 우리는. 우리 친구들은. 예.
0: 근처의 중앙시장 상인들이 통행금지를 피하려고 산비탈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망대골목. 지금은 아파트 숲 사이에 섬처럼 남아 있습니다. 화가 박수근이 젊은 시절 여기 살면서 날품 파리를 했다던데 그 집은 어딜까? 고단한 젊은 화가에게 이 골목은 따뜻한 휴식을 주었을까? 괜히 상상해 봅니다.

망대골목에서 오래 살았다는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자주 나와 계시는 거리의 노인정에 가는 길이랍니다.

0: 걸 안 나오셨어. 여기 할머니가, 여기 할머니가 많이 나와 계셔, 여기.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셨나? 할머니! 소리 난다. 아이고. 그래, 추워서 못 나오셨대. 여태 아침 식사를 안 오셨어?
1: 그래. 손수가 빵 사줄대.
0: 에?
1: 손수가 빵 사줄대.
0: 누가 왔나? 아, 손잡은 왔나 보다. 빵 사가지고 왔나 보다. 아이고.
2: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0: 아이고.
2: 원래 자주 사다 드리는데.
0: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2: 아, 할머니가 원래 어렸을 때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 직장 다니시니까.
0: 아, 네, 그러셨구나.
2: 저랑 남동생도 있는데.
0: 아.
2: 네, 할머니가 그냥 저한테 엄마 같은 사람. 원래부터.
3: 아유, 차를 한 잔 갖고 왔어.
4: 매주 잔뜩 장을 봐서 찾아온다는 손자. 그런데 차에서 화수분처럼 계속 나옵니다.
0: 다니다 보면은.
4: 이야, 이 정도면 그냥 마트를 하나 통째로 사온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그저 흐뭇합니다.
1: 너무 맛있었다.
0: 깜짝 놀랐네 아주.
2: 바나나 같지. 근데 빵이야.
4: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침 식사입니다.
2: 그러니까. 아, 맛볼 수가 없대. 아주 이것도 맛있어 보여가지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
4: 아이고 흐뭇해라. 망대 골목에서 자란 손자라 따뜻한 정도 대물림된 모양입니다.

0: 반장님 부부는 망대를 우리 망대라고 애정을 담아 부릅니다. 왜냐면요, 망대 바로 옆에 살거든요. 망대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던 여자애는 이 골목에서 결혼을 하고 할머니가 돼서도 이 골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여기 시골에서 우리 딸 나가지고 어린 거를 얻고 서울로 갔다. 서울에 가가지고 또 애들 둘 나가지고 바로 또 그래도 고향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로 왔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눌러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0: 부부는 약사고기에서 슈퍼마켓을 했었답니다.
1: 이게 우리 약사길 거기에서 슈퍼 할 적에 찍은 사진이 이게. 여기가 우리 슈퍼였고 이거 슈퍼 안에서 장사하다가 찍은 거. 이때만 해도 젊었지 뭐.
0: 부부가 함께한 지 올해로 59년째. 금혼식도 은혼식도 어느새 지났네요.
1: 근데 자는 걸 이렇게 보면 아유 많이 늙었다고. 이렇게 내가 얼굴을 만져보면서 아유 많이 늙었어요 내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둘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둘이 그냥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당신 사랑의 소리나 한 번도
1: 못 들어봤어.
2: 못 들어서 그래 오늘 그러 당신한테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사랑한다는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 사랑해.
1: 아유 고마워요. 진짜 오늘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0: 세월이 곰삭은 약삭고개 망대 골목에는 사랑했던 기억만 품고 사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3: 90년 내가 하는 거야.
4: 해달라고 그러면 그 동네는 가게는 조만해도 요술

0: 그거래.
1: 빈속에 오십니다.
2: 이건 안 나오겠지. 이건 이걸 신고 있는데.
1: 아예 찍었어요.
3: 자기 자기 좋죠.
1: 자기도 찍었어요.
2: 아니 빨간 옷 마늘 걸 입어서 저 신어서 창피해서 그렇지.
1: 아 그것도
3: 처음 봤어요 이런 거.
1: 창피해서 어떻게? 이거 진짜 고통품이에요.

예.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줄무랑

0: 나 책 읽고 있었어. 같이 볼래? 이 책 주인공도 이름이 발이야.
1: 와, 진짜? 나도 볼래.
0: 그래?
1: 아유, 재미없어. 아, 난 그만 읽을래.
0: 어? 아니, 벌써? 어? 아, 마리아.
2: 와, 여긴가? 아, 아닌가?
1: 하늘아, 뭐해? 어? 나랑 놀자.
2: 나 퍼즐 맞추고 있어.
1: 우와, 재밌겠다. 나도 같이 하자.
2: 그래.
1: 이거 언제 끝나?
2: 이거 다 맞춰야 끝나지.
1: 이걸 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맞춰? 난 그만 맞출래.
2: 뭐? 벌써?
1: 안녕. 나중에 보자.
2: 뭐야, 쟤? 아휴, 저렇게 끈기가 없어서. 이쪽이 맞는데. 이야!
1: 마리아! 같이 놀자!
3: 마리아, 나 격파 연습하는데 같이 할래?
1: 오, 그래, 좋아!
3: 자, 해보자.
4: 이야! 이야!

0: 포기할래.
1: 엥? 아직 한 장도 못 깼잖아.
2: 계속 해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1: 어?
2: 안녕.
3: 아, 뭐야 이 말이. 별로 해보지도 않고서 안 된대.
4: 여기는 마리의 마음속.
2: 우와!

0: 사과도 그리고. 어떡해. 아, 그림을 망쳤어. 에이, 그림 포기. 그냥 포기할래요.
1: 응?
2: 오? 아, 말이야.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게임 끝이야.
0: 아니야. 포기하면 진짜 편해.
3: 응?
0: 응. 넘어졌다.
3: 저기, 마리아,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계속 넘어지기만 했어.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타보자.
0: 아, 싫어. 나 포기할래.
3: 아, 포기?
0: 시문제로

0: 그러니까.
1: 예쁘다.
2: 아. 자, 얘들아, 오늘은 화분에 씨앗을 심을 거야.
3: 와. 쌤, 이건 무슨 씨앗이에요?
2: 이건 상추. 얘들아, 깻잎이랑 배추도 있네.
0: 그럼 쌍라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2: 그럼. 우리 얼른 심어보죠.
0: 네.
2: 자.
4: 와. 자.
2: 잘 심었다. 얘들아, 씨앗을 다 심었으면 여기 마리처럼 이렇게 자 흙을
0: 토닥
2: 토닥 예뻐해 주는 거야.
5: 토닥 토닥
4: 토닥 토닥 마리야, 이렇게 하면 돼?
0: 우와, 마리 진짜 잘한다.
6: 그러게.
2: 우리 마리가 너무너무 잘 심어줘서 마리 화분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오겠는데.
0: 정말요?
2: 자, 토닥토닥 예뻐해줘.

0: 달달.
1: 많이 마셔. 딩동생, 응. 내일은 꼭상 나오죠?
2: 응. 우리 마리가 이렇게 열심히 물을 줬으니까 금방 싹 나올 거야. 마리야,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1: 네. 와, 얼른 싹 나와라. 물 많이 마시고 쑥쑥 자라렴.
0: 다음 날.

0: 마리아, 포기하지 마. 아, 우리 배추한테 노래를 불러주자.
1: 어?
0: 식물한테 노래 불러주면 더 잘 자란대.
1: 어, 진짜?
0: 응, 진짜.
1: 어?
0: 좋아. 아, 아, 아, 아.
2: 귀엽다.
3: 이게 새싹이야?
2: 어, 여기도 났어.
0: 와, 진짜 싹이 났네.
1: 어, 싹이 났다. 배추 싹 났어? 내 배추는 싹이 안 났네.
2: 어? 마, 리, 화, 분, 만. 싹이 안 났네.
3: 그러게, 하리화분에 있는 새싹은 이만큼 자랐는데, 아휴, 아무래도 마리배추는 죽었나봐.
2: 마리야, 너도 배추 말고 상추 심어봐. 그래, 배추는 그냥 포기해.
1: 안 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0: 마리오.
1: 어떡해.
2: 그날 밤.
3: 이젠 나왔을 거야. 아이, 배추야. 이제 나왔지.
4: 배추야. 아직도야? 왜 너만 이렇게 느려? 왜 너만 이렇게 잘 못해?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난 자전거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면서 이제 싹 키우는 것까지 못해? 배추 다 미워. 갖다 버릴 거야.

0: 마음이 너무 어두워.
1: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 뜻이야.
0: 포기하지 않는 마음? 아, 그거 우리 마리한테 꼭 필요한 건데.
1: 마리를 도와주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해.
0: 어떻게 하면 커지는데?
1: 키 크기 체조를 열심히 하면 돼. 잘 봐.
0: 근데 그런다고 키가 클?
1: 포기하지만 않으면 커질 수 있어. 커진다. 끈기 커진다.
0: 조금만 더 힘내, 끈기야.
1: 커진다.
2: 커져.

0: 야, 이게 새싹이야?
1: 무슨 새싹이 이렇게 커?
2: 정말.
3: 얘들아, 뭐해?
2: 마리야, 이것 봐. 마리 화분에 엄청 큰 싹이 났어.
3: 이거 진짜 내 배추야?
4: 얘들아, 뭐하니?
5: 선생님, 마리 화분에 싹이 났어요.
4: 어머, 진짜 이거 배추 싹이다. 마리야, 정말 대단하다.
0: 마리 배추 진짜 커.
3: 내 상추는 벌써 죽었는데.
0: 마리야, 대체 어떻게 한 거야?
3: 그게
4: 우리 마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린 거지.
6: 끈기?
3: 끈기?
4: 응, 끈기. 뭔가가 잘 안 되고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끈기라고 해.
6: 아, 끈기.

이제 네 이름은 끈기야. 잘했어.

0: 좋기로 유명한 딩동댕 마을. 이곳에 얼굴만한 왕배추를 키운 어린이 농부가 있다.
1: 어? 혹시 왕배추 농부로 유명한 그...
2: 네! 제가 바로 그 이말입니다. 우리 배추 한번 보실래요?
1: 우와, 아니 이렇게 큰 배추 키운 비결이 뭐예요?
2: 농사에 무슨 비결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거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흡.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0: 텐즈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네.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 내. 몰래 몰래 숨을 내.
0: 자, 우리 다 같이. 쉬.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잘했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우리 집에 놀러 온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2: 가자 얘들아.
4: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화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5: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주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환상 소리. 할아버지께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 우리도 기분 좋으니까 휘파람을 불어오자.
1: 우린 잘 안 돼.
2: 훈민이, 정음이도 잘하는 거 많지.
1: 우리가 잘하는 거?
0: 인사! 나는 인사를 잘해. 안녕하세요. 나는 노래를 잘해.
3: 노래?
0: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기차 위로 올라갑니다.
3: 잘한다, 잘한다.
0: 나는 달리기도 잘해. 자, 준비, 시작!

0: 나는 딱지치기도 잘해. 어? 어디? 딱지? 잠깐.
1: 오, 간다. 과연?
0: 우와! 우와! 나 정말 잘해. 우리 잘하는 거 맞네.
2: 훈민, 정우민은 줄넘기도 잘하지.
3: 맞아, 줄넘기.
0: 시작. 우리는 줄넘기도 잘해요.
1: 훈민아, 응? 우리 엇걸었다 풀어뛰기 해볼래?
0: 그건 너무 어려운데. 그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거잖아.
4: 해보자, 해보자.
0: 해보자. 그래.
4: 좋아. 자, 시작. 자, 하나, 둘, 셋. 아, 다시. 하나, 둘, 자, 셋, 넷.
1: 잘 안 되네. 나도 엇걸었다 풀어뛰기 하고 싶다.
5: 나도.
3: 어? 뭐든지 문장이야.
0: 나는 도
5: 잘해요.
0: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5: 나는 휘파람 불기도 잘해요.
1: 나온다, 나온다.
5: 나는 휘파람 불기도 잘해요.
0: 정음아, 우리 줄넘기도 말해보자.
3: 나는 줄넘기.
1: 안 돼.
6: 왜?
1: 슝.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1: 악어가 한글 돌을 먹고 도망갔네.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7: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

0: 뽕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어? 이
1: 야!
0: 후민정은 안녕?
2: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도! 도가 필요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문!

0: 도의 문을 찾자.
1: 여기야. 도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2: 아이야가 간다.

0: 여기가 어디지? 으스사인데? 난 한글 용사 디귿을 찾아야 해.
1: 누구냐?
0: 도깨비잖아. 아니 저건 한글방망이? 아 잠깐만요. 한글 디귿을 잘 만드는 도깨비가 있다던데 혹시?
1: 하하하하하 바로 나올시오. 잘 보시오. 지금 나와라. 뚝딱!
0: 찾았어. 도깨비의 디귿. 소설아 한글.
2: 저 디귿이 오를 만나 도. 도.
0: 도.
3: 도.
4: 저장 완료.
3: 도.
4: 훈민정음의 손으로.
5: 도 한글 카드가 생겼네. 빨리 뭐든지 접한 게 넣어보자.

0: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1: 뭔가 힘이 생기는 거 같아. 이제 할 수 있어.

0: 할아버지는 휘파람을 잘 불지요.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잘할까요?
1: 할아버지는 무엇을 만들까요? 할아버지는 모자도 잘 만들어요.
0: 더.
1: 할아버지는 한글도 잘 만들어요.
0: 더.
1: 할아버지는 또 무엇을 잘하더라?
2: 끌깍. 슝.
0: 오잉. 한글도가 어디로 갔을까?

0: 다시 만들어야겠네. 이얍! 도! 할아버지는 한글도 잘 만들어요. 자, 이제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끝.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가 잘해요.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가 잘해요.
0: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인사를 잘해요. 나는 노래를 잘해요. 우리는 줄넘기도 잘해요. 어? 한글 도가 어디로 갔지? 도깨비의 디귿이 오를 만나 도.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가 나왔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나는 줄넘기도 잘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2: 옷이 작아졌네.
3: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컸나 봐.
2: 아, 우와.
4: 훈민아, 응? 우리가 얼마만큼 컸는지 재보자.
5: 그래.
4: 자,
3: 손은 정음이보다 내가 더 커.
2: 우와.
4: 눈은 훈민이보다 내가 커.
3: 콧구멍은 정음이보다 내가 커.
4: 입은 훈민이보다 내가 커.
2: 아.
3: 우리 진짜 많이 컸다.
4: 우리 또 해보자.
5: 그래. 응.
4: 아, 나는 화분보다 크다.
3: 나는 의자보다 크다.
4: 나는 텐트보다 크다.
3: 내가 더 많이 크면 좋겠어.
5: 응.
4: 뭐든지 문장이야.
3: 나는 보다
4: 크다. 훈민아, 우리 뭐보다 더 크다고 말할까?
5: 아,
4: 눈사람.
2: 오, 눈사람.
3: 자, 나는 눈사람보다 크다.
4: 내가 정말 눈사람보다 크다.
2: 우와, 멋있다.
4: 나도 해볼래. 나는 눈사람보다 크다.
2: 우와.
4: 나도 눈사람보다 크다.
3: 우리는 눈사람보다 크다.

0: 안 돼!
1: 에? 슝!
2: 뭐가 없어졌지?
0: 친구들, 알려줘! 악어가 한 글 보다를 먹어버렸네.
3: 나무보다 더 크고 싶은데.
4: 한 글 보다를 찾아야 해.
0: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4: 응.
5: 한글 용사 아이야.
6: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7: 나는 야 구매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6: 아 이
7: 야
8: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9: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보다가 필요해.
7: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9: 한글의 문.
7: 보다의 문을 찾자.
8: 여기야. 보다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9: 아이야가 간다.

비읍을 찾아야 해. 비읍은 어디 있지? 눈보라가 치는군. 눈보라도 견뎌야 해. 나는 한글 용사. 비읍을 찾아야 해. 눈보라를 날려버리자. 차차. 후. 이런, 바지가 얼어버렸군. 아니, 그런데 이건 찾았어. 바지에 비읍.

비읍이 오를 만나 보.

0: 디귿을 찾아야 해. 디귿 보이지 않아.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어.
1: 위에서 보니 디귿이 보여.
2: 한글. 들어가.
0: 뱀의 디귿! 도와줘서 고마워!

디귿이 알을 만나 더 더 보

0: 하!
1: 보다!
2: 하체!
3: 저장 완료!
2: 보다!
3: 훈민 잡음의 손으로!
4: 뭐든지 자판기에 보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맛있는 사과! 맛있는 수박! 수박은 사과보다 크다!
1: 할아버지, 보다 드릴까요?
0: 응?
1: 에잇, 여기요.
0: 오, 한글 보다가 생겼네. 악어야, 고마워. 보다! 수박은 사과보다 크다! 자, 이제 오늘의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1: 다른 문장을 찾아주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에게 크다.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에게 크다.
0: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눈사람보다 커요. 나는 나무보다 크고 싶어요. 어? 한글 보다가 어디로 갔지? 바지에 비읍이 오를 만나 보. 댐에 디귿이 아를 만나 다.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보다가 나왔어요.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보다 크다. 나는 나무보다 크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취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8: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7: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8: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9: 사이언스 한올 한올 섬세하게 트리플 오일 포뮬러 컬러 윤기 우아함 세 가지 모두 채우다.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홈 사이언스.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3: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황.
2: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3: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샴푸는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한 건 수의사 선생님이야. 이분들이 너를 싹 낫게 해줄 거야. 잠깐, 잠깐만. 손을 씻고 온 거야? 우리 강아지가 더러워지면 어쩌라고 그래.

얘들아, 이제 나왔는데. 걱정 마,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으니까. 곰마! 와, 계속 이상하게 행동한다니까. 수의사 선생님들은 도움도 안 되고.

저기 곰마, 지금 봤어? 쟤네들도 가려운가 봐.

좋아졌잖아. 그치, 곰마?

잘했어.

내가 치는 거 망치는 거야.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너랑 다시 친구 안 할 거야!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렇게 행동

그거 진짜 엄청 크다. 와, 너 힘이 정말.

너 정말 포즈가 멋지구나. 잠깐 기다려. 선수는 빛이 나는데 이건 아직

준비됐지? 이제 찾는다.

여기 있었구나.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어서

저기 곰마, 고양이한테 인사하러 같이 가자.

아니, 먹기 싫은데?

아줌마! 물고기야, 물고기! 물고기야, 물고기야! 우리 서로 친구하자! 와, 정말 신났고 물고기처럼 재밌었어! 그렇다니까!

근데 곰아, 이제 잘 시간 아니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곰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아직도 안 잔 거야? 그냥 짐 요정일 뿐이야. 짐 요정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무서워 잠 못 자 이불 속에 꼭꼭 숨어

김여자가 볼 수 있다. 그만 봐. 김여장이 고슴도치인 척하고 있네.

김여정아! 곰마, 우리 잠깐 밖에서 놀까? 같이 놀래?

곰이 자고 있으니까 한 소리 내지 말고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복스보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6: 새콤달콤 너도 나.

0: 빠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1: 학교 가자.
2: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0: 내일 떠나자.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6: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흡.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6: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조명이 된 스텔라.
1: 춤이 백조의 호수거든.
2: 아, 백조 공주랑 왕자 얘기 말이냐, 큐?
3: 스텔라, 그럼 새 발레복이 필요하겠다뇨.
2: 우리가 진짜 백조처럼 만들어줄게, 뀨.
1: 괜찮은데.
3: 스텔라, 키스부터 제자뇨.
2: 스텔라, 무슨 색이 좋냐, 뀨. 스텔라, 왕자 역은 내게 맡겨라, 큐.
4: 스텔라, 나는 춤추고 싶다.
1: 아이 참, 얘들아.
3: 너희가 밤에서 쫓겨났잖아.
4: 너도 그랬으면서.
2: 그만해라, 뀨.
3: 이제 베이커리로 돌아가시죠, 뀨.
4: 배고프다, 뀨. 얼른 가자.
1: 이제야 조용해졌네. 뭐야?
2: 왕자 역은 내가 딱이었는데, 큐.
4: 나도 멋지게 춤추고 싶었는데, 큐.
5: 너희 이번엔 말썽 부리면 안 돼.
2: 어머,
1: 어서 와 얘들아.
2: 스텔라, 아까는 미안했다, 뷰.
3: 그래, 화 풀어라뇨.
5: 무슨 소리야, 나 화 안 났는데.
2: 역시 스텔라는 착하다니까, 큐.
1: 얘들아, 쟤는 가짜야.
5: 너 누구야?
1: 주주, 가짜가 나타났어.
5: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주주, 난 무서워. 속지 마, 주주. 내가 진짜라고.
5: 어쩜 저렇게 똑같지?
6: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2: 걱정 마라. 내가 알아내겠다, 큐.
3: 진짜 스텔라를 찾는 방법은 발레 대결이다, 큐.
7: 발레 대결?
3: 그래. 진짜 스텔라라면 춤을 더 잘 출 테니까, 큐.
5: 오, 그럴듯한데?
6: 우린 늘 스텔라의 춤을 봤으니까.
5: 응,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1: 이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5: 이건 너무 쉬운데.
3: 그럴 리가. 얘들아, 큐! 큐! 진짜 스텔라라면 더 오래 참을 수 있을 거다, 큐!
1: 그만해, 얘들아.
5: 야, 장난꾸러기들.
1: 내가 이겼어. 이제 누가 진짜인지 알겠지?
5: 아니야. 나 원래 간지럼 잘 타잖아.
1: 진짜는 나라고.
8: 아, 헷갈리네. 너희는 알겠어?
5: 나는...
3: 저 스텔라가 진짜 같아.
1: 말도 안 돼. 왜?
6: 주주,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5: 아니, 어떻게 간지럼을 참아. 사람이면 못 참지. 그러니까 저희는 가짜야.
1: 주주.

0: 어떻게 이럴 수가.
1: 진짜라면 더 오래 돌 수 있을 거다 키우.
2: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키우.
0: 그 미주.
1: 드디어 찾았다. 저쪽이 진짜다 키우.
0: 고마워 퍼플 비주.
1: 너한테 왕자님 역을 맡길게. 야하! 신난다 키우.
0: 다들 정말 날 못 알아보는 거야?
3: 뭔가 이상하다 뷰.
1: 우리가 나서야겠다뇨. 새 발레복을 완성했다뇨.
3: 이걸 진짜 스텔라한테 줄 거다 뷰.
0: 우와, 정말 예뻐.
1: 고마워.
4: 이건 지금 발레복이랑 비슷하잖아. 다른 건 없어? 좀 더 화려하고 멋진 거 말이야.
3: 역시 진짜는 이쪽이다 뷰.
1: 맞다뇨.
0: 블루 비주, 옐로 비주.
1: 말도 안 돼.
0: 진짜는 나라구나.
5: 너흰 왜 그렇게 생각한 거야?
3: 스텔라는 늘 고맙다는 말부터 했다 뷰.
1: 그런데 저 애는 불평만했다뇨.
4: 아이 참, 화났어? 미안해. 내가 저 가짜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나 봐.
3: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점점 더 모르겠네.
1: 어쩌지?
3: 그래, 신디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5: 너희들 신디 연습실이 어딘지는 알겠지?
4: 알고 말고.
6: 그럼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혼자서 찾아와봐.
4: 혼자서?
3: 그래, 더 빨리 오는 쪽이 진짜 스텔라인 거다.
4: 알았어.
1: 이번엔 속일 수 없을 거야. 나 따라오지 마. 안 따라갈 거거든.
0: 이럴 때 쓰려고 배워온 게 있지.
4: 주비주 발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어.
0: 내가 먼저 가야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7: 나 좀 도와줘요.
1: 역시 네가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나 히어.
4: 가짜는 길을 잃었나 봐. 아니, 도망친 건가?
0: 얘들아, 일이 생겨서 늦었어.
4: 쟤 좀 봐.
0: 또 거짓말을 해. 너희들 제발 날 알아봐줘.
8: 그럼 왜 늦었는지 말해줄래?
0: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돕다가 늦었어.
2: 스텔라는 착하니까 그럴 수 있다 뀨.
1: 맞습니다 뮤.
2: 슈슈.
6: 너흰 지금 속고 있는 거야.
8: 그래? 그렇다면 이건 어때? 노래해봐. 네가 진짜라면 이 노래를 알겠지?
0: 물론이지.
3: 이건 마법에 걸린 공주를 풀어줘.

0: 으쓱, 갔다가 도망친다, 큐!
1: 그렇게는 안 되지!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슈즈!

0: 가짜가 변신까지 따라했다뷰.
1: 마법도 보여줄까?
0: 여기선 안 돼. 시크릿 매직 페이드.
1: 여긴 또 어디야? 루썸 사브르.
0: 조심해. 나한테 맡겨. 클링클링 미라클. 이게 뭐야?

0: 어둠의 주비주가 있어.
1: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상대해 주지. 하트링 로드. 스텔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블러썸 로드. 스완댄 스윙.

0: 이쁜 샤워업! 됐어! 스텔라, 어? 어?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
1: 나도 다 큐. 아휴,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쩌냐 큐.
2: 괜찮아, 결국 날 알아봐줬잖아.
0: 앞으로는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정말 다행이다 큐.
3: 위험에 빠진 신디.
4: 아홉, 열, 열하나, 열둘.
5: 신디, 같이 하자뇨.
4: 그걸로 친다고?
5: 무시하는 거냐? 이래봬도 내가 주비주 체육대회 1등이다뇨.
4: 알았어, 간다. 옐로비즈!
0: 이리 와, 신디. 얼른 여기 눕혀.
4: 고마워, 주주.
6: 어쩌다 이런 거냐, 뀨?
4: 내 테니스 공에 맞았어. 괜찮겠지?
6: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뮤.
0: 자는 거였어?
6: 참나.
7: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8: 푹 자고 나면 괜찮겠어.
0: 그런데 신디, 아침부터 웬 테니스야?
4: 곧 대회가 열려서 연습 중이었거든.
0: 대회라고? 진작 말하지. 당장 연습하러 가자. 내가 도와줄게.
6: 주주, 넌 테니스 칠 줄도 모르잖냐, 뀨.
0: 알거든. 내 실력 보고 놀라지나 말라고. 러블리 파워 서브 나가신다. 얍!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만. 신디, 너부터 해.
4: 알았어.
0: 큐티 하트 파워로. 얍!
6: 정말 놀랍다, 큐.
0: 쉽지 않네. 하지만 이번엔 자신 있어. 지링지링 매직 서브. 어때?
4: 조심해! 어?

0: 쭈쭈?
1: 쭈쭈, 팬이 속칠 줄 안다며 큐. 책으로 배웠더니 잘 안 되네. 도와주고 싶었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2: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큐.
1: 뭔데 뭔데? 처음부터 이럴 걸 그랬어. 각오해 신디. 레인보우 스케치. 핫. 너무 쉬운 것 같은데? 헤헷 레인보우 스윗! 잘한다 신디 뉴! 너희들 언제 왔어?
3: 방금 왔어. 옐로비즈가 하도 졸라서 말이야.
0: 이제 괜찮은 거야?
4: 응? 신디 너 실력이 확 좋아졌다. 대회 나가면 1등 하겠다 뉴!
1: 그게 다 이 주주님 덕분이라고.
2: 뭐래? 신디가 1등하면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큐.
0: 둘 다 정말 고마워.
5: 테니스 대회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
6: 이곳은 선샤인빌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경기를 앞둔 선수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는데요.
7: 리포터 아저씨, 오랜만이다, 큐.
8: 멋쟁이 리포터님.
6: 선수들과 잠시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저 출전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0: 네? 전 이번이 첫 출전이라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6: 기대할게요. 인터뷰 좀 할까요?
5: 저리 비켜. 귀찮게 하지 말라고.
1: 이겨라, 신디!
2: 주주! 미안.
5: 이길 수 없어.
1: 드디어 결승이네. 신디가 이기겠지? 당연하지.
6: 잠시 후 첫 출전에도 연승을 기록한 신디 선수와 미스터리한 린 선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9: 실력을 좀 볼까?

0: 둘 다 잘해서 꽃이 안 난다 끼우.
1: 이런.
0: 잘했어, 시원이.
1: 제법이네. 놀아주는 건 여기까지야.
0: 어? 저거 봐라, 뾰. 오돈의 기운이 다 끼우.
2: 뭐라고?

0: 고기주입니다뇨.
1: 이 안개는?
2: 아, 이게 뭐야?
0: 무서워. 어떡해.
3: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4: 대마녀야, 사람들이 위험해. 우리가 나서야겠어.

0: 시크릿 매직 페이션. 날 이상한 곳에 데려왔네? 선샤인 비를 망치게 될 순 없으니까.
1: 난 그저 민트비주의 친구를 찾으러 온 것뿐인데.
2: 주비주들아, 이리 와.
3: 민트비주부터 돌려줘라뇨.
2: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민트비주, 차.
4: 저 뭐야?
5: 지저분하게.
3: 제가 깨끗이 청소하겠습니다, 뮤.
4: 레드비즈!
0: 조심해!
3: 스완 댄스 윙! 고맙습니다, 뮤.
2: 나와라, 자이언트 몬스터!
3: 레인보우 스케치!
0: 됐어!
2: 아, 아니야! 주비즈를 데려와! 일이 재밌어졌네? 민트비즈, 우리도 가자.
3: 자!
5: 아무것도 안 보여.
2: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날 찾아와. 찾을 수 있다면 말이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주물엔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1: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1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킬킬.
1: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5: 신나는 뽀로로 입추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고비는 아프대요.
6: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입추원.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길길.
10: 순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4: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재미도 두 배.
1: 하하, 못 맞췄지.
0: 오. 오.